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나요?
1: 예, 장애인 문학 시간에 장영인 선생님의 에세이를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꽃이 흐트러진 이런 즈음에 취해서 오랜만에 장영인 선생님의 에세이 두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문장과 또 정직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감동과 공감을 선물하는 장영인 선생님의 글은 봄의 한가운데를 지내며 느끼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꽃대궐 화려한 만큼이나 아프고 깊은 삶의 고단함을 위로합니다. 그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실린 와, 꽃폭죽이 터졌네 와 무릎 꿇은 나무란 제목의 글은 일상을 다시 풍요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일상을 차곡차곡 더해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 힘을 줍니다.
0: 예, 소개를 하셨던 장영희 작가의 에세이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란 제목의 글은 예.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이런 어른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었죠.
1: 네. 오늘 소개하는 글도 이전의 글처럼 차분하고 편안하게 저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독자가 애쓰지 않고 사람과 현상을 대하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고 또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글이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쓰여진 덕분이기도 하고요. 또 글의 생명이라 할 수 있을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 꽃폭죽이 터졌네 라는 제목의 글은 저자가 5살 조카를 이틀이나 혼자 돌보면서 아이를 통해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예, 5살 아이를 이틀이나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야, 벌써부터 저자의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1: 예, 그런데 그 저자는 5살 조카를 돌본 일이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알아듣는 질문, 고집 피우기, 뭐 잠수정 등등 뭐 상상만으로도 곤란한 일이 여럿일 것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저자는 아침에 깨워서 유치원에 보내고 또 끝나는 시간에 데려오고 식사를 챙겨 먹이고 밤에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 일에까지 온종일 조카와 보낸 이틀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에 또 자신의 생각을 뛰어난 어휘력을 동원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고 무엇보다 세상 작은 곳에까지 관심을 쏟고 또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조카에게 진심 놀랐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조카의 다양한 감탄사는 저자를 크게 감동시킵니다.
0: 예, 어떤 감탄사들일까요? 와, 대박! 뭐 이런 것들일까요?
1: 예, 맞습니다. 그 조카는 말할 때마다 와, 되게, 뭐 짱, 됐다. 뭐 이런 등의 감탄사와 강조부사를 많이 사용했대요.
0: 예.
1: 뭐 이런 겁니다. 이모, 이 사탕 되게 맛있어. 와, 이모, 저 로봇 짱 멋있지? 뭐 이모, 나 이거 됐다 재밌어. 뭐 이렇게 말하는
0: 예.
1: 거죠. 예, 저자는 특히 그 자연에 대한 조카의 반응은 정말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백일홍 나무를 보더니 조카가 이모, 이거 빵 하고 꽃폭죽이 터졌나 봐. 와, 됐다 예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 하늘을 보고는 와, 이모 저거 봐. 하늘 되게 크지? 와, 저 구름 좀 봐. 춤추는 하마공둥이 같아. 뭐 이렇게 신기해하고요. 또 한 번은 갑자기 강물을 가리키면서 이모 저 꼬불꼬불한 물 되게 예쁘지? 하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물결로 수면이 꼬불꼬불하더랍니다.
0: 듣기만 해도 정말 경이로운 표현인데요. 꽃 폭죽이 터졌다는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꽃이 핀 네. 것을 보고 빵하고 폭죽이 터졌다. 와, 이런 표현을 들어보니까 오가는 길에 봤던 꽃들이 더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1: 네. 그 저자도 조카 덕분에 익숙했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공허하고 감격하고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를 곧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말을 상기합니다. 미국의 소년갱생학교에서 사목하시던 신부님이 장난감 회사에서 그 봉사자들과 함께 봉제왕구를 만들던 원생들이 밤이 되니까 각자 만든 인형을 곁에 두고 보살피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또한 우리 마음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이라는 한 소녀는 처음엔 인형을 곁에 두는 일을 뭐 미쳤어요? 내가 애예요? 뭐 이렇게 투덜댔대요. 그런데 깊은 밤에 다시 가보니까 그 토끼 인형 위에 손수건 이불을 덮어주었더랍니다. 여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외면했던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불러내보자고 그러면 우리 일상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 한 부분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을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는 때로 마이클처럼 마음속의 어린아이를 부끄러워한다. 아니 무섭게 덤벼드는 세파와 싸워 이기고 살아남는 길은 내 속의 어린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윽박지르고 숨기고 딱딱하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짓눌러도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숨겨도 가끔씩 고개를 내밀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마음,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두드린다. 아무리 무시해도 가끔씩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와 되게 예쁘다 감탄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싶어한다. 이 찬란한 계절은 오랜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와하고 감탄하도록 내버려두기 좋은 때 같다.
1: 예, 감사합니다. 그 익숙한 일상을 감각하는 일은 곧 일상의 감사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글 무릎 꿇은 나무는 숱한 불행 속에서도 살아감의 감사와 살아갈 힘을 나눠주는데요. 그 저자가 제자 민숙에게 쓴 편지글 형식의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여정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 민숙이 선생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면서 활짝 웃고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또 온몸으로 펑펑 울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슬퍼합니다.
0: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니 제자에게 크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그 제자 민숙은 정말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한 학생이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명문대를 나온 청년과 결혼했답니다.

0: 누구든 민숙의 앞날이 꽃길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기적인 남편에게 상처받고 헤어진 뒤에는 떠난 유학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도 헤어져서 결국 두 살짜리 아기와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그 저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제자가 불행해지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래도 행복과 감사를 찾으려는 제자의 의연한 모습에 가슴 아파합니다.
1: 예, 저자의 제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켜보는 스승의 네.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제자에게 내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라면서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자를 위로하는데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운명 자루가 있고 그 속에는 저마다 각기 똑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서 검은 돌은 불운이고 흰 돌은 행운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제자 민숙에게 아마 너는 내 운명자루에서 검은 돌을 몇 개 먼저 꺼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남보다 더 큰 내 몫의 행복이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 예, 스승의 따뜻한 위로가 제자에게는 또 독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군요.
0: 네. 그리고 또 한 얘기를 더 들려주는데요. 그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 그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눈보라와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온갖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나름대로 순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큰 위로 응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장애인 문학 오늘은 일상의 기쁨과 삶의 위로를 전하는 장영희의 수필 소개해드렸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2NE1의 론리.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자폐, ADHD, 난독증 이렇게 발달과 학습의 차이를 결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개념이 신경 다양성입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다양성을 컬러풀 브레인이라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이 컬러풀 브레인 친구의 차예진 대표입니다.
1: 예, 그러면 네. 차예진 대표가 신경 다양성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지금 두 아이의 부모인데요. 둘째 아이가 자폐성 장애,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부모로서 신경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애 아이의 부모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예진 대표는 용기를 냈고 도전을 하신 거죠.
3: 진단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받았고, 그런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있는 건 이제 진단명이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하시고, 또 이제 법적 용어로는 이제 발달 장애라고 이렇게 이제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제가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인류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에 하나이고, 이게 이제 뭐 병이 걸리거나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상태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좀 저희 아이의 이런 특별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부정하고 이제 그런 단계도 있었는데, 제가 첫째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첫째를 이제 업어서 재웠었거든요. 근데 둘째는 업히지도 않고 안기면은 높이 이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잠을 이제 못 자고 저도 못 자고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어쨌든 첫째와는 다른 그런 양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빨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차예진 씨도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신경 다양성, 그러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몰랐을 거고 예. 그렇게 모르고 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1: 그런데 네.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2: 일단 가장 먼저 선보인 콘텐츠가 각각의 신경 다양성 특징을 가진 다람쥐 10마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요. 네, 사실 다람쥐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갈색 줄무늬가 있는 다람쥐를 떠올리는데 예. 네, 알고 보면 278종류나 되는 다람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하나의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3: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가 이제 20%라고 해요. 이제 전 인류에. 그렇게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사실 오티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 이제 오티즘뿐만 아닌 뭐 ADHD나 뭐 난독증, 이제 디슬렉시아, 뭐 디스칼큘리아, 난산증,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신경 다양성에 들어가고, 뭔가 우리가 이제 다수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닌 소수가 또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인지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서, 이런 개념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의학 용어가 아닌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컨텐츠로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컬러풀 브레인 친구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10마리 다람쥐들이 나오는데요. 이 10마리 다람쥐들이 제각각 다른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진단명이나 이런 낙인으로 이제 찍히는 그런 게 아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MBTI 같은 특징으로 이제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특별히 다람쥐로 정한 걸까요?
2: 네. 그 아이가 볼에 음식물을 가득 물고 있는 모습이 다람쥐 같아서 다람쥐로 정했고요. 예. 그 다양한 다람쥐를 연구하고 그걸 신경 다양성 특징에 결부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예진 대표가 전혀 몰랐습니다.

0: 몰랐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다람쥐학 도서를 구매해서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읽어보고 그림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치료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컨텐츠 제작에 매진했습니다.
1: 보통 네. 모르는 분야는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혜진 네. 대표는 본인의 의지를 글과 그림에 담아냈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도서 축제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한국인 연사로는 유일하게 단독 무대에서 영어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현장과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2: I like to share an image that is very interesting. Here, what do you see? Some of you might say it's a rabbit, and some of you might say it's a duck, right? And this is how we see the world. This is how we perceive the world, and this is how we feel the world. And some of you have a neurodiversity.
3: 제가 부스를 내고 한국인 연사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단독 무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지기 때문에 저의 그런 신경 다양성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바로 영문판권 계약이 되어서 이제 올해 9월에 또 영문판이 출간이 되어요. 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게 인류가 가지는 보편성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어티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난독증 다 가지고 있고 톰 크루즈도 난독증이 있어서 들어서 외웠다고 해요. 저도 이제 신경 다양성을 이런 인류의 보편성인 거를 한국 분들에게도 알리고 이 컨텐츠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은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차혜진 대표가 석사를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의 논문이며 책에 접근이 가능했고 이렇게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콘텐츠를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도 했지만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 안에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어려움과 간절함이 녹아져 있기도 하고 또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단면도 있습니다.
3: 엄청 찾아보는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울면서 딱 그 각도가 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울면서 모든 카페 이런 글들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데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글들의 그런 카페가 있어요. 모든 글을 다 읽어봐요. 그러면서 또 같이 울고 그랬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도 없다. 뭔가 해야 된다. 그럼 뭐라도 찾아보자 하면서 모든 책을 다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런 신경다양성 책이 많이 없네 하면서 그때 이제 신경다양성 책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신경다양성 교실이라고 이제 김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있어요. 또 우작정 그 선생님 계신 초등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경다양성이라는 게 많이 없었던 그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책도 좀 더 많이 나오고 뭔가 이제 신경다양성에 대한 매대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또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실 이 활동의 시작은 자폐성 장애 자녀의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목표와 지향점은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바람은 또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3: 제가 컬러풀 브레인 친구 이제 여러 군데에서 피칭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면 항상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제 저의 비전이자 미션인데 저는 이제 신경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이고 사실은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렇게 흰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보는 방법이 다양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티즘은 이제 우리 눈에는 직관적인 그런 보이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사람들의 눈빛이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지만 제가 이제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물결이 되면은 언젠간 또 이렇게 타고 이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오해가 쌓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을 좀 더 컬러풀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0: 네. 이해가 되면 오해가 쌓이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요. 네. 물론 사람들의 눈빛을 바꾸고 이해를 시키는 게 쉽진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시도해보고 도전을 해보실 생각입니다.
1: 네. 화제의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정한나의 어느 가수의 꿈.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다소 딱딱한 주제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사실 법 하면 살짝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어려운 표현도 많고요. 글자 수도 많은데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노동법을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법은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노동법을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튼튼한 집이다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태풍이 왔을 때 숨을 곳이 없으면 비를 다 맞잖아요. 예.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바로 노동법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집이 무너지고 있어도 모를 수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 근로자분들은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좀 더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가족들이 말리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법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지켜줍니다.
0: 예,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튼튼한 집이다. 정말 쏙 와 닿는 비유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튼튼한 법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문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절차입니다. 취업하면 가장 먼저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와 마주 앉아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테니 회사에서는 나에게 급여와 복리후생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0: 예, 그런데 어떤 곳은 일단 며칠 일해보고 쓰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 건가요?
1: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출근한 첫날 혹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간혹 가다가 가족 같은 사이라는 말로 계약서 작성을 며칠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 날짜상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제가 교육할 때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꼼꼼히 확인한 후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예.
1: 글자가 너무나 작고 많아서 읽기가 힘들다면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로계약서는 꼭 두 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인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함부를 받아서 내가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0: 예, 아무래도 취업 후에 가장 궁금한 건 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근로자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중증 장애로 인해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하고요. 취업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조력자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6년도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0: 예, 그런 제도가 존재를 하는군요.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 시간보다 더 일했거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받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오늘 수고했으니 만 원만 더 줄게 라고 대충 넘긴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0: 네,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은 월급이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데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임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라고들 하시는데요. 왜 중요한 건가요?
1: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기본급이 얼마이고 추가로 받는 수당은 얼마인지, 내가 내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얼마가 나갔는지가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에 쓰이는 용어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조력자에게 설명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급 항목은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은 내 급여에서 미리 떼어가는, 어차피 내가 내야 하는 돈을 먼저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계산 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요. 임금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만 잘 확인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예,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잘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휴식에 대한 권리도 노동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고요?
1: 네,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만 하다 다치거나 지치지 않도록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쉼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다면 이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중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다음 해 1년 동안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0: 이건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이나 동일합니다. 휴가는 1일을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절반으로 나눠 쓰거나 1시간씩 외출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은행 업무를 봐야 할 때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1: 예, 일을 하다가 불미스럽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법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까요?
0: 네, 이런 경우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다친 것이 확실할 경우에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치료하다 일을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일할 때 안타깝게도 식기세척기에 손을 다치시거나 제빵사로 일하다 화상을 입거나 조류보조로 일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는 등 다치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치료비 부담 없이 잘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1: 예.
0: 만약에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내가 돈으로 줄 테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거절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산재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아, 만약에 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나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고요. 해고 이유와 과정을 종이에 정리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부당 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1644-8295번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예, 법은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소중한 무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이 같은 법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서 전화상담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근로자로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알아두면 든든한 노동법과 근로자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5월은 계속해서 안내견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요. 요즘 안내견과의 생활은 익숙해지셨나요?
2: 네, 벌써 안내견과 함께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저도 제 안내견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상을 안내견과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안내견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니 벌써 그 이야기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 한 번은 안내견과 함께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함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었는데 기사님께서 거부하거나 과하게 관심을 갖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승차를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놓고 버스 안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승객분이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버스를 타면 어떡하냐고,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이 나니까 빨리 내리세요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기도 했지만 알러지가 있으면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버스 앞자리에 계신 승객분을 피해서 멀리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도 버스 구석 앉혀놓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있었고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고 잠잠해지나 싶을 때 멀리 앞쪽에서 그 승객분이 다시 한번 내리라고 고함을 치시는 아이고. 겁니다. 네, 이 개는 안내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승객분께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모습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1: 목적지까지 가려면 대중교통 교통을 더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상황이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중에 내리신 건가요?
2: 그런데 다행히도 무사히 버스를 끝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표현하신 승객분 옆에 다른 승객분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개는 안내견이라서 버스 탈 수 있어요. 우리 서로서로 이해해야죠 라고요. 그 후로는 항의하던 승객분도 별다른 말씀이나 불편한 기색 없이 목적지에서 내리셨고 저도 안내견과 함께 무사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신 기사님이나 다른 승객분들 그리고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목소리를 내주신 그분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1: 예.
2: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발 한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1: 예, 그 승객은 안내견이 단순히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파트너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셨고요. 또 용기를 내주셨군요.
2: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내견의 출입 거부나 승차 거부 등의 문제가 드물지 않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그렇다면 안내견을 거부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2: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면

0: 에도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내견이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내견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아직 안내견의 존재가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내견을 갑자기 마주해서 당황하셨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안내견 거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식당 사장님이 개가 짖거나 가게에서 배변할 것을 우려해서 출입을 꺼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설득 끝에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 가게를 나갈 때는 안내견의 품행에 놀라시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1: 아직 안내견이 낯선 분들은 안내견과 파트너의 방문이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0: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안내견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파트너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무균실, 수술실, 조리실을 제외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곳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 또한 안내견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내견을 이해한다는 건 법이나 제도만 아는 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상에서 안내견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0: 안내견과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듣게 돼요. 누군가는 대견하다, 착하다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도 그 의견들 중 하나에 공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1: 강사님은 안내견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0: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강아지들은 대견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상이 즐겁고 자연스러운 그런 강아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견디면서 억지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 네, 강아지는 자신이 즐겁지 않은 것을 견뎌내며 억지로 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이 뜻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안내견의 훈련 과정을 직접 보고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턱을 찾고 계단을 찾고 문을 찾는 그런 행동들은 안내견에게 즐거운 놀이와도 같습니다. 지도사가 훈련을 할 때도 하나의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강아지가 과정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하면서 그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파트너를 교육할 때도 안내견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하는 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안내견과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를 찾고 즐거워하고 계단 앞에 서서 나 잘했지? 라고 말하는 그 표정이 정말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이런 결과는 강압적인 훈련으로는 얻을 수 없겠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안내견 시험 또한 안내견들에게 너 안내견 할래? 안내견 하는 거 즐거울 것 같아? 라고 의사를 묻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에 걸친 안내견 시험에서 안내견은 100점을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이 안내견 생활과 어울린다면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강아지가 행복한 대로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내견의 활동은 특별히 대견하거나 안쓰러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제게는 제 안내견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1: 네, 오늘은 안내견과 함께 지낸 한달 동안의 생생한 경험 전해드렸습니다. 김희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사연의 바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기념일 뿐 아니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도 잊지 않고 기념하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각종 기념일들을 기억하는 것 모두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가끔은 반복적인 연례 행사로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의미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에서는 기념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의 생일에 맞춰 후원을 신청합니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이제는 주변과 나누고 싶어 첫 출근일에 맞춰 기부합니다. 연애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신청합니다. 꼭 미랄복지재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 인연을 맺어온 복지기관도 좋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해도 좋을 텐데요. 이런 특별한 나눔이 기념일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걸스데이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일단 시작만 하면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죠. 시각장애인끼리만 여행을 가거나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을 가는 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걸 경험해 본 분은 국내 여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 여행으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번역 앱이나 AI를 활용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몰라도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해외여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개인 방송 운영자인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를 초대해서 시각장애인의 여행, 그중에서도 해외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3악장을 감상합니다. 바비킴의 노래 먼저 듣죠. 사랑 그놈.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0: 지난주 이 시간에 시각장애인의 여행 꿀팁들을 알게 됐는데요. 길찾기 앱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피서 갔을 때 두루 활용해 볼 예정인데요. 지난주 국내 여행편에 이어 오늘은 해외여행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주혜입니다.
0: 네. 목소리만 듣고도 죄 씨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벌써요?
0: 지난주에 워낙 텐션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1: 아이,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저 아쉽게도 방송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이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양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정약용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저 지난주에 이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란 게
1: 네.
0: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우리 주혜 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도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0: 네.
1: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종 그렇게 마주하는
0: 네.
1: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과의 대화도 네, 너무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0: 네.
1: 네.
0: 점자 도서관이 아닙니다. 일반
1: 맞아요.
0: 도서관이에요.
1: 네.
0: 정약용 도서관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모로 우리 시각장애인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이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인 것도 살짝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저는 지금 빛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력에 정말 크게 확대하면 사물이나 큰 글자를 천천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은 저랑 똑같았어요.
1: 네, 막막색소변성.
0: 네. 이게 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다니신다니까 저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1: 네, 맞아요.
0: 채널 이름이 시시각각.
1: 네, 맞습니다.
0: 처음 시작한
1: 많이 부탁드립니다.
0: 게 네, 처음 시작한 게 202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 네,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채널을 만들었고요. 사실 제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0: 네.
1: 정말 그 애정은 많지만 제가 애정하는 만큼 채널을 관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닿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과 많이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0: 지금 만 6년이 지난 건데
1: 네.
0: 이렇게 꾸준히 운영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반 이상이 여행 관련 영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어떤 영상들이 있어요?
1: 일단 제가 국내에서 다닌 여행지에서 찍은 브이로그나 이런
0: 네.
1: 영상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해외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브이로그들도 있고 여행 영상은 그런 느낌으로 보통 올립니다.
0: 지금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여행. 그런데 우선
1: 네.
0: 우리 저 주혜 씨가 다른 사람들의 여행 영상과 좀 다른 게 있다면
1: 네.
0: 어떤 부분일까요?
1: 아무래도 안내견이랑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올리는 영상들이 제 채널만의 좀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사실 안내견과 함께 해외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같이 갔던 여행 영상은 미국 영상이 유일하고요.
0: 네.
1: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즐길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0: 네.
1: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다.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1: 네. 네.
0: 어쩌면 해외여행에 겁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해외가 더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국내 편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할 때도
1: 네.
0: 길 찾다 못 찾으면 앱을 이용하다 하다가 뭐 불편하다 하면 사람 붙들고 그것도 사람 사는 것 아니겠어요?
1: 맞아요.
0: 네, 이 말이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외국도 사람 사는 거 맞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네.
1: 그러니까요.
0: 이거 어떻게 해요?
1: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여행지를 가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0: 네.
1: 네. 근데 또 모든 여행지에서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번역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0: 네.
1: 저희가 그냥 단순한 질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저 역시도 그런 데서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0: 실제로 다녀보니까 현실적인 부분들도 없지는 않죠, 당연히.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살짝 깜짝 놀랐어요. 미국 여행 가셨는데 안내견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단둘이?
1: 단둘이 간 건 아니었고요.
0: 네.
1: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닿아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0: 네.
1: 안내견과 함께 나가기에 가장 수월한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도 있죠.
0: 자, 그러면
1: 네.
0: 일단 엮고 만드는 것부터 상당히 아우 저는 무슨 이거 뭐 큰 일 숙제 미션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1: 네.
0: 어떻게 해요?
1: 그 제가 또 여권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 여행을 하나 예약을 해놓고서 항공까지 다 결제했는데

0: 했죠. 네. 근데 출국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 긴급 여권이라는 게
0: 네,
1: 있네요.
0: 네, 그게 있습니다. 뭐 가까운 뭐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네. 심지어 내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다.
1: 네.
0: 그럴 때도 뭐 3층 카운터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긴급 여권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되긴 합니다.
1: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0: 네,
1: 거죠.
0: 맞아요.
1: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뭘까요?
0: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가 혼자 가는 여행이냐 아니면은 이제 동행이 있는 여행이냐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사실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이용하는 교통인 비행기
1: 네.
0: 혹은 뭐 배로 갈 수도 있겠고 그 출국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1: 음흠.
0: 그리고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 알아보는 건 어떻게 알아봅니까?
0: 사실 전 지인 차스를 많이 쓰고요.
1: 아, 총동원하는군요. 그러니까.
0: 네네. 아니면 요즘은 네. 뭐 AI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1: 네.
0: 아니면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1: 아,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0: 네. 그리고
1: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
0: 거기에 플러스로 뭐 저희가 비행기 탄다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이렇게 공항이 굉장히 종류도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공항마다 제공하는 그 접근성 서비스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네.
0: 이게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 그 탑승하기 전 수험을 맡기는 데까지
1: 네.
0: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건 공항의 에스코트 서비스고요. 그 이후부터는 항공사 에스코트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해보고 공항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국 한 하루 이틀 전쯤에 공항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 포인트를 정해서 그쪽으로 마중을 나오기도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런 서비스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우리 시각장애인들 도움 신청하면 요새는 심지어 지하철에도 그걸 다 서비스를 해 주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공항 해 주는데 문제는 그 공항 그 지역 안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항공사의 책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0: 경우가 있고.
1: 그 지점이 있어요.
0: 맞아요.
1: 이런 부분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고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점자 여권을 만든 나라라고 제가
0: 맞아요.
1: 들었어요.
0: 네.
1: 그럼 우리 주혜수 씨도 점자 여권 있으십니까?
0: 네. 저는 그 긴급 여권 사용하고 나서 어쩔 네. 수 없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정이 많이 들었던 초록색 여권을 보내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점자 여권으로 발급 신청해봤어요.
1: 그러면 점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절차에 걸쳐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 보통 그 여권 신청서에 보면
1: 네.
0: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작성하진 않고 대독 대필을 부탁하긴 하지만
1: 네.
0: 그 맨 아래 칸에 점자 여권 신청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그냥 체크만 하면 바로 발급할 때 점자 여권으로 발급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받아서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여권에
1: 네.
0: 있는 그 번호라던가 뭐 발급번호 뭐 그런 생년월일 이런 것들 적혀있는 것들이 사실은 개인정보인데 저희는 항상 비장애인한테 이걸 봐달라고 하고 그분이 뭐 입력을 해주거나 항공예약 같은 거 할 때요.
1: 네.
0: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확실히 점자여권 발급받고 나서부터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예약할 때도 제가 직접 입력하면서 예약을 진행을 하니까
1: 네.
0: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1: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던가요? 점자 여권 사용하면서.
0: 점자 여권 사용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그 여권 번호 입력할 때 항공을 예약하면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옆 사람한테 그걸 불러달라고 내 여권을 넘기고 불러주면
1: 맞아요.
0: 그걸 받아 적는 식으로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참 그렇잖아요.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1: 그러니까요.
0: 네. 뭐 이거는 굳이 여권이 아니더라도 뭐 계좌번호도 마찬가지고 카드번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점자 여권 발급받은 다음부터는 그 과정을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1: 네.
0: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1: 어떤 분이요.
0: 네.
1: 여행을 간다는 건 예매와 예약의 연속이다.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0: 특히 해외여행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요즘은 예매를 대부분.

0: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시각장애인이 예매하기에 접근성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어때요, 이 부분?
1: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그 사이트별로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별로도 그렇고 저만 해도 뭐 항공이든 숙박이든 예약할 때 항상 쓰는 어플을 보통 쓰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진짜 왜 보통 비시각장애인들은 막 한 열 몇 군데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가로 가고 뭐 그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어플 몇 개만 정해놓고 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음성 지원이 좀 잘 되는 그렇죠, 어플 그렇죠. 몇 개를 네. 정해놓고 한다. 하나 정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1: 뭔가 특정 어플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유명한 저희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요즘 접근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편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공항에 또 여러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참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1: 맞습니다. 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접근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0: 네. 해외여행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1: 준비 과정에서요?
0: 네.
1: 사실 저는 그 동영상 채널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요즘 또 요약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1: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갈 나라를 정하고 나면 그 나라 여행 꿀팁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0: 네.
1: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참고로 주혜 씨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네, 다 합니다. 다 해요.
1: 네.
0: 예. 동영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제일 처음 갔던 해외여행 기억나세요?
1: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0: 네.
1: 네, 기억납니다.
0: 와, 언제 어디였습니까?
1: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0: 오호.
1: 사이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고요.
0: 그때는 시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1: 지금보다 잘 보긴 했지만 뭐 그때도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0: 네.
1: 엄청 잘 보이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사이판이 뭐 자연경관이나 이런 게 워낙에 유명한데 제가 큰 걸 다 잘 봤었어요. 그때만,
0: 그때만 해도.
1: 네, 그래서 뭐 바다나 아니면 그 사이판에 가면은 별 보기 되게 좋은 스팟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스팟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정말 그 쏟아질 것 같은 별 그것들이 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네. 그러면 시력이 이제 점점 떨어져서
1: 네.
0: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에
1: 네.
0: 떠났던 해외 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1: 떠났던 해외 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곳 저는 제일 좋았던 곳을 얘기하면 될까요?
0: 네.
1: 제가 이제 작년에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그 일본의 마치야마라는 소도시를 다녀왔었거든요.
0: 네.
1: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이 모두가 다니는 도쿄나 오사카 같이 유명한 관광지랑은 또 다르게
0: 네.
1: 정말 그 힐링이 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0: 요즘엔 이렇게 소도시 쪽으로도 많이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서 시각장애 때문에 무슨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1: 마치야마에서는 사실 저희가 막 기차를 잘못 탈 뻔하거나 왜냐면 같이 갔던 친구도 시각장애인 친구였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너무 소도시다 보니까
0: 네.
1: 그 기차 같은 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히려
0: 네.
1: 왜냐면 친절하지가 않아요. 영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0: 네. 네,
1: 그래서 좀 더 멀리까지 한번 나가보자 이러고 기차를 한번 예매해서 그 멀리까지 나갔다 왔었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정말 플랫폼 하나 차이로 아예 완전히 멀어지는 기차가 있었고
0: 네.
1: 네, 잘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가 있었고
0: 네.
1: 그 앞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0: 그래서 제대로 탄 거죠?
1: 제가 그래도 조금 일본어가 되거든요.
0: 이야.
1: 네, 영무원분한테 물어보고 다행히. 네.
0: 이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일 아닐까 네, 하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
1: 네.
0: 해외여행 생각나는 곳들 어디 있어요? 여러 곳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기억에 좀 남는 곳은 또 하나 꼽아보자면 그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로 갔던 여행도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0: 네.
1: 뭐 대만도 다녀왔고 태국도 다녀왔고 예, 중국도 다녀왔고
0: 이거 너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거만 이렇게 제가 막 지금 다운되고
1: 네,
0: 있어요. 지금.
1: 작년에 LA도 네. 다녀오고
0: 이거 KO까지 갈 것 같은데요.

0: 그 중에서 한 곳 제일 우리 시각장애 입장에서 네. 제일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디예요?
1: 돈과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가 아. 제 기준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
0: 네, 나성에 가면 네, 그 노래까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네.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1: 네.
0: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나 장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그 나라들에서 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1: 저는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갔을 때는 정말 이게 그 인식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날 수 있구나. 사실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0: 네.
1: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그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그냥 다르더라고요.
0: 네. 네.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 시선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게
1: 맞아요.
0: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서운할 정도로 저희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관심이
0: 혹시
1: 없어요. 관심.
0: 오히려 그게 불편해. 네. 혹시 다시는
1: 네.
0: 아 이거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곳 있으세요?
1: 아
0: 국내 편에서는 없었는데
1: 맞아요.
0: 자 해외 편에서는
1: 아 제가 나라 특정 나라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0: 있긴 있구나.
1: 안 가고 싶다기보다는 여기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를 가야지 가야겠다 싶었던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0: 네. 네,
1: 그 이유는요. 제가 유일하게 자유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왔던 나라였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0: 네,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1: 네,
0: 말씀인데
1: 네.
0: 제가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패키지 여행이 우선적으로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1: 네.
0: 그게 오히려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1: 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열정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1: 네.
0: 우리 주혜 씨는 해외여행 갈 때도 아내경과 함께 가시죠?
1: 데려갈 수 있는 곳이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0: 데려고 가셨을 때
1: 네.
0: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뭐 안내경과 관련된 뭐 좀 불편한 일들은 없습니까?
1: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작년에 미국 갈 때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장시간 비행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항공사에서도 그렇고 뭐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 절차나 이런 걸 처리해 주시는 게 너무 능숙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0: 아.
1: 네, 왜냐하면 정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면 제 상황이나 이런 걸 언제나 다 설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0: 네.
1: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던 경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0: 선입견을 갖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1: 네.
0: 그런데 이 해외에는 안내견에게도 낯선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안내견에게는 사실 일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사람보다는 강아지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0: 네.
1: 저희는 일단 새로운 지역에 가면 뭐 새로운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특히 해외는 언어의 장벽에 좀 부딪히면서 거기서 오는 긴장도가 더 높잖아요. 이 강아지가 한국어랑 영어를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태평했습니다.
0: 해외나 뭐 국내나 강아지나. 아니 근데 제가 주위에서
1: 네.
0: 말이죠.
1: 네.
0: 그 소지품 분실했다 외국 여행 갔다가 이런
1: 네네네.
0: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1: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고요.
0: 네.
1: 그리고 가서도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소지품 간수를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서도 진짜 많이 신경 써서 그런지 특별히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어요.
0: 다행이고요.
1: 네.
0: 그 만일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1: 아
0: 이거 정말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데
1: 네.
0: 그럴 때가 만약에
1: 네. 네,
0: 그럴 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주저하지 마시고 대사관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0: 아.
1: 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0: 대사관의 전화.
1: 네, 사실 현지 경찰의 네.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일단 대사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해외여행 중에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해외여행 중에 참고할 만한 꿀팁. 나라마다 정말 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참 좋아해서 사실 가장 많이 다녀온 여행지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정말 많이 닮은 듯 다른 듯한 여행지인데
0: 네.
1: 일본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내가 그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를 무조건 하나는 확보해놓고 출발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0: 네.
1: 그게 뭐 번역 어플이 됐든 아니면 영어를 혹은 일본어를 혹은 뭐 기타 나라 언어들을 유창하게 적어도 여행 생활 여행 그 언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동반자를 그 설득해서 데리고 가든
0: 네,
1: 네 방법이 하나쯤은 있는 게 굉장히 그 달라집니다 많이.
0: 해외 여행을 고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네. 말이죠.
1: 네.
0: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1: 사실 참 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그 여행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보이는 거에 제한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없을 수 없습니다.
1: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두려움이 일단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많이 설렘으로 바뀝니다. 네,
0: 기후가 그래서 돼버리고 설렘이 되는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꼭 계획하시는 여행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 여행을 좀 망설이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0: 네.
1: 네, 꼭 그 망설이는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을 더 믿어보시고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양주희 씨에게 여행이란 뭘까요?
1: 저한테 여행이란 약간 책갈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1: 한 장 한 장 일상을 읽어가다가 혹은 뭐 써내려가다가 정말 내가 잠깐 쉬고 싶을 때 보통 우리는 책갈피를 끼워두고 책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상이라는 책을 덮고 여행이라는 책갈피를 끼워두면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0: 그 말씀에 마음 한구석이 꿈틀 하는 느낌이에요. 잊고 있었던 청년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네.
0: 지난주와 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들려줬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였고요.
1: 네.
0: 그리고 알찬 여행 정보였습니다. 많이 네. 도움됐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장애인 안내경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케이트 라이언의 노래 듣습니다. 봐야지 봐야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비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우리를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볼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특별히 더듬거리거나 어색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제 지인 한 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내내 마칠 때까지 하객들이 그분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빛도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말이죠. 움직임이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시각장애 때문인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 식당이나 모임 장소 등에서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곤 하는데요. 그건 무시해서라거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송대관의 노래 듣습니다. 내 박자.

0: 신속한 칼레의 생명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칼레의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취미 수준으로 모인 팀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1: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 그러니까 당장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0: 네.
1: 그럼 뭔가 이게 취미로 시작된 건데 이 일을 연장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어허.
1: 악기를 배우고 또 이렇게 합주를 하고 하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 조금씩만 발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0: 네.
1: 악기를 들었다 놨다만 해도 조금은 늘 수 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또 당장 그러니까 그 취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소리도 별로였는데 모이니까 좋은 소리 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미처 소리를 못 내도 옆에서 내주니까 서로 소리를 모아서 멋진 음악이 나오고 이런 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0: 결국에 즐거움이 길게 가도록 하는군요.
1: 그렇죠. 열정을 어딘가에 사람들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일의 연장, 마치 네. 뭐 스트레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기쁨을 찾는 그런 곳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네. 열정을 쏟아붓겠죠.
0: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이요. 우리가 이제 음악 들을 텐데 분석하듯이 말고 네, 즐기듯이
1: 그렇죠.
0: 좋은 감상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피아노 네. 소나타 23번 3악장.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를 여러 곡 작곡했죠.
1: 32곡 남기고 있어요. 번호 붙은 것들이. 그 굉장히 그 피아노 소나타에서 정말 성경처럼 중요한 그런 레퍼토리거든요.
0: 네.
1: 특히 이 중기 작품이 걸작들이 우리가 알려진 21번, 23번 열정, 26번 이런 곡들이 참 피아니스트들에게는 뭔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자기 그 테크닉, 소리 또 음악성 이런 것들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작들이죠.
0: 네. 그 이 곡이
1: 네.
0: 베토벤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베토벤 스스로가 굉장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 귀 이제 청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이제 피아노 연주도 결국은 그만두게 됐었지만 젊을 때부터 상당한 피아니스트였고 주로 또 생계를 피아노 레슨으로 많이 했는데 그 요세피네 폰 브론스피크라는 여성 제자 사제지간에 이제 나중에 연인 관계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그런 논란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성이에요.
0: 네.
1: 그 여성이 이제 다른 귀족한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금방 세상을 떠나버려서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토벤하고 다시 또 사귀어서 약혼까지 갔지만
0: 어허.
1: 신분의 그 차이 때문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이제 결국 좌절이 됐는데 또 그 와중에 그 요세피네의 언니 줄리에타 폰 브론슈피크 그 여성까지 같이 또 이렇게 뭔가 삼각관계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이 베토벤은 상당히 정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사랑에도 정열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크로이처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을 때 그 유명한 그 브리치타워라는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술을 마시다가 여성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절교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바이올린 소나타를 현장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연애에도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정, 그럼 정말 넘쳐나는 그런 열정을 또 다 쏟아부은 작품이 오늘 들으실 또 이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소나타가 아닌가 합니다.
0: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이 곡에 열정 소나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
1: 네.
0: 그냥 뭐 열정적으로 들립니다.
1: 그렇죠. 베토벤 스스로가 붙인 부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베토벤 사후에 함부르크의 그 출판업자가 붙인, 출판사에서 붙인, 1838년경에 붙인 제목이라 그래요.
0: 네.
1: 1악장도 굉장히 그 어둡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코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악장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그 고요함을 마치 두들겨 부시듯이 3악장이 시작이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음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0: 근데 지금 앞서서 결국 그 두 자매를 사랑한 거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열정을 담아서 이제 작곡을 한 곡인데 정작 이 곡을 두 자매의 오빠에게 헌정했나요?
1: 이 오빠가 이제 또 베토벤의 열렬한 팬이자 후원자였던 프란츠 폰 브론슈비크 백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좀 곤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작 후원자인 오빠한테 헌정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지금 얘기는 참 우리는 재밌게 하지만 당시에 베토벤은 재미있진 않았겠죠.
0: 많이 심각했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이 곡이 참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대단한 체력과
0: 네.
1: 테크닉과 또 음악적인 해석 그런 표현력이 필요한, 그래서 연주회장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네.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이 3악장도 결국은 이렇게 너무 격렬하게 치달아서 끝나거든요. 마치
0: 오호.
1: 피아노에 뚜껑 닫고 연주하다가 뚜껑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연기가 팍 피어오르는 것 같은 상상을 할 정도로
0: 네.
1: 예, 격렬한 그런 곡입니다.
0: 그래서 체력 이야기 처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1: 네. 그 이런 뭐 피아니스트들이 꼭 체력이 필요하다 그럴 만한 곡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 곡도 고전주의 소나타 치고는 엄청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죠.
0: 베토벤이 굉장히 악필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1: 그렇죠. 그 악필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바뀌었다는, 그 주인공이 이 오늘 얘기한 그 요세핀의 줄리에타, 그 자매 중에 줄리에타예요. 나중에 이제
0: 아.
1: 그 소품이 발견됐는데
0: 네.
1: 줄리에타를 위하여라고 썼는데 휘어 줄리에타 이렇게 줄리에타 뭐 이렇게 썼겠죠. 근데 누군가가 잘못 알아보고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0: 네, 네. 대단합니다. 오늘 연주 누굽니까?
1: 오늘은 디터 골드만 피아니스트 연주입니다.
0: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3악장. 이렇게 열정적인 곡이었군요. 예, 멋집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지고 화려하고 열정적인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교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기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궐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0: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묶이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룡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자결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룡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바위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에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배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업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에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업원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업원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룡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 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대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우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주를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업원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대박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은이었습니다.

0: 제 1509편 관무제와 자전에 대한 효종의 집착.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관무제 개최와 관련하여 상소를 올린 사헌부 간관을 엄중 처벌하라는 효종과 그런 어명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승정원 승지들 간의 대립 상황을 지난 시간에 방송했었죠. 이 대치 상황은 효종 3년 7월 24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25일 새벽까지 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국가에서 절대 지존인 국왕과 왕명 출락기관의 승지들이 이렇듯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2: 당장 물러가서 자전을 모독하고 욕보이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사헌부 대사원 민흥영 등을 잡아들이라고 명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과인의 명을 받들어 전하지 않는 것이냐?
3: 전하! 신들의 성의가 모자라서 주상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바로 신들의 죄이옵니다. 모름지기 후설의 벼슬이 승정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찌 전하의 이토록 무리한 명령을 묵묵히 따를 수가 있겠사옵니까? 대사헌 민흥영 등을 잡아다 엄벌에 처하라는 명은 결코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신들의 주청을 윤호하지 아니하시면 날이 밝을 때까지 감히 멈추지 않겠사옵니다.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4: 어명을

0: 승지들이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자 효종은 하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1: 날이 새면 다시 부를 것이니 일단 물러들 가 있으라.
0: 이렇게 해서 승지들이 일단 철수를 하는데요. 실록에 이 내용을 기록했던 사관은 기사 말미에다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 이때 임금은 관무제와 관련하여 사헌부 강관들이 대비를 모욕했다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어명을 여러 번 내렸으나 승지들이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면서 밤새도록 힘껏 쟁론하였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칭찬하였다.
0: 의논하는 자들이 승지들을 칭찬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 등 이른바 청요직 관리들의 사회에서는 임금에게 주저없이 직언을 가나요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내는 경우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날 밤 승지들의 행동이 그런 본보기였다는 것이죠.

0: 전하, 의정부 삼정승이 뵙기를 정하옵니다.
1: 들라하라.
2: 날이 박자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 등이 임금에게 대면을 요청하니 임금이 응하였다. 그런데 승지 박장원, 안헌징, 이척연 등도 나서서 임금에게
3: 주상 전하, 날이 밝으면 신들도 부르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2: 이렇게 청하자 임금은 하는 수 없이
1: 알았느니라, 승지들도 들도록 하라
2: 해서 승지들도 삼정승과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4: 자, 그럼 이제 정승들은 장렬왕후를 관무제 행사와 연계하여 불손한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간관을 처벌하라고 했던 효종의 조처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살펴볼까요?
5: 전하, 대사헌 민응형이 올린 상소문에 숨은

0: 뜻이 무엇인지 신들은 잘은 모르겠사오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여 관무제를 멈춰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울러서 그런 상소를 올렸다 하여 대사원을 비롯한 간관들을 잡아다 국문하는 것 또한 너무 지나친 듯하옵니다.
1: 경들도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전은 한나라의 어머니이다. 신하로서 국무를 모욕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야?
2: 주상전하, 민흥영 등 사헌부 간관들에 앞서서 예문관 봉교 이단상도 전하께 관무제에 대하여 주청을 올릴 때 자전의 목욕 일자와 겹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사옵니까? 한간에 떠도는 말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대사원 민흥형이 전하께 아뢰는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사옵니까?
3: 대신들은 어떻게든 민흥형 등에 대한 처벌만은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효종은 다시금 자전에 대한 불효를 들먹이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1: 신하들이 과인을 유왕이나 여왕이나 거랑이나 주왕에 견준다 하더라도 차라리 차마 넘길 수가 있다. 그런데 어찌 관무제를 목욕 행차에 나서는 자전의 구경거리로 비하하여서 자전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자전께서는 평시에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극도로 삼가고 구경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 목욕하러 가시는 것도 어쩌다 그렇게 날짜가 겹쳤을 뿐 본의가 아니었다. 자전께서 평소에 가려움증이 있는 것을 과인도 알고 있는 데다가 또 선조대왕 때 임무광운께서도 목욕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과인이 진작부터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사원 민흥영 등이 상소를 올려서는 뜻하지 않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과인은 밤새도록 온몸을 뒤척거리면서 몰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또한 자전께서 그 상소의 내용을 들으시면 마음이 불안하실 터이므로 즉시 상소문을 불사르게 했던 것이다. 결국 뜻하지 않게 불효를 저질렀으니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도다.
3: 앞에서 효종이 열거한 유왕, 여왕, 걸왕, 주왕 등은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이자 망국의 군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그런 폭군에 비유하더라도 차마 넘기겠는데 자전, 즉 대비와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민흥형 등이 상소문에서 거론한 내용이라야 관무제를 행하는 날짜가 대비가 인경궁에 목욕 가는 날과 겹치므로 시중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안 좋은 소문이 나돈다. 그러니 날짜를 연기하거나 아예 관무제를 취소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였는데 효종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천하에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처럼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효종이 이처럼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효종이 관무제라는 그 행사를 군비 증강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친위군을 선발해서 왕권 강화를 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4: 청나라한테 항복한 이 나라의 극단적인 위기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북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즉위했지만 전하 천세 감축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효종은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전원들 가운데 80%는 내가 세자가 되면 안 된다고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한 놈들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종은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자기 아버지 인조가 남겨준 이 두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효종은 불철주야 뭘 하고자 했냐면은 자기 주변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거예요.
5: 만약에 효종이 정말 친위군을 모집을 하려고 했다면 관무제는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엔 적절한 수단이긴 했죠. 무예가 좋은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 제도가 관무제니까.
3: 삼정승과 효종의 대화 이어집니다.
6: 전하께서 의금부로 하여금 대사헌 민응형 등을 잡아들이라 명하셨다고 하는데 민응형이 어찌 불순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였겠사옵니까? 신이 언젠가 민응형을 만났을 때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문득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자전을 모욕하는 말을 하겠사옵니까? 전하, 그에게 내린 벌을 거두시옵소서.
1: 그러니까 경들의 의견은 민응형을 형리에게 내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인가? 그렇다면 부처하는 이유는 어떠한가?
3: 효종의 마음이 조금쯤 누그러진 듯 보이죠? 민응형을 형리에게 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부처하는 이유는 어떤가라고 묻는데요. 이 말은 잡아다 국문하라는 어명은 취소할 테니까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처벌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정승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0: 전하, 민응형을 용서하신다면서 먼 곳으로 부처를 하신다면 그것을 어찌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내린 죄를 감하시옵소서.
1: 그렇다면 민응형을 삭출하라.
3: 일단 민응형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낮춥니다. 삭출이란 죄를 지은 관리의 관직과 품계를 빼앗고 도성 밖으로 내쫓는 처벌을 일컫습니다.

0: 그런데 효종은 일찍이 홧김에 관무제고 뭐시고 취소하겠다고 선언해버렸었는데요. 정말로 할 생각이 없었을까요? 효종은 대신들이 그래도 관무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청하자 또 버럭 화부터 냅니다.
1: 뭐? 과인은 관무제를 결코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이 많은 대사헌 민흥형이야 노망이 나서 한 말이니 따질 것이 못되더라도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나 사헌부에 몸담고 있는 연소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찌 과인이 관무제를 강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자들을 사헌부나 예문관에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는가?
0: 관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신료들, 특히 젊은 언관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정승이 나가고 승지들만 남았을 때 효종은 또 이런 명을 내립니다.
1: 자전의 목욕 행차를 처음 관무제와 결부하여 발언했던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란 자는 전하의 한 괴물이다. 실록의 관리를 이따위 인물에게 맡길 수 없다. 그 자를 예문관에서 내보내도록 하라.
0: 이단상 같은 인물에게 실록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2: 예문관은 국왕의 명령서인 교서를 작성하는 핵심 관서였다. 본래는 춘추관과 함께 실록 편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 세종대에는 집현전이 예문관의 업무를 맡았다. 이후 인재 양성과 학술적 자문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사초와 같은 실록 편찬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도 관장하였다.
0: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단상이 그 예문관의 관리로 있는 한 관무제를 앞두고 국왕인 효종이 보인 무리한 언행 등을 실록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단상을 일컬어서 천하의 괴물이라는 등 임금이 신하에게서는 안 될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효종은 승지들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1: 관무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3: 전하! 처음에 전하께서 이미 시행하겠노라고 확고하게 결정을 해서 명을 내리셨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하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관무제는 예정대로 실행을 해야 하고 관무제권과 관련하여 죄를 입은 민흥형 등의 언관도 완전히 용서해 줘야 하옵니다. 그리하시면 자전께서 듣게 되시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실 것이옵니다.
1: 과인에 대한 승지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윤화하지 않는다. 모두 일만 물러가도록 하라.
0: 그런데 이 기사 말미에는 이런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2: 신하들이 모두 관무제를 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에 따랐다.
0: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관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군신 간의 합의를 봤는데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나이가 75이나 되는 대사원 민흥형에 대한 처벌 문제죠. 효종은 일단 민흥형에게 삭출의 명을 내린 상태인데요. 삭탈 관작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는 처벌이 그것입니다. 7월 27일
4: 전하, 도승지 정유성이 폐기를 정하옵니다.
1: 들라하라.
0: 도승지는 승정원의 수장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지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민흥형 얘기부터 꺼냅니다.
5: 전하, 임금을 사랑하여 충직하여 받들기로는 민흥형보다 더 나은 자가 없사옵니다. 그가 무슨 일이든 진언을 할 때마다 전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관무제와 자전의 목욕행차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여 갑자기 무거운 벌을 받았으니 무사람인 모두 전하의 조처를 서운하게 여기옵니다.
1: 그야 뭐 민흥영 그자가 조정 여론으로부터 충직하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감히 그처럼 거짓말을 해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게도 어미가 있다면 차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은 중국의 요순 시대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를 근본으로 삼았단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설사 민흥형이 평소 절조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한들 과인이 그에게 삭출이라는 가벼운 벌을 주는 것까지 그만둘 수야 있겠는가? 젊은 무리는 풍문과 시류에 영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더라도 심하게 꾸짖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성한 원로가 이렇게 하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5: 그러면 관무제는 시행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옵니까?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무제를 정제하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지금 정제하면 유능한 무관을 선발하는 이 제도가 영영 폐지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니 그 말도 일리가 있겠기에 그대로 설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날에는 자전께 목욕하는 거둥을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려서 무사람들의 의혹을 단절할 것이다.
0: 이렇게 해서 장렬왕후의 인경궁으로의 목욕 행차는 취소되고 관무제는 애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9편 관무제와 자전에 대한 효종의 집착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현우, 고양이 인간의 노력. 고양이 인간, 그리고 인간 캣닙. 모두 현우의 별명이었지만 현우는 인간 캣닙이라는 별명을 좀 더 좋아했다. 현우가 고양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T03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앓고 난 뒤부터였다. 현우가 어디에 가든 그 지역 고양이들은 어떻게 알고는 현우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이들은 현우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현우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여운 고양이를 실컷 보고 만지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몰려든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 초인이 되기 전에 이현우에게는 특별한 점이랄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성적이 전교 순위권인데다가 농구부 주장인 형과 비교만 당했을 뿐.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무언가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 대화해보면 깬다는 얘기나 듣곤 했다. 그런데 능력이랍시고 생긴 게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라니. 고양이와 통하는 초인이라니. 현우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할 때면
1: 별 대단하지도 않은 초인 주제 잘난 척은
0: 과 같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현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현우에게 연유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언제나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만을 뚫는 연희의 화살을 보며 현우는 연희가 초인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쥐어짜내 연희에게 말을 걸었고 초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희의 얘기에도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여겼다. 현우가 보기에 연희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게 분명했다. 굳이 일반인인 척하면서 양궁선수가 되는 것보다 범초본에 들어가 활약하는 게 더 근사한 삶일 텐데 말이다. 어쨌든 그 서연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이 사실을 당장 선배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0: 잘해서 번호 따는데 성공? 네.
1: 완전 용기 냈구나. 고양이 인간이라고 꺼리는 타입은 아니었어?
2: 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고양이 간식 주는 거 몇 번 봤어요. 고양이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3: 그럼 널 싫어할 리는 없겠네. 언제 얘기할 거야?
2: 바로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좀 친해져야죠.
1: 이현우, 부끄럼증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예 못하는 건 아니네.
4: 현우는 자신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낄낄 웃는 란주의 손을 쳐냈다. 포니테일 머리에 교복 치마 대신 체육복을 입은 한껏 개구진 얼굴의 란주. 쇼컷에 단정한 교복 차림을 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유라. 머리에는 굵게 펌을 넣고 교복 바지에 검은 티셔츠만 입은 채 아침부터 쭈그리고 앉아 웃음을 실실 흘리며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히고 먹는 효석. 세 사람은 현우보다 한 살 위인 현우의 유일한 학교 친구들이었다. 어느새 현우를 쫓아온 턱시도 무늬 고양이와 고등어 무늬 고양이가 현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다.
2: 근데 어떻게 문자 보내죠? 무슨 말을 해야 해요?
3: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해. 얘 친구 없잖아.
2: 아이씨, 선배들도 친구 없잖아요.
1: 이 자식이.
5: 맞는 말인데 왜 화내?
4: 효석이 희죽거렸다. 현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연희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지?
3: 그냥 뭐 하냐고 그래.
4: 유라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6: 그래, 양궁 에이스라고 뭐 별거 있겠어? 오늘은 뭐 하냐? 수업 재미없다. 양궁부 연습 안 가냐? 뭐 이런 거.
2: 걔 양궁부 잘린 것 같던데요?
1: 뭐?
4: 깜짝 놀란 세 명의 시선이 일순간 현우에게로 모였다.
2: 초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출전 금지됐대요.
6: 거봐, 걘 누가 봐도 초인이야. 그 양궁 실력은 인간한테서 나올 수준이 아니라니까.
3: 그럼 양궁부 연습 없을 거 아니야. 주말에 놀자 그래.
2: 너무 빨리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4: 란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현우의 등을 한 대 쳤다.
1: 야! 뭐 얼마나 기다렸다가 만나자 그러게. 대학 갈 때 만나자고 할 거야? 이번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자 그래. 사격장에도 가자 그러고. 같이 놀다가 말하면 되겠네.
4: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붙든 채 망설이고 있었다. 유라는 그런 현우를 흘끗 쳐다보고는 휴대폰을 낚아채 갔다.
2: 뭐 하려고요?
3: 뭐 해?
4: 유라는 한 손으로 현우를 막으며 짧은 한마디를 찍어보냈다. 곧바로 숫자 1이 사라졌다.
7: 막 교실 도착. 넌 볼일 다 봤어?
3: 무슨 볼일 있다 그랬냐?
2: 선배들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 이제 올라가야 하지 않아요?
3: 그래, 슬슬 학교 가자. 어쨌든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했으니 이번 주말에 만날 약속은 네가 알아서 잡아.
2: 알았어요.
4: 연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가 자신에게 별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설렜다. 이런 하찮은 능력의 초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비웃지 않은 것도 고마웠다.
8: 그럼 이번 주말에는 연습 없겠네?
7: 없지.
8: 혹시 따로 계획 있어?
7: 아니, 아무 계획도 없어.
4: 연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되새기며 현우는 답답한 듯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러곤 결심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8: 그럼 나랑 놀래?
4: 태어나서 쥐어짜낸 용기 중 가장 큰 것 같았다. 메시지 옆에 1이 사라졌지만 이전처럼 빠른 속도로 답장이 오진 않았다.
2: 내가 너무 성급히 들이댔나? 놀자는 말이 좀 이상했나? 이를 그르치면 어쩌지?
4: 온갖 생각이 현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무렵 그러자는 연희의 답장이 왔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다.
7: 뭐 할 건데?
4: 현우의 등줄기에서 다시 땀이 흘렀다. 현우는 영화관 앱을 깔고 최근 개봉작들을 훑어봤다. 뭘 봐야 좋을지, 뭐가 부담이 없을지 알 도리가 없었다. 현우는 다음 날 상영하는 영화들을 캡처해 죄다 연희에게 보냈다. 캡처 이미지를 보낸 지 20초도 지나지 않아 연희는 액션 영화가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희가 찍어준 영화를 예매했다. 약속 시각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1시 15분. 장소는 집 근처 은광 시네마테크. 연희와 약속을 잡은 현우는 들뜬 마음으로 선배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그 사실을 알렸다.
9: 헐, 이현우 제법인 모쏠 아니었냐?
10: 모쏠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4: 모쏠이란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선배들은 단체 메시지방에서 휴대폰이 뜨거워질 만큼 신나게 현우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내일이 오려면 멀었는데 이상하게 하루를 다 보낸 듯 벌써 피로했다. 어느새 창가에 몰려든 고양이 두 마리를 보며 현우는 토요일에 무슨 옷을 입을지, 연희에게 무슨 주제로 말을 걸지 등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11: 거기 맨 뒤에 고양이!
10: 네!
4: 선생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11: 혼자 뭐 한다고 시실 쪼개냐? 똑바로 집중해라.
2: 네.
4: 현우는 목 뒤까지 빨개진 채로 선생님에게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연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는 상상은 한바탕 혼이 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이날 현우는 매 시간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고 말았다.

0: 이현우.
1: 누군가 등을 쿡 찔러 돌아보니 스커트에 맨투맨을 입은 연희가 서 있었다. 사복차림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현우는 괜히 오금이 저려왔다.
0: 현우야, 뭐 먹을래?
2: 아, 너 영화 보면서 뭐 먹는 타입이야?
0: 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타입이야. 굳이 따지자면.
2: 아, 그럼 내가 팝콘 살까? 아니면 음료수? 버터구이 오징어? 어느 거 먹을래?
1: 어리바리한 현우의 말에 연희는 살짝 콧김을 내쉬고는 박력 넘치게 현우의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현우의 양손에는 갈릭버터 맛과 캐러멜 맛이 반반 섞인 팝콘과 커다란 사이다 한 컵이 들렸다. 영화는 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다. 무법도시에서 어둡고 불우한 시절을 겪으며 성장한 히어로가 나타나 나쁜 놈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는 내용이었다.
2: 초인이면 역시 저런 영웅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
0: 그런가? 하긴 뭐 초능력자 하면 독보적인 능력의 영웅을 생각하게 되긴 하지. 세계를 구하는.
1: 연희가 핫초코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은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영화 이야기에 이어 초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현우가 말을 꺼냈다.
2: 근데 내 능력으로는 저런 거 턱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0: 네 능력은 정확히 어떤 건데?
1: 연희의 질문에 현우는 카페 바깥을 가리켰다. 어느새 카페 바깥에는 고양이가 한두 마리씩 모여들고 있었다. 연희는 신기했지만 현우는 한숨을 푹 쉬었다. 마음이 통하는 교감이 전부라고 현우는 변명하듯 연희에게 덧붙였다. 그때 현우의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란주, 유라, 효석이었다. 당황한 현우는 입을 떡 벌린 채 세 사람을 쳐다봤다. 란주가 손을 휘저으며 아른채를 했다. 그들을 흘끗 본 연희는 현우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0: 아는 사람들이야?
2: 동아리 선배들이야.
0: 동아리? 무슨 동아리?
1: 현우가 연희의 질문에 채 대답할 겨를도 없이 세 사람은 실실 웃으며 현우와 연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현우가 뭐 하는 짓이냐는 듯 눈을 부릅떴지만 늘 그렇듯 현우의 의사 표시는 무시당했다.
3: 안녕. 현우 친구인가 보네. 난 권유라라고 해. 얘 동아리 선배야.
1: 유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 사람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희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번졌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3: 너 알아. 우리 학교 양궁부 에이스잖아. 맞지? 근데 당분간 출전 금지라며.
4: 네? 어떻게 하셨...
1: 연희는 말꼬리를 흐리며 현우를 쳐다봤다. 현우는 목부터 귀끝까지 얼굴 전체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5: 이 선배들이 진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여긴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6: 너 초인 검사 받았다며? 결과 언제 나온대?
4: 저 초인 아니에요.
1: 연희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현우가 입을 열었다.
5: 선배들 그만해요.
4: 왜? 현우 너도 동의했잖아. 연희 저번 대회 때 맞추는 거 보니까 로봇 수준이던데? 정확히 한가운데만 맞추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초인 아닌 척해? 양궁부 때문에 그래?
7: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1: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란주, 효석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다.
5: 연희야!
1: 그때였다. 유라가 두 손을 뻗어 연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3: 저기 잠깐만. 우리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1: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연유의 발걸음이 멈췄다.
7: 무슨 동아리인데요?
1: 연희가 묻자 유라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0: 연휘, 사이비 종교 아냐? 카페에 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희는 저들이 전날 현우와 함께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등장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왜 데이트를 방해하지? 왜 날 초인이라고 단정 짓지? 어떻게 내 정보를 알지? 현우가 말했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네, 강원래입니다. 자식 자랑이 유별난 초보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유 먹을 때, 예쁜 짓 옹알이 할 때가 아니라 제일 이쁠 때는 조용히 잠잘 때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말 속에는 육아의 고단함도 있겠지만요.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상받기도 하고 또 아빠 미소,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오는 진한 행복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 사랑이란 게 그런 거죠.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그저 평온한 가족들을 얼굴을 바라볼 때 더 깊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가정의 달 5월의 휴일입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 귀한 시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첫 곡 김창완이 피처링했습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때로는 백마디의 말보다 곁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고요한 숨소리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족이란 이름이 주는 큰 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가요? TV를 보면서 웃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일 수도 있고 또 안부 전화 속 부모님의 밝은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들과 행복한 5월의 일요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가요 주크박스.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가족 관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가족 관련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보고 어떤 곡입니까?
1: 음악 가족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두 곡이 음악 가족과 관련된 노래라고요?
1: 네. 최창건 씨라는 되게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과거에 뭐 정부 관련 노래도 많이 만들고 하여튼 여러 활동을 많이 한 그런 분인데 네. 그 최창건 씨는 삼형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최명섭, 최호섭, 최기섭. 주로 이제 최호섭 씨가 노래를 하고 네. 최명섭, 최기섭 씨는 작사 작곡들 다 했습니다. 이 삼형제가 이제 어떤 음악적 재능으로서 히트곡을 여러 개가 냈는데 네. 일단 그 최명섭 씨는 82년에 대학가요제 은상을 수상을 하고 그때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이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그 최호섭 씨는 어렸을 때 먼저 빛을 발했습니다. 로버트 태권보이의 주제가를 최호섭 씨가 좀
0: 아 최호섭 씨가 맞아요. 그 로버트 태권보이 불렀었는데 그때 그 로버트 태권보이 작곡한 분이 아버님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최창건 씨.
1: 예. 예. 그리고 또 최명섭, 최기섭 두 분은 뭐 여러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준이의 사랑한 유리 같은 것.
0: 아.
1: 예, 이 곡을 또 형제가 작사 작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 이 노래도 그 최명섭, 최기섭 형제가 아. 만들었습니다.
0: 삼형제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부친도 또 유명한 작곡가시고 정말 그야말로 제 음악 가족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준이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가수 현미 씨는 이봉조 씨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뒀는데 둘째 아들 이영준 씨가 가수 원준이 씨랑 결혼을 해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0: 원준이 씨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음악 가족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0: 네네.
1: 또 원준이 씨는 원래 85년에 영화배우로 먼저 데뷔했었고
0: 맞아요.
1: 그때는 본명을 안도희를 썼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원준이란 예명으로 가수를 데뷔를 좀 하게 됐고 그리고 현미 씨는 아들 외에도 또 조카가 연예계 진출을 했는데 일단 가수 노사연 씨가 있고 배우 한상진 씨가 네. 또 조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이 가족 전체가 아주 끼가 아주 넘칩니다. 가수로도 활동하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또 며느리까지 또 가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
1: 그래서 오늘 노래 좀 들어보실
0: 그래요?
1: 텐데 87년과 88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이 원준 씨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0: 이 노래 역시 또 최호섭 그 관련된 네,
1: 최명섭, 최기섭 씨 형제가 네, 작사 작곡을 해서 그 곡이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또 만든 최호섭 씨의 히트작입니다. 이 곡은 또 나중에 또 싸이가 콘서트 때 마지막으로 불러서 또 화제가 좀 됐는데
0: 네네.
1: 바로 세월이 가면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가족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한스밴드의 어머니의 일기,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두 곡 다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인데 이 어머니의 일기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1: 왁스가 불러서 히트한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네, 그 곡은 원래 한스밴드의 어머니의 일기가 원곡이 좀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한스밴드가 99년에 2집을 발표를 하거든요.
0: 네.
1: 그때 타이틀곡이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히트의 조짐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소속사와 불화가 좀 있었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부모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한다.
0: 아.
1: 근데 회사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네. 활동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0: 네.
1: 안타깝게도 공부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해서
0: 네.
1: 활동을 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일기 원래 후속곡이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홍보를 못 하게 됐고. 근데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작곡가 최준영 씨.
0: 네네.
1: 최준영 씨는 뭐 쿨 노래도 꽤 만들었고 좀 히트곡이 많은 분인데 이 최준영 씨가 왁스 1집을 프로듀싱을 좀 했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그래도 좀 이 두 곡 정도는 좀 밀어볼 만하다. 한 개 이 어머니 일기하고 오빠였는데
0: 네.
1: 그래서 어머니 일기는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엄마의 일기로
0: 바꾸고. 그런데 네, 네. 어머니의 일기를 부르는 걸 반대한 사람이 어머니다라는 것도 참 특이하게 연결이 되네요.
1: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네. 가까이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멀리서 보면 필연이라고.
0: 맞아요.
1: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을까. 좀
0: 그리고 또 왁스가 불러서 또 히트를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안타깝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또 가족이 음악을 했고 또 그걸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찬성.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엄마의 일기를 뺏겼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나중에 또 어떤 더 행복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 곡은 95년에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요. 두 남녀가 있는데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남자 측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 남자의 어머니가 이 여성을 몰래 만나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떠나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열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일단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한 다음에 둘이 몰래 결혼식을 올립니다.
0: 아하.
1: 그다음에 떠나죠. 떠나면서 어머니한테 보내는 전상서가 좀 되겠습니다.
0: 이게 어떻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얘기일까요?
1: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다고.
1: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9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부모의 승낙이 되게 중요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완전히 없다고는 이제 말할 수 없는데
0: 네.
1: 근데 과거에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고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련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 가수 현숙 씨의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이승기의 아버지 좀 들어보실 텐데요.
0: 그래요. 가족 관련 노래 이번 두 곡은 아버지와 관련된 노래네요.
1: 네. 일단 첫 번째 들을 현숙 씨의 노래는
0: 네.
1: 현숙 씨의 실질적인 데뷔는 79년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때 첫 독집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앨범에 수록된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그 현숙 씨의 매니저도 했고 작곡가였던 김상범 씨가 만든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김상범 씨는 그 면 밑에 앞에 두고 라는 노래를 불렀던 뭐 그런 분인데 김상범 씨는 과거에 이제 카바레에서 밤무대 공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0: 네네.
1: 그때는 70년대인데 그때 그 카바레에 온 여자 손님들 중에 중동 근로자의 부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0: 오.
1: 70년대에 중동에 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이제 또 일을 좀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중동에서 벌은 돈을 이제 집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0: 맞아요.
1: 여성들이 이제 좀 안타깝게 그 돈도 막 탕진을 그러니까 한다든가
0: 뭐 그때 유행했던 단어들이 뭐 춤바람이라든가 또 제비라든가 그런 게 막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좀 약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김상범 씨가 만든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현숙 씨가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위문 공연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만큼 현숙 씨의 출세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실 거고 그다음에 싸이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승기 씨의 아버지
0: 네.
1: 좀 들어보실 텐데 이 노래가 나온 거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싸이도 불렀고요. 원래 이승기 씨가 먼저 불렀는데
0: 네.
1: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원래 그 집에서 아버지는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0: 네.
1: 과거에 아버지가 이제 안방에서 하고 소리만 한번 내도 집안이 조용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89년 90년쯤에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유명한 최진실 씨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광고도 나오면서
0: 네.
1: 그 집안의 위상이 남자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그 시대가 됐고 그리고 97년 IMF 구제금융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네. 그 집안에서 남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집안이 유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실직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즈음에 아버지에게 힘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싸이가 만든 그런 아버지라는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우리 가요사에 또 아버지와 관련된 노래들이 꽤 많다고요?
1: 네. 우선 번안곡이 있는데요. 포렌카가 불렀던 파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이제 아버지로 번안이 돼서 당시에 이수미, 이승현, 막 김상희 씨가 불렀고 또 정수라 씨의 아버지의 의자도 있고 박상민의 결혼식 날 신부의 아버지도 있고 클론의 셀러리맨 아버지가
0: 그렇죠. 셀러리맨. 이것도 IMF 때 직장을 잃은 아버지에게 좀 힘내라라는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죠.
1: 네. 그 셀러리맨 네. 아버지란 제목 자체에서 우리가 풍기는
0: 네.
1: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다이나믹 듀오의 아버지가 있고 인순이의 아버지가 있고
0: 네, 인순이 씨 아버지 같은 것도 굉장히 또 뭐 느껴지는 게 참 많다라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헤어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또 만나는 과정에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생각나는데 그래요. 자 오늘은 가족 관련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1979년에 발표된 현숙의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또 2004년에 나온 이승기의 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0: SV여보 함께 가주시오.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1: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화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련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어떤 곡입니까?
2: 이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부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소녀시대의 디어맘, 뭐 정원지의 하늘바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1: 그래요. 소녀시대의 노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그 소녀시대는 올해로 데뷔 19년 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곧 20년 됩니다. 벌써 소녀시대 데뷔한 지도.
1: 그렇군요.
2: 이 소녀시대가 2009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미니 음반인데 거기에 지가 수록돼 있습니다.
1: 네.
2: 근데 거기에 그 말고도 디어맘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은 소녀들의 마음을 좀 담았는데요. 이 곡은 그 소녀시대의 멤버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돌 가수의 운명이라는 것이 좀 부모랑 좀 떨어져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 곡은 가수 아이비가 작사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아마 아이비는 지금 뮤지컬 배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아이비도 엄마 생각을 갖고 네, 그런 만든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지 씨 하늘바라기 좀 들어보실 텐데요.
1: 네네.
2: 정은지 씨는 에이핑크의 멤버고 또 KBS 쿨 FM 가요광주도 한동안 진행도 좀 했었습니다.
1: 네.
2: 이 정은지 씨가 에이핑크 멤버지만 솔로곡을 한번 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늘바라기가 좀 되겠습니다.
1: 네.
2: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부친의 생신 때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노래로 드려야 되겠다
1: 오.
2: 생각을 해서 이제 부친을 생각하면서 하늘 바라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 부친이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거기서 출장 가서 이제 생활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1: 네.
2: 그래서 아버지랑 떨어져 있으니까
1: 떨어져 있었군요.
2: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뭐 그런 만들어진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 가요 차트 1위 했는데 할 때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뭐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1: 그래요. 이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그 두 곡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네요.
2: 그 어떤 세월을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쓰고 안 쓰고가 그 세월을 이제 말해주는 건데
1: 네.
2: 지금 효도란 말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런 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좀 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 싸움 얘기했는데 진짜 효도를 제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뭐
1: 그렇죠.
2: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은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 두 곡 소개해 주시죠.
2: 네. 2009년과 2016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소녀시대의 디어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련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 노래 들어보실 텐데요. 네. 그 일단 신승훈 씨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노래를 좀 들어보실 텐데 네. 요즘 뭐 저희 뭐 음악평론가들이나 아니면 가요를 좋아하신 분들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0: 네, 어떤 논쟁거리가 있나요?
1: 발라드의 황제는 누구냐?
0: 그래요. 박성걸 씨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발라드 황제, 발라드라는 장르를 가장 많이 알렸던 가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단 뭐 세 명 정도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네. 변진섭 씨가 있고.
0: 변진섭 씨.
1: 그다음에 신승훈 씨가 있고.
0: 신승훈 씨.
1: 그다음에 2000년대 성시경 씨가 있고.
0: 아, 성시경 씨.
1: 네. 그래서
0: 그 전에 뭐 이문세 씨라든가 그런 분들은.
1: 이문세 씨도 이제 넣을 수 있죠.
0: 아, 그래요?
1: 이문세 씨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0: 4대 천왕이네요. 네, 네.
1: 그런데 이제 이 분들 중에서 누가 발라드의 황제냐.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의 팬들은 우리 오빠가
0: 황제다.
1: 황제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저도 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 다 훌륭한데 다 황제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런 걸 데이터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데이터로. 네. 그럼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가장 황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발라드라는 장르를 가장 많이 알렸던 가수가 누굴죠?
1: 신승훈 씨라고
0: 신승훈
1: 생각합니다.
0: 씨. 어떤 의미에서요?
1: 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신승훈 씨는 프로듀서 김창완 씨를 만나서 라인음향 소속으로 6장의 말을 발표했습니다.
0: 네.
1: 그때가 1990년부터 1998년이 되고요. 6장의 말이 모두 골든디스크를 받았습니다.
0: 오.
1: 그리고 6집을 발표하는 98년도에는 통산 1,000만 장이 넘는 기록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0: 이 1,000만 장이라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뭐 10만 장 판매다라는 것도 꿈도 못 꿀 정도로 음원의 다운로드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뭐 LP라든가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CD라든가 발매보다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1,000만 장이라는 단어는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문세 변진섭 뭐 성시경 다 황제인데
0: 네.
1: 뭐 기록적으로는 신승훈 씨의 음반이 가장 많이 나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0: 그래요.
1: 근데 신승훈 씨는 이제 7집을 발표할 때 라인 음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뮤직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7집 음반 타이틀이 디자이어 투 하이가 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실집에는 타이틀곡이 그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 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노래는 국악 또 아프리카 리듬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서
0: 네.
1: 뭐 나오는 그런 노래가 됐고 엄마야 같은 노래도 이제 부르면서 기존의 약간 좀 체류성 멜로 그런 곳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그런 노래들을 좀 불렀습니다.
0: 그래요. 신승훈 씨하고 또 가족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그래서 엄마야라는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0: 엄마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1: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라는 말의 의미에서는 또 보면 엄마한테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0: 아하.
1: 90년대 초반에 마마보이란 말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고
0: 네네.
1: 그때 X세대가 나오면서 부모가 막 다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0: 그렇죠. 부모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못 먹었던 것도 먹게 해주고 못 배웠던 공부도 하게 해주고 뭐 안 가본 것도 가게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냥 부모님이 다 챙겨주네 이렇게 해서 또 마마보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뭐 노래는 들어보셨는데 이 7집도 100만 장 넘게 나왔습니다.
0: 네네.
1: 신승훈 씨의 힘이 이제 만들어준 것인데

0: 근데 오늘 들어볼 이 엄마야라는 노래는 신승훈 또 한경애 씨가 작사를 했고 신승훈 씨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때 엄마 나 이 여자를 잊지 않을 거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근데 신승훈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엄마야라는 추임새가 들어간 거는 조용필 씨의 고추 잠자리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이 담겨져 있다 해서 우리 고추 잠자리 보면
0: 엄마야
1: 나는 왜 맞아. 그 부분이 나중에 그 신승우 씨에게로 넘어오면서 엄마야 나라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역시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일요일에 함께하는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가족 관련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엄마야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거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사업 1차 연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적용해 운영했고요. 2차 연도였던 지난해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0: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과 발달 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 계획을 세운 다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올해 3차 시범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의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이용 계획을 세웠고요. 참여자 개인별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본 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준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1: 헤이 프렌드,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s?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Arabian Nights.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주식 광풍을 경계하는 뉴스에 과거 미국 대공황을 재조명한 책 1929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에서는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을 오히려 즐기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장애인 미술협회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가들의 전시 그림봄 길전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최성원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신난 것 같아요.
1: 아, 저는 부럽죠. 안 한 사람 저거든요. 예, 예, 부러워요.
2: 이게 사실 불장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처럼 도박판된 시장 없었다.
1: 도박판까지.
2: 라는 경고를 내놨다고 경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 예.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예. 최근 금융시장을 향해서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예. 가까워지고 있다.
1: 아,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2: 라면서 경고를 내놨습니다.
1: 빚내갖고 자꾸 예. 투자하시고.
2: 초단기 옵션 거래와 예측시장 열풍이 주식시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워런 버핏은 지난 5월 2일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기간 가운데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져 있는 시기는 없었다라고 아하. 이야기했어요. 예. 이번 주주총회는 버핏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처음 열린 행사인데요. 예. 현재는 CEO가 다른 분이시죠. 네네. 하지만 버핏이 참가를 해서 여기에 상징적인 존재로서 여러 가지 조언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그럽니다. 예. 버핏은 현재 시장을 교회에 카지노가 붙어있는 아이고, 구조다.
1: 아이고야.
2: 나뭇가지 예, 예. 비유를 하면서
1: 화가다네요.
2: 예, 장기 투자와 단기 투기의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카지노를 오가고 있다. 여전히 장기 투자자가 더 많지만 카지노는 갈수록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직설했다고 그럽니다.
1: 교회에 카지노가 붙어있는 구조. 아, 이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 워린 버핏도 그 워런 버핏도 주식시장 광풍을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다니까 진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2: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단위로 만기가 끝나는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단기 파생 상품 이 거래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예. 하루짜리 옵션을 사고 파는 건 투자도 투기도 아니다. 그건 도박일 뿐이다.
1: 그럴 것 같죠.
2: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니라 가격 변동 자체에 배팅하는 거래가 그렇죠.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네. 거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예측 시장 역시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 군사 이벤트의 결과를 마치는 방식의 거래가 확산하면서 네. 정부의 비대칭과 투기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아.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관련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 시장에서 약 40만 달러를 벌었다라는 의혹을 받는 미군의 맞아요. 사례를 언급을 있었죠. 하면서 이런 거래가 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 법무부가 기소해서 수사 중인데 버핏은 누군가 하루짜리 옵션을 사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특정 사건의 시점을 알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런 거래 자체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는 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의 양과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그의 발언은 최근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와 함께 단기 매매 비중이 급증하고 파생 상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투자에서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예. 내놓은 겁니다.
1: 그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순식간에 막대한 돈을 버는 세력까지 생겨나고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다가 네. 또 번복됐다가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지금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버핏은 투자 원칙뿐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기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주주와 파트너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 아하. 황금률이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이것보다 더 나은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모 역할이든 기업 경영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원칙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불행할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1: 예.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1929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예. 전 세계인들에게 1929 공포의 숫자죠.
1: 그래요.
2: 대공황이 시작됐던 해였습니다. 대마불사라고 하는 책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한 앤드루 로스호킨이 이번엔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장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들려줍니다.
1: 네.
2: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역동적이었던 때가 대공황 전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낙관론이 거리 곳곳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예. 평범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 빛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1: 그렇죠.
2: 1929년 10월 대폭락 직전의 월스트리트의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인류의 소통 방식을 바꿀 라디오라는 신기술에 열광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1: 예.
2: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맹신이 그 시기를 지배했고요. 그때의 광기가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있다라고 책은 분석하고 있는
1: 네.
2: 거죠. 저자는 100년 전 라디오가 약속했던 풍요가 왜 1929 대공황으로 이어져 파산의 기록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유토피아는 과연 그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1: 예. 사실 뭐 여기저기서 주식 광풍과 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1929년 대공황 바로 전과 유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2: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미 미국에서 화제 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오늘날과 닮아서 마치 오늘의 뉴스를 읽는 듯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경고장이라는 추천사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 1929년에 발행됐던 모든 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대폭락의 타임라인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100년 전 비극의 전말을 생중계 화면처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데요.
1: 네.
2: 1920년대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현대 소비 경제가 탄생한 거대한 용광로였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는데
1: 네.
2: 자동차, 세탁기 그리고 인류의 소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재편할 라디오라는 신기술이 출현해서 세상을 뒤바꾸고 있었어요.
1: 네.
2: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에 매료됐고 시장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낙관론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러한 신기술이 가져올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모두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저자는요 마치 오늘날의 별다방이 길모퉁이에 생기는 것처럼 당시에는 증권사가

0: 차입이 이때부터 생활 습관이 됐는데 증권 투자도 빚을 내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1: 우리나라도 최근 그 B2가 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폭락장이 오면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929년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은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까지 빚을 내서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0: 극단적인 레버리지에 몸을 던졌죠.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산 가치는 실물 경제를 아득하게 넘어섰습니다. 이때도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집단적인 도취가 만들어낸 환호성에 묻혔다고 그럽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품의 자양분이 됐었죠.
1: 네.
0: 1929년 약 100년 전의 기록은 2026년 현재 우리 머리 위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테크 기업들의 질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우상향의 신화를 볼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0: 시장은 지금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이라는 달콤한 최면에 걸려 있는데 이 책이 1929년을 주변으로 버블의 정점에서 몰락까지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면서 과연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인간 탐욕과 대폭락의 역사를 읽으며 긍정적인 신호와 낙관론이 팽배할 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을 좀 얻어야겠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그럼요. 되는 거죠.
1: 네.
0: 재앙은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누적된 모순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게
1: 그런 것 같아요.
0: 돼 있습니다. 찬란했던 번영의 약속이 어느새 참혹한 파산의 기록으로 인류의 역사에 남아있죠.
1: 예.
0: 저자는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 그리고 설마하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29년 대폭락 직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 예.
0: 이 타임라인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과 비교해야 되는 걸까? 유토피아의 약속이 과연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역사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이 책의 경고를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나미의 노래 이어드리죠. 빙글빙글.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요즘 다양한 모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낯선 사람이어서 오히려 좋다라는 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에서 오리배 같이 타실 분. 예. 모르는 사람 환영, 아는 사람 사전. 어이? 이게 처음엔 장난 같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정원이 꽉 차요.
0: 아, 진짜요?
1: 심지어 대기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카페에서 2시간 각자 책 읽고 간단한 소감 나누고 바로 해산. 이런 건데요. 예. 친해지려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라고 또 가볍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최근 러닝크루.
0: 아, 러닝크루 많죠. 예.
1: 맞아요. 이게 오늘 이야기할 그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 일명 느슨한 연대 트렌드입니다.
0: 예. 그 이런 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1: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하지만 각자형입니다. 독서 모임이 독서 대표적인데요. 모임. 기존 독서 모임이랑은 좀 달라요. 같은 책을 미리 읽어오는 게 아니라 카페에 모여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서 그냥 읽는 거예요. 2시간 그냥 딱 읽고 마지막 10분에 오늘 어떤 책 읽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나누고 네. 해산해요. 사실 이게 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그 감각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또 이런 거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하는 게 의미 있는 형이거든요. 한강 오리배가 딱 이렇게 있어요. 네. 사실 오리배는 혼자 타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죠.
0: 힘들죠. 예, 예.
1: 근데 이게 굳이 또 친한 친구를 불러서 일정 맞추기는 귀찮은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같이 탈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목적지도 없고 대화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오리배 타는 시간을 함께 즐기면 그만인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공통된 불편함 해소형입니다. 혼자 가기엔 눈치 보이는 것들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고깃집 가기 이런 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다이닝 레스토랑 가기 이런 것들 힘들잖아요. 이걸 낯선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밥 먹는 동안 어색하면 어때? 어차피 다음에 또 볼 사람 아니니까 그냥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먹는 거죠.
0: 예. 근데 예전에도 뭐 소모임이라든가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1: 핵심 차이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 동호회나 소모임은 사실 목적이 두 가지였잖아요. 취미도 즐기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도 서로 이름 외우고 연락처 교환하고
0: 예.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네 맞아요. 다음 모임 언제?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 이 모임들은요 달라요. 아예 관계 없음을 선언합니다. 어떤 모임은 규칙이 있어요. 연락처 교환 금지. 본명 대신 닉네임 사용하기.
0: 닉네임.
1: 다음에 만나도 먼저 말 걸지 않기 이런 식으로요.
0: 예.
1: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0: 좀 그런데요?
1: 그렇죠. 근데 실제로 참여분을 얘기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관계의 무기 없이 사람이 온기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모임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졌을까요?
1: 저는 이게 연결 피로와 좀 고독 피로가 동시에 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1: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SNS 친구는 수백 명인데 정작 전화할 사람은 없는 시대예요.
0: 모르는 사람 대다수. 예.
1: 맞아요. 이게 연결은 넘치는데 진짜 연결감은 부족한 거죠.
0: 예.
1: 그렇다고 새로운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0: 그렇죠. 예.
1: 직장인을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관계 관리하잖아요. 팀장 눈치 보고 뭐 동료랑 사이 유지하고 클라이언트 고객 응대하고 퇴근하고서 예. 나서까지 끊임없이
0: 예.
1: 또 관계의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건 사실 외로운 부분도 있지만
0: 네.
1: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 옮기는 필요하지만 관계 의무는 싫은 거. 딱 그 지점을 찾은 겁니다.
0: 네. 대표님도 이런 모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1: 이게 제가 아직인데요. 지인 중에 혼자 영화관 가는 사람들 모임에 참여한 친구가 있어요.
0: 혼자서? 예.
1: 네. 어땠냐 물어봤더니 개념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같이 영화관에 가긴 해요.
0: 네.
1: 근데 앉는 자리는 각자예요. 영화 보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요. 그냥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근처 카페에서 30분 정도 차 마시면서 감상 이야기 나누는데 아하. 그리고 나서 바로 해산입니다.
0: 끝. 어, 예.
1: 네, 맞아요. 이게 처음엔 이게 모임 맞나 싶은데 네. 막상 참여해보니까 묘하게 좋대요.
0: 오.
1: 같은 걸 보고 나왔는데 사람마다 느낀 게 다르는 시각.
0: 그치.
1: 아, 나는 주인공이 너무 안쓰러워라고 이렇게 느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저 캐릭터가 사실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아, 말하는 사람들
0: 예.
1: 30분이 오히려 짧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 교환도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데
0: 네.
1: 그게 전혀 아쉽지 않고 어. 오히려 그게 딱 적당한 거리감이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0: 근데 이런 모임이 주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나요?
1: 요즘은 오픈 채팅창이 제일 많죠.
0: 네.
1: 뭐 이번 주 토요일 성수동 카페 모임, 뭐 독서 모임, 뭐 3명 모집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 진짜 몇 시간 안에 채워지거든요.
0: 네.
1: 이 외에 소모임 앱도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게 모임의 카테고리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냥 독서 모임이 아니라 출퇴근 30분 러닝 후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비 오는 날 창가 자리 카페에서 각자 글쓰기
0: 네.
1: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마이크로 커뮤니티랑 좀 맞닿는
0: 아,
1: 것
0: 그렇네.
1: 같아요.
0: 예.
1: 이게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모임의 형태도 같이 세분화되는 겁니다.
0: 네, 그 이 모임들의 공통적인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1: 그럼요. 재밌게도 공통된 암묵적 규칙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신의 치료하지 않기예요.
0: 아, 예.
1: 이게 뭐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 룰이 있어야 오히려 편하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서로 잘 보이려는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그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판단하지 않기예요. 직업으로 보지 않고
0: 아.
1: 나이티 내지 말고 오늘 모임 이후에 계획 묻지 않는
0: 네.
1: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끝내기예요. 모임 전에 긴 서기도 없고요. 모임 후에 후기 강요도 없어요.
0: 네.
1: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는
0: 아.
1: 겁니다. 이게 사실 기존 사교 모임이랑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기존 모임은 관계를 쌓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건 그냥 관계에 부담 없이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인 거죠.
0: 예,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 얕은 연결의 습관화이거든요.
0: 아, 습관화. 예.
1: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불편하고 또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불편함과 에너지가 사실 진짜 인간관계의 본질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모임들이 편리한 연결감에 익숙해지게 만들면서 깊은 관계를 만드는

0: 근육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겠지만 낯선 사람 모임의 안전 문제예요. 규모가 커지고 참여체가 다양될수록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1: 예.
0: 아직까지는 대부분 자율적인 실내로 운영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외로움의 진짜 해소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모임들이 분명히 단기적인 위안은 줘요.
1: 네.
0: 근데 근본적인 외로움, 누군가에게 진짜로 이해받는 경험, 그게 채워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1: 예.
0: 해소가 아니라 그냥 잠깐 완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1: 이 기업이나 브랜드들도 이 트렌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0: 이게요, 요즘 마케팅에서 엄청 핫한 영역입니다. 이 팝업 스토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 흐름이랑 연결이 돼요.
1: 네.
0: 팝업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잠깐의 경험을 파는 거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느슨한 연대 트렌드랑 정확하게 맞거든요.
1: 네.
0: 일부 트렌드는요, 아예 이 모임 문화를 직접 만들어요. 특정 책을 같이 읽는 북클럽을 브랜드가 운영한다든지 또는 브랜드 캐릭터를 주제로 한 산책 모임을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참여자들한테는 부담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진성 팬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모임들이 마케팅적으로 효과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강요받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냥 좋아서 왔다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 이걸로 요즘 트렌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0: 저는 이게 굉장히 솔직한 사회적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잖아요.
1: 네.
0: 관계는 깊어야 의미 있다. 진짜 친구는 오래 알아야 한다. 뭐 이게 모임에 나오면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이런 것들 규칙이 네.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규칙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는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고 얕아도 괜찮은 연결이 있고 그것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성숙한 선택이기도 해요. 모든 관계를 깊게 만들려다 지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깊은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연결도 있고 깊은 관계도 있고 그 다양한 층위가 같이 있을 때 진짜 풍요로운 관계가 그 풍요로운 관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1: 예. 그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요.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어떤 탈출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 외로운데 관계 만드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1: 네.
0: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감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에 맞는 방식의 연결이 지금 세상에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 네.
0: 꼭 친한 친구가 대화하는 모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오리배 타고 같이 책 읽고 같이 영화 보고 흩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1: 그래요. 예.
0: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1: 예.
0: 이런 모임이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정도임을 그렇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승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인연.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봄만 되면 만날 수 있는 장애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가 있어서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경춘선 숲길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0: 네.
1: 이 전시는 해마다 이렇게 봄만 되면 열리는데요. 전시장에 도착하니까 그 철길 옆으로 핀 꽃들도 예쁘지만 이 갤러리에 펼쳐진 작품들은 그야말로 예술의 봄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놓아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이번 전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협회 고민숙 회장에게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2: 우리 협회로서는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전시가 되는 거고 작년에도 110명, 올해도 109명 해서 이제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저희는 작품을 보면서 작가들의 안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아 작년까지도 열심히 활동했던 작가들이 안 보이는 거,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 또 이제 또 작품이 안 와서 여쭤보면 뭐 암 투병이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작가들, 신진 작가들이 또

0: 많이 생긴다는 거. 아, 이게 전시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돼요. 저희 협회 소속된 인사가들, 우리가 신진 작가사부터 원로 작가님들, 우리 장애인 예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시작하는 작가들서부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원로 작가들, 또 이제 중증 작가들의 그림의 변화를 많이 또 느끼게 돼요. 이게 장애 예술인, 장애 미술인들의 현주소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단위 라들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물밑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전시장 중에 한 군데예요. 이 전시장의 특징이 오후 2시에 오픈해서 저녁 8시까지 개방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녁에 야경을 보면서 가족 단위로 라들이와 오면서 작품을 관람하기 참 좋다는 거.
1: 네. 이 경춘선 숲길 갤러리라면 예전에 그 기차가 다니던 길을 네. 산책로로 꾸민 그곳 맞죠?
2: 맞습니다.
1: 분위기가 아주 거즈넉하겠는데요?
2: 네. 그리고 좀 많이 조용하고 네. 또 여기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또 연인 관람객들도 많이 와서 데이트도 하고
1: 요즘 뭐 꽃 구경하기도 좋으니까
2: 네. 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 소속된 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런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아. 전시 제목은 그림 봄길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 작가들의 그런 다양한 색채 또 예술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요. 우리 장애 작가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3: 저는 문은주라고 하고요.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작업을 해왔어요. 나비는 저 안에 화두예요. 화두라서 예전에는 그냥 작업도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벗어나고 싶은 하나의 대상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나비 그 자체로 저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는 항상 어떤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험한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나비가 사실은 굉장히 강인하대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는 크고요. 또 호접지몽에 나오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그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 그 의미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어떤 때 사는 게 꿈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미술협회는 해마다 장애인 작가들에게 전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시를 항상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소감은 이 전시한자는 환경이 참 어려워요. 단체가 운영해서 나가기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시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고맙고 운영진들에게도 고맙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미술협회 회원들의 그림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저도 요새 이렇게 작가들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이거를 장애인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나 서술을 하지 말고 그걸 다 벗어내고 그냥 작가들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아껴온 사람들의 작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이 그림이 다가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림 그 자체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전시장에서 10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면서요?
2: 네. 이 장애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걸어온 그 길을 보여준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도 있고 한국화도 있고 그리고 뭐 서예 작품 또는 뭐 공예 작품
1: 다양하네요. 네,
2: 사진까지 해서 총 109점의 작품이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야. 근데 워낙 작품 수가 많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그렇죠. 많지 않을까?
1: 촘촘하고, 예.
2: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작품을 둘러보는데도 이렇게 많은 작품이라서 뭔가 좀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특히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네. 전시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썼습니다. 그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그런 시선에 맞춰서 작품을 좀 낮게 이렇게
1: 좋네요.
2: 또
1: 예.
2: 네,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혜경 장애 작가 만나보시죠.
4: 장애인들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타면서도 선뜻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게 그냥 그 노을빛에 차 이렇게 차찬 두 개와 이제 책 이런 거를 놨는데 영어는 휴식 뭐 이런 거 동경 이러면서 이제 제목이 차 한잔 하실래요거든요. 같이 그 공유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싶어서 예, 그런 그림을 내게 됐습니다. 장애인 작품 전시라고 하면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림 자체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작가라서 뭐 이 정도면 잘 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 한 인간의 그 개체로 이렇게 봐주시고 작품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2: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곳이 워낙 그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공간인데요. 네네. 장애 작가 전시라는 걸 모르고 우연히 그 경춘선 숲길에 들렀다가 갤러리가 있어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1: 그런 분들 많겠죠. 예.
2: 네. 특히 오후가 되면 그 갤러리 주변으로 곳곳에 조명을 비추는데요.
1: 아, 예.
2: 오후 한 8시까지 이 전시를 관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곳에 들러서 작품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2: 이 전시장에는 장애 작가들이 자신의 그런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또 전해주곤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족 화가들의 그런 정밀한 묘사를 보면서 관람객들은 감탄하기도 하고 또 철학을 담은 그런 그림 작품을 보면서 그 장애 작가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또 한 작가가 투병 중에서도 예술의 혼을 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또 중증 장애 작가들이 한 선, 한 면 이런 거를 그릴 때마다 작가가 느꼈을 그런 노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관람객들도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1: 네.
2: 특히나 그 작품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곤 했는데요. 이 관람객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3: 토끼풀. 그냥 우리가 초록 그린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토끼풀도 가깝게 꽃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랬던 건데 그런 게 더 친근감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인고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감탄이 나와요. 10배 노력을 해야지 이런 작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작가들의 연령대도 다양하죠?
2: 네. 그게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제 막 붓을 잡기 시작한 신진 천년 작가들의 그런 패기 넘치는 화풍부터
1: 예.
2: 또 수십 년간 묵묵히 이 외길을 걸어온 원로 작가들의 그런 깊이 있는 서예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작가 얘기 들어보시죠.
1: 네.
5: 이경윤입니다.
6: 네.
5: 아크릴 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송이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그 해바라기 꽃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고 있듯이 모두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갖다가 그리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갖다가 공간 안에 전시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보시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거 그게 참된 기쁨인 것 같아요.
1: 네.
2: 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이 경춘선 숲길을 산책하다가 전시장에서 장애 작가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예술을 통해서 이 작가들의 다양한 색채, 기법, 묘사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데요.
1: 네.
2: 이런 부분을 또 계절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또 특별했습니다. 이 캔버스 위에 피어난 작가들의 그런 예술을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네요.
1: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재하가 부르는 가리워진 길.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과거 시니어 세대 여가 문화는 술자리가 중심이었죠. 모임의 시작이나 끝에는 반드시 음주가 있었고 술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참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술 없이 즐기는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춤을 추러 가도 시끄럽고 술과 담배 연기 자욱한 나이트클럽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요즘은 조용한 한강 야외 무대에 모인다고 하네요. 이미 소식을 듣거나 참여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최근 서울 서초구 세비섬 야외 무대에서 열린 한강 무소음 DJ 파티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스피커 대신 헤드셋으로 들으면서 무려 900명이 함께 춤을 췄다고 하네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참가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직장인도

마셔라 부어라 하는 회식 대신에 단체로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제 여가 문화는 술 중심의 유흥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논알콜 문화로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 그리고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산울림이에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생각이 나겠지요.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미현석의 가요탐구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우리 가요계는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지금 기대가 되고요. 또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떤 건가요?
2: 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네. 가족의 노래. 예. 가족애를 표현한 노래들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네네. 첫 곡은 어떤 노래예요?
2: 2000년대 초반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왁스의 엄마의 일기 준비를 했어요.
1: 네.
2: 2000년 데뷔했을 때 발표했던 곡이고 그 당시에 오빠라는 원래 이제 신디 로퍼의 쉬밥을 이제 샘플링하고 샘플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리메이크 했다고 해야 할 그 곡

0: 곡으로 사랑을 받고 후속곡으로 이 곡이 인기를 얻었는데요.
1: 네네.
0: 김진아 작사, 최준영 작곡. 예, 작사가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엄마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럼 누구나 그렇지만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컥하고
1: 네네.
0: 또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뭔가 엄마한테 좀 속을 썩혀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마음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준영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어머니에게 굉장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1: 네.
0: 일단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주변에서 이제 공부 잘하면 판검사, 의사 이런 거를 다 예전엔 기대를 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다가 가수한다 그러니까 막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1: 네.
0: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은 없었다 하면서 어떻게 되려고 막 아버님이 막 대노를 해가지고
1: 네.
0: 그러려면 다 때려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응원을 해주고
1: 네.
0: 아버지 몰래 이렇게,
1: 네.
0: 이렇게 다독이고 도움을 줬다고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떤 강요도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은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 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밴드 활동하고 또 대학 때부터 여러 가요제에 출전을 하고 또 음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게 또 잘 안 됐대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더 갈수록 미안한 마음이 컸고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고향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기 민망하게 되거든요.
1: 네. 네.
0: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까지 와서 유학을 보냈더니 이제 목포가 고향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음악만 한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실망을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미안했고
1: 네네.
0: 그래서 늘 어머님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사실 이 곡을 쓸 때 그런 자신의 진심을 녹여내서 곡을 멜로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곡을 쓰는데 정말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금방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오.
0: 네. 그리고 가사 작업에도 일정 부분 참여를 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이 곡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작사를 해서 우리 엄마 노래를 진짜 하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든 곡이 또 왁스가 불렀던 황혼의 문턱이라는
1: 아,
0: 곡인데요.
1: 그 노래도 좋아요.
0: 네. 근데 그 곡은 또 본인이 작사는 했는데 작곡은 안 했어요.
1: 네.
0: 작사를 해놓고 보니까 또 작곡이 잘 안 돼가지고 작곡을 또 다른 동료 작곡가한테 곡을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1: 네, 네. 이 노래는 또 왁스가 소화를 잘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사실 네. 재활용곡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리메이크 곡인데요.
1: 네.
0: 한스 밴드가 1999년에 발표했던 곡이에요.
1: 네.
0: 한스 밴드도 인기 밴드였는데
1: 네네.
0: 이 곡은 별로 예, 제대로 소개조차 안 되고 묻혀버렸는데요.
1: 네네.
0: 이제 곡이 너무 아까우니까
1: 네.
0: 최준영 씨가 이제 왁스한테 이 곡을 권했다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리메이크를 하게 됐는데
1: 네네.
0: 큰 인기를 누리게 됐죠.
1: 네. 그 가사 속의 엄마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늘 그렇죠. 어머니들은
1: 네.
0: 자기 희생,
1: 네. 예,
0: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이제 늘 베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1: 네.
0: 결국은 나도 어머니를 닮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 곡 속에 담아냈습니다.
1: 근데 그 곡을 들어보면은 뭔가 과도하게 장식이 많이 없는 듯한데 그게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만약에 이 곡을 약간 심파조로
1: 네.
0: 더 애절하게 만들면
1: 맞아요.
0: 어떤 면에서는 더 이제 좀 유치하게
1: 네네.
0: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면에서 약간 담담하게 담백하게 그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1: 네네.
0: 하지만 가사가 또 멜로디가
1: 네.
0: 사람을 좀 마음을 움직이는 곡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사랑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했던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 할까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가사잖아요.
0: 네.
1: 너그럽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철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로 봤어요. 라고 이제 이어

0: 지는 그런 노래인데 오늘은 가정의 달에 듣는 가족의 노래 세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곡은 왁스의 엄마의 일기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요즘은 가수로보다는 예능인으로 더 유명한 네. 뎁콘의 노래입니다.
0: 네네.
1: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0: 네.
1: 힙합이라는 장르가 반드시 뭐 거칠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0: 네.
1: 정말 온 국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힙합곡이 되겠는데요.
0: 네네.
1: 뭐 제목 그대로 뎁콘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해요.
0: 네네.
1: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 조금 그 청소년기에 방황을 해서 네.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경찰서도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기 때문에 그런 걸 밝히기를 드러내기를 좀 꺼려할 수 있는데
0: 네.
1: 그 뎁콘은 그런 거를 뭐 가감 없이 다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네. 이렇게
1: 속을 많이 썩혀 드렸고 그때는 왜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한테 무작정 그냥 무조건 반항을 했고 또 네네. 아버지가 이제 쌀 가게를 하셨는데 그게 네. 그렇게 창피했대요.
0: 아.
1: 그래서 심지어는 길에서 마주쳤을 때 아버지를 외면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 불효자였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깨달은 거죠. 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하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 뎁콘 아버지가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생 여정이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0: 네네.
1: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0: 네네.
1: 그러니까 뎁콘 아버지도 상당히 유쾌하고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0: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반항하고 싶었던 아버지였어요.
1: 아버지가 이제 막 남자답고
0: 네네.
1: 좀 호남형이시기 때문에
0: 네.
1: 좀 혼낼 때는 좀 무섭게 혼냈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워낙 뎁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과격한 힙합을 구사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들이 가수인데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할 수가 없었대요.
0: 네.
1: 들어봐 하면 노래가 너무 과격하니까
0: 아.
1: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하루는 뎁콘한테 내가 교회 가서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좀 정상적인 노래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뭐 이렇게 너의 그 음악적인 세계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덜어.
0: 네네.
1: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0: 네.
1: 또 모두가 이렇게 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곡이 힙합 유치원이고
0: 네.
1: 또 아버지이고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 중간에 들어가는 어머니 말씀도 그렇고 그야말로 특별한 힙합 노래예요.
1: 네, 네.
0: 내레이션 어머니 음성으로 등장하죠.
1: 네. 뭐 온 가족이 함께한
0: 네, 네.
1: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야말로 뎁콘 본인 말대로 부모님 전상서
1: 네.
0: 부모님에게 드리는 글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가사인데 네. 이제 거리낌 없는 그 서술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꾸미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얼한 묘사가
0: 네.
1: 또 인상 깊은데요.
0: 네.
1: 그렇지만 이 가사나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또 조금 반성하게 되죠. 이런 노래 들으면.
0: 네네.
1: 또 이제 아버님한테 무난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효심을 전파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를 등장시키는 것도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을 좀 등장시키는 게 어떤가 했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등장시키겠다 해서 그게 훨씬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는 중요한 그 초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1: 그렇습니다.
0: 들거든요.
1: 그런데 네. 이제 또 그 제작자는 아버지가 좀 끼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0: 네.
1: 굉장히 아버님이 네. 재밌으신 분이에요.
0: 네네.
1: 거의 뭐 예능에 최적화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이제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셔서 더 이제 곡이 주목을 받는데도 뭐 도움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0: 그 아버지의 젊었을 적 모습부터 해서 최근 모습까지 뎁콘의 어릴 적 모습까지 다 담고 있으니까
1: 네네.
0: 그 집안 가족사 또 데프콘의 자랑

0: 온 얘기 또 아버지가 어떤 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담겼어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동료 연예인들이 노래를 듣고 네. 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네.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야말로 리믹스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안에 또.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버전이 담겨져 있고요. 네. 그래서 데프콘도 이 곡을 만들면서 네. 굉장히 스스로가 뿌듯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가수가 된 걸 참 잘했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느꼈고 네네. 무엇보다도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게 네. 의미가 컸다라고 또 밝힌 적이 있습니다.
0: 얼마나 의외로 느꼈으면 동료 연예인이 울면서 네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고 그런 전화까지 받았다면서요. 네. 네 가사를 보면 아버지 듣고 있습니까? 오늘은 또 어디에서 그 무거운 돌덩이를 치고 있습니까? 계단을 한참 오르고 또 올라도 천 원이야. 무릎이 흔들거려 아파도 천 원이야. 자식이 먹다 남은 것들로 밥을 싸고 뭐 필요한 거는 없냐 되려 말을 하죠. 이런 가사인데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읽어도 네. 뭉클함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왁스의 엄마의 일기 데프콘의 아버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오늘은 가정의 달에 듣는 가족의 노래 세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석의 가요탐구.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인데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승환의 가족입니다.
0: 아, 네네.
1: 1997년 발표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고요. 네. 5월달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명곡입니다.
0: 네네.
1: 이승환과 제 작사가 이재은이 공동 작사를 했고요. 작곡에도 이승환 씨가 참여를 해서 유희열 씨하고 같이 공동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곡과 프로듀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0: 네.
1: 이제 미국의 작곡가이고 프로듀서인 데이비 캠벨이 이제 디렉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롤링스톤즈, 엘튼 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빌리 조엘, 리키 마틴,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린데이, 아델 정말 슈퍼스타들과 함께 오랜 세월 작업을 해온 베테랑 프로듀서입니다.
0: 네.
1: 이 사람이 또 이승환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개런티가 맞아서 하지 않고요. 음악을 듣고 음악이 함량 미달이면 안 한다고 해요.
0: 그러겠죠. 예.
1: 그러니까 음악적인 완성도를 보고
0: 네.
1: 아 이런 또 좋은 음악이 있었네요. 같이 하십시다 해서 이제 흔쾌히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대부분 1990년대 우리나라 가수들이 해외 나가서 녹음을 할 때는 미국에서 많이 했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K-POP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와서 노래한다 그러면 구경오기도 했대요.
0: 네.
1: 좀 일설에는 마이클 볼튼이 조용필 씨 녹음하는 꿈 노래 부르는 현장에 구경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한국의 정말 슈퍼스타가 여기 와서 녹음하는데 뭐 구경 올 마음 있냐고 그래서 네. 이렇게 보고 갔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놀라고 갔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같이

0: 작업을 하는 현지 스태프들도 우리 가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다 놀란대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또 K-POP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네네.
0: 그렇게 우리 가요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준 가수 중에 한 명이 또 이승환이죠.
1: 네네. 이승환 명반으로 꼽히는 정규 5집 앨범 사이클에 수록된 노래죠.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음악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음반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1: 네.
0: 사실 이승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고생을 해본 적은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0: 집안이 좀 부유했습니다.
1: 네.
0: 엄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조금 여유롭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1: 네, 네.
0: 하지만 부모님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죠.
1: 네.
0: 맨날 음악한다고 돌아다니니까
1: 네.
0: 아이고 저거 어떻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1: 네, 네.
0: 그렇지만 그 음악적인 신념 확신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뭐 이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생명과도 같다라고
1: 네.
0: 했고 그래서 당당하게 1집 앨범 낼 때도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대요.
1: 네.
0: 특히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앨범을 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제 앨범을 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1: 네.
0: 저 돈 좀 주세요. 유산 먼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앨범 좀 만들게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투자를 받아서
1: 네.
0: 앨범을 냈거든요.
1: 네,
0: 근데
1: 네.
0: 그 앨범이 100만 장 넘게 나갔습니다. 그럼 그 수익을 오롯이
1: 네.
0: 이승환 씨가 다 가져간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이분은 1집 때부터 거의 굉장히 이제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죠.
1: 네, 네.
0: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약한 가수들이요.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제대로 이렇게 수익을 받지 못한 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0: 정말 70년대, 80년대 가수는 다 네. 그렇고요.
1: 네, 네.
0: 조용필 씨도 뭐 받은 게 별로 없어요.
1: 네.
0: 제가 심지어는 남진 씨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놀러 가면 레코드 회사에 놀러 가면 사장님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주신대요.
1: 네.
0: 그게 다였대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수익 배분 이런 개념이 옛날에는 네. 없었는데 근데 이승환 씨는 그러면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1: 네, 네.
0: 그만큼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1: 그리고 또 그만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으니까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또 시작을 했겠죠. 이 음반을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전반적인 많은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사운드 측면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당대에 독보적인 평가를 받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가서 녹음을 하면
1: 네.
0: 같은 장비를 써도
1: 네.
0: 소리를 잡는 게 달라요.
1: 네.
0: 신기할 정도로.
1: 네, 네.
0: 그게 이제 또 그들의 내공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해외에 가서 많이 녹음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의 결이 뭐 국내에서 녹음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더 그게 완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1: 네.
0: 후배들한테도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줬던 거죠.
1: 네.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냥 그 좀 지나치게 담담하다고 할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게 가족이라고 해서 뭐 너무 특별한 거를 강조하려고 하지 않고
1: 네네.
0: 애써서 뭐를 뭐 부각시키려고 하지도 않고요.
1: 네네.
0: 그냥 함께 있음이 중요하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1: 네네.
0: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1: 네.
0: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고음을 내지르는 것보다 감정을 좀 눌러 담았다고 할까?
0: 네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진심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또 편곡도 훌륭했고요. 굉장히
1: 네네.
0: 웅장했고 또 이승환 팬들이 무려 549명이
1: 아 그것도 참 좋았어요.
0: 참여를 해서
1: 네네.
0: 합창을 들려줍니다.
1: 네네.
0: 아마 여기 참여했던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거고
1: 나도 음반 냈어요. 그럼?
0: 들을 때마다 아 저 중에 한 명이 나라고 내 소리 안 들리냐고
1: 네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 모두 지금껏 날 지켜준 사랑 이렇게 이어지는 노래죠. 그럼 이승환의 가족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여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 이어집니다.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여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은 노년을 보내는 모습들이 참 많이 다양해졌어요.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주 봐주신 분도 있고 또 뭐 특별한 것을 배우는 분들도 있고 취미와 여가를 보내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여서 건강하기만 하면 노년을 참 근사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가끔씩 휴일 아침에 한강에 나가서 걷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어르신들의 모습 중에서 이제 부부 되시는 분이 함께 걸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아니면 이제 게이트볼 치시는 분도 계셨고 또는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앞마당 삼아서 책 읽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그 여러 어르신들의 모습 보면서 저도 휴일 아침에 약간의 평화로움에 잠깐씩 스며들곤 했었습니다.
0: 네네.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노인시설을 차리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어르신 사례하고요. 네. 치매가 시작되고 계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사례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시는 67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지만 3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육원에 사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고 열심히 했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제일 먼저 교실에 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펴보는 책이고 노트인지요. 학교에 갈 때마다 하늘이 무지갯빛으로 보였습니다. 콧노래 흥얼거리며 학교에 다녔어요. 원래 독서하길 좋아했기 때문에 저의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는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느덧 실습을 나가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돌봐드리고 식사 보조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참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삶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가 가면 좋아해 주셨고 아이고 선생님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해 주시는 국장님은 아이고 선생님은 노인복지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습생들은 달라요.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실습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쯤 저는 내가 직접 시설을 차려서 운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땅이 좀 있어서 그곳에 시설을 지어서 저와 남편이 같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인시설을 예쁘게 지어서 내 노후를 그곳에서 노인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저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무슨 그런 걸 배우러 다녀?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건강한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도 했습니다. 나이 들면 하루가 다른데 지금 마음만 믿고 그렇게 큰일을 벌일 게 아니라 그냥 편히 살라고 합니다. 사실 딸이 사회복지사여서 가족이 같이 하나 차려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잘할 자신이 생겨서 말했던 건데 남편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나마 딸은 저의 생각에 긍정적입니다. 계속 희망적인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요즘 많은 생각이 들면서 두문불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 들어 편하게 지낸다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을 적당히 움직여야 피곤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그냥 편하게 지내니 잠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공부한 것 활용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잘할 수 있을지 정작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닌지 순간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즐겁고 밝고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춤 상태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응원하고 싶은데.
1: 저도 응원 드렸는데 네. 근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연세 있으신데 공부하시는 분을 참 많이 상담하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다가 우리 집에 땅이 있다는 걸 안 순간 하나 차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0: 네.
1: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움에 대한 열정도 많이 느껴졌고요.
0: 네.
1: 또 살아가는 그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의 에너지도 저에게 참 많이 느껴졌거든요.
0: 네.
1: 그런 걸 보면 이미 대단한 성취를 조금 이루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0: 네. 네.
1: 지금 우리가 어르신의 고민을 이렇게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 꿈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 쪽에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희망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주변인들의 조언이라든가 이걸 들으면서 뒤에 부분인 현실을 느끼면서는 이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노년기에 있어서 일을 멈춰야지 된다. 조금 이제 쉬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리이론이 있고요. 아, 무슨 얘기야. 노년기가 돼도 계속 활기차게 일을 해야지 하는 활동이론이 있거든요.
0: 네.
1: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활동이론이 훨씬 더 어울리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다만 이제 그 꿈도 좋고 희망적인 부분도 다 좋은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시설 운영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뭐 행정이라든가 인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 같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두드려 보실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0: 네, 네.
1: 어르신이 지금 경험하신 부분이 사회복지 공부하시면서 현장 실습 나갔던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작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해보신 다음에 현장감을 조금 익히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준비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험자, 유경험자로부터 좀 조언도 들어보시고 전문가에게 또 조언도 좀 들어보시고 하면 훨씬 지금보다는 두려움이 적어지고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네. 운영에 또 능력 같은 것도 그렇죠.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1: 네.
0: 최근에 저희 그 뉴스했던 기억으로 요양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도 있고
1: 네.
0: 가장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 분이 많이
1: 맞습니다.
0: 계셔서 태부족이라는 그런 뉴스를 한 기억이 네. 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희망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보다 더 넓은 경험을 좀 하신 후에
1: 네.
0: 꿈을 한번 다시 세워보신 게 어떤지 괜찮은 예. 생각이 드네요.
1: 예. 운영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쉽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0: 네.
1: 하실 수는 있는 게 시설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시설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0: 네네.
1: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도 있으니까
0: 네.
1: 그렇게부터 출발을 하신다면 따뜻한 마음이 클 때 충분히 성공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어르신 정도의 열정이라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 네네. 노인 문제 상담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호예요. 하얀 나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요즘 들어 제 마음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시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예전 같지 않으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조금 깜빡하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도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든 건 식사 문제예요. 어머님은 금방 식사를 하셨는데도 돌아서면 밥을 안 먹었다고 하십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 왜 밥을 안 주느냐, 배고파 죽겠다고 말씀하시며 몇 번이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조금 전에 식사하셨어요. 한 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믿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서운한 표정으로 말씀하셔요. 아 내가 언제 먹었어? 너는 왜 나를 굶기려고 해? 그 말씀 들으면은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혹시 정말 배가 고프신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또 막상 드려보면은 배가 부르신지 많이 못 드시고 몇 숟갈 드시다가 수저를 내려놓으십니다. 그 모습 보면은 정말 속상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집에 가둬두고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난처합니다. 물론

0: 우리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겠지요. 다들 연세 드셔서 그러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면은 제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아직 대소변은 잘 가리시고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심한 문제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밥 달라는 말씀과 저를 원망하시는 듯한 말들을 듣다 보면 제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도 덜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거라면은 앞으로 더 심해지실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치매 이제 들어가신 거죠?
1: 그렇죠. 선생님, 네. 이 그 스토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아, 치매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충분히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약간 며느님하고 상담할 때 며느님이 그거를 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컸던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들은요, 인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피로감보다는 감정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큰 채로 쌓여 있어요. 그 이제 밖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스스로도 많이 힘겨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면은 그에 따른 행동을
1: 그렇죠.
0: 할 수 있는데.
1: 맞아요.
0: 네. 아니야, 좀 이따가 나아질 수 있어. 이건 잠깐일 거야. 라고 하면서 피로가 쌓이시는 거군요.
1: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네. 오픈이 안 되고 도움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더 힘겨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네.
1: 초기에 어르신들한테 어머니 아까 드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1: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나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나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른들은 더 불안해하면서 다시 그거를 요청하시게 된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배는 어차피 고프신 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지. 그래서 작은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작은 간식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해 드리는 부분이 바나나 그리고 두유 종류 그리고 요거트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다음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맛있는 간식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하면서 열량이 높지 않은 아까 같은 작은 간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일단 또 병원은 가보시죠.
1: 그렇죠.
0: 네네.
1: 치매 진단은 지금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빨리 진단 받으실수록 뒤에 저희가 돌보시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0: 네네.
1: 살짝은 늦은 것 같으니까 네. 얼른 가보시기 바랍니다.
0: 자,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 서울 303국에 007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끝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늘 거울을 보고 머리도 빗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지만 얼굴을 꼼꼼히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데요. 어느 날 문득 얼굴을 보게 됐는데 생기와 탄력은 빠지고 눈 밑은 다크서클에 주름지고 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진 나를 마주하게 되면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당황하게 됩니다. 세월을 거스를 순 없으니 늙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전과 달리 뭔가를 잃어가는 현실에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전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신은경 작가는 나이든 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이 고단했던 것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제로 훈련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고 생각을 바꿔먹기로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음식과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한가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빠듯한 일상에서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는 신은경 작가를 모셨어요. 최근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출간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뵐 때마다 늘 놀랍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1: 많이 변해서 놀랍다고 하실까봐
0: 아니에요.
1: 조마조마했어요. 예,
0: 워낙에 책을 꾸준히 써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이 뵀었던 것 같은데 뵐 네. 때마다 너무 놀라워서
1: 예. 우리가 지난번에 뵀을 때가 한 8년 전?
0: 아, 그게 벌써 8년 전인가요? 네. 그럼 더 놀랍네요.
1: 지영 씨도 네. 마찬가지예요.
0: 아, 아마 그 비결이 이번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국내 최초이자 최장수 여성 앵커로 1981년부터

0: 19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웨일스 대학교에서 언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이사장을 지냈고 차이과학대학교 의료 홍보 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9시 뉴스를 기다리며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홀리 스피치, 신은경의 차차차,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시편 읽고 시편 쓰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몸과 마음, 생활, 생각의 변화를 들여다본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출간했습니다. 벌써 11번째 책이세요.
1: 네.
0: 첫 책이 한창 뉴스 앵커 진행하고 계실 때 9시 뉴스를 기다리며였는데 저도 되게 어릴 때인데도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정말요?
0: 예, 그때 네.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때 책과 최근 책들 보면은 아 내가 좀 많이 변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1: 제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일단 겉모습이 변했고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때 92년에 9시 뉴스를 기다리며 냈을 때가 제가 방송을 한 지 한 1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여성 앵커 관심이 많은 네. 젊은이들이 있어서
0: 맞아요.
1: 뭐 이제 제 얘기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0: 그때 그 선배님을 롤모델로 앵커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1: 네.
0: 나이에 관한 책으로는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를 먼저 출간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1: 그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가 나온 거는 2018년이니까 8년 전이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3년 전부터 어떤 시니어 신문에다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50대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젊은 내가 무슨 시니어 신문에다가 글을 써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뭐 건강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거 재밌잖아요.
0: 맞아요.
1: 에이징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가.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지금 13년 동안을 그렇게 쓰면서
0: 네.
1: 그 시간과 함께 저도 나이 들어가고 점점 또 재미있는 관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기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책이 이렇게 나이에 관한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정말 젊은 시절에는 뭐 앵커로서도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사셨었잖아요. 동시통역 대학원도 다니셨고 유학도 다녀오셨고 아, 어떠세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1: 글쎄요.
0: 어떻게 느껴지세요?
1: 또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제 뉴스 앵커를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생각과 뭐 공부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젊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0: 네.
1: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후회는 없지만 좀 너무 애쓰고 살았던 것 같아서 돌아보면 애처롭기도 해요.
0: 그렇죠.
1: 제 스스로.
0: 네. 당시에는 사실 그 이전까지 여성 앵커가 주목받았던 적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여 년 동안 활동한 여성 앵커는 너무나 독보적이고 파격적인 위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초, 최장수 막 이런 수식어들이 생기면서 매사에 참 조심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거수 일투족이 다
1: 맞아요.
0: 주목받고.
1: 네. 뭐 그러려면은 이렇게 진짜 최상급의 대우를 받고 외국의 앵커들처럼
0: 네.
1: 그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0: 맞아요.
1: 또 그 방송에 나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돼 있어서 그 괴리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좀 힘들었고 또 이제 지금 후배들이 좀 옛날보다는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뭐 지금도 저는 뵐 때마다 놀랍습니다만 그 막 싱그럽고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사라지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느끼면서 뭐 지금과 같은 글들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셨던가 봐요.
1: 그렇죠. 네. 근데 나이 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리자, 뭐 피하자, 또 아닌 척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게 되고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나이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나답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이렇게 나중도 더 내다보게 됐고, 이걸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참 젊은 뭐 50대, 40대, 더 나아가서 30대 이제 후배, 젊은 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를 나이 든 다음에 하면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일찍,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지영 씨 처음 만나면서도 앞으로 무엇 할 건가 막 관심을 갖잖아요.
0: 네,
1: 저는
0: 맞아요.
1: 젊은 분들의 그 다음 일들이 무척 궁금해요. 어떻게 앞날을 열어나갈 거인가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선배님 처음 뵀을 때가 기억 못하시겠지만 한 20몇 년 전에 노처녀 선배님의 결혼식장에서 선배님을 처음 뵀거든요. 워낙 전설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많이 듣고 기사로만 접하다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밀랍 인형이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온화한 미소로 선배 후배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아 정말 굉장히 보살 같으시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이 들면서 막 요즘에 그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관리들을 하잖아요. 뭐
1: 그렇죠.
0: 피부나 몸매 네. 관리도 그렇고 의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너무
1: 맞아요.
0: 많고. 근데 뭔가 특별한 관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심리적인 관리?
1: 네, 심리적인 관리는 하는데 이렇게 네. 겉으로 뭐 노력하는 거는 별로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뭘 하고 책 보고 뭐 쓰고 이런 거는 하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운동이어서. 네,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집안에서 뭐 간단한 것만 하고 그러고, 사실은 이 얼굴 쪽에 뭔가 좀 하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중력으로 살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0: 네.
1: 이렇게 올려 붙이고 싶은 생각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명히 예뻐졌는데 옛날 이미지가 없어진 그런 미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뭐 이렇게 연예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 옛날에가 더 예쁘셨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 눈가에 뭐 눈 밑에 주름 좀 있고 입가에 주름 웃다가 생긴 주름 있는 게 더 예뻤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요.
0: 네.
1: 저는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시도를 안 하는 게 또 비법. 이셨구나.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1: 네.
0: 내가 정말 나이 든 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걸 작가님은 언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1: 뭐 이제 저 나이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60 넘으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여기저기 속썩이는 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아무리 이렇게 그냥 뒷모습을 보이고 가도요, 뒤에서 저를 부를 때 뭐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서
0: 네.
1: 야 이제는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0: 이번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보면 핵심 단어가 위로거든요. 그 위로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지만 주고받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위로라는 건 뭘까요?
1: 글쎄요. 뭐 1대1로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나쁜 부분이 비교되어서인 것 같아요.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나이 들고 몸이 약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은경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런 거 보여드렸고도 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도 나이 들어서 늙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뭐 정리 많이 다 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아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괜찮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아. 같아서 그 또한 위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신은경 작가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만나보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신은경 작가님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두 번째 서른을 맞았을 때 잡지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사진에 얼굴 주름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아마 다들 예쁘게 나오는 걸 원해서 있던 주름 다 없애고 막 올리고 이런 거 부탁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2: 제가 한 그 20대 말 30대쯤에요. 어떤 기사를 봤나? 근데 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름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 얼굴에 주름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거 만드는데 아주 오래 걸렸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 네.
2: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1: 네.
2: 아니면 정말 나이 들어가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한번 말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마침 진짜 나이 들어서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고 사진 찍을 기회가 생겨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사진이 잡지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 있죠. 진짜 안 지우고 그대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눈이고 입 이런 주변에는 많이 달라지지만 코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달라지잖아요.
1: 네.
2: 근데 이상하게 코가 더 낮아진 것 같은 거예요.
1: 낮아져서 지금이면은 낮아져야
2: 아니야,
1: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 20, 30대 사진을 네. 제가 진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 뺨이 나와서 그런지 더 이렇게 코가 묻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진짜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네. 사진 찍을 때 왜 특별한 그 앱. 애플리케이션 같은 네.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물로 이렇게 사진을 보셨을 때 오 예쁘다 하다가 실물로 절 보시고 실망하실까봐
1: 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만나고 못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 온 국민이 다 알아보니까 그런 또 부담감도 있으시겠네요. 그 보통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잘난 척하지 마라라고 제동을 거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2: 글쎄요. 이제 저도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몇 살 어리다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글쎄 어떤 경우가 있었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빨간불에 막 건너가세요.
1: 네.
2: 또 그리고 이제 기다릴 때도 그 이렇게 거의 끝에 나와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왜 저러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불이 바뀌면 네. 파란불 바뀌자마자 빨리 천천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불이라도 차가 없으면 그때라도 가야지 기다리면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걸 알고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또 어떤 이웃의 여성을 보니까 이 아이라이너를 그리는데 이게 막 꼬불꼬불
1: 너무 이해해요.
2: 그래서 네. 아이고 저렇게 해도 꼭 그래야 할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잡고 똑바로 그리려고 애쓰고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래 나이 드신 분 흉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잘난 척하지 말자.
1: 너무 이해되네요. 예, 저도 예전에 하도 볼터치를 너무 빨갛게 하시는 할머님들을 보고 분장 같다 웃기려고 저렇게 하셨나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밝은 데 나왔더니 저희 딸이 엄마 얼굴 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랐냐고
2: 예전에 네. 그런 이런 게 볼터치가 없을 때 네. 그 립스틱으로 이렇게 X자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1: 네.
2: 옛날에 방송국에 어떤 분이 한쪽은 X 그대로 있고 네. 지웠는데 한쪽은 그대로
1: X가

0: 주인공이 좀 이렇게 키가 작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키가 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예쁘장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오고 저는 옆집 언니를 하게 됐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그냥 했으면 아마 연극 배우를 끝까지 잘했을 텐데 그때 어린 마음에 아니 내가 이거 얼마나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하는
1: 네.
0: 생각에 그만둬버렸어요.
1: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가끔 그 뒤에 이제 아나운서가 되신 건데, 아, 내가 연극 배우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곤 하시나요?
0: 연극 배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했으면은 하다가 또 어느 날 포기를 했을 것 같고 또 아나운서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그 아나운서 생활도 그 한창 막 최고일 때 스스로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근데 어떠세요?
0: 제가
1: 그렇게 했던
0: 뉴스를
1: 것들에
0: 한
1: 대해서.
0: 12년 차 했을
1: 예.
0: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박수 칠때 떠나자. 그때 이제 뭐, 그 단독 앵커로도 올라서서 뭐, 한참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었을 때니까, 어느 땐가는 분명히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 네.
0: 그 12여 년 동안 저를 봐주신 분들에게 내려오는 저를 보여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어떻게 이제 보충을 할까 생각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영국 유학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 다시 그 휴직 기간을 끝내고 돌아오려면 그 학위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단을 내서 방송국의 아나운서 자리를 이제
1: 내려놓고,
0: 내려놓고
1: 네.
0: 학위를 끝내고 왔죠. 근데 덕분에 또 대학에서 교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또한 후회는 없으나 모르겠어요.
1: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 같은데,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면서 행운보다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이사를 온후한 달가량이 지났다. 처음엔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지고 온 짐들을 어떻게 다 풀어둬야 할지 몰라 머리를 싸맸다. 하지만 같은 용도에 쓰이는 물건들을 종류별로 각각 모으고 작은 공간이라도 잘 접고 잘 겹쳐서 정리하다 보니 이제 꽤 제자리를 찾아간다. 부엌 살림은 다 버리고 와서 오히려 빈칸이 많아 신기할 정도다. 머그잔도 꼭 필요한 것세 개만 꺼내고 수저, 포크, 작은 스푼도 두 벌씩만 꺼내 놓으니 작은 서랍인데도 휑하다. 어차피 살림이란 게 필요한 게 자꾸 생기고 이것저것 사들이게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채워져 가는 냉장고로 인해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다. 비워두자. 앙증맞은 2인용 식탁을 준비해서 요즘은 남편과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한다. 남편은 이게 얼마만이냐고 기뻐한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먼저 내 주변 일상에 널린 행복을 주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눈 뜨면 감사하다. 오늘 하루 또 살아내어 내 힘으로 걷고 아름다운 자연을 내다보고 음식을 씹고 넘기는 이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한다. 귀한 내 가족과 손잡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희귀한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천으로 널린 매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살려 한다.
1: 네. 이사한 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좁다는 표현보다는 아담하다나 아늑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0: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1: 맞아요.

0: 세대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담으셨어요. 나날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소통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작가님은 왠지 젊은이들과 잘 통하실 것 같거든요. 아, 말 안 통하는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종종 있으신가요?
1: 가까이서 이제 마주 앉아서 제대로 소통을 하면은 참 좋아요. 이제 서로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잘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고, 전 또 특히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 있잖아요. 뭐 지하철, 식당, 카페 이런 데서 그 불특정 다수들과 저와 이제 만날 때 네. 이럴 때 그 젊은이들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주 나쁠 때는 적대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을 정도로
0: 네.
1: 그리고 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이 든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들 있는 데에 끼어드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가능한 한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왜 서비스업에 있는 그 젊은이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렇게 명찰 달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명찰 보고 아이고 누구씨 오늘 너무너무 예쁘네요. 뭐 이런 칭찬도 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생긋 웃어요.
0: 네.
1: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그 친구들은 그날 또 어떤 그 자기 엄마 나이 또래 아줌마가 좋은 말 해줘서 기분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해보죠.
0: 맞아요. 소통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됐지만 늘 소통을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뭔가 한쪽이 먼저 시작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네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해? 젊은이가 해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젊은이들은 소통을 참 잘해요.
0: 맞아요.
1: 네,
0: 익숙하기도 하니까.
1: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말도 잘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은데 요즘 또 그런 집이 별로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거 생각하면 가능하면 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게 엄마, 아빠가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선은 이제 젊은이들의 세대들이 오니까 제가 나이 든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귀를 열어야지 조금 우리는 이렇게 좀 사리고 조금 조심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0: 네. 작가님은 스트레스 제로 연습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과연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을 겪어도 개인마다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고 또 푸는 법이 다를 텐데요. 신은경 작가님은 어떠신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1: 원래 신경이 예민하고 무슨 일을 맡으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나쁜 버릇을 가진 나는 늘 긴장 상태로 살아왔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제로를 연습하고 있다. 나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업무도 부담도 그럴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뇌며 내가 자리한 이곳이 정말 평안한 곳이라고 눈을 감고 상상한다. 이를테면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보인다. 공기는 얼음 냉수처럼 청정하다. 나는 잔잔한 물 위에 떠서 새파란 하늘을 보고 있다. 야자수를 스치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물의 온도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나는 평안하다. 스트레스 제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다. 면역력을 높일 나만의 방법에는 셀프 토크가 아주 유용했다.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수업을 하고 나와 파김치가 되어 연구실로 돌아오면서 나는 혼잣말을 한다. 역시 나는 선생 체질이야. 평생 방송을 했어도 프로그램 출연은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긴장 100%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송을 마치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난 역시 방송 체질이야. 일하기를 놀기처럼 하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오늘도 나는 스트레스 제로다.
0: 셀프 토크 하시면서 스트레스 제로 연습을 하시는군요.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1: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반어적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맞아요. 지치고 긴장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무척 효과가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그 저 종이에다 써서 붙이기도 해요. 여기저기다가
0: 그렇군요.
1: 뭐 설거지가 귀찮으면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도 써놓고요.
0: 그러시군요. 근데 방송할 때 여전히 긴장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1: 오늘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0: 아, 정말요?
1: 네.
0: 그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라면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1: 예전에 어떤 네.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방송을 오래 하다가 긴장이 안 되고 안 떠열리는 날이 있으면 그날 당장 방송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0: 아. 그러니까
1: 아무리 방송을 오래 해도 이 마이크 앞이라는 것은 경외감 그런
0: 맞아요.
1: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긴장하죠.
0: 그렇죠. 나는 긴장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시나 봐요. 몸이 굳어 있어요라는 말들을 아나운서들이 많이 듣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는 네. 선배님처럼 다들 세뇌를 하는가 봐요. 나는 네. 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온몸이 긴장을 하고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생방송 막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면 저 들어올 때마다 놀라서요.
0: 맞아요. 그냥 방송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께서는 글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바쁘실 것 같지만 은퇴한 분들 중에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일이 없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1: 일이라는 게 꼭 뭐 어디 직장에 속해 있거나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요즘은 왜 경량시대라 그래서 그 무슨 커다란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셀프 employment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0: 네.
1: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뭐 제가 어디 회사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 스스로 책 보고 쓰고 또 이렇게 개인으로 연락해서 강연도 하고
0: 네.
1: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뭐 내가 어디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고요.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꼭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봉사하는 일 이런 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또 어디 배우러 다니는 일 이거는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시간표를 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시간표를 짜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0: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생각 바꿔먹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신다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 바꾸는 게 사실 또 의지대로 되진 않거든요. 어때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상황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간혹 그러죠. 제 그 옛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남편이 한동안 정치를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기를 하느라고 이제 막 길에 서서 악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근하실 때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제 출근길 이런 데 서서 막 악수를 하는데 사실 그 바쁜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악수하자고 이러면 급해서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생각이나 뭐 그 이런 게 달라서 악수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얼굴이 알려진 두 사람이 서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악수를 하려니까 무척 부끄러웠어요.
0: 아.
1: 그리고 그 전날도 막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출근길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 손을 탁 치고 가고 이러면 이제 마음에 네. 상처를 받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상처받은 얼굴로 나와서 막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보다는
0: 네.
1: 우리끼리 어떻게 마음 바꿔먹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다.
0: 아.
1: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막 신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시냐 그러면 어리둥절해서 악수하고 가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저희들 마음도 기뻤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바쁜 출근 시간에 우리를 만났지만 그 반가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0: 아.
1: 회사 동료들과도 나누고 그랬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너무 괜찮았어요.
0: 그러게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하셨네요. 자, 오늘 신은경 작가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브라이언 페리의 As Time Goes By.

0: 일이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하다면 컴포트 워드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고 또 이런 걸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컴포트 워드는 이제 그야말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단어들인데요. 가끔 외국에서도 그런 그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뭐 네. 희망, 비전, 자유 뭐 이런 멋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질문을 해도 항상 그 어머니 생각만 해도 또 어머니 이렇게 발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사는데 고단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기분 좋아지는 게 있을까? 뭐 아기, 안개, 안개꽃, 무지개, 커피 뭐 이런 그 향기로운 카스테라 이런 단어들 이렇게 막 써보는 거예요. 한 50개 정도 이렇게 써보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이제 비주얼라이즈 돼가지고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또 향기로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아침 햇살 이러면 이렇게 따끈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왜 돈, 월급 성공 이런 거 안 쓰냐고 그런 젊은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뭐 어떤 단어 어떻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라면은 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떠세요? 있으세요?
0: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음식이 좀 축스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1: 어떤 음식 지금 한 다섯 가지만 꼽아봐주세요.
0: 저는 의외로 막 순댓국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진짜요?
0: 예, 그런 막 걸진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속이 개운해지고 너무 좋아서 네. 안 쓰고 생각만 해도.
1: 보통 근데 이렇게 요리하시는 사진 저 가끔 보면 뭐 스파게티 이런 이탈리안 음식.
0: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네. 니즈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그래요? 손님 대접만 네,
0: 생각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좋아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는데요. 이 고집을 잘 다스려야 꼰대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고집도 는다. 한번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자꾸 우기고 고집 피우기 일수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적지 않으니 자신의 기억도 이제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볼 일이다. 남이 그렇다면 그 말도 옳을지 모르겠다고 우선 고개를 끄덕여 봐야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 세상에 그렇게 확실히 단정적인 건 많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만 남겨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서러운 것, 분노에 찬 것, 후회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들을 쌓아두기엔 내 머리와 가슴이 너무 작고 비좁지 않은가. 좋은 기억만 걸러내서 아주 선명하게 남기고 싶으면 그때 생생하게 기록해 볼 생각이다.
0: 작가님도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1: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옳다고 말을 하는데 남이 듣고 보기에는 고집을 부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0: 안 그럴 것 같아요.
1: 네. 많이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우리 왜 소통하는 거 이런 거 말하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아 그게 아니고 라고 하기 전에 아 그래? 일단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좀 뜸을 들이죠. 아. 그런 훈련이 뭐 어차피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좀 조심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네.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하지는 않는데
0: 맞아요. 네.
1: 그런데도요, 뭐 어렸을 때 이제 했던 일들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아, 아닌 거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동생들이.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 어렸을 때 제가 동생들 노른자 달걀을 살만 하면 노른자를 제가 다 먹고 아. 동생들은 흰자를 줬대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동생이 노른자를 싫어하고 자기는 흰자가 맛있다 그래서 바꿔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아. 누나가 언니가 노른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흰자만 먹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0: 기억의 왜곡인가요?
1: 네, 왜곡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하고 일기처럼 쓰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내가 고집 피우지 않기 위해서 아. 만약에 고집을 피우려고 했을 때 이걸 찾아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치매 환자들의 경우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치매와 공존, 공생하면서 잘 다스려야 할 텐데요. 기억을 아사가도 감정은 오래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 내용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 기억을 잃은 앨리스 교수가 딸의 낭독에 눈시울을 붉히던 장면처럼 감정은 남는다. 얼굴이나 이름, 기억은 잃어도 감정은 오래 남는다는 말이다. 영화 아모르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시키고 먹이고 말없이 지켜보던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처럼 사랑은 남는다. 기억이 지워져도 감정은 가슴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사람답게 한다. 스스로 묻는다. 훗날 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한 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내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 이런 기억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남을까?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나의 딸이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의 시간을 돌이켜 공감해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나를 잊게 된다면 나는 이 기록을 마치 남이 써놓은 소설을 읽듯이 한 사람의 지난 시간을 그림 그리듯 읽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없다. 다만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며 기록할 수 있을 때 기록하며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1: 또 나이가 들어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또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정리하고 나면 비워지는데 그 공간을 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것은 버려야지 억지로 끌고 가면 오히려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나쁜 습관도 오래된 앙금 같은 씻을 수 없는 감정도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이젠 버려도 누가 탓하지 않을 만큼 나이 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일을 채워나가야 한다.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좀 더 바라보고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말이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시간은 가는 것. 그러나 늙는다, 병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보다는 성장한다, 발전한다, 익어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를 선택하기로 했다. 낭독하면서 한 편의 시를 낭독하는 느낌이네요.
0: 지금 시가 읽어주니까 참 좋아요.
1: 원래는 작가님들하고 저하고 반반씩 낭독을 하는데 이제 아, 오늘은 그래요? 선배님 낭독 워낙 좋은 게 소문이 나서 작가님이 다 선배님이 낭독하시는 걸로.
0: 아, 그거 알았으면 네. 미리 조절을 할까
1: 덕분에 그랬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도서관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책 담쌓고 사는 분들은 지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시니어들의 도서관 활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0: 네. 제가 도서관을 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가시면 좋습니다가 아니었고요. 네. 그 제가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거기서 매일 아침 세 페이지 글을 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고 또 아티스트 데이트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예를 들어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음악회를 간다든가 그림 전시회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데를 가서 한 두 시간 정도를 자기 혼자서 즐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아티스트가 있대요. 창조자가 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7살 때 뭐하고 놀았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의 그 창조적인 거를 꺼내기 위한 작업인 거죠. 아침에 3페이지 쓰는 거. 또 어디 좋은 데 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서관에 가면 무척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동네 도서관에 이제 등록을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7권이나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네. 2주 동안을 빌려볼 수가 있는데.
1: 아, 그렇군요.
0: 더 좋은 거는 65세 이상은 3주를 빌려줘요.
1: 아, 시간을 더 드리는군요.
0: 네. 그래서 실컷 보고, 만약에 다 못 봤을 땐 일주일도 연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큰 글자 책들이 있잖아요.
1: 네.
0: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 큰 글자 책을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 나올까 했더니 지금 뭐 얼마든지 이렇게 다 출판을 해내잖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책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들이 많고 그래서요. 이제 그냥 뭐 그럼 뭘 무슨 책을 먼저 봐? 아무 책이나 봐도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나 이런 게 있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리에 관한 책을 한 7권 빌려와서 실컷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의 정리가 되고 하니까
1: 네.
0: 그렇게 읽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네. 또 최근에 그 프랑스어를 독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0: 네.
1: 와 정말 늘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하고 계시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0: 그냥 앱 예. 다운받아서 하루에 조금씩 합니다.
1: 아, 근데 왠지 많이 늦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0: 아니 늘지는 않고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 남편이 이제 한때 프랑스 파리 특파원을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처음에는 저더러 무슨 루마니아어를 하냐고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막 좀 너무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위로와 응원을 하죠. 어느 땐가 들려. 어느 땐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기다려봅니다.
1: 와 이제 65세 지급되는 교통카드를 이미 가드셨고 프랑스 공부라는 새로운 일도 도전을 시작하셨고 진짜 책 제목 그대로 이렇게 나이 드는 게 괜찮은 일인 것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0: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겉모습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셔도 누구세요?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나이 들면 좋겠고요.
1: 네.
0: 할 수만 있다면 잘 읽고 잘 쓰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책은 8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0: 사실은
1: 네.
0: 최근에 1년에 네. 한 권씩 3년 동안 쓴 게 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1년에 한 권 정도는 써볼까요?
1: 괜찮겠죠? 너무 좋죠. 꼬박꼬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불러주시겠습니까?
1: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신은경 작가님과 말씀 나누면서 정말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거 참 멋진 일이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 속에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키스 자렛 쿼르텟의 연주로 컨트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에 피가 보이고 배에서 뭔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할 때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증상으로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장암입니다. 하지만 신장암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질환을 의심해서 검사하다가 진단되기도 합니다. 콩팥, 특히 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신장세포암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신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10대 암에 포함되지만 신장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신장암은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에 생기는 암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이러한 조직의 세포들에서 어떤 이유든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를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0: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콩팥에 생기는 신장암인데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인가 궁금해지거든요.
1: 네, 비뇨의학과의 역할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신장은 위치만 보면 신장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고 암이니까 종양내과에서 볼 것 같기도 하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소변이 요관을 통해 내려가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이 전체를 하나를 다 비뇨기계 이렇게 보고 비뇨의학과에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또 전립선 이런 장기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장의 구조가 요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구조라서 비뇨기계, 그러니까 비뇨의학과에서 다룬다는 생각을 하면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장기가 다 비뇨의학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근데 신장암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얘기할 때 신실질에 생긴다는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같은데 용어가 어려워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0: 네.
1: 신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신실질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소변이 모아지는 신우라고 부릅니다. 신우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는 콩밭 깔때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신장암은 대부분 신실질, 즉 일을 하는 조직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담당을 하는 조직에서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신장암도 있지만 신우암도 있다면서요.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콩팥에 생기는 암을 모두 다 신장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실질에 생기는 신장암과 신우, 즉 콩팥 깔때기 부분에 생기는 신우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실은 발생하는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데요. 신우암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즉 길에서 생기는 암이면 신장암은 그 콩팥에서 역할을 하는 그 깔때기 윗부분, 즉 다시 말하면 필터링을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암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장암과 신우암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발생 위치라든지 성격이 완전 다른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신실질에서 생기는 신장암하고
0: 네.
1: 요로, 즉 소변에 흐르는 길에서 생기는 신우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침도 다릅니다.
0: 네.
1: 신우암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암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신우암은 방광암과 같은 종류의 암입니다. 이를 요로 상피세포암이라고 하거든요. 소변이 닿는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그런 암인데 좀 드물지만 요도에 생기는 암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우암, 방광암과 같은 그런 계열의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신장암이 10대 암에 포함돼 있음에도 신장암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그만큼 인식이 부족한 걸까요?
1: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비뇨기과 쪽에서는 아마 전립선 암이 요즘에 많이 환자분들이 인식하고 많이 검사도 하고 하실 거예요. 신장암은 그보다도 먼저 10대 암에 들어가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암처럼 속이 쓰리거나 폐암처럼 기침이 나지도 않거든요.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환자분들은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신장암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건강검진에 어떤 검사로 신장암을 발견하는 건가요?
1: 건강검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0: 네.
1: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센터 또는 뭐 어떤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혈액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소변검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영상검사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간이나 췌장 등을 보려고 주로 많이 시행을 하지만 그 복부 초음파에는 대표적으로 신장암에 대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혈뇨가 나올 정도의 신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한 신장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 신장암은 말씀드린 복부 초음파 또는 조금 더 정밀한 CT 등을 시행했을 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0: 복부 초음파로 살펴볼 때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의심하는 건가요?
1: 우리가 신장을 한국말로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0: 예.
1: 실제로 그 모양이 정말 콩이나 팥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0: 예.
1: 약간의 타원형을 띠고 있는데 겉에가 매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마치 혹이 달린 것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초음파는 정상 조직과 이런 불룩 튀어나온 조직의 그 형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끈한 표면이 아니고 왠지 울퉁불퉁하거나 혹처럼 뭐가 달려있다 그러면 아 신장에 어떤 종류든지 종양이 생겼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런 경우에 추가로 CT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예. 특별히 방사선을 쐬지도 않고 그리고 검사자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초음파로 전체적인 모양은 이상하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깊이라든지 성상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초음파에서 비정상적인 이런 종괴가 보이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CT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1: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신장암에 대한 검사를 받기도 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0: 예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전에 신장암의 증상이다 하고 해서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또는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영상검사가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가 만져지거나 이런 증상을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장암은 초기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만약 신장암과 관련돼 있으면 아마도 많이 진행된 3기 이상의 신장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혈뇨도 신장암과 관련이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신장암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신장 실질에서 소변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육안적인 혈뇨를 느끼거든요. 아쉽지만 혈뇨가 나올 때 역시도 최소한 병기가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진행성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신장이 양쪽 등허리 쪽에 위치를 하잖아요. 종양이 생겨도 만져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0: 네,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가 정밀한 신체 검사를 하면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조차도 신장의 깊숙한 곳을 정말 촉진만으로 다 감별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만져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만져진다 그러면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많이 진행된 신장암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 만큼 신장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할 텐데요. 초기에 알게 되면 생존율이 아주 높다면서요?
0: 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1: 네.
0: 신장암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아마도 지금은 거의 95% 이상 신장암의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한 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전이가 되면 그 어떠한 항암제도 잘 듣지 않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들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신장암이거든요. 따라서 신장암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초기 상태에서는 수술로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0: 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아마도 기대연명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초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흔히 말하는 1기인 거죠?
0: 네. 신장암은 크기라든지 침범의 정도 또는 주변 조직의 전이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라 함은 크기가 작아서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완치가 가능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크기라든지 뭐 전이 정도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은 증상이 없어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어요.
0: 증상만으로 초기에 발견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다른 질환 때문에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콩팥에서 뭔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아무 증상 없는 조기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도 높은 거죠.
1: 네. 그러면 수술의 종양 제거 범위는 크기뿐 아니라 위치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이건데요. 과연 신장암이 발견되면 어느 정도로 절제를 하느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말 그대로 1기라든지 2기 초기와 같은 신장암의 크기가 작을 때는 다른 신장의 정상적인 부분은 놔두고 종양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신장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신장의 주요 혈관 주변에 있으면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전 절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신장은 두 개잖아요. 수술 후에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쪽 신장이 역할을

0: 다행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일부분 또는 한 개를 다 절제하더라도 반대쪽 홍팥만 잘 보존한다면 또는 남아있는 홍팥이 기능을 잘한다면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신장암 수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1: 네.
0: 로봇 수술은 사람의 손만큼 또는 일부에서는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부분만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신장은 굉장히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지혈을 하고 봉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복 수술보다 요즘에는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좀 더 환자분의 어떤 출혈이라든지 수술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로봇 수술이 도입된 이후에 신장암의 수술 방법도 많이 발달됐고 생존율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로봇 수술로 이제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건데요. 상태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0: 어쩔 수 없이 종양이 너무 크거나 아주 중요한 혈관 위치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즘도 간혹은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로봇 수술이 가능한 기관에서 개복 수술을 하는 비율이 요즘에는 아마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개복 수술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20명 중에 19명 정도는 복강경 또는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1: 네.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회복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0: 네, 맞습니다. 예전에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장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환자분들은 심지어는 2주 이상 입원하기도 했고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신장암 수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또는 빠른 경우에는 2, 3일 후에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적고 회복기간도 빨라서 많은 신장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장비들이 많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1: 네. 치료 후에도 관리는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세요?
0: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인데요. 무엇보다도 신장암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발했을 때 항암제에 대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소위 말해서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잘 보존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신장암 환자이든 아니든 연세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홍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남아있는 홍팥의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신장암의 경우는 특히 재발했을 때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신장암의 그 세포학적인 특성상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의 저항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제가 잘 듣는 종양과 잘 안 듣는 종양으로 나눴을 때 신장암은 그중에 항암 치료에 잘 저항하는 즉 잘 안 듣는 암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래도 초기 단계를 넘어선 신장암의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이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전이된 경우도 그렇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인 예전부터 시행하던 고식적인 항암 치료보다 표적 치료 또는 면역 항암 치료 같은 이렇게 새로 개발되고 발전된 그런 항암 치료법들이 개발돼서 신장암 환자들, 특히 전이성 신장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생존 기간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노인들은 건강 상태라든지 확인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암 치료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하진 않고요.
1: 네.
0: 특히 나이와 전신 상태, 그리고 동반 질환,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전에

0: 어떤 암이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하나 또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환자의 조직학적인 타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면역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혈관 그 조형을 차단하는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암이 그렇지만요. 신장암도 진단을 받으면 너무 당황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신장암은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굉장히 치료율이 높고 말씀드린 로봇이나 복강경과 같은 수술적인 기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아쉽지만 기존의 항암제 잘 듣지 않는 전이성 신장암도 요즘에는 면역항암 치료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아쉽게도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금방 생명을 잃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무작정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들을 수 있는 소견으로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위 점막이 장 점막으로 변하는 상태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위 내시경 결과로 알게 되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위 내시경 결과로 장상피 화생 소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뭔가요? 묻게 되는데요. 장상피 화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뭐 우리나라가 워낙 이내시경을 잘 받는 나라라서 네. 사실 뭐 위암 검진 받고 뭐 내시경 받으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상피 화생은 그러니까 위 점막이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위 점막 세포가 장상피 세포처럼 변했다. 예, 이거를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합니다.
0: 근데 위험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노화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여부에 따라서 암으로 갈 수 있으니 제균 치료를 합시다. 이런 말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1: 어떻게 보면 두 설명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장상피 화생은 위 점막이 오랜 시간 자극 때문에 변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능 측면에서 보면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만성염증, 노화의 결과로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장상피 화생이 생기면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위암 발생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험률이 뭐 10배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위암 환자들이 매년 1,000명 중에 한 0.5명 정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더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5배, 10배지만 실제 위암 발생 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이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아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거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어도 제균 치료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치료법의 문제일까요?
1: 아무래도 이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항생제도 쓰고 이산분비 억제제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 두 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부작용입니다. 항생제를 쓰다 보면 설사도 생기고 복통이 좀 흔하거든요. 그리고 음식 맛이 좀 이상하게 변한다. 쓰다. 뭐 금속 맛이 느껴진다. 뭐 이렇다 보니까 드시기 자체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복용을 하다가 또 힘들어서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인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전액 부담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금액적인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합니다.
0: 그렇군요. 일단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는 1차 실패로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1: 이게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계속 있는 것 때문에 제균 치료 실패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뭐 지금은 이제 1차 치료 3제요법 세 가지 약제를 시행을 했을 때 뭐 항생제 두 개 쓰고 위산분비 억제제 한 개를 한 1, 2주 쓰고 난 다음에 성공률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20에서 한 30% 된다고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항생제 내성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클레리스로 마이신이라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약을 사용하다가 이제 임의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1차 치료까지 하고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네. 2차 치료를 통해서 예, 다시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긴 합니다.
0: 네. 또 치료를 해도 재발 위험이 높다면서요.
1: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발이라기보다는 네. 재감염이 된다고 아, 표현하는 네.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 때문에 내가 치료를 잘 받아도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분변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구강을 통해서 다시 전염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음식을 숟가락으로 같이 먹는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린다 그러면은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아시아권에서 재감염률이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연 2%에서 4% 정도 재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장상피화생 소견이 동시에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될까요?
1: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아직은 의견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 장상피화생만 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사실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된 장상피화생의 경우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좀 논란이긴 한데요. 사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치료를 하면 좋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좀 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뭐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뭐 궤양이 있거나 암이 있을 때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재균 치료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장상피화생과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 요게 치료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암 생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아서 2020년도에 그 임상진료 학 지침에 개정안에 보면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장상피화생도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증상 개선 목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전액 부담 치료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0: 또 앞서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상피화생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1: 결국에는 이제 장상피화생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만성 염증이 위 점막 세포를 파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이 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장점막 세포로 변형이 된다는 건데 결국 이런 이 만성 질환들, 만성 염증이 지속적으로 DNA를 손상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DNA 변이가 생기게 되고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겨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 점막세포가 위산을 잘 분비해줘야 되는데 이 장상피화생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위축성 위염 상태부터 위산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위산이 안 나오면 그동안 위산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험기성 세균이 자라고 그 혐기성 세균들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과 발암물질 형성 때문에 암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장상피 화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만성 염증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1: 결국에는 위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은 유발 원인이다라고 볼 수

0: 있는 거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헬리코박터균 이외에도 보면 크게 음식 부분 아니면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생활 습관 측면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장상피화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헬리코박터균 외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0: 일단 크게 보면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을 불가능하다. 네. 이런 위험 인자라고 하면 뭐 60세 이상의 고령, 뭐 나이 드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노화에가 의한 과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남성에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위암의 직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장상피화생이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조절을 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식습관인데 음식 중에서 이제 짜고 탄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 뭐 커피, 가공식품, 술, 담배 이런 것들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위 내시경으로 장상 피화생을 알게 되는 거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있는 건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장상 피화생이라는 것이 이게 위 점막의 변화를 위 내시경으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조직 검사까지 해서 확진하는 진단명이거든요. 장상피화생 단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복부 팽만, 소화불량, 명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상피화생 소견을 들은 분들은요. 위 내시경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을 하잖아요.
0: 일반적으로 이 위 내시경이 결국에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장상피 화생 같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하면 1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하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장상피화생 유병률이 되게 높거든요. 40대만 돼도 30%에서는 진단이 되고요. 70%에서는 뭐 두 명 중에 한 명이 장상피화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무조건 1년마다 권장을 할 수 있겠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환자들 뭐 흡연자라든지 아니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50세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위내시경을 하면 장상피화생의 경우에는 그 염증이 보이는 건가요?
0: 그 장상피화생은 그 위 점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분홍색으로 예쁜 모양, 그러니까 매끈한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장상피들은 이제 오돌토돌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 점막인데 이게 오돌토돌하게 변해 있네. 그러면 이게 장상피 화생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 해 보면 장상피 화생이 조직 검사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참 위염에 대한 소견보다 이름이 어렵고 생소해서 그런지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미란성, 표재성, 위축성 위염과 함께 장상피 화생까지 더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위내시경의 결과가 되게 많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위의 염증 형태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위 점막의 표면에 염증이 좀 있어서 빨갛게 부어 보이는 뭐 표재성 위염도 있다는 거고 위 점막이 일부 파여져 있는 미란성 위염이나 약간 두꺼워져 있는 비후성 위염이라는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져 보이는 위축성 위염도 있는 거고 오늘 주제인 장상피화생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염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증상으로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겠냐. 두 번째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를 관심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제 뭐 미란성 위염, 표재성 위염, 아니면 발적이나 출혈만 동반된 위험은 그냥 급성 위험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0: 약물 치료를 하면서 원인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도 있고 장상피화생도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아 이거는 오랜 시간 염증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불편한 증상 조절도 해야 되지만 또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는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그런데 참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내시경 결과로 용종도 걱정이지만 이제 밀란성, 표재성 이런 이름들을 들어도도 걱정이 되는데 뭐 위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0: 뭐 일반적인 이제 급성 위염의 여러 가지 형태들, 뭐 표재성 위염, 뭐 밀란성 위염 이런 정도는 그냥 약을 좀 불편하시면 약을 좀 드시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표재성 위염, 밀란성 위염 이 정도 나오면 불편하시면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면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처럼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증상 측면에서 불편하면 약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위암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으니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 크게 보면은 증상 조절 추가 위암 예방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위축성 위염은 노화로 보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크게 보면 이 염증들이 쭉 지속이 되다 보면 초기에는 이런 이제 표재성 위염이나 밀란성 위염으로 시작이 됐고 이런 자극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단계로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을 하고 2단계에서 위 점막이 이형성 아예 다른 세포로 변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또 위궤양도 있잖아요. 위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어떻게 보면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하는 거는 얼마나 이 염증이 깊게 위 점막 안쪽으로 깊게 이제 증상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위염 같은 경우는 그 위 점막 살짝 염증이 있거나 살짝 밀안 까져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면 위궤양은 밀안에서 좀 더 깊이까지 예 점막 손상이 깊은 단계까지 있을 때 궤양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궤양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도 있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치료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궤양 단계에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도 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궤양은 깊게 파져 있는 모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아 그냥 단순 궤양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궤양의 형태를 보이는 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궤양은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참 우리가 위장질환이 좀 익숙한 분들은 증상이 있어도 늘 그랬으니까 하고 넘기거든요.
0: 네.
1: 앞서 식습관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짜고 매운 음식들을 계속 드시게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지거나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없긴 하죠. 그러나 그런 이제 자극들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뭐 10년, 20년 꾸준히 이제 자극이 쌓이게 되면 점차 우리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증상과 더불어서 이런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도 생기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위축되고 그리고 장상피화생 단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식습관이라는 거 장기적인 관리를 좀 해줘야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 암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참 위 내시경 결과를 듣는 분들은 암의 위험만 아니면 그르르니 이제 하시거든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암의 위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시경 주기는 뭐 2년에 한 번 정도로 이어가면 될까요?
0: 2년에 한 번이면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암성 병변, 암이 생기기 좀 위험.

0: 위험한 그런 분들은 1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이게 1년 주기로 했을 때와 2년 주기로 했을 때 봤더니 조기 위암 검출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년 주기 검사를 한다고 해도 딱 뭐 2년 뭐 2026년 4월에 검사했으니까 2028년 4월에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026년 1월에 하고 2028년 12월에 하면 거의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1: 그런 경우도 있죠.
0: 사실은 조기 위암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위암의 단계가 조기 위암이라고 하면 사실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은데 조금 병기가 진행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으로 2년 주기로 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분은 1년 주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그럼 가족력이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뭐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이게 40세부터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0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부터라도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1: 네. 그럼 혹시 암이라고 해도요.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0: 조기 위암이 중요한 부분이 그 점막에만 암세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는 내시경으로 위 점막 절제술만 해줘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병기가 일기일기 드러나버리면 위를 전절제, 거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 위암 단계에서는 정말 치료 성공률도 높고 치료도 간단한데 진행이 되면은 치료도 어렵고 성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위암 단계, 점막에만 암세포가 생긴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점막이 장점막으로 변하는 상태,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리한나의 엄브렐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서양 화가들은 잘 알아도 정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유영국 화백의 작품 세계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유나의 길.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왜 지금 다시 유영국 화백이 주목받는지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회서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산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면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낸 유영국 작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의 대형 회고전을 곧 만나볼 수 있다고요?
2: 맞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인 유영국의 사상 최대 규모 회고전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모레 개최되어 10월 25일까지 공개되는데요.
1: 네.
2: 정말 많은 작품을 모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뭐 매체도 다양하고 뭐 작품의 제작 연대도 매우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총망라하는 정말 회고전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1: 네.
2: 그래서 전시회가 열리기 전에 문화공감에서 유영국의 예술 세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2: 이 유영국은 1916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4남 4녀 중 6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뭐 김환기, 이중섭, 뭐 이퀘대 뭐 이런 다수의 근현대 미술 작가들이 이 유영국처럼 1910년대 생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대체로 다들 이제 좋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유학을 가는 그런 코스를 밟게 되는데 유영국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가 1931년엔 울진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해에 상경해서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듬해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1935년 동경에 위치한 문화학원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실험적인 미술 그리고 당대로서는 아주 전위적인 그런 서양의 미술들을 아주 발빠르게 소개를 하는 교육기관이었다고 하는데
1: 네.
2: 유영국이 이곳에서 피트 몬드리안의 작품에 크게 흥미를 느꼈고 완전 그 당시로서는 최신 미술이었을 겁니다.
1: 그랬겠죠.
2: 그랬고 이제 영향을 받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1: 네. 몬드리안 하면은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2: 그렇습니다. 이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기하학적인 형태 혹은 구성을 띠면서 재현의 대상을 알아볼 수 없게 된 미술을 기하학적 추상 이라고 하는데요.
1: 네.
2: 유영국이 일본에 머무르고 공부하던 이 시기에 이 기하학적 추상,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생겨난 이 미술에 영감을 크게 얻습니다.
1: 네. 일본에 유학 갔던 한국의 근현대 미술가들이 서양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유영국도 그 중에 하나였군요.
2: 네. 우리 조선인 유학생들이 대체로 서구 미술의 형식을 실험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1: 네.
2: 이러한 경향이 해방을 전후로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식상으로는 서양의 것을 탐구하는데 그 내용이나 정신은 우리 한국의 것 혹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가령 김환기 작가는 1940년대 중반부터 조선 백자 같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이 주제에 그려넣기 시작했고요. 또 이중섭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를 그렸습니다.
1: 맞아요. 해방을 전후로 서양 미술을 배운 우리나라 화가들이 한국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다 이유가 있겠죠.
2: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시대적인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 크다고 해석이 됩니다.
1: 네.
2: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구 터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온 소위 엘리트 작가들 사이에서도 아, 이제 우리가 좀 각성해야겠다. 우리도 여기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1: 네.
2: 또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고 와서 서양의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답습하기만 하느냐라는 비판인 것이죠. 그런데
1: 네.
2: 오해가 당시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유학파 미술 작가들 다수는 이미 유학 시절부터 고향이나 조국을 주제로 한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민족 정신이 투철한 그런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나름의 어떤 뭐 단체를 조직한다든지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해방을 전후로 유학지 일본에서 이제 작가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주하는 고향이나 그런 혹은 그 새로운 도시들, 우리의 도시들 이런 풍광들을 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광복을 전후로 해서 이 한국적인 특징이 미술에 들어오게 된 그런 연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국은 1943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요.
1: 네.
2: 이러한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1947년에 우리나라에 생겨난 화가 단체가 있는데
1: 네.
2: 그게 신사실파입니다. 그래서 김환기 작가가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서양의 미술과 우리의 전통을 혼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고요. 유영국, 이중섭, 장욱진 등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신사실파 작가들은 단체로 전시를 열어서 그들이 향하고자 했던 작품 세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전시가 바로 1949년에 열린 제2회 신사실파 전시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 당시에 유영국이 출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선이 있는 구도라는 그 1949년 작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인터넷에 유영국 직선이 있는 구도라고 검색해 보시면 갈색 바탕을 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목은 직선이 있는 구도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기하학적인 형태들이나 귀여운 꽃이나 풀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있네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노란색 타원형이 있는데 그게 네. 달을 상징한다고 하고 또 녹색의 형상이 나뭇잎 그리고 상단에 이제 노란색과 흰색들이 이제 꽃들을 나타내고요.
1: 네.
2: 그럼 제목 직선이 있는 구도는 어디 있냐 하면 그림의 세로로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분할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땐 기하학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양 미술의 그런 어떤 추상화를 연상케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네들의 어떤 집안 풍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정겨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2: 이후에도 유영국 작가는 고향의 산맥 혹은 주변에 볼 수 있는 나무 또 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작품들을 이제 해나갔고
1: 네.
2: 정말 그걸 들여다보면 와 우리 고국의 아름다운 자연들이 펼쳐져 있구나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아주 예쁜 작업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1: 네. 이 귀국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선보일 때 그 유영국 작가가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1943년에 귀국했잖아요.
1: 네.
2: 근데 그리고 나서 배도 타고 또 고기도 잡고 양조장도 경영하면서
1: 그렇군요.
2: 이제 네, 아무래도 유학생들은 다들 이제 집안이 어떤 큰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1: 네.
2: 그것을 이제 맡아하는 차원에서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1: 네.
2: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같이 그린 거죠.
1: 그렇군요.
2: 그리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지냅니다.
1: 네.
2: 그리고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서는 고향인 울진으로 피난 와서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울진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산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이후 그의 작품 속에서 산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1: 네.
2: 그래서 유영국 작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내가 자란 마을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 산 모퉁이 하나를 돌아가면 끝없는 바다였다. 바다를 둘러싸고 첩첩이 헐벗은 산과 옷 입은 산들이 보였다. 바다를 옆에 끼고 돌아다 보는 산줄기들은 또 달랐다. 아침 저녁 무수히 변했었다. 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직접 돌아다니고 눈으로 담아내기 그런 시작한 류영국 작가는 개성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1960년대 들어 우리 화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가 됩니다.
1: 네.
2: 또 1960년대에는 현대미술가 연합 대표를 맡았고 1962년에는 신상회를 조직해서 젊은 화가들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크게 힘쓰는데요.
1: 네.
2: 근데 이런 어떤 60년대 초반까지의 그런 작업들을 보면 사실 제가 직업인으로서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예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전시회에 가봐도 특히 근현대 우리 작가들 단체전 같은 걸 보면 정말 유영국 선생의 작업은 눈에 확 띄어요.
1: 네.
2: 너무 정말 예쁘고
1: 네.
2: 그래서 저는 그의 어떤 작품 앞에서는 거의 한 30분을 이렇게 서 있었을 정도이기도 네. 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유영국 작품 혹은 뭐 유영국 산 작품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정말 언뜻 봤을 땐 색이 강렬한 어떤 네. 표현적인 추상화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보면 겨울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녹음이 짙은 여름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주 오묘한 매력들을 하나의 그림이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유영국한테 저는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1: 색감이 너무 아름답네요.
2: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이제 작업인데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1964년에 돌연 그가 속하거나 조직하던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1: 네.
2: 개인 작업만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됐고요.
1: 그렇군요.
2: 이후 유영국은 오롯이 작품 창작에만 몰두합니다.
1: 네, 미술계에서 이미 크게 인정받았던 유영국이 이렇게 돌연 개인 활동을 선언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2: 이 작가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1: 네.
2: 정확하게 대답해 준 기록은 없더라고요. 근데 1960년대 초부터 이전부터 함께 활동하던 동년배 예술가들 특히 한묵이나 우리 문신 작가는 프랑스로 이제 갔었고
1: 그렇죠.
2: 또 김환기 선생은 뉴욕으로 이렇게 떠나는 등 이 같이 하던 동인들이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들을 내리는 걸 보면서 유영국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2: 그래서 유영국은 그렇게 묵묵히 작업실을 오갔고 그때 또 와중에 1966년에서 1970년까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근데 또 이 출강하는 게 작업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혼자서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시기부터 색채나 화면 요소의 구성에서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매우 강해집니다.
1: 네.
2: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산을 계속해서 그리거든요. 고향의 어떤 산천 이런 걸. 근데 그걸 그리는데 아주 쨍한 주황색이나 보라색.
1: 너무 예쁜데요?
2: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핑크색은 그 당시에 잘 안 쓰던 색깔 아닌가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정말 그 강렬하게 작가가 받아들이던 그런 색감들. 근데 그런 그의 그림을 보면 정말 강한 색깔들을 서로 배치해 놨는데 그게 이질적이거나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업들을 혼자 작업을 하면서 선보이게 됩니다.
1: 네. 정말 또 아까 보여주신 산하고는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 맞나 할 정도로 색다른 느낌인데
2: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화가의 주관이나 개성이 더더욱 뚜렷해지는 작품들이 탄생하게 됐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색채는 점점 풍부하고 아주 순도 높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1: 네.
2: 또 실제로 보면 유영국의 이 후기 작업은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물감을 두껍게 바른 티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아주 강렬한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굽이치는 산봉우리들, 어떤 표현주의적인 그런 어떤 색채들 뭐 이런 것도 아주 그런 유영국의 계속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근데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산수강산을 보는 듯한 편안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유영국 작가가 지금 보기에도 와, 참 새롭고 개성 있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유영국이 197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작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듬, 그리고 그 이듬해에 열린 개인전을 통해서 그제야 대중들에게 유영국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고요.
1: 유영국 작가가 1916년생이니까 뭐 환갑이 넘어서야 네. 그림을 처음 팔고 네. 굉장히 그 실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을까 안타깝기도 한데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커다란 위기가 닥친다고요?
2: 네. 이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이 1977년 유영국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후 심장박동기를 이제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신통치가 않았던지 8번의 뇌출혈과 37번의 입원을 이후 거듭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림 그리는 건 고사하고 일상을 어떻게 살까 싶은 정도의 그런 이제 몸 상태였던 것인데요.
1: 네.
2: 근데 그럼에도 유영국은 2002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작품을 그리면서 평생토록 이 400여 점의 아름다운 그런 유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1: 그렇군요.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림 그리는 건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2: 네.
1: 지금 유영국 작가 타계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렇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형 회고전이 열리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겠고요.
2: 네.
1: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반가웠는데요. 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적인 갤러리죠. 뉴욕의 페이스 갤러리 본점에서 유영국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페이스 갤러리는 세계 3대 갤러리에 들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미술기관인데 이 페이스 갤러리에서 유영국 작가를 기하학적 추상의 선구자라고 지칭을 했고요.
1: 네.
2: 또한 2020년 세계적인 시각예술 전문 출판사 리쫄리사에서는 그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작가 사후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까지 이제 그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있고 또 모레 개관되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도 그의 어떤 다양한 면 들을 분명히 조명을 할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유영국 작가의 실제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영국 작가가 남긴 말을 한번 하나만 더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1: 네.
2: 산 속에 들어가 산을 못 보고 내려오듯이 산 속에 들어서면 산을 그릴 수 없다. 산을 내려와서야 비로소 원거리에 산이 보이듯이 멀리서 바라봐야만 산을 그릴 수 있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요.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오묘한 산 그림들이 탄생을 했군요.
2: 네.
1: 오늘 몇

0: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이 흐르는 도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탈리아 피렌체로 음악 여행을 떠나볼게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피렌체 구석구석 여행하는 기분 너무 좋았는데
2: 예.
1: 오늘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시작해볼까요?
2: 예. 지난주에 이제 피렌체의 5월 축제와 5월 음악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피렌체의 새로운 시립극장, 5월 음악제 극장이라는 시립극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립극장은 이제 도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슬슬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렌체의 그 중앙역인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을 지나면은 바로 그 동쪽에 중앙시장, 이 메르카토 첸트랄레, 이 그러니까 중앙시장이죠. 그야말로 시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네. 뭐 이탈리아답게 뭐 엄청난 식재료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1층에 있는 네르보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1: 네.
2: 이 네르보네 가게의 대표 음식은 바로 람프레도또라는 샌드위치인데요. 이 람프레도또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샌드위치입니다. 빵과 빵 사이에 삶은 소 막창을
1: 아.
2: 점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슬리를 갈아서 만든 살사 베르데 그린 소스를 뿌린 아주 단순한 그런 샌드위치인데 이걸 그냥 한 입 깨물어 보면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
1: 그러게요. 예, 저도 선생님이 그때 권해주셔서 여행 예. 갔을 때 도전을 해봤는데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2: 그죠?
1: 네.
2: 이게 그 사실 저도 뭐 내장 이런 걸 아주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네. 이걸 한번 물어보면 한없이 부드럽고
1: 냄새도 안 나고요.
2: 구수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역시 참 좋은 재료의 힘이란 이런 것인가 싶은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람프레도토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아르노강에 사는 유명한 장어가 람프레다라는 장어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삶은 내장이 마치 그 람프레다 장어의 주름과도 같다.
1: 아.
2: 그래서 이 그 옛날에 다빈치도 이 장어를 즐겨 먹었다 그러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바로 이 장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라고 해서 람프레도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를 좀 채우면서 이제 계속 동쪽으로 가서 구시가지 중심으로 향하겠습니다.
1: 네.
2: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실 곡은 푸치니의 3부작 일트리티코라는 오페라 중에서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 잔니스키키를 이제 감상 같이 하시겠는데요.
1: 네.
2: 여기에 이제 피렌체 찬가가 먼저 등장하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가운데에서 이 리누초의 아리아 피렌체는 꽃피는 나무와도 같이 이 피렌체 태생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잔니스키키의 이 아리아가 바로 피렌체 창가라고요?
1: 예. 잔니스키키라는 오페라는 단테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1: 이 잔니스키키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맨주먹 하나로 이렇게 불을 일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졸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잔니스키키의 딸 라우레타와 사귀고 있는 명문가 도나티 가문의 청년 리누초가 있습니다. 도나티 가문은 실제로 단테의 처가 가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 피렌체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죠. 이 5월 축제가 딱 시작되면 라우레타와 결혼하고 싶은 명문가 도나티가의 리누초. 그래가지고 이 친척들을 설득해서 이제 잔니스키키를 자기 집안 일에 좀 엮으려고
0: 네.
1: 하고 있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반대하죠. 아니 우리 같은 명문가가 어디 그 졸부하고 이렇게 엮이려고 하느냐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잔니스키키는 피렌체 출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누초가 발끈하면서, 아니 피렌체라는 도시가 발전하게 된 게 어디 피렌체 사람들만 있어서 발전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했기 때문에 피렌체가 발전했다.
0: 네.
1: 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피렌체는 꽃이 만개한 나무와 같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피렌체 구시가지에 있는 시뇨리아 광장에 있지만 뿌리를 살펴보면 토스카나 각지의 시골로 뻗어 있습니다.
0: 네.
1: 아르노강은 산타크로체 광장에 입을 맞추고 엘사 계곡에서 아르놀포가, 무제일 숲에서 지오토가 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디치 가문도 시골 출신입니다.
0: 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르놀포라는 사람은 바로 피렌체 대성당, 피렌체 두오모의 전면 본당을 완성한 사람이 아르놀포 디 깜비오이고요.
0: 네.
1: 이 바로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지오토가 바로 깜파닐레 종탑을 완성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피렌체의 상징물들도 전부 시골 출신들을 다 포용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피렌체는 그 포용력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찬가인 것이죠.
0: 네.
1: 그 대성당 남쪽에 시뇨리아 광장이 바로 이제 피렌체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팔라쪼 베키오, 이 옛 궁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우피치 미술관이 있죠.
0: 네.
1: 이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말 자체도 영어의 오피스하고 어원이 같기 때문에 즉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0: 네.
1: 궁전과 관청에 딸린 사무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박물관으로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쪽에서 아르노 강변으로 빠져나오면 바로 폰테베키오, 이 오래된 다리가
0: 네.
1: 있습니다. 그 잔니스키키에 나오는 아까 나왔던 남자 주인공 리누초와 사귀고 있는 잔니스키키의 딸 라우레타 역시 아버지에게 이제 떼를 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 결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포르타로사 거리, 바로 시뇨리아 광장 서쪽으로 있는 보석 거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포르타로사 거리에 가서 반지를 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폰테 베키오 다리로 가서 아르노강에 확 몸을 던져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아리아가 나오는데요.
0: 네.
1: 바로 이 아리아가 이 오페라는 몰라도 이 아리아만큼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잔니스키키 중에 라우레타의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나타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아버지를 귀엽게 협박하는 그런 아리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음성으로 오 사랑하는 나의

0: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명소들을 이어주는 아주 특징적인 구조물이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베키오 궁전에서부터 우피치 미술관을 거쳐 아르노 강변의 부관으로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제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 이제 그 강남 아르노강의 강남에 있는 삐티 궁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 길이 지붕이 다 덮여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이 강북에서 강남까지 바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건 원래 비를 막기 위한 구조가 아니고 메디치 가문, 통치자들이 암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회랑인데요.
0: 군인들만 다니던 곳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그 지붕이 계속 덮여 있는 이 회랑, 요게 바로 바자리 회랑입니다.
0: 네.
1: 이 회랑을 만든 사람이 바로 16세기에 위대한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조르지오 바자리라는 사람인데
0: 네.
1: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이 쓴 저서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선배 거장들, 뭐 다빈치나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의 그 삶과 예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뛰어난 화가, 건축가, 조각가들의 삶. 1550년대에서 1568년에 걸쳐서 쓴 대작인데
0: 네.
1: 여기에서 바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 거장들의 업적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를 부활시킨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재생, 부활이라는 뜻으로 리나시멘토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프랑스로 건너가서 르네상스라는
0: 네.
1: 단어가 되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 만든 회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르네상스의 상징과도 같은 구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중에 보면 잔니스키키 본인이 이제 극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도나티 가문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라도 발설해서 발각이 됐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추방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피렌체고 뭐고 없습니다. 안녕 피렌체를 외치면서 우리는 추방당해서 쓸쓸히 죽어가야 되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오 라고 부르는
0: 네.
1: 이런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잔니스키키의 안녕 피렌체, 이 아디오 피렌체의 티토 고삐 바리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끝으로 피렌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색다른 뷰포인트를 알려주신다고요?
1: 예. 우리가 흔히 이제 피렌체를 갔을 때 피렌체 전경, 90가지 전경을 찍는 단골 뷰포인트가 아르노강 남쪽에 그 언덕이 하나 있고 거기에 다비드상이 있는,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죠.
0: 네.
1: 다비드상이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이 강 반대편에 있는
0: 그렇죠.
1: 그 피렌체 전경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과거 피렌체의 상류층들은 오히려 피렌체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렌체가 이렇게 분지기 때문에 주변이 전부 구릉지대거든요.
0: 네.
1: 그래서 피렌체 북동쪽 5km 정도에 위치한 구릉지대인 피에졸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미켈란젤로 광장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피렌체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는데 특히 석양이 질 때 바라다보는 구시가지의 불빛 요게 피에졸레 쪽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 구릉지대 북쪽 구릉지대인 피에졸레에서 피렌체의 석양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지역에 가면 옛날 이제 피렌체의 유력 가문들이 가지고 있던 별장이 호텔이나 식당으로 바뀐 곳이 많기 때문에
0: 네.
1: 피렌체를 대표하는 음식 하면은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이 원조 티본 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피렌체 사람들은 파파르델레라는 아주 넓적한 파스타를 즐깁니다. 그런데
0: 네.
1: 이 넓적한 파스타가 잘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소스, 묵직한 고기 소스인데요. 특히 이 토스카나 들판에 많은 멧돼지를 가지고 이 라구 소스, 미트 소스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파파르델레 알 라구 디 칭기알레 멧돼지 소스, 멧돼지 라구 소스 파파르델레. 요것도 피렌체 특산 파스타인데요.
0: 그렇군요.
1: 요거 실컷 드시고 이 석양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잔니스키키 오페라 마지막에도 라우레타와 리누초가 드디어 사랑을 이루고는
0: 네.
1: 이 피렌체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작품이 끝이 나는데요. 피렌체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석양의 피에졸레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는 이중창 들어보시겠습니다. 라우레타 역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리누초 역의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잔니스키키.

0: 2역에 올해 세상을 떠나신 바리톤 호세 판담의 음성입니다.
1: 네. 자, 두 주에 걸쳐 5월을 상징하는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유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란은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란은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기념일 뿐 아니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도 잊지 않고 기념하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각종 기념일들을 기억하는 것, 모두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가끔은 반복적인 연례 행사로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의미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에서는 기념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의 생일에 맞춰 후원을 신청합니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이제는 주변과 나누고 싶어 첫 출근일에 맞춰 기부합니다. 연애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신청합니다. 꼭 미랄복지재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 인연을 맺어온 복지기관도 좋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해도 좋을 텐데요. 이런 특별한 나눔이 기념일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걸스데이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일단 시작만 하면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죠. 시각장애인끼리만 여행을 가거나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을 가는 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걸 경험해본 분은 국내 여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으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번역 앱이나 AI를 활용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몰라도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해외여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개인 방송 운영자인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를 초대해서 시각장애인의 여행,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3악장을 감상합니다. 바비킴의 노래 먼저 듣죠. 사랑 그놈.

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한 곳 혼자 무너지고

0: 지난주 이 시간에 시각장애인의 여행 꿀팁들을 알게 됐는데요. 길찾기 앱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피서 갔을 때 두루 활용해 볼 예정인데요. 지난주 국내 여행편에 이어 오늘은 해외여행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주혜입니다.
0: 네. 목소리만 듣고도 죄 씨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벌써요?
0: 지난주에 워낙 텐션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저 아쉽게도 방송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이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양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정약용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저 지난주에 이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란 게
1: 네.
0: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우리 주혜 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도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0: 네.
1: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종 그렇게 마주하는
0: 네.
1: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과의 대화도 네, 너무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0: 네.
1: 네.
0: 점자 도서관이 아닙니다. 일반
1: 맞아요.
0: 도서관이에요.
1: 네.
0: 정약용 도서관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모로 우리 시각장애인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이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인 것도 살짝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저는 지금 빛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력에 정말 크게 확대하면 사물이나 큰 글자를 천천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은 저랑 똑같았어요.
1: 네, 망막색소변성.
0: 네. 이게 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다니신다니까 저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1: 네, 맞아요.
0: 채널 이름이 시시각각.
1: 네, 맞습니다.
0: 처음 시작한
1: 많이 부탁드립니다.
0: 게 네, 처음 시작한 게 202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 네,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채널을 만들었고요. 사실 제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0: 네.
1: 정말 그 애정은 많지만 제가 애정하는 만큼 채널을 관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닿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과 많이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0: 만 6년이 지난 건데
1: 네.
0: 이렇게 꾸준히 운영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반 이상이 여행 관련 영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네.
0: 어떤 영상들이 있어요?
1: 일단 제가 국내에서 다닌 여행지에서 찍은 브이로그나 이런
0: 네.
1: 영상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해외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브이로그들도 있고 여행 영상은 그런 느낌으로 보통 올립니다.
0: 지금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 그런데 우선
1: 네.
0: 우리 저 주혜 씨가 다른 사람들의 여행 영상과 좀 다른 게 있다면
1: 네.
0: 어떤 부분일까요?
1: 아무래도 안내견이랑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올리는 영상들이 제 채널만의 좀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사실 안내견과 함께 해외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같이 갔던 여행 영상은 미국 영상이 유일하고요.
0: 네.
1: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즐길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0: 네.
1: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다. 네,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1: 네. 네.
0: 어쩌면 해외여행에 겁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해외가 더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국내 편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할 때도
1: 네.
0: 길 찾다 못 찾으면 앱을 이용하다 하다가 뭐 불편하다 하면 사람 붙들고 그것도 사람 사는 것 아니겠어요?
1: 맞아요.
0: 네, 이 말이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외국도 사람 사는 거 맞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네.
1: 그러니까요.
0: 이거 어떻게 해요?
1: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여행지를 가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0: 네.
1: 네. 근데 또 모든 여행지에서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번역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0: 네.
1: 저희가 그냥 단순한 질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저 역시도 그런 데서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0: 실제로 다녀보니까 현실적인 부분들도 없지는 않죠, 당연히.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살짝 깜짝 놀랐어요. 미국 여행 가셨는데 안내견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단둘이?
1: 단둘이 간 건 아니었고요.
0: 네.
1: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닿아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0: 네.
1: 안내견과 함께 나가기에 가장 수월한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도 있죠.
0: 자, 그러면
1: 네.
0: 일단 여권만 들은 것부터 상당히 아우 저는 무슨 이거 뭐 큰 일 숙제 미션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1: 네.
0: 어떻게 해요?
1: 그 제가 또 여권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 여행을 하나 예약을 해놓고서 항공까지 다 결제했는데 여권을 보니까 만료가 얼마 안 남은
0: 오호,
1: 거예요.
0: 이런.
1: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러고 알아보니까 사실 좀 안전하게 가려면 만료 6개월 전에는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너무 짧게 남은 여권은 입국 심사할 때 아예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0: 아,

0: 이런 것도 네. 미리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여권을 다시 재발행을 하러 갔죠.
0: 네.
1: 근데 출국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0: 긴급 여권이라는 게
1: 네,
0: 있네요.
1: 네. 그게 있습니다. 뭐 가까운 뭐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0: 네.
1: 심지어 내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다.
0: 네.
1: 그럴 때도 뭐 3층 카운터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긴급 여권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되긴 합니다.
0: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뭘까요?
1: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가 혼자 가는 여행이냐 아니면은 이제 동행이 있는 여행이냐가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사실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이용하는 교통인 비행기
0: 네.
1: 혹은 뭐 배로 갈 수도 있겠고 그 출국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0: 음흠.
1: 그리고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0: 알아보는 건 어떻게 알아봅니까?
1: 사실 전 지인 차스를 많이 쓰고요.
0: 아, 총동원하는군요. 그러니까.
1: 네네. 아니면 요즘은 네. 뭐 AI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0: 네.
1: 아니면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0: 아,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1: 네. 그리고
0: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
1: 거기에 플러스로 뭐 저희가 비행기 탄다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이렇게 공항이 굉장히 종류도 많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공항마다 제공하는 그 접근성 서비스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0: 네.
1: 이게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 그 탑승하기 전 수험을 맡기는 데까지
0: 네.
1: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건 공항의 에스코트 서비스고요. 그 이후부터는 항공사 에스코트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해보고 공항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국 한 하루 이틀 전쯤에 공항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 포인트를 정해서 그쪽으로 마중을 나오기도 하거든요.
0: 네.
1: 네, 그런 서비스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우리 시각장애인들 도움 신청하면 요새는 심지어 지하철에도 그걸 다 서비스를 해 주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공항 해 주는데 문제는 그 공항 그 지역 안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항공사의 책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1: 경우가
0: 그 지점이 있어요.
1: 맞아요.
0: 이런 부분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점자 여권을 만든 나라라고 제가
1: 맞아요.
0: 들었어요.
1: 네.
0: 그럼 우리 주혜수 씨도 점자 여권 있으십니까?
1: 네. 저는 그 긴급 여권 사용하고 나서 어쩔 네. 수 없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정이 많이 들었던 초록색 여권을 보내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점자 여권으로 발급 신청해봤어요.
0: 그러면 점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절차에 걸쳐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보통 그 여권 신청서에 보면
0: 네.
1: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작성하진 않고 대독 대필을 부탁하긴 하지만
0: 네.
1: 그 맨 아래 칸에 점자 여권 신청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거기에 그냥 체크만 하면 바로 발급할 때 점자 여권으로 발급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받아서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여권에
0: 네.
1: 있는 그 번호라던가 뭐 발급번호 뭐 그런 생년월일 이런 것들 적혀있는 것들이 사실은 개인정보인데 저희는 항상 비장애인한테 이걸 봐달라고 하고 그분이 뭐 입력을 해주거나 항공예약 같은 거 할 때요.
0: 네.
1: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확실히 점자 여권 발급받고 나서부터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예약할 때도 제가 직접 입력하면서 예약을 진행을 하니까
0: 네.
1: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0: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던가요? 점자 여권 사용하면서.
1: 점자 여권 사용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그 여권 번호 입력할 때 항공을 예약하면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1: 옆 사람한테 그걸 불러달라고 내 여권을 넘기고 불러주면
0: 맞아요.
1: 그걸 받아 적는 식으로 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참 그렇잖아요.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0: 그러니까요.
1: 네. 뭐 이거는 굳이 여권이 아니더라도 뭐 계좌번호도 마찬가지고 카드번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점자 여권 발급받은 다음부터는 그 과정을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0: 어떤 분이요.
1: 네.
0: 여행을 간다는 건

0: 뭐 진짜 왜 보통 비시각장애인들은 막 한 열 몇 군데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가로 가고 뭐 그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어플 몇 개만 정해놓고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음성 지원이 좀 잘 되는 그렇죠, 어플 그렇죠. 몇 개를 네. 정해놓고 한다. 하나 정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0: 뭔가 특정 어플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유명한 저희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요즘 접근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네. 편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공항에 또 여러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참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0: 맞습니다. 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접근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1: 네. 해외여행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0: 준비 과정에서요?
1: 네.
0: 사실 저는 그 동영상 채널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요즘 또 요약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0: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갈 나라를 정하고 나면 그 나라 여행 꿀팁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1: 네.
0: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참고로 주혜 씨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네, 다 합니다. 다 해요.
0: 네.
1: 예. 동영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제일 처음 갔던 해외여행 기억나세요?
0: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1: 네.
0: 네, 기억납니다.
1: 와, 언제 어디였습니까?
0: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1: 오호.
0: 사이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고요.
1: 그때는 시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0: 지금보다 잘 보긴 했지만 뭐 그때도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1: 네.
0: 엄청 잘 보이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사이판이 뭐 자연경관이나 이런 게 워낙에 유명한데 제가 큰 걸 다 잘 봤었어요. 그때만 해도.
1: 그때만 해도.
0: 네, 그래서 뭐 바다나 아니면 그 사이판에 가면은 별 보기 되게 좋은 스팟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스팟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정말 그 쏟아질 것 같은 별 그것들이 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네. 그러면 시력이 이제 점점 떨어져서
0: 네.
1: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에
0: 네.
1: 떠났던 해외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0: 떠났던 해외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곳. 저는 제일 좋았던 곳을 얘기하면 될까요?
1: 네.
0: 제가 이제 작년에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일본의 마치야마라는 소도시를 다녀왔었거든요.
1: 네.
0: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이 모두가 다니는 도쿄나 오사카 같이 유명한 관광지랑은 또 다르게
1: 네.
0: 정말 그 힐링이 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1: 요즘엔 이렇게 소도시 쪽으로도 많이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거기에서 시각장애 때문에 무슨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0: 마치야마에서는 사실 저희가 막 기차를 잘못 탈 뻔하거나 왜냐면 같이 갔던 친구도 시각장애인 친구였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너무 소도시다 보니까
1: 네.
0: 그 기차 같은 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히려
1: 네.
0: 왜냐면 친절하지가 않아요. 영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좀 더 멀리까지 한번 나가보자 이러고 기차를 한번 예매해서 그 멀리까지 나갔다 왔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정말 플랫폼 하나 차이로 아예 완전히 멀어지는 기차가 있었고
1: 네.
0: 네, 잘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가 있었고
1: 네.
0: 그 앞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서 제대로 탄 거죠?
0: 제가 그래도 조금 일본어가 되거든요.
1: 이야.
0: 네, 영무원분한테 물어보고 다행히.
1: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일 아닐까 네, 하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
0: 네.
1: 해외여행 생각나는 곳들 어디 있어요? 여러 곳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기억에 좀 남는 곳은 또 하나 꼽아보자면 그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로 갔던 여행도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1: 네.
0: 뭐 대만도 다녀왔고 태국도 다녀왔고 예, 중국도 다녀왔고
1: 이거 너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거만 이렇게 제가 막 지금 다운되고
0: 네,
1: 있어요. 지금.
0: 작년에 LA도 네. 다녀오고
1: 이거 KO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한 곳 제일 우리 시각장애 입장에서
0: 네.
1: 제일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디예요?
0: 돈과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가 제 기준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
1: 네, 나성에 가면 네, 그 노래까지 생각이 나면서 저도
0: 네.
1: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0: 네.

0: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나 장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그 나라들에서 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1: 저는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갔을 때는 정말 이게 그 인식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날 수 있구나. 사실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그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그냥 다르더라고요.
0: 네. 네.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 시선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게
1: 맞아요.
0: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서운할 정도로 저희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0: 오히려 그게 편해. 네. 혹시 다시는 네. 아 이거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곳 있으세요?
1: 아
0: 국내 편에서는 없었는데
1: 맞아요.
0: 자 해외 편에서는
1: 제가 나라 특정 나라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0: 그러니까 있구나.
1: 안 가고 싶다기보다는 여기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를 가야지 가야겠다 싶었던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0: 네. 네,
1: 그 이유는요. 제가 유일하게 자유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왔던 나라였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0: 네,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1: 네,
0: 말씀인데
1: 네.
0: 제가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패키지 여행이 우선적으로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1: 네.
0: 그게 오히려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1: 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열정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1: 네.
0: 우리 주혜 씨는 해외여행 갈 때도 아내 경과 함께 가시죠?
1: 데려갈 수 있는 곳이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0: 데려고 가셨을 때
1: 네.
0: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뭐 아내 경과 관련된 뭐 좀 불편한 일들은 없습니까?
1: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작년에 미국 갈 때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장시간 비행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항공사에서도 그렇고 뭐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 절차나 이런 걸 처리해 주시는 게 너무 능숙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면 제 상황이나 이런 걸 언제나 다 설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0: 네.
1: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던 경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0: 선입견을 갖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1: 네.
0: 그런데 이 해외에는 안내견에게도 낯선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안내견에게는 사실 일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사람보다는 강아지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0: 네.
1: 저희는 일단 새로운 지역에 가면 뭐 새로운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특히 해외는 언어의 장벽에 좀 부딪히면서 거기서 오는 긴장도가 더 높잖아요. 이 강아지가 한국어랑 영어를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태평했습니다.
0: 해외나 뭐 국내나 강아지나. 아니 근데 제가 주위에서
1: 네.
0: 말이죠.
1: 네.
0: 그 소지품 분실했다 외국 여행 갔다가 이런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1: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고요.
0: 네.
1: 그리고 가서도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소지품 간수를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서도 진짜 많이 신경 써서 그런지 특별히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어요.
0: 다행이고요.
1: 네.
0: 그 만일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거 정말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데
1: 네.
0: 그럴 때가 만약에 네. 그럴 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주저하지 마시고 대사관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0: 대사관의 전화.
1: 네, 사실 현지 경찰의 네.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일단 대사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해외여행 중에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해외여행 중에 참고할 만한 꿀팁. 나라마다 정말 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참 좋아해서 사실 가장 많이 다녀온 여행지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정말 많이 닮은 듯 다른 듯한 여행지인데
0: 네.
1: 일본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를

0: 가든 간에 내가 그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를 무조건 하나는 확보해놓고 출발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게 뭐 번역 어플이 됐든 아니면 영어를 혹은 일본어를 혹은 뭐 기타 나라 언어들을 유창하게 적어도 여행, 생활 여행 그 언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동반자를 그 설득해서 데리고 가든
1: 네.
0: 네, 방법이 하나쯤은 있는 게 굉장히 그 달라집니다, 많이.
1: 해외여행을 고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네. 말이죠.
0: 네.
1: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0: 사실 참 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그 여행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보이는 거에 제한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없을 수 없습니다.
0: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두려움이 일단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많이 설렘으로 바뀝니다. 네,
1: 기후가 그래서. 돼버리고 설렘이 되는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꼭 계획하시는 여행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 여행을 좀 망설이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 네.
0: 네, 꼭 그 망설이는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을 더 믿어보시고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양주희 씨에게 여행이란 뭘까요?
0: 저한테 여행이란 약간 책갈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1: 네.
0: 한 장 한 장 일상을 읽어가다가 혹은 뭐 써내려가다가 정말 내가 잠깐 쉬고 싶을 때 보통 우리는 책갈피를 끼워두고 책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상이라는 책을 덮고 여행이라는 책갈피를 끼워두면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 그 말씀에 마음 한구석이 꿈틀하는 느낌이에요. 잊고 있었던 청년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0: 네.
1: 지난주와 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들려줬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였고요.
0: 네.
1: 그리고 알찬 여행 정보였습니다. 많이 네. 도움됐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장애인 안내경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케이트 라이언의 노래 듣습니다. 봐야지 봐야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비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우리를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볼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특별히 더듬거리거나 어색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제 지인 한 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내내 마칠 때까지 하객들이 그분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빛도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말이죠. 움직임이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시각장애 때문인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 식당이나 모임 장소 등에서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곤 하는데요. 그건 무시해서라거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송대관의 노래 듣습니다. 네 박자.

0: 친숙한 칼레의 생명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칼레의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비도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취미 수준으로 모인 팀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1: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 그러니까 당장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0: 네.
1: 그럼 뭔가 이게 취미로 시작된 건데 일의 연장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어허.
1: 악기를 배우고 또 이렇게 합주를 하고 하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 조금씩만 발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0: 네.
1: 악기를 들었다 놨다만 해도 조금은 늘 수 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또 당장 그러니까 그 취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소리도 별로였는데 모이니까 좋은 소리 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미처 소리를 못 내도 옆에서 내주니까 서로 소리를 모아서 멋진 음악이 나오고 이런 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0: 결국에 즐거움이 길게 가도록 하는군요.
1: 그렇죠. 열정을 어딘가에 사람들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일의 연장, 마치 네. 뭐 스트레스가 또 다 다른 곳에서 또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기쁨을 찾는 그런 곳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네. 열정을 쏟아붓겠죠.
0: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요 우리가 이제 음악 들을 텐데 분석하듯이 말고 네, 즐기듯이
1: 그렇죠.
0: 좋은 감상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피아노 네. 소나타 23번 3악장.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를 여러 곡 작곡했죠.
1: 32곡.

0: 남기고 있어요. 번호 붙은 것들이. 그 굉장히 그 피아노 소나타에서의 정말 성경처럼 중요한 그런 레퍼토리거든요.
1: 네.
0: 특히 이 중기 작품이 걸작들이 우리가 알려진 21번, 23번 열정, 26번 이런 곡들이 참 피아니스트들에게는 뭔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자기 그 테크닉, 소리 또 음악성 이런 것들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작들이죠.
1: 네. 그 이 곡이 네. 베토벤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베토벤 스스로가 굉장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 귀 이제 청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이제 피아노 연주도 결국은 그만두게 됐었지만 젊을 때부터 상당한 피아니스트였고 주로 또 생계를 피아노 레슨으로 많이 했는데 그 요세피네 폰 브런스위크라는 여성 제자 사제지간에 이제 나중에 연인 관계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그런 논란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성이에요.
1: 네.
0: 그 여성이 이제 다른 귀족한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금방 세상을 떠나버려서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토벤하고 다시 또 사귀어서 약혼까지 갔지만
1: 어허.
0: 예, 신분의 그 차이 때문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이제 결국 좌절이 됐는데 또 그 와중에 그 요세피네의 언니 줄리에타 폰 브론슈피크 그 여성까지 같이 또 이렇게 뭔가 삼각관계가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이 베토벤은 상당히 정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 사랑에도 정열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크로이처 소나타, 바이린 소나타를 작곡했을 때 그 유명한 그 브리치타워라는 바이린스트하고 술을 마시다가 여성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절교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바이린 소나타를 현장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연애에도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정 그럼 정말 넘쳐나는 그런 열정을 또 다 쏟아부은 작품이 오늘 들으실 또 이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소나타가 아닌가 합니다.
1: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이 곡에 열정 소나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
1: 네.
0: 그냥 뭐 열정적으로 들립니다.
1: 그렇죠. 베토벤 스스로가 붙인 부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베토벤 사후에 함부르크의 그 출판업자가 붙인, 출판사에서 붙인 1838년경에 붙인 제목이라 그래요.
0: 네.
1: 1악장도 굉장히 그 어둡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코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악장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그 고요함을 마치 두들겨 부시듯이 3악장이 시작이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음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0: 근데 지금 앞서서 결국 그 두 자매를 사랑한 거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열정을 담아서 이제 작곡을 한 곡인데 정작 이 곡을 두 자매의 오빠에게 헌정했나요?
1: 이 오빠가 이제 또 베토벤의 열렬한 팬이자 후원자였던 프란츠 폰 브론슈비크 백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0: 자매한테 좀 곤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작 후원자인 오빠한테 헌정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지금 얘기는 참 우리는 재밌게 하지만 당시에 베토벤은 재미있진 않았겠죠.
1: 많이 심각했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이 곡이 참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대단한 체력과
1: 네.
0: 테크닉과 또 음악적인 해석 그런 표현력이 필요한 그래서 연주회장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네.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이 3악장도 결국은 이렇게 너무 격렬하게 치달아서 끝나거든요. 마치 오호. 피아노에 뚜껑 닫고 연주하다가 뚜껑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연기가 팍 피어오르는 것 같은 상상을 할 정도로
1: 네. 네,
0: 격렬한 그런 곡입니다.
1: 그래서 체력 이야기 처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0: 네, 그 이런 뭐 피아니스트들이 꼭 체력이 필요하다 그럴 만한 곡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 곡도 고전주의 소나타 치고는 엄청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죠.
1: 베토벤이 굉장히 악필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아, 예, 사실입니까?
0: 그쵸. 그 악필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바뀌었다는 그 주인공이 이 오늘 얘기한 그 요세핀의 줄리에타 그 자매 중에 줄리에타예요. 나중에 이제
1: 아.
0: 그 소품이 발견됐는데 네. 줄리에타를 위하여라고 썼는데 휘어 휘어 줄리에타 이렇게 줄리에타 뭐 이렇게 썼겠죠. 근데 누군가가 잘못 알아보고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1: 네, 네. 대단합니다. 오늘 연주 누굽니까?
0: 오늘은 디터 골드만 피아니스트 연주입니다.
1: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3악장 이렇게 열정적인 곡이었군요. 예, 멋집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지고 화려하고 열정적인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사업 1차 연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적용해 운영했고요. 2차 연도였던 지난해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과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 계획을 세운 다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올해 3차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의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이용 계획을 세웠고요. 참여자 개인별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준선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1: Hey friend, why did you forget your dream yesterday? Now, come to my fantastic world, Arabian Nights.

내일은 푸른 하늘,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주식 광풍을 경계하는 뉴스에 과거 미국 대공황을 재조명한 책 1929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을 오히려 즐기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장애인 미술협회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가들의 전시 그림봄 길전 소개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최성원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신난 것 같아요.
1: 아, 부럽죠. 안 한 사람 저거든요. 예. 예, 부러워요.
2: 이게 사실 불장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처럼 도박판된 시장 없었다.
1: 도박판까지.
2: 라는 경고를 내놨다고 경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 예.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최근 금융시장을 향해서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지고 있다.
1: 아,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2: 라면서 경고를 내놨습니다.
1: 빚내갖고 자꾸 투자하시고.
2: 예. 초단기 옵션 거래와 예측 시장 열풍이 주식 시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진단을 했는데요. 예. 워렌 버핏은 지난 5월 2일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 기간 가운데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져 있는 시기는 없었다라고 아하. 이야기했어요. 예. 이번 주주총회는 버핏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처음 열린 행사인데요. 예. 현재는 CEO가 다른 분이시죠. 네네. 하지만 버핏이 참가를 해서 여기에 상징적인 존재로서 여러 가지 조언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그럽니다. 예. 버핏은 현재 시장을 교회에 카지노가 붙어 있는 구조다.
1: 아이고야.
2: 나뭇가지 비유를 하면서
1: 화가다네요.
2: 예, 장기 투자와 단기 투기의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카지노를 오가고 있다. 여전히 장기 투자자가 더 많지만 카지노는 갈수록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직설했다고 그럽니다.
1: 교회에 카지노가 붙어있는 구조. 아, 이 비유가 참 인상적인데 워린 버핏도 워런 버핏도 주식시장 광풍을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다니까 진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2: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단위로 만기가 끝나는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단기 파생 상품 이 거래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예. 하루짜리 옵션을 사고 파는 건 투자도 투기도 아니다. 그건 도박일 뿐이다.
1: 그럴 것 같죠. 네.
2: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아니라 가격 변동 자체에 배팅하는 거래가 그렇죠.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네. 거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예측 시장 역시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 군사 이벤트의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거래가 확산하면서 네. 정부의 비대칭과 투기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관련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 시장에서 약 40만 달러를 벌었다라는 의혹을 받는 미군의 맞아요.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있었죠. 이런 거래가 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 법무부가 기소해서 수사 중인데 버핏은 누군가 하루짜리 옵션을 사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특정 사건의 시점을 알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런 거래 자체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지는 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의 양과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그의 발언은 최근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와 함께 단기 매매 비중이 급증하고 파생 상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투자에서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를 예. 내놓은 겁니다.
1: 그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순식간에 막대한 돈을 버는 세력까지 생겨나고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다가 네. 또 번복됐다가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지금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버핏은 투자 원칙뿐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기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주주와 파트너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
1: 아하.
2: 황금률이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이것보다 더 나은 메시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모 역할이든 기업 경영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2: 이 원칙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불행할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1: 예.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2: 1929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네. 전 세계인들에게 1929 공포의 숫자죠.
1: 어, 그래요.
2: 대공황이 시작됐던 해였습니다.
1: 대공황. 아, 예, 예.
2: 대마불사라고 하는 책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한 앤드루 로스워킨이 이번엔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장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들려줍니다.
1: 네.
2: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역동적이었던 때가 대공황 전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예.
2: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낙관론이 거리 곳곳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1: 예.
2: 평범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 빛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1: 그렇죠.
2: 1929년 10월 대폭락 직전의 월스트리트의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1: 예.
2: 100년 전 사람들은 인류의 소통 방식을 바꿀 라디오라는 신기술에 열광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1: 예.
2: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맹신이 그 시기를 지배했고요. 그때의 광기가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있다라고 책은 분석하고 있는
1: 네.
2: 거죠. 저자는 100년 전 라디오가 약속했던 풍요가 왜 1929 대공황으로 이어져 파산의 기록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유토피아는 과연 그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1: 예. 사실 뭐 여기저기서 주식 광풍과 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1929년 대공황 바로 전과 유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2: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미 미국에서 화제 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오늘날과 닮아서 마치 오늘의 뉴스를 읽는 듯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경고장이라는 추천사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 1929년에 발행됐던 모든 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대폭락의 타임라인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100년 전 비극의 전말을 생중계 화면처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데요.
1: 네.
2: 1920년대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현대 소비 경제가 탄생한 거대한 용광로였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는데
1: 네.
2: 자동차, 세탁기 그리고 인류의 소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재편할 라디오라는 신기술이 출현해서 세상을 뒤바꾸고 있었어요.
1: 네.
2: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에 매료됐고 시장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낙관론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러한 신기술이 가져올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모두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저자는요 마치 오늘날의 별다방이 길모퉁이에 생기는 것처럼 당시에는 증권사가 길모퉁이마다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
2: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건 신용이라고 하는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이 개념이 이 당시에 생겨난 거예요. 1919년에 GM사가 신용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저축이 미덕이었던 시대 금기가 깨진 겁니다. 빌린 돈으로 차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1: 네, 집도 사잖아요.
2: 그렇죠. 차입이 이때부터 생활 습관이 됐는데 증권 투자도 빚을 내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 우리나라도 최근 그 B2가 늘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폭락장이 오면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2: 그렇습니다. 1929년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은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까지 빚을 내서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2: 극단적인 레버리지에 몸을 던졌죠.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실물경제를 아득하게 넘어섰습니다. 이때도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집단적인 도취가 만들어낸 환호성에 묻혔다고 그럽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품의 자양분이 됐었죠.
1: 네.
2: 1929년 약 100년 전의 기록은 2026년 현재 우리 머리 위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테크 기업들의 질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우상향의 신화를 볼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2: 시장은 지금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이라는 달콤한 최면에 걸려 있는데 이 책이 1929년을 주변으로 버블의 정점에서 몰락까지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면서 과연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인간 탐욕과 대폭락의 역사를 읽으며 긍정적인 신호와 낙관론이 팽배할 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을 좀 얻어야겠어요.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그럼요. 되는 거죠.
1: 네.
2: 재앙은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누적된 모순이 복합적으로 터져나오게
1: 그런 것 같아요.
2: 돼 있습니다. 찬란했던 번영의 약속이 어느새 참혹한 파산의 기록으로 인류의 역사에 남아있죠.
1: 예.
2: 저자는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 그리고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29년 대폭락 직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 예.
2: 이 타임라인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과 비교해야 되는 걸까? 유토피아의 약속이 과연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역사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이 책의 경고를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나미의 노래 이어드리죠. 빙글빙글.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요즘 다양한 모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낯선 사람이어서 오히려 좋다라는 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에서 오리배 같이 타실 분. 예. 모르는 사람 환영, 아는 사람 사절. 어이? 이게 처음엔 장난 같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정원이 꽉 차요.
0: 진짜요?
1: 심지어 대기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카페에서 2시간 각자 책 읽고 간단한 소감 나누고 바로 해산. 이런 건데요. 예. 친해지려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라고 또 가볍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최근 러닝크루.
0: 러닝크루 많죠. 예.
1: 맞아요. 이게 오늘 이야기할 그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 일명 느슨한 연대 트렌드입니다.
0: 예. 그 이런 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1: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하지만 각자형입니다. 독서 모임이 독서 대표적인데요. 예. 기존 독서 모임이랑은 좀 달라요. 같은 책을 미리 읽어오는 게 아니라 카페에 모여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서 그냥 읽는 거예요. 두 시간 그냥 딱 읽고 마지막 10분에 오늘 어떤 책 읽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나누고 해산해요. 사실 이게 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그 감각이 목적인 거였습니다.
0: 예예.
1: 또 이런 거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하는 게 의미 있는 형이거든요. 한강 오리배가 딱 이렇게 있어요. 네. 사실 오리배는 혼자 타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굳이 또 친한 친구를 불러서 일정 맞추기는 귀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같이 탈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목적지도 없고 대화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0: 몰입에 타는 시간을 함께 즐기면 그만인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공통된 불편함 해소형입니다. 혼자 가기엔 눈치 보이는 것들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고깃집 가기 이런 거. 혼자 놀이공원 가기. 뭐 혼자 다이닝 레스토랑 가기 이런 것들 힘들잖아요. 이걸 낯선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밥 먹는 동안 어색하면 어때? 어차피 다음에 또 볼 사람 아니니까 그냥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먹는 거죠.
1: 예. 근데 예전에도 뭐 소모임이라든가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쵸.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핵심 차이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 동호회나 소모임은 사실 목적이 두 가지였잖아요. 취미도 즐기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도 서로 이름 외우고 연락처 교환하고
1: 예.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네, 맞아요. 다음 모임 언제?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요즘 이 모임들은요 달라요. 아예 관계 없음을 선언합니다. 어떤 모임은 규칙이 있어요. 연락처 교환 금지. 본명 대신 닉네임 사용하기.
1: 닉네임.
0: 다음에 만나도 먼저 말 걸지 않기 이런 식으로요.
1: 예.
0: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1: 좀 그런데요.
0: 그렇죠. 근데 실제로 참여분을 얘기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관계의 무기 없이 사람이 온기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모임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졌을까요?
0: 저는 이게 연결 피로와 좀 고독 피로가 동시에 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SNS 친구는 수백 명이지. 정작 전화할 사람은 없는 시대예요.
1: 모르는 사람 대다수. 예.
0: 맞아요. 이게 연결은 넘치는데 진짜 연결감은 부족한 거죠.
1: 예.
0: 그렇다고 새로운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죠. 예.
0: 직장인을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관계 관리하잖아요. 팀장 눈치 보고 뭐 동료랑 사이 유지하고 클라이언트 고객 응대하고 퇴근하고서 나서까지 끊임없이 또 관계의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건 사실 외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 옮기는 필요하지만 관계 의무는 싫은 거. 딱 그 지점을 찾은 겁니다.
1: 네. 대표님도 이런 모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0: 이게 제가 아직인데요. 지인 중에 혼자 영화관 가는 사람들 모임에 참여한 친구가 있어요.
1: 혼자서? 예.
0: 네. 어땠냐 물어봤더니 개념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같이 영화관에 가긴 해요.
1: 네.
0: 근데 앉는 자리는 각자예요. 영화 보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요. 그냥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근처 카페에서 30분 정도 차 마시면서 감상 이야기 나누는데
1: 아하.
0: 그리고 나서 바로 해산입니다.
1: 끝. 예.
0: 네, 맞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모임 맞나 싶은데
1: 네.
0: 막상 참여해보니까 묘하게 좋대요. 같은 걸 보고 나왔는데 사람마다 느낀 게 다르는 시각.
1: 그치.
0: 나는 주인공이 너무 안쓰러워라고 이렇게 느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저 캐릭터가 사실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30분이 오히려 짧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 교환도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게 전혀 아쉽지 않고 오히려 그게 딱 적당한 거리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이런 모임이 주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나요?
0: 요즘은 오픈 채팅창이 제일 많죠. 뭐 이번 주 토요일 성수동 카페 모임, 뭐 독서 모임, 뭐 3명 모집 이런 식으로 올리면 진짜 몇 시간 안에 채워지거든요. 이 외에 소모임 앱도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게 모임의 카테고리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독서 모임이 아니라 출퇴근 30분 러닝 후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비 오는 날 창가 자리 카페에서 각자 글쓰기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마이크로 커뮤니티랑 좀 맞닿는 모습인 것 같아요.
1: 예.
0: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모임의 형태도 같이 세분화되는 겁니다.
1: 네. 그 이 모임들의 공통적인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0: 그럼요. 재밌게도 공통된 암묵적 규칙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친해지려하지 않기예요.
1: 예.
0: 이게 뭐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 룰이 있어야 오히려 편하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서로 잘 보이려는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그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판단하지 않기예요. 직업 물어보지 않고 나이티 내지 말고 오늘 모임 이후에 계획 묻지 않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끝내기예요. 모임 전에 긴 서기도 없고요. 모임 후에 후기 강요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는.

0: 겁니다. 이게 사실 기존 사교 모임이랑 완전히 반대 반응이에요. 기존 모임은 관계를 쌓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건 그냥 관계에 부담 없이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인 거죠.
1: 예,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가장 우려되는 게이 얕은 연결의
1: 아,
0: 습관화이거든요.
1: 습관화, 예.
0: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불편하고 또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불편함과 에너지가 사실 진짜 인간관계의 본질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모임들이 편리한 연결감에 익숙해지게 만들면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근육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겠지만 낯선 사람 모임의 안전 문제예요. 규모가 커지고 참여지가 다양해질수록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1: 그렇네요.
0: 대비가
1: 아,
0: 필요하겠죠.
1: 그렇네요. 예.
0: 아직까지는 대부분 자율적인 신뢰로 운영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외로움의 진짜 해소가 될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모임들이 분명히 단기적인 위안은 줘요.
1: 네.
0: 근데 근본적인 외로움, 누군가에게 진짜로 이해받는 경험, 그게 채워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1: 예.
0: 해소가 아니라 그냥 잠깐 완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1: 이 기업이나 브랜드들도 이 트렌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0: 이게요, 요즘 마케팅에서 엄청 핫한 영역입니다. 이 팝업 스토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 흐름이랑 연결이 돼요.
1: 네.
0: 팝업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잠깐의 경험을 파는 거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느슨한 연대 트렌드랑 정확하게 맞거든요.
1: 네.
0: 일부 트렌드는요, 아예 이 모임 문화를 직접 만들어요. 특정 책을 같이 읽는 북클럽을 브랜드가 운영한다든지, 또는 브랜드 캐릭터를 주제로 한 산책 모임을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참여자들한테는 부담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진성 팬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거죠. 흥미로운 건이 모임들이 마케팅적으로 효과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강요받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냥 좋아서 왔다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 이걸로 요즘 트렌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0: 저는 이게 굉장히 솔직한 사회적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잖아요.
1: 네.
0: 관계는 깊어야 의미 있다. 진짜 친구는 오래 알아야 한다. 뭐 이게 모임에 나오면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이런 것들 규칙이
1: 네.
0: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규칙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는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고 얕아도 괜찮은 연결이 있고 그것도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1: 예.
0: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성숙한 선택이기도 해요. 모든 관계를 깊게 만들려다 지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깊은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연결도 있고 깊은 관계도 있고 그 다양한 층위가 같이 있을 때 진짜 풍요로운 관계가 그 풍요로운 관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1: 예. 그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요.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의 어떤 탈출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 외로운데 관계 만드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1: 네.
0: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감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에 맞는 방식의 연결이 지금 세상에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친한 친구가 대화하는 모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오리배 타고 같이 책 읽고 같이 영화 보고 흩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1: 그래요, 예.
0: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이런 모임이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정도임을
1: 그렇죠.
0: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승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인연.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봄만 되면 만날 수 있는 장애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가 있어서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경춘선 숲길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0: 네.
1: 이 전시는 해마다 이렇게 봄만 되면 열리는데요. 전시장에 도착하니까 그 철길 옆으로 핀 꽃들도 예쁘지만 이 갤러리에 펼쳐진 작품들은 그야말로 예술의 봄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놓아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이번 전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협회 고민숙 회장에게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2: 우리 협회로서는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전시가 되는 거고 작년에도 110명, 올해도 109명 해서 이제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저희는 작품을 보면서 작가들의 안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아 작년까지도 열심히 활동했던 작가들이 안 보이는 거,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 또 이제 또 작품이 안 와서 여쭤보면 뭐 암투병이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작가들, 신진 작가들이 또 많이 생긴다는 거. 아 이게 전시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돼요. 저희 협회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 우리가 신진 작가사부터 원로 작가님들 우리 장애인 예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시작하는 작가들서부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원로 작가들 또 이제 중증 작가들의 그림의 변화를 많이 또 느끼게 돼요. 이게 장애 예술인, 장애 미술인들의 현주소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단위 라들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물밑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전시장 중에 한 군데예요. 이 전시장의 특징이 오후 2시에 오픈해서 저녁 8시까지 개방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녁에 야경을 보면서 가족 단위를 나들이하고 오면서 작품을 관람하기 참 좋다는 거.
0: 네. 이 경춘선 숲길 갤러리라면 예전에 그 기차가 다니던 길을 네. 산책로로 꾸민 그곳 맞죠?
1: 맞습니다.
0: 분위기가 아주 고즈넉하겠는데요?
1: 네. 그리고 좀 많이 조용하고 네. 또 여기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또 연인 관람객들도 많이 와서 데이트도 하고
0: 요즘 뭐 꽃 구경하기도 좋으니까
1: 네, 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 소속된 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런 전시를 열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은 그림 봄길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 작가들의 그런 다양한 색채 또 예술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요. 우리 장애 작가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3: 네. 저는 문은주라고 하고요.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작업을 해왔어요. 나비는 저 안에 화두예요. 화두라서 예전에는 그냥 작업도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벗어나고 싶은 하나의 대상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나비 그 자체로 저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는 항상 어떤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험한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나비가 사실은 굉장히 강인하대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는 크고요. 또 호접지몽에 나오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그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 그 의미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어떤 때 사는 게 꿈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미술협회는 해마다 장애인 작가들에게 전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시를 항상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소감은 이 전시한다는 환경이 참 어려워요. 단체가 운영해서 나가기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시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고맙고 운영진들에게도 고맙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미술협회 회원들의 그림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저도 요새 이렇게 작가들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이거를 장애인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나 서술을 하지 말고 그걸 다 벗어내고 그냥 작가들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아껴온 사람들의 작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이 그림이 다가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림 그 자체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전시장에서 10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면서요?
1: 네. 이 장애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걸어온 그 길을 보여준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도 있고 한국화도 있고 그리고 뭐 서예 작품 또는 뭐 공예 작품
0: 다양하네요.
1: 네, 사진까지 해서 총 109점의 작품이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품 수가 많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그쵸, 많지 않을까?
0: 촘촘하고, 예.
1: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작품을 둘러보는데도 이렇게 많은 작품이라서 뭔가 좀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특히나

0: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네. 전시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썼습니다. 아. 그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그런 시선에 맞춰서 작품을 좀 낮게 아, 이렇게 좋네요. 또 예. 네,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혜경 장애 작가 만나보시죠.
1: 장애인들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타면서도 선뜻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게 그냥 그 노을빛에 차 이렇게 차찬 두 개와 이제 책 이런 거를 놨는데 영원한 휴식 뭐 이런 거 동경 이러면서 이제 제목이 차 한잔 하실래요거든요. 같이 그 공유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싶어서 예, 그런 그림을 내게 됐습니다. 장애인 작품 전시라고 하면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림 자체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작가라서 뭐 이 정도면 잘 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 한 인간의 그 개체로 이렇게 봐주시고 작품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0: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곳이 워낙 그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공간인데요. 네네. 장애 작가 전시라는 걸 모르고 우연히 그 경춘선 숲길에 들렀다가 갤러리가 있어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2: 그런 분들 많겠죠. 예.
0: 네. 특히 오후가 되면 그 갤러리 주변으로 곳곳에 조명을 비추는데요.
2: 아, 예.
0: 오후 한 8시까지 이 전시를 관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곳에 들러서 작품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 네.
0: 이 전시장에는 장애 작가들이 자신의 그런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또 전해주곤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족 화가들의 그런 정밀한 묘사를 보면서 관람객들은 감탄하기도 하고 또 철학을 담은 그런 그림 작품을 보면서 그 장애 작가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또 한 작가가 투병 중에서도 예술의 혼을 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또 중증 장애 작가들이 한 선, 한 면 이런 거를 그릴 때마다 작가가 느꼈을 그런 노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관람객들도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2: 네.
0: 특히나 그 작품을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곤 했는데요. 이 관람객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2: 네.
3: 덕기풀. 아, 그냥 우리가 초록 그린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토끼풀도 가깝게 꽃반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랬던 건데 그런 게 더 친근감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인고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감탄이 나와요. 10배 노력을 해야지 이런 작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작가들의 연령대도 다양하죠?
0: 네, 그게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제 막 붓을 잡기 시작한 신진 천년 작가들의 그런 패기 넘치는 화풍부터 또 수십 년간 묵묵히 이 외길을 걸어온 원로 작가들의 그런 깊이 있는 서예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작가 얘기 들어보시죠.
2: 네.
4: 이경윤입니다.
5: 네.
4: 아크릴 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송이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그 해바라기 꽃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짓고 있듯이 모두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갖다가 그리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갖다가 공간 안에 전시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보시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거 그게 참된 기쁨인 것 같아요.
2: 네.
0: 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이 경춘선 숲길을 산책하다가 전시장에서 장애 작가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예술을 통해서 이 작가들의 다양한 색채, 기법, 묘사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데요.
2: 네.
0: 이런 부분을 또 계절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또 특별했습니다. 이 캔버스 위에 피어난 작가들의 그런 예술을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네요.
2: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재하가 부르는 가리워진 길.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유배 행렬의 끝에서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다. 단종이 유배길에 오르던 1457년 여름, 창덕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식적인 유배 행렬 뒤에는 왕을 보필할 인원들이 동행했으나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격한 감시망 사이를 뚫고 험난한 영월길을 뒤따른 매화의 발자국을 따로 증언한다. 당시 조정은 정순왕후의 동행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매화는 왕비의 눈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감시자들의 무긴 아래 매화는 행렬 끄트머리에 몸을 실었다. 유배 행렬이 한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700리 길 내내 매화는 흙먼지 속에서 왕의 뒷모습을 쫓는다. 왕비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대신 걸으며 왕의 일상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넣는다. 그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훗날 정순왕후에게 전달할 유일한 기록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주막집 차가운 툇마루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왕의 표정을 눈에 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먼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정순왕후에게 상감께서 이 길을 걸으실 때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부르튼 발을 움직이게 했다. 행렬이 광나루를 지나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설 때까지 매화는 단 한 번도 왕의 곁을 멀리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얻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왕에게 울릴 탕약의 온도가 식지는 않았는지 아전들을 다그치며 살폈다. 청룡포에 도착해 왕이 기거할 방에 먼지를 걷어낼 때까지 그녀의 손에서 수발 도구가 떠난 적이 없었다. 청룡포의 정막 속에서 맺은 왕과의 약속.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면은 절벽인 청룡포는 단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매화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강바람을 막을 숯불을 피우며 거처를 살폈다. 그곳에서 매화는 왕의 대화 상대였고 한양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왕비의 편지를 몰래 전달하며 단절된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단종은 강가를 거닐다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매화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한양에 전할 내 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혹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왕비의 남은 생을 지켜다오. 왕은 자신의 앞날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더 깊이 우려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고독이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으며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왕의 육신이 이 땅에 묻기더라도 그의 의지만은 왕비의 일상 속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청룡포의 노을 아래서 맺어진 이 은밀한 약속은 훗날 정업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하는 신념의 근거가 되었다. 매화는 그 주머니를 품속 가장 안쪽 옷감의 바느질에 고정했다. 수면 중에도 강가에서 빨래할 때도 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코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살아서 돌아가라는 왕의 말을 되새기듯.

0: 악열의 대열을 이탈한 매화의 발걸음. 1457년 10월 단종이 승하하자 유배지를 지키던 시녀들은 절망적인 선택 앞에 놓였다. 주인을 잃은 슬픔과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세 명의 시녀는 동망봉 아래 강물로 몸을 던져 자결을 택했다. 동망봉은 영월 청령포 인근의 봉우리로 정순왕후가 한양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아래 강가를 삼국녀 바위라 부르며 이들의 충절을 기렸다. 그러나 매화는 자결의 대열에서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다. 가슴 안쪽에는 청룡포에서 단종이 건넨 보랏빛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가능했으나 살아남아 왕의 부탁을 이행하는 일은 매 순간 자신을 압박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다. 매화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비난의 시선을 감수하며 정업원으로 향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유배길보다 험난했다. 감시를 피해 산길로 숨어다니며 산열매로 끼니를 이었다. 매화가 정업원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행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남루했으나 품속에 바느질에 둔 보랏빛 주머니만은 온전했다. 그녀는 정순왕후 앞에 엎드려 주머니를 바쳤고 그날 이후 정업원의 문은 외부를 향해 굳게 닫혔다. 훗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든 새 시녀를 충절의 표상으로 기렸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달랐다. 등을 돌리고 떠난 여인, 주인의 죽음 앞에서 살기를 택한 여인이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삼국녀 바위에 대한 기록도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명이라는 숫자도 그들의 이름도 뛰어든 장소도 기록에 따라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매화만이 등을 돌렸고 그 등 뒤에는 왕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보랏빛 염색으로 지켜낸 거친 생존. 정업원에서의 삶은 유배지 청룡포보다 가혹한 현실의 현장이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감시가 일상이 된 정순왕후의 곁에서 매화는 스스로 노비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는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다. 왕비가 세조의 시혜를 거부하며 남편을 죽인 자의 쌀은 먹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자 매화는 그 선언을 현실로 뒷받침해야 했다. 장터의 거친 노동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고된 노동은 매화의 일과였다. 그녀는 숭인동 산비탈 자주동샘에서 퍼올린 물에 괴불 주머니와 저고리 깃을 담가 보랏빛 물을 들였다. 시장 상인들이 역적의 집안이라며 외면할 때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옷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쌀 한 대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왕후가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중심을 잡았다면 매화는 담장 밖의 현실을 상대하며 뒤줄을 채우는 보급관이자 방패였다. 64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든 노동의 손이 쌓아올린 시간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그녀의 보랏빛 손을 비웃어도 그녀는 묵묵히 빨래를 하고 물을 길었다. 그 손에 남은 색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다. 약속 하나로 64년을 견뎌낸 사람의 증거였다. 세조의 회유를 차단한 정업원의 사리문. 세조는 정순왕후를 향해 지속적인 회유책을 펼쳤다. 곡식과 가옥을 제공해 그녀를 보살피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횡이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왕실 소속 비구니 사찰로, 조선시대에는 출궁한 후궁이나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정순왕후는 왕비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이곳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회유는 집요했다. 즉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순왕후에게 곡식과 가옥, 노비까지 제공하려 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폐위된 왕비가 자신의 시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찬탈의 정당성이 묵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순왕후와 매화는 그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세조에게 정순왕후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찬탈을 불가피한 구국으로 포장해줄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비를 굶주리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녀를 거두는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도덕적 지탄을 잠재우려 한 것이다. 매화는 그 치밀한 심리전에 최전방에 서 있었다. 세조가 보낸 사신들이 물자를 앞세워 들이닥칠 때마다 매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는 남겨진 의리만으로 충분하니 부정한 물건은 거두어 가라. 그 말 한마디로 사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구차한 거절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매화는 스스로 정업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 매화는 권력의 시혜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순간 단종과의 신의와 왕후의 결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조가 보내는 쌀 한 대박은 단순한 후의가 아니었다. 왕비의 자존감을 헐값에 매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이자 독이었다. 매화는 관가에서 보낸 이들이 주변을 기웃거리면 단호하게 쫓아냈고, 왕비를 낮춰 부르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추라며 일침을 가했다. 64년 동안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정순왕후의 임종으로 64년 만에 완수한 과업. 매화의 세월은 정업원의 낡은 사리문을 여닫는 소리 속에 쌓여갔다. 남들이 한 번의 죽음으로 충절을 증명할 때 그녀는 수만 번의 새벽길을 나서며 자신의 신의를 증명했다. 왕비가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한 밤마다 그 곁을 지킨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던 매화의 그림자였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들어섰다. 왕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정업원의 아침은 바뀌지 않았다. 매화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정순왕후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여인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버텼다. 왕후가 왕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 동안 매화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깥을 지켰다. 그것이 64년간 이어졌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청령포에서 왕과 맺었던 약속이 그제야 완수되었다. 매화는 왕비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짊어졌던 오랜 과업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단종에게 받은 명을 정순왕후에 대한 보필로 완성한 것이다. 왕비의 장례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화는 단종이 건넸던 보랏빛 비단 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 생을 마무리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녀의 손톱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순왕후가 머물던 정업원터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대로 추정된다. 건물은 사라졌으나 표지석이 남아 그 자리를 증언한다. 매화가 물을 길어 보랏빛 염색을 하던 자조동 샘 터도 숭인동 일대에 흔적이 남아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은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두 여인이 버텨낸 세월의 자리는 그렇게 서울 곳곳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매화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왕비의 존엄을 지켜냈다. 기록은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매화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 찰나의 자결이 아니라 64년의 일상으로 그녀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강윤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윤규 작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에 30년간 줄곧 출판 기획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판 현장에서 고전 다시 읽기라는 취지로 고전들을 원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흥미롭게 재구성해왔는데요. 엮은 책으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괴테의 인생수업, 몽테뉴의 수상록, 니체의 인생수업,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는 감상적인 영웅 서사를 걷어내고 다큐멘터리적 필치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의리의 실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정은이었습니다.

0: 현우, 고양이 인간의 노력. 고양이 인간, 그리고 인간 캣닙. 모두 현우의 별명이었지만 현우는 인간 캣닙이라는 별명을 좀 더 좋아했다. 현우가 고양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T03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앓고 난 뒤부터였다. 현우가 어디에 가든 그 지역 고양이들은 어떻게 알고는 현우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건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양이들은 현우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현우의 마음을 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여운 고양이를 실컷 보고 만지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몰려든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 초인이 되기 전에 이현우에게는 특별한 점이랄 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오히려 성적이 전교 순위권인데다가 농구부 주장인 형과 비교만 당했을 뿐.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는 무언가나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겁 많고 소심해 대화해보면 깬다는 얘기나 듣곤 했다. 그런데 능력이랍시고 생긴 게 남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거라니. 고양이와 통하는 초인이라니. 현우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고백을 받고 거절할 때면
1: 별 대단하지도 않은 초인 주제에 잘난 척은
0: 과 같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현우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현우에게 연희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언제나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만을 뚫는 연희의 화살을 보며 현우는 연희가 초인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쥐어짜내 연희에게 말을 걸었고 초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희의 얘기에도 결과는 보나마나라고 여겼다. 현우가 보기에 연희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게 분명했다. 굳이 일반인인 척하면서 양궁선수가 되는 것보다 범초본에 들어가 활약하는 게 더 근사한 삶일 텐데 말이다. 어쨌든 그 서연이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이 사실을 당장 선배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0: 그래서 번호 따는데 성공? 네.
1: 완전 용기 냈구나. 고양이 인간이라고 꺼리는 타입은 아니었어?
2: 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고양이 간식 주는 거 몇 번 봤어요. 고양이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3: 그럼 널 싫어할 리는 없겠네. 언제 얘기할 거야?
2: 바로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좀 친해져야죠.
1: 이야, 누 부끄럼증인 줄로만 알았더니 아예 못하는 건 아니네.
4: 현우는 자신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낄낄 웃는 란주의 손을 쳐냈다. 포니테일 머리에 교복 치마 대신 체육복을 입은 한껏 개구진 얼굴의 란주. 쇼컷에 단정한 교복 차림을 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유라. 머리에는 굵게 펌을 넣고 교복 바지에 검은 티셔츠만 입은 채 아침부터 쭈그리고 앉아 웃음을 실실 흘리며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히고 먹는 효석. 세 사람은 현우보다 한 살 위인 현우의 유일한 학교 친구들이었다.

0: 야! 아, 뭐 얼마나 기다렸다가 만나자 그러게. 대학 갈 때 만나자고 할 거야? 이번 주말에 만나서 영화 보자 그래. 사격장에도 가자 그러고. 같이 놀다가 말하면 되겠네.
1: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붙든 채 망설이고 있었다. 유라는 그런 현우를 흘끗 쳐다보고는 휴대폰을 낚아채 갔다.
2: 뭐 하려고요?
3: 뭐 해?
1: 유라는 한 손으로 현우를 막으며 짧은 한마디를 찍어보냈다. 곧바로 숫자 1이 사라졌다.
4: 막 교실 도착. 넌 볼일 다 봤어?
0: 무슨 볼일 있다 그랬냐?
2: 선배들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 이제 올라가야 하지 않아요?
0: 그래, 슬슬 학교 가자. 어쨌든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했으니 이번 주말에 만날 약속은 네가 알아서 잡아.
2: 알았어요.
1: 연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니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가 자신에게 별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설렜다. 이런 하찮은 능력의 초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비웃지 않은 것도 고마웠다.
5: 그럼 이번 주말에는 연습 없겠네?
4: 응, 없지.
5: 혹시 따로 계획 있어?
4: 아니, 아무 계획도 없어.
1: 연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되새기며 현우는 답답한 듯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러곤 결심한 듯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5: 그럼 나랑 놀래?
1: 태어나서 쥐어짜낸 용기 중 가장 큰 것 같았다. 메시지 옆에 1이 사라졌지만 이전처럼 빠른 속도로 답장이 오진 않았다.
2: 내가 너무 성급히 들이댔나? 놀자는 말이 좀 이상했나? 이를 그르치면 어쩌지?
1: 온갖 생각이 현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갈 무렵 그러자는 연희의 답장이 왔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다.
4: 뭐 할 건데?
1: 현우의 등줄기에서 다시 땀이 흘렀다. 현우는 영화관 앱을 깔고 최근 개봉작들을 훑어봤다. 뭘 봐야 좋을지, 뭐가 부담이 없을지 알 도리가 없었다. 현우는 다음 날 상영하는 영화들을 캡처해 죄다 연희에게 보냈다. 캡처 이미지를 보낸 지 20초도 지나지 않아 연희는 액션 영화가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희가 찍어준 영화를 예매했다. 약속 시각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11시 15분. 장소는 집 근처 은광 시네마테크. 연희와 약속을 잡은 현우는 들뜬 마음으로 선배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그 사실을 알렸다.
6: 헐, 이현우 제법인 모쏠 아니었냐?
2: 모쏠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1: 모쏠이란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선배들은 단체 메시지방에서 휴대폰이 뜨거워질 만큼 신나게 현우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내일이 오려면 멀었는데 이상하게 하루를 다 보낸 듯 벌써 피로했다. 어느새 창가에 몰려든 고양이 두 마리를 보며 현우는 토요일에 무슨 옷을 입을지, 연희에게 무슨 주제로 말을 걸지 등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7: 거기 맨 뒤에 고양이!
2: 네!
1: 선생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7: 혼자 뭐 한다고 시실 쪼개냐? 똑바로 집중해라.
2: 네.
1: 현우는 목 뒤까지 빨개진 채로 선생님에게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연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는 상상은 한바탕 혼이 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이날 현우는 매 시간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고 말았다.

0: 스커트에 맨투맨을 입은 연희가 서 있었다. 사복 차림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현우는 괜히 오금이 저려왔다.
1: 현우야, 뭐 먹을래?
2: 아, 너 영화 보면서 뭐 먹는 타입이야?
1: 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타입이야. 굳이 따지자면.
2: 아, 그럼 내가 팝콘 살까? 아니면 음료수? 버터구이 오징어? 어느 거 먹을래?
0: 어리바리한 현우의 말에 연희는 살짝 콧김을 내쉬고는 박력 넘치게 현우의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현우의 양손에는 갈릭버터 맛과 캐러멜 맛이 반반 섞인 팝콘과 커다란 사이다 한 컵이 들렸다. 영화는 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다. 무법도시에서 어둡고 불우한 시절을 겪으며 성장한 히어로가 나타나 나쁜 놈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는 내용이었다.
2: 초인이면 역시 저런 영웅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
1: 그런가? 하긴 뭐 초능력자 하면 독보적인 능력의 영웅을 생각하게 되긴 하지. 세계를 구하는.
0: 연희가 핫초코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은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영화 이야기에 이어 초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현우가 말을 꺼냈다.
2: 근데 내 능력으론 저런 거 턱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1: 네 능력은 정확히 어떤 건데?
0: 연희의 질문에 현우는 카페 바깥을 가리켰다. 어느새 카페 바깥에는 고양이가 한두 마리씩 모여들고 있었다. 연희는 신기했지만 현우는 한숨을 푹 쉬었다. 마음이 통하는 교감이 전부라고 현우는 변명하듯 연희에게 덧붙였다. 그때 현우의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란주, 유라, 효석이었다. 당황한 현우는 입을 떡 벌린 채 세 사람을 쳐다봤다. 란주가 손을 휘저으며 아른채를 했다. 그들을 흘끗 본 연희는 현우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1: 아는 사람들이야?
2: 동아리 선배들이야.
1: 동아리? 무슨 동아리?
0: 현우가 연희의 질문에 채 대답할 겨를도 없이 세 사람은 실실 웃으며 현우와 연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현우가 뭐하는 짓이냐는 듯 눈을 부릅떴지만 늘 그렇듯 현우의 의사표시는 무시당했다.
3: 안녕. 현우 친구인가 보네. 난 권유라라고 해. 얘 동아리 선배야.
0: 유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 사람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희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번졌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3: 너 알아. 우리 학교 양궁부 에이스잖아. 맞지? 근데 당분간 출전 금지라며.
4: 네? 어떻게 하셨...
0: 연희는 말꼬리를 흐리며 현우를 쳐다봤다. 현우는 목부터 귀끝까지 얼굴 전체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5: 이 선배들이 진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여긴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6: 너 초인 검사 받았다며? 결과 언제 나온대?
4: 저 초인 아니에요.
0: 연희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현우가 입을 열었다.
5: 선배들 그만해요.
4: 왜? 현우 너도 동의했잖아. 연희 저번 대회 때 맞히는 거 보니까 로봇 수준이던데? 정확히 한가운데만 맞추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초인 아닌 척해? 양궁부 때문에 그래?
7: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0: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란주, 효석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다.
5: 연희야!
0: 그때였다. 유라가 두 손을 뻗어 연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3: 저기 잠깐만. 우리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0: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연유의 발걸음이 멈췄다.
7: 무슨 동아리인데요?
0: 연희가 묻자 유라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0: 연휘, 사이비 종교 아냐? 카페에 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희는 저들이 전날 현우와 함께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등장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왜 데이트를 방해하지? 왜 날 초인이라고 단정 짓지? 어떻게 내 정보를 알지? 현우가 말했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피부에 광이 나잖아? 눈에 구멍도 안 뚫었어. 그런데도 영모야?
1: 그러니 조롱이라는 겁니다. 수렴 청정을 하는 누님은 물론
2: 난 벽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윤원영은 말죽거리 양지혁 벽서 사건을 빌미로 눈에 가시었던
4: 보령. 일단은 보령으로 어서.
5: 중주에서 군사와 탱크를 사재기하고 있는 제 동생 이홍윤을 고발합니다.

와이파 한국 157번째 토정 이지하 13번째

0: 이홍남의 고발로 쿠데타의 주동자 이홍윤을 검거하기 위해서 한양의 군사들이 대거 충주로 향하는 동안
1: 검은 기운이 점점 등줄기를 타고 자, 날이 밝기 전에 흩어져야겠습니다.
0: 처가의 불운한 기운이 감지돼 충주에서 보령으로 내려와 있던 이지함.
2: 아, 지함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1: 모르겠어, 작은 형. 다만 불길한 기운이 처가에 닥치고 있으니 우리 집은 물론 형님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3: 지무야, 지함이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하자. 부채도사, 무릎박도사, 머털도사 그들의 찐 원조는 바로 우리 지암이야. 조선의 이 스트라다무스.

0: 하긴 지난번 부모님 산소 앞바다에 제방을 쌓지 않았다면.
1: 그치.
2: 갯벌에 제방을 쌓아 부모님 산소가 침수되는 것을 미리 예방했던 이지함이다.
3: 이번 경우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수도 있어요.
1: 그래, 잠수는 각자 알아서 타는 걸로 하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얘들아.
0: 형님.
1: 자, 지무야, 지암아, 어서 떠나.
3: 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야 합니다.
2: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지함의 삼형제.

0: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며 형제들과 헤어진 아기돼지 삼형제? 죄송합니다. 이지함은
1: 지함씨 오랜만이네요. 내비예요. 시간이 지나 저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아니, 각자 갈 길 가야죠. 당신의 목적지를 말해주세요.
2: 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자.
1: 더 정확히 말해줘요.
3: 정확히?
1: 잘 안 들려요.
3: 내비 찍고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
1: 잘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경로 이탈.
2: 경로 이탈. 시동만 걸고 핸들은 잡지도 않았어. 내가 진짜.
3: 야 내비, 너 내가 어제 데이트까지 시켜줬잖아. 데이트. 내비의 힘을 보여줘. 내비, 넌 할 수 있어. 길을 찾아.

0: 옴도 안 되는 내비게이션을 포기한 이지함은
1: 자자자 올라타 어서 자.
2: 아빠
1: 어? 아, 괜찮아 이거 그냥 보트야 자 타자
3: 아, 괜찮아 조심 자자 조심하고
1: 자 올라와
0: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배를 임대 바다로 향한다 처가에 몰려드는 불운한 기운에 서해안의 무인도로 피신하는 이지함 가족
1: 자 골라 당신 마음에 드는 섬으로

0: 한편 소윤 윤원영의 사주를 받은 이홍남이
1: 내 동생 이홍윤이 충주에서 군사와 탱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0: 반란 세력의 수교로 충주의 근거지를 둔 동생 이홍윤을 고발하자 충주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2: 수색해!
3: 예! 내가 할 거야!
0: 아버지 이약빙이 역모자로 몰려 죽는 바람에 연좌절을 피해 충주 은신처에 숨어있던 이홍이는
2: 무기 던지고 손들어!
4: 무기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장해제입니다.
0: 그렇게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된다.

0: 현 정부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도모했다네.
1: 공작입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0: 야, 고발자가 네 형이야. 어? 아, 형이 동생을 고발하는데 설마 누명을 씌웠겠느냐?
1: 그럼요. 누명을 씌우고도 남을 놈입니다. 저 법적으로만 형제지 저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0: 네 아비하고 장인이 모두 영모자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현 정권에 복수를 하고 싶었겠지.
2: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홍윤의 아버지는 양재역 벽서 사건의 주범 이약빙, 그리고 장인은 대윤 유님 되시겠다.
1: 연좌제에 걸려서 숨어 사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군사를 모으겠습니까?
0: 아, 됐고 잔말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놔. 현 정권을 쓰러뜨리고 왕으로 누구를 추대하려고 했느냐?
1: 이 무슨 말도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0: 너 지금 이라고 했어?
1: 제가요?
0: 가만 있어봐. 이라고 하면은 그 충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로열 패밀리 이정랑.
2: 허허, 정종의 증선으로 대표적인 종친이었으며 이지함의 장인인 이정랑, 그의 이름이 윤원형의 입에서 나오자.
1: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르신 뵌 적도 없습니다.
0: 최근 몇 년 동안 소통을 하면서 역모를 꾀했다.
1: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0: 이정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네 눈의 눈동자가 막 확대되고 코털이 그냥 바짝 서면서 입꼬리가 시룩시룩거리는 걸 내가 내 눈으로 아주 그냥 똑똑해 봤어.
1: 제가 아니에요.
0: 얘들아, 당장 이정랑을 잡아들여.
1: 제가
0: 그리고 해산은 네 형이랑 해라.

0: 로열 패밀리라고 따박따박 품위유 집을 대줬더니 그 돈으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사?
1: 그러니까요. 이정란과 함께 로열 패밀리 몇 명을 엮어가지고 한 방에 보내야겠습니다.
0: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튼 종친들이 골치야.
2: 결국 놔라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3: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홍남의 거짓 고발이 이어지자 이지함의 장인 이정랑은
4: 이제 곧 처가의 불운이 닥치듯 합니다.
3: 이지함의 예언대로 반란군의 왕으로 추대됐다는 누명을 쓰고
2: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3: 이정랑, 이홍윤은 물론 충주에 기반을 둔 세도가와 선비들 100여 명이 능지 처참당하거나 귀양을 가고 그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한다. 또한
0: 영모의 아지트 역적들의 속을 충주를 지도해서 삭제해.
5: 마마 우후 삭제하면 복구 불가능. 그래도 딜리트고.
0: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삭제?
3: 충주는 유신현으로 강등되고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도명 충청도 또한
0: 홍주?
3: 지금의 홍성인 홍주의 첫 글자를 따서 하루아침에 도명이 충청도가 아닌 청홍도로 바뀐다.
6: 사서
3: 이름을 잃고 한때 유령도시로 전락했던 충주.

0: 쏴쏴 철쏴쏴 앉아쏴 쏴.
1: 아내와 세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서해안의 무인도로 피신한 이지함은 가끔씩 육지의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
2: 벗사시오 벗사시오 벗출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1: 머리에 꽃을 달고

0: 반미추광이 행세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바닷가와 섬을 떠돌며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1: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한양, 여기는 한양, 컴백 플리즈.
0: 영모 사건이 잠잠해지자 이제함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복귀한다.
2: 저기 있다! 지암아! 지암아!
3: 지암아! 큰형님!
4: 자녀! 마지막에!

0: 여러분! 우리 데이트해요. 와이파이 업데이트! 이씨 이명호.
1: AI야, 난 너를 잊지 않을게. 허예은.
2: 여기 요 동네는 자영, 자영으로 하자. 이자영.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신라시대의 음악가인 백결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결 선생과 관련 있는 명소인 경주 낭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경주 남산과 발음이 비슷한 낭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백결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백결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백결 선생은 신라 실성왕 때인 414년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박문양이라는 인물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백결 선생은 이름이나 호가 아닌 별명인 셈인데요. 이 같은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백결 선생이 옷 한 벌을 100번이나 기워 입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백결 선생은 신라 충신 박재상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영예 박 씨의 족보에 따르면은 백결 선생, 즉 박문양은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충신 박재상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2: 네.
1: 백결 선생이 어릴 때 아버지 박재상이 신라 왕의 동생들을 구출하려고 외나라에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백결 선생은 누이가 궁궐로 출가를 하면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왕 때인 478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고요.
2: 네.
1: 궁궐로부터의 모든 후원을 거절한 채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2: 네. 백결 선생은 거문고 연주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화도 있나요?
1: 예, 있습니다. 어느 해 설날을 하루 앞둔 날 백결 선생이 살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떡방아 찢는 소리가 요란했는데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백결 선생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결 선생은 거문고로 떡방아 찢는 소리를 내서 아내를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그 선율이 진짜로 떡방아를 찢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백결 선생의 집이 있었다는 낭산을 찾아가 볼까요?
1: 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낭산은 해발 100m가 조금 넘는 세 개의 봉우리와 능선으로 이루어진

0: 나지막한 산입니다. 이 낭산 어딘가에 백결 선생이 살았던 집터가 있을 텐데요. 백결 선생이 낭산 아래에 살았다라는 삼국사기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 아쉽게도 그 집터는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래도 낭산이 워낙 신령스러웠던 산인 만큼 지금도 산자락 곳곳에 많은 문화유적지들이 남아있습니다.
1: 네. 낭산이 오래전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불렸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0: 예, 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몰려온 커다란 구름이 낭산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요. 누각 형태의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낭산 골짜기에 머물면서 좋은 향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본 신라인들은 하늘에서 신령들이 내려와 논이는 것으로 여겼고요. 신유림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1: 아, 네.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백결 선생과 경주 낭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정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노사 양측의 대화와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열릴 노사 교섭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부터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김민석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2: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 김 총리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피해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들어 처음으로 긴급 조정권을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겁니다.
2: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다만 정부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고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1: 양대 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자 파업권 제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 직후 삼성전자 노사 모두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타결이냐 결렬이냐 내일 열릴 노사 교섭에 달렸습니다. 문예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바뀐 사측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 조정 때보다 후퇴한 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사측 제안을 보면 성과급 상한선은 유지하면서도 특별 포상은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12% 재원에서 200조 이상 시 9에서 10% 재원으로 적용 기간도 유사 수준 경영 성과 달성에서 3년 후 재논의로 바뀌었습니다. 노조는 이럴 경우 합의하지 않겠다. 긴급 조정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양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노조가 공개한 안을 보면 협상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 듯합니다. 조정장이 다시 앉기도 전에 여전히 큰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 정부의 강한 권고와 이재용 회장 메시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6: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맡고 이재용 다 지탄수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5: 사후 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정부는 파업을 중단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재슬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누고 제도화할 것인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핵심 쟁점들 이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7: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에 기반해 성과급을 계산하라면서 사측 안 가운데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8: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EVA 기준 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7: 현재 성과급 재원 기준, 경제적 부가가치를 뜻하는 EVA입니다. 올해 초 선고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대법원 판결문. EVA가 어떻게 나오는지 명시됐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각종 평가 감안 사항을 반영한 뒤 자본비용도 빼고 남은 액수입니다. 문제는 이 평가 감안 사항을 경영진이 정한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나도 EVA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EVA를 쓰던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논란 끝에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으로 바꿨습니다.
3: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의 10%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EV의 20%라고 하면 전혀 모르시겠죠?
7: 다만 회사 입장에선 영업이익을 곧바로 성과급 기준으로 삼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9: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주식에 대한 배당 이전에 직원들이 성취해서 먼저 돈을 떼가는 것은 경영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7: EVA로 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공개하거나 글로벌 경쟁사와 보상을 비교하는 등 투명성을 보완하란 주장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300명 넘는 한국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격 주체는 확인 중입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공보청은 바라카 원전이 현지 시각 17일 오전 6시쯤 드론 한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원전 내부 경계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라카 원전 관계자는 원전 정비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380명 정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몇 시간 뒤 원전 가동이 정상 회복됐다는 소식에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드론 공격의 주체가 어딘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모흐베르 이란 최고 지도자 수석 고문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란 매체들은 바라카 원전을 포함한 걸프 지역 발전소 10곳을 공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무호 피격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0: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전북 민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출마로 전북이 전례 없는 격전지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찾은 충남 공주 현장엔 공천 신청을 철회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함께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1: 전북의 민주당 지도부가 또 출동했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바람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12: 대통령도 민주당,
1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12: 도지사도
13: 대표입니다.
12: 민주당, 이렇게 돼야 톱니바퀴 돌아가듯
11: 자칫 이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14: 모든 후보들이 하나가 되어서
13: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14: 우리 민주당이 정말 대도약할 수 있는
11: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15: 거대 여당 민주당 그리고
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5: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11: 공천을 신청했다 포기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16: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11: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정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서울시장 선거전은 갈수록 뜨겁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상대의 실정과 전과 논란을 앞세워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공사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부실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멈췄어야 한다며 오세훈 후보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18: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13: 정원호
18: 오세훈 후보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17: 오 후보는 건설사가 스스로 신고하고 보강공사까지 약속했다며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과실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19: 안전도가 더 훨씬 상승하게 됩니다.
13: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9: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17: 양자 TV 토론을 두고는 오 후보가 피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정 후보는 네거티브부터 멈추라고 답했습니다. 정원우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은 서로 파렴치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20: 5.18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고 강변화는 파렴치합니다.
21: 파렴치한 흑색 선전 또 악질적인 낙인 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7: 두 후보는 민생 공약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소상공인 표심을 노린 대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약속했고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서울 내 집 8천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영화 팬들의 시선이 프랑스 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오늘 공개됩니다. 바로 칸으로 가겠습니다. 강부른 특파원, 한국 감독들의 신작이 잇따라 기대작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올해 칸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2: 네, 오늘 공개되는 영화 호프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현지 시각 오늘 저녁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복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기 때문에 이곳의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트릴러의 SF를 접목한 독특한 작품으로 황정민과 조인성 등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까지 총 출동하는데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규모 제작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초청작으로 칸을 찾은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도 이곳에서 호평 속에 상영을 마치는 등 한국 영화의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0: 네, 올해 칸 영화제가 더욱 특별한 이유 박찬욱 감독입니다. 심사 받는 감독이 아니라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 현지서도 느껴지시나요?
22: 그렇습니다. 79년 칸 영화제 역사상 한국 영화인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3: 편견도 선입견도 고정관념도 없이 나를 놀라게 만드는 영화가 무엇인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22: 그간 한국인 심사위원은 여럿 나왔지만 세계 최고 권위로 여겨지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오늘 오전 박 감독에게 프랑스 최고 등급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수여하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 시상식 겸 폐막식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칸 현지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10년 전 오늘 강남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나? 당시 제기됐던 질문들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를 계기로 다시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20대 여성. 건물에 숨어있던 가해자는 다른 남성 6명을 보낸 뒤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25: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24: 이 사건 이후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졌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는 포스트잇 수만 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집 앞과 등산로, 편의점 등 일상 공간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는 되풀이됐습니다. 최근 광주에선 한 여고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들은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26: 꼭 기억하고 추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자라서 죽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밤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
27: 불특정 다수가 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24: 최근 3년 동안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355명. 사흘에 한 명꼴입니다.
28: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24: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여성 혐오 범죄가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9: 여성폭력, 젠더폭력을 정부도 정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24: 참가자들은 또 정부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공식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은미입니다.
0: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 회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북한의 여자 축구 선수단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남북 대결에 참가합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치마 정장 차림에 다소 굳은 표정.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들어옵니다. 선수 20여 명을 포함 모두 30명이 넘는 선수단이 입국했습니다.
2: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말을 아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선수단은 버스를 타고 곧장 숙소로 떠났습니다.
3: 하나의 핏줄인 것만은 사실인데 체육이라도 서로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고.
1: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오는 20일 남북 대결을 펼치는데 7천석이 매진됐습니다. 공동 응원단은 대한민국, 북한, 조선 등의 용어는 쓰지 않고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4: 즐기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논란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선수들 이름을 보면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1: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준결승에서 승리하면 23일 결승전까지 치르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5.18 진압 공로로 경찰에 수여된 훈장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여 년 전 KBS가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서훈 기록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을 하루 앞둔 1980년 5월 26일.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당시 안병화 전남 경찰국장이 보안사로 끌려갑니다.
6: 계엄사령부는 안병화 경무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연행 조사 중입니다.
5: 후임자는 송동섭 당시 경무관. 전임자와 달리 송 국장은 부임 직후 자위권 행사를 머뭇대는 이준규 목포서장을 질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 국장과 이 서장은 고문을 당해 수년 뒤 후유증으로 숨졌지만 송 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 정감까지 올랐습니다. KBS가 확보한 서훈 전수 기록. 1983년 10월 송 국장이 받은 홍조 근정훈장 사유는 광주 사태 진압 및 치안 질서 유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이유로 받은 이 훈장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18 특별법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받은 훈장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70여 건, 모두 군 관계자로 경찰은 한 명도 없습니다.
7: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서훈 취소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5: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 관계자는 송 국장을 포함한 5.18 진압 관련자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국장 유족은 KBS에 고인이 생전 광주와 관련해 마음 아파했다면서 훈장이 취소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종합격투기 UFC 페더급 최도호 선수가 옥타곤 복귀전에서 TKO승을 거뒀습니다. 최도호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파이트나이트에서 브라질의 산토스를 2라운드 4분 29초 만에 파운딩 펀치로 제압했는데요. 산토스는 최근 한국인 파이터를 잇따라 꺾어서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난적입니다. 무릎 부상으로 1년 이상 공백기를 가졌던 최두호는 1라운드에서는 유효 타수자에서 산토스의 2배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는데요. 2라운드에서 연타를 퍼부며 전세 뒤집기에 성공해 UFC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경기 후 다음 상대로 페더컵 15위 브라질의 핏볼을 정조준하면서 최근 랭킹 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SSG가 시즌 9번째 만원 관중을 달성했는데요. 오늘 박성환 선수 축하 행사가 있었죠?
1: 네, 그렇습니다. 박성환이 개막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막 후 22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웠죠.
0: 네.
1: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환이 코치들에게 이제 칭찬드리면 들 테니까 평범하다고 해달라라고 한 일화에서 따왔는데 평범하지만 비범한 박성환이고 평범하지 않은 축하 파티도 열렸습니다.
0: 네네. 자, 먼저 문학경기부터 살펴보죠. 오스틴이 홈런포를 연달아 터뜨리면서 LG의 승리를 안겼네요. SSG는 연승에 실패했죠.
1: 그렇습니다. LG가 SSG를 6-4로 잡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즌 25승 17패가 되면서 이날 패한 삼성을 3위로 끌어내렸습니다.
0: 네.
1: 일단 선발 임창규가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호투하고 승리 투수가 됐고 오스틴이 3런과 솔로 와치를 그리면서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0: 네.
1: 덕분에 LG도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SSG는 연승을 노리긴 했는데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0: 네. 문정빈의 홈런으로 LG가 2회부터 기선을 제압했죠.
1: 그렇습니다. 2회 초 무사 1루에서 문정빈이 SSG 선발 김건우 상대로 자월 투런포를 쏘면서 2대0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이후 실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5회 초 오스틴 선수가 3런 홈런을 치면서 5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5대3으로 쫓긴 상황에서 8회 초 오스틴이 다시 홈런을 치면서 세기를 박았습니다.
0: 네. 자, 대구는 난타전이었네요. 기아가 막강 화력을 뿜어내면서 삼성과의 주말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감했죠.

0: 네, 기아가 삼성을 16대 7로 잡고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초반에 기선 제압 확실하게 했어요. 1회 3점, 2회 2점, 4회 2점 내면서 7대 1로 앞섰는데
1: 네.
0: 5회 말에 5점을 주면서 바짝 쫓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까지였고 6회 초 다시 5점 뽑으면서 12대 6. 여기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요.
1: 네.
0: 경기 전체로 장단 19안타 치면서 삼성의 마운드를 완전히 잡은 하루가 됐습니다.
1: 네. 16대 7, 23점이 나왔네요. 김도영은 오늘 시즌 13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홈런 선두를 굳혔네요.
0: 그렇습니다. 오늘 김도영은 3대 0으로 앞선 2회 초 2사 1루에서 투런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최원태의 시속 148km, 약간 가운데로 몰린 속구를 받아쳐서 왼쪽 담장을 넘겼죠. 비거리 125m짜리 큼지막한 홈런을 쳤는데 시즌 13호 홈런이 됐고 홈런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대신에 KT 힐리어드가 12개, SSG 최정과 오스틴이 11개로 뒤를 잇고 있어서 홈런 선두를 사수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보죠. 9회 말 델타 끝내기 안타로 KT가 한화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섰죠.
0: 네, KT가 한화에 8대 7로 9회 말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1회 힐리어드와 김상수 적시타로 먼저 2점 냈습니다만 4회 초 3점을 주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7대 7 9회 말 마지막 공격에 들어갑니다.
1: 네.
0: 1사 1삼루에서 대타 이정훈이 데뷔 첫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8대 7로 이겼습니다.
1: 네.
0: 같은 날 삼성이 패했고 KT는 단독 1위가 됐습니다. 3연패도 네. 끊었네요.
1: 네. 자, 이렇게 되면 류현진 선수의 한미통산 200승은 다음으로 미뤄졌네요.
0: 그렇습니다. 오늘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지금 현재 KBO 리그 121승, 메이저리그 78승으로 199승 상태였고 오늘도 잘 던졌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리드 상황을 이제 불펜이 날리면서 승리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7회 말 네. 윤산음이 2실점 그리고 박힌 투수 조동욱이 김상수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류현진의 승리도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1: 네, 잠실로 가보죠. 강승호의 맹활약으로 두산이 롯데를 꺾고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네요.
0: 그렇습니다. 두산이 롯데를 8대 4로 잡고 3연전 위닝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1패 후 2승으로 분위기도 괜찮아요. 순위도 7위에서 공동 6위가 됐습니다. 반대로 롯데는 여전히 9위 상태입니다.
1: 네.
0: 강승호 말씀하신 대로 강승호 선수가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홈런 포함 3안타 1타점 2득점 맹위를 떨쳤고 수비에서도 장타가 될 수 있는 타구를 몸을 던져 막아내는 후수비까지 뽐냈습니다.
1: 네네. 7회가 빅이닝이었죠?
0: 그렇습니다. 6회까지 1대1로 팽팽했습니다. 투수전이었는데 7회 말에만 두산이 대거 7점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승부를 갈라버린 그런 이닝이 됐습니다.
1: 네네.
0: 롯데 실책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무사 1, 3루에서 그 롯데 로드리게스가 1루 견제를 했는데 1루수 나승엽이 포구 실책을 범하고 말았고 이후 3루 땅볼 비교적 평범한 3루 땅볼이 나왔는데 3루수 한동희가 1루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순식간에 두산이 점수를 뽑았고 하는 순간 7대 1까지 8대 1까지 달아나는
1: 네.
0: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 네. 자, 창원으로 가볼까요? 최하위 키움이 NC의 한 점차 역전승했네요.
0: 그렇습니다. 키움이 NC의 3대 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루징 시리즈가 될 뻔했는데 순식간에 위닝 시리즈로 바뀌는 그런 하루가 됐네요.
1: 네.
0: 승기는 NC가 잡았습니다. 1대 1로 맞선 7회 말 김주원이 솔로 홈런을 치면서 2대 1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키움이 8회 초 김건희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바로 동점 만들었고 계속된 2사 1루 상황에서 임병욱이 우전 적시 2루타를 때려서 3대 2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1점 리드를 9회 말, 8회 말 원종현, 9회 말 유토가 올라와 실점 없이 막으면서 키움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1: 네, 양팀 선발 라일리와 박준현은 호투했는데 불펜이 난조했죠.
0: 그렇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경기였는데
1: 네.
0: NC 라일리가 7이닝 무사사고 8삼진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했고 키움 박준현은 6이닝 9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만들었습니다.
1: 네네.
0: 이렇게 잘 던졌습니다만 불펜 싸움에서 NC가 배재환이 0.1이닝 1실점, 김영규가 0.2이닝 1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키움은 김성진이 1점을 주긴 했으나 8,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지켰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행운이 따른 3경기 연속 안타,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정훈은 애슬레틱스

0: 북한에서 열린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7연말 대수비로 먼저 들어갔고 9회 초 1사 주전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돌아왔는데 우전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2경기 연속 안타는 올 시즌 처음이고요. 당연히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고 타율은 1할 7푼 6리에서 2할 2푼 1리로 올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고요.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리그1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제주와 안양의 경기부터 짚어주시죠.
2: 안양이 월드컵 휴식기를 앞둔 제주 원정에서 4경기 무패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열린 제주 원정 경기였는데요. 전반 35분 김동진의 선제골, 후반 1분 마테우스의 쐐기골에 힘입어 안양이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2: 안양은 전반 34분 김동진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안양은 후반 시작 휘슬이 울린 지 1분도 안 돼 마테우스의 추가골로 두 골 차로 달아났습니다.
1: 네.
2: 제주는 후반 18분 김윤성의 만회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안양이 제주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1: 네.
2: 안양은 3연속 무승부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제주를 8위로 밀어내고 리그 7위에 올랐습니다.
1: 네. 전북과 김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전북이 후반 추가 시간 터진 티아고의 결승골로 김천 상무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북정미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양팀은 후반 추가 시간 6분까지 0-0 팽팽한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승부로 끝날 듯한 경기는 추가 시간이 7분째 흐르던 후반 52분에 휘비가 엇갈렸습니다.
1: 네.
2: 감보아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슈팅한 공이 수비벽에 막혀 페널티 정면으로 흐르자 티아고가 오른발로 차 넣어 전북의 짜릿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로써 전북이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뒤 3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하면서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나갔습니다.
1: 네.
2: 승점 26점으로 선두 서울과 승점 6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1: 네. 강원은 홈에서 울산을 상대했죠.
2: 강릉에서는 홈팀 강원이 전반에만 두 골을 폭발하면서 울산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강원은 이날 승리로 최근 5경기 무패와 함께 승점 24점을 따내며 4위로 점프했습니다.
1: 네.
2: 울산은 3연승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안한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1: 네. 부천과 포항의 경기도 정리해 주시죠.
2: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승격 뛴 부천이 포항 스틸러스를 2-0으로 완파했습니다. 부천은 4승 5무 6패 9위를 기록했고 6승 3무 5패를 기록한 포항은 5위에 머물렀습니다. 홈팀 부천은 후반 15분 티아깅요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39분 티아깅요의 어시스트를 받은 이영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1: 네, K리그2도 4경기가 열렸는데 차돌이 감독이 끄는 화성이 선두 부산을 잡았네요.
2: 화성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성은 오후 4시 30분에 열린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제갈제민의 멀티골과 페트로프의 결승골을 앞세워 3-2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로 화성은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전반에만 4골이 터지는 난타전이 연출됐는데요. 전반 14분 부산 미드필더 이동수의 자책골로 리드를 잡은 화성은 6분 뒤 제갈제민의 추가 득점으로 일찌감치 앞서 나갔습니다.
1: 네.
2: 그러나 부산의 추격은 매서웠습니다. 전반 29분 가브리엘의 추가골로 포문을 연 부산은 6분 뒤 크리스찬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뒷심이 한수 위였습니다. 화성은 후반 27분 페트로프의 쐐기골을 잘 지켜내면서 홈에서 이변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2: 11경기에서 1패밖에 없던 부산은 시즌 2패째를 당했지만 한 경기 덜 치른 수원삼성과 승점 5점 차 선두 자리는 유지했습니다.
1: 네, 성남 경남전을 포함해서 나머지 3경기도 전해주시죠.
2: 같은 시각 탄천에서 열린 성남과 경남의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정규 시간까지 득점이 없던 양팀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터뜨렸는데요. 경남이 후반 추가 시간 6분 최정원의 선제골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을 뻔했지만 2분 뒤 박병규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성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 네.
2: 대구는 K리그 최초로 88시 클럽에 가입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김해 원정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뒀고요. 아산에서는 원정팀 수원FC가 충남 아산을 3-1로 꺾었습니다. 6승 3무 2패를 기록한 수원FC는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4승 3무 4패의 충남 아산은 8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김민재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2: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또 하나의 신기원을 달성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팀 득점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총 122골로 1919

0: 7일 7위 시즌 네. 자신들이 세운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101골 기록을 52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 예. 이게 유럽 5대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2위 기록이라고 하죠?
0: 그렇습니다. 유럽 5대리그 그러니까 최상위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아, 프랑스 리그앙을 통틀어 단일 시즌 최다 득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1: 네.
0: 2011-12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스페인 라리가 한 시즌 121골 기록을 밀어낸 겁니다.
1: 네네.
0: 바이에른 뮌헨보다 단일 시즌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은 1947-48 시즌 토리노의 세리에 125골 기록입니다.
1: 네네. 자, 김민재의 동료 해리 케인은 세 시즌 연속 득점왕에 올랐네요.
0: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1: 대단한 선수예요.
0: 네, 케인이 최종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세 시즌 연속 득점왕 등극이라는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1: 네.
0: 케인은 홈에서 열린 쾰른과의 34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10분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뒤 13분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넣었고요. 후반 24분에는 중거리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리그 36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0: 이로써 케인은 분데스리가 사상 첫 데뷔 시즌 포함 세 시즌 연속 득점왕에 등극했고요.
1: 네.
0: 분데스리가 통산 기록은 94경기에 98골로 100골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가 축하 전화 했겠는데요?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이 리그 우승에 도전하네요.
2: 네, 일본 B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현중 선수가 마침내 소속팀을 첫 챔피언 결정전 진출로 이끌었습니다. 이현중의 소속팀 나가사키 벨카는 16일 홈에서 열린 치바와의 4강 2차전에서 102-93으로 승리했고요. 덕분에 시리즈 전승으로 챔프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1: 네.
2: 이제 23일부터 일본 최강팀 중 하나인 리크 골든킹스와 B리그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1: 네, 일본에서 이현중 선수의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거의 돌풍에 가까운데요. 일단 활약이 엄청 대단합니다. 뭐 2차전에서도 18득점에 6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1: 네.
2: 매 경기 정확한 3점슛은 물론이고 플레이오프 시작한 이후 8강과 4강까지 자유투 30개 넘게 던지면서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2: 덕분에 이현중 선수 관련 물품도 모두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곧 결정될 B리그, 정규리그 MVP, 또 베스트5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2: 저 역시도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일본 외국 선수들이나 뭐 일본 기자들에게 이야기해보면은 이현중 선수가 현재 아시아 최고의 슈터로 평가받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현중은 다음 달부터 농구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하죠.
2: 네, 챔피언 결정전을 마치면은 6월 1일부터는 진천에서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대비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1: 네.
2: 국가대표팀이 최근에 16인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올 시즌 챔프전에서 선전했던 허운과 이정현을 비롯해서 이현중, 여준석 등도 해외패에 합류했습니다.
1: 네.
2: 대표팀 오늘 7월 달에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홈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1: 네. 일본 삿포로에서 오늘까지 한일 대학 대표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남자분은 2승 1패로 대회를 마무리했죠.
2: 네, 일본 삿포로에서는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한일 대학 대표 농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1: 네.
2: 이상백배 대회라고도 불리는 대회인데요. 남자부는 중앙대 고찬유, 성균관대 구민교 등을 앞세워서 6년 연속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1: 네.
2: 비록 오늘 경기는 64-76으로 졌지만 1, 2차전을 모두 이기면서 일찌감치 우위를 확정지었습니다.
1: 네, 3차전까지 선수들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2: 네, 이번 대회는 사실 이주영, 이동근, 김승우 같이 이 대학 정상급 선수들이 빠진 바람에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직력은 끈끈했는데요. 그 중심에 대학 최고 센터로 불리는 구민교가 있었습니다.
1: 네.
2: 1, 2차전 모두 팀 내 최고 득점과 최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팀을 이끌었고요. 또 가드로는 중앙대의 고찬유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또 중앙대 서지우, 단국대 황지민 등 각 대학을 대표해 나온 선수들이 이름값을 해주었습니다.
1: 네, 반면에 여자분은 대회 내내 실력 차를 절감했죠.
2: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2017년에 이상백배 여자부가 부활한 이래 여대부는 매년 일본에게 3전 전패 중입니다. 이 올해도 3경기 모두 큰 점수차로 패했는데요.
1: 네.
2: 아무래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나 이 조직력 차이가 현저하게 컸습니다. 아직 여대부가 저변이 열악한 데다가 이 훈련 기반

0: 그 시간도 좀 짧다 보니까 준비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내일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7차전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두 팀 1라운드 모두 7차전 승부네요.
0: 네. 예상 외로 이 플레이오프에서 고전 중인 두 팀이 이번에도 7차전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1: 네네.
0: 클리블랜드는 1라운드에서 토론토 랩터스를, 디트로이트는 올랜도를 7차전 때 어렵게 따돌렸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클리블랜드가 3승 2패로 먼저 우위를 잡았지만
1: 네.
0: 6차전을 115대 94로 대패하면서 이번 라운드도 두 팀이 7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1: 네.
0: 내일 새벽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7차전에서는 중요할 때 침묵했던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는 제일런 드린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만 두 팀 중에 한 팀이 또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기다리는 뉴욕은 누가 올라오든 유리한 입장이죠.
0: 그렇습니다. 2라운드에서 또 일찌감치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오르게 됐는데요. 덕분에 뭐 아팠던 선수들, 오지 아두누미 같은 선수들이 좀 부상에서 충분히 회복을 했고요. 또 상대를 여유 있게 기다리게 되면서 누가 올라오든 간에 컨퍼런스 파이널 좀 수월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화요일부터는 서부 컨퍼런스 정상 대전이 시작되죠.
0: 그렇습니다. 오클라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맞붙게 되는데요. 60승 이상을 거둔 두 팀이 서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 네.
0: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오클라마 시티 썬더와 빅터 웬반야마가 이끄는 샌안토니오의 승부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정규 시즌에는 4승 1패로 샌안토니오가 우위였지만 역시나 플레이오프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느 팀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미국 CBS 스포츠의 전문가 설문에서는 오클라마 시티의 우위로 나왔네요.
0: 그렇습니다. 6명의 전문가가 오클라마 시티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5명은 뭐 7차전까지 갈 것이다로 봤고요.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는 승리할 것이라 본 전문가가 많지 않았는데, 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1차전을 잘 치르냐가 좀 향방을 가로질 것 같습니다.
1: 네. NBA 서브 컨퍼런스 결승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0: 네, 역시나 오클라마 시티 썬더는 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득점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가드들이 이 선수를 얼마나 잘 막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터 웬반야마, 굉장히 높이를 활용한 공격과 수비가 위력적인데요. 이 오클라마 시티의 라이벌이 한 명 있죠. 바로 챗 홈그랜 선수입니다. 이 두 센터 간의 맞대결이 이번 시리즈 내내 양 팀의 명암을 좀 엇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농구 소식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수원 FC 우민과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남북한 여자축구 경기를 보는 상반된 시선이 공존하는데요.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남북 맞대결이 펼쳐지는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2: AFC는 아시아축구연맹이고요. AFC 아시아축구연맹 주관 하에 아시아 최고의 여자 클럽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1: 네.
2: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아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륙별 축구연맹이 아시아, 유럽, 북미처럼 각 대륙별로 이제 최고의 남자 클럽팀, 최고의 여자 클럽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1: 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오늘 입국했는데 수요일에 수원FC 우이민과 4강전을 벌이죠?
2: 예, 맞습니다. 올 시즌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는 이 수원FC 우이민, 또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 호주의 멜버른 시티가 4강에 올라왔고요.
1: 네.
2: 수원에서 4강전과 결승전이 모두 다 열립니다.
1: 네.
2: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오늘 입국했고요. 20일에 수원FC와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1: 네. 경기를 앞두고 공동 응원단이 결성됐다고요?
2: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같은 민간단체들이 공동응원단을 결성했고요.
1: 네.
2: 3천여 명의 응원단이 수원FC 위민과 내고향 축구단을 동시에 응원할 예정입니다.
1: 네.
2: 4강전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그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남북경기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스포츠적인 관심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이와 관련된 분들이 더 뜨겁게 이 북한 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남북 대결 한일전만큼의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2: 예, 많이 달라졌죠. 예, 남북 대결이 관심사가 됐던 시기는 딱 90년대까지거든요.
1: 네.
2: 그 후에는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1: 네.
2: 자,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0: 인식 변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은 반대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은 우리 대표 선수 가운데 올림픽을 포기해야 되는 피해자가 나온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때 많은 기성 세대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거 실감했는데
1: 네.
0: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또 부정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1: 네. 이번에도 인식 차이가 드러났는데 수원FC 위민 서포터스가 공동 응원을 거절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수원FC 위민의 서포터즈가 공동 응원을 거절했는데, 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원FC 위민 서포터즈는 팬 입장에서 응원하는 건데,
1: 네.
0: 모두 모두 이겨라, 둘 다 이겨라, 이렇게 응원할 수는 없겠죠.
1: 뭐, 둘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네.
0: 예. 만약에 어떻게 남북한 공동 응원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한다면 저는 이 스포츠 팬들에 대한 일방적 강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공동 응원 거부가 남북교류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1: 네.
0: 거거든요. 서포터즈들도 평화와 교류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우리 팀을 우리가 응원하겠다는 거고요.
1: 네네.
0: 또 하나는 이 스포츠 문화, 스포츠적인 정서 때문인데
1: 네.
0: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나 배려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승패를 떠나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이 상대를
1: 네.
0: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건데
1: 네.
0: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최대한의 예의이자 환대라는 관점인 거죠.
1: 네. 남북 공동 응원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었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도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자라날 때도 선진국에서 자라났다는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가 이 공동 응원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예능 프로그램 촬영하겠다고 경기장을 마음대로 출입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장이 이 성역은 아닌데 스포츠에는 스포츠 팬들의 문화와 매너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고 그냥 하면 돼. 밀어붙여.
1: 네.
0: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이런 접근은 스포츠 팬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거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때문에 팬들과의 소통, 설득 과정을 거치면 이런 갈등은 미리미리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2: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골프는 마지막 18홀에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방신실 선수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세 홀차 네.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매치플레이 퀸에 등극했죠.
3: 네, 오늘 강원 춘천시의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 여자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방신실은 네 홀을 남긴 14번 홀까지 결승전 상대인 최은우에게 세 홀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 이러면 타색이 짙은 거죠, 매치플레이에선.
3: 네, 네. 하지만 15번 홀부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1: 네.
3: 방신실은 15번 홀에서 7m 버디퍼트를 넣고 추격의 불씨를 살렸고
1: 네.
3: 또 17번 홀에서 최은우의 보기가 나오면서 한 홀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1: 네.
3: 이제 운명의 18번 홀이 됐는데요. 최은우가 파퍼트가 그 홀을 외면하면서 이 홀에서 팔을 적어낸 방신실이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 네.
3: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 첫 홀에서는 방신실은 3m 버디퍼트를 놓쳤 지만 최은우가 또 3m 팝퍼트를 놓치고 보기로 홀아웃을 하면서 방신실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 네.
3: 조별리그부터 토너먼트까지 7전 전승을 거둔 방신실은
1: 네.
3: 네, 이번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7전 전승이었군요. 매치플레이는 네. 일반 스트로크 플레이와 경기 방식이 다르죠. 그동안 최고의 스타들만 우승을 차지했었죠.
3: 네, 전체 타수를 합산하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매치 플레이는 홀마다 승패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네. 64명이 16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치르고요. 조 1위 선수들끼리 16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1: 네.
3: 그동안 이 대회에서는 박인비, 유소연, 김자영, 뭐 전인지, 박성현, 박민지, 박현경, 이예원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1: 네.
3: 강한 멘탈과 경기 운영 능력 또 스타성까지 모두 갖춘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매치키는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과도 같은데요.
1: 네.
3: 강신시를 이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스타 반열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강신실 선수가 이번 우승으로 상금 랭킹도 15위에서 3위로 올라왔네요. 네,
3: 네 맞습니다.
1: 네. 문도엽 선수는 KPGA 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죠.
3: 네, 오늘 경북 구미시의 골프존 카운티 선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경북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문도엽이 4언더파 67타를 치고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우승했습니다.
1: 네.
3: 문동현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작년 9월 파운더스컵 이후 8개월 만에 우승을 보탰습니다.
1: 네.
3: 시즌 마수거리 우승이자 통산 6승째입니다.
1: 네, 마지막 홀에서 멋진 칩샷이 나왔고 이게 우승의 원동력이었죠.
3: 네, 오늘 최종 라운드를 한타차 2위로 출발해서 그 13번홀까지 4타를 줄이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문도엽이 15번홀 보기로 문동현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지만
1: 네.
3: 18번홀 31m 거리에서 친 세 번째 샷을 핀 한뼘 옆에 붙이면서 우승을 확정짓는 버디를 뽑아냈습니다.
1: 네.
3: 오늘 7언더파를 몰아친 투어 2년차 문동현은 준우승으로 시즌 최고 순위를 찍었고요. 그 선두로 출발했던 박상현은 4타를 잃고 7언더파 공동 23위로 밀려서 통산 상금 60억 원 돌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자, 발달 장애 골퍼 이승민 선수가 세계 3대 장애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네요.
3: 네, 이승민은 16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G4D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1오버파를 치고 최종 합계 3오버파 213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2위인 이승민은 2022년 US 어댑티브 오픈, 2025년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에 이어서 장애인 골프계 3대 주요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1: 네.
3: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셈이고요. 또 장애 유형에 따라 9개 세부 종목으로 나눠 치러진 이 대회에서 이승민은 대회 종합 우승과 함께 남자부 인텔렉추어 클래스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1: 네. 자, 유혜란 선수는 LPGA 투어에서 선두와 4타 차 3위로 도약했네요.
3: 네, 유혜란은 오늘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2라운드까지 공동 10위였던 유혜란은 오늘 중간 합계 7언더파 203타로 단독 3위가 됐습니다.
1: 네.
3: 선두 로티 워드와는 4타 차입니다.
1: 네.
3: 유혜란은 2023년 LPGA 투어에 데뷔해서 신인상을 받고 매일 1승씩을 올려서 통산 3승을 수확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엔 앞서 9개 대회에서 5번 톱10에 올랐고요. 또 한 번 상위권 성적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 네.
3: 또 네, 이외에 전인지와 윤희나가 4언더파 공동 12위로 3라운드를 마쳤고 2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은 5타를 잃어서 2언더파 공동 19위가 됐습니다.
1: 네. 남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3: 네, 오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제108회 PGA 챔피언십 3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아직 PGA 투어 우승이 없는 엘릭스 스몰리가 합계 6언더파 204타로 깜짝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1: 네.
3: 그 스몰리와 5타 이내 격차의 선수가 무려 29명이나 돼서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습니다.
1: 알 수가 없네요.
3: 네, 특히 리브골프에서 활동하는 존 남이 합계 4언더파 공동 2위로 올라섰고 또 지난달 마스터스 우승에 이어서 메이저 2연속 우승을 노리는 로리 맥길로이는 스몰리의 3타 뒤진 공동 7위를 기록 중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종합격투기 최두호 선수가 UFC 복귀전에서 TKO승을 거뒀죠.
1: 네, 이 코리안 슈퍼보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두호가 1년 5개월 만에 옥태곤에 돌아왔습니다. 최두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로메인 이벤트에 출전했는데요. 상대가 브라질의 다니엘 산토스였거든요. 네네. 이 선수는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잇따라 꺾었던 선수라서 네. 최두호의 이번 승리가 더 의미가 컸습니다. 이 최두호가 이 산토스를 2라운드 4분 29초 만에 펀치 TKO 승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펀팅 연타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심판이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2라운드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최두호가 승리를 하게 됐고요. 최두호는 UFC 3연승 통산 전적 17승 1무 4패 기록했습니다.
0: 네. 종합격투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 메달 획득에 이번 승리가 의미가 크죠?
1: 네, 그렇습니다. 대한 MMA 총협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단체로 공식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종합격투기 MMA가 제도권 스포츠로 들어서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9월에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에서 종합격투기가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이제 협회는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과 그리고 아시안게임 파견 준비에 들어갑니다. 네. 대한 MMA 총협회 정문홍 회장도 20여 년 동안 편견을 이겨낸 지도자들과 또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종합격투기는 첫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해서요. 금메달 네. 획득에 도전합니다.
0: 이번이 첫 정식 종목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아시아배구연맹 남자 챔피언스 리그를 4위로 마감했죠.
1: 네, 현대캐피탈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 팀들이 각축을 벌인 아시아배구연맹 남자 챔피언스 리그 3위 결정전에서 일본의 제이텍트 스팅스 아이치를 만났고요.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하면서 최종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스코어만 보면 셧아웃 패배라서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상대팀들 전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제이텍트도 브라질 국가대표 루카렐리 그리고 프랑스 국가대표 이 보이어 같은 멤버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치열한 공반전을 벌였지만 우리 캐피탈은 현대캐피탈은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0: 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고요?
1: 네. 이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라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는 세계 6 육상연맹 콘티넨털 투어 골드 미팅 이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세계 정상급 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네. 우상혁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 시즌 처음 출전한 실외 국제 대회인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첫 높이 2m 15를 시도하다가 왼발을 다쳤어요. 네.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니거든요. 이 대한 네. 육상연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기 중에 그 왼쪽 스파이크 신발이 찢어지면서 발이 노출이 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바닥에 긁히면서 찰과상을 입은 겁니다.
0: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네. 네. 뭐 부러지거나 뻔한...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1: 네. 정말. 그런 건 네. 아니고 뭐 피가 나고 경기를 더 뛸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결국 기권을 선언한 거예요. 네. 이제 우상혁은 부상 회복에 전념한 후에 유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리그 일정을 소화하고요. 이후에 중요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네. 바로 9월에 열리는 아이치나고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을 하는데요. 지난 세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만 두 번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할 텐데 몸조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출전한 단거리 기대주 조엘진은 남자 100m에 출전을 했는데요. 예선에서 10초 35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0: 네. 자, 이 인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역도 간판 박혜정이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메달 3개를 따냈네요.
1: 네. 우선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네. 메달을 추가하면서 또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1일 리포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을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6도에서 34도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중심의 보호를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취업이나 학업, 결혼, 자립주택 입주 등의 이유로 시설에서 나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천만 원, 생애 단 한 번만 지급이 되고요. 주거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구입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퇴소일이나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초과하면 신청일,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이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을 세심하게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0: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나요?
1: 예, 장애인 문학 시간에 장영희 선생님의 에세이를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꽃이 흐트러진 이런 즈음에 취해서 오랜만에 장영희 선생님의 에세이 두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박하고 꾸밈 없는 문장과 또 정직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감동과 공감을 선물하는 장영희 선생님의 글은 봄의 한가운데를 지내며 느끼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꽃대궐 화려한 만큼이나 아프고 깊은 삶의 고단함을 위로합니다. 그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실린 와 꽃폭축이 터졌네 와 무릎 꿇은 나무란 제목의 글은 일상을 다시 풍요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일상을 차곡차곡 더해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 힘을 줍니다.
0: 예, 소개를 하셨던 장영희 작가의 에세이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란 제목의 글은 예.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이런 어른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었죠.
1: 네. 오늘 소개하는 글도 이전의 글처럼 차분하고 편안하게 저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독자가 애쓰지 않고 사람과 현상을 대하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고 또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글이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쓰여진 덕분이기도 하고요. 또 글의 생명이라 할 수 있을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 꽃폭죽이 터졌네 라는 제목의 글은 저자가 5살 조카를 이틀이나 혼자 돌보면서 아이를 통해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예, 5살 아이를 이틀이나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야, 벌써부터 저자의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1: 예, 그런데 그 저자는 5살 조카를 돌본 일이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알아듣는 질문, 고집 피우기, 뭐 암투정 등등 뭐 상상만으로도 곤란한 일이 여럿일 것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저자는 아침에 깨워서 유치원에 보내고 또 끝나는 시간에 데려오고 식사를 챙겨 먹이고 밤에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 일에까지 온종일 조카와 보낸 이틀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에 또 자신의 생각을 뛰어난 어휘력을 동원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고 무엇보다 세상 작은 곳에까지 관심을 쏟고 또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조카에게 진심 놀랐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조카의 다양한 감탄사는 저자를 크게 감동시킵니다.
0: 예, 어떤 감탄사들일까요? 와, 대박! 뭐 이런 것들일까요?
1: 예, 맞습니다. 그 조카는 말할 때마다 와, 되게, 뭐 짱, 됐다. 뭐 이런 등의 감탄사와 강조부사를 많이 사용했대요.
0: 예.
1: 뭐 이런 겁니다. 이모, 이 사탕 되게 맛있어. 와, 이모, 저 로봇 짱 멋있지? 뭐 이모, 나 이거 됐다 재밌어. 뭐 이렇게 말하는
0: 예.
1: 거죠. 예, 저자는 특히 그 자연에 대한 조카의 반응은 정말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백일홍 나무를 보더니 조카가 이모, 이거 빵 하고 꽃폭죽이 터졌나 봐. 와, 됐다 예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 하늘을 보고는 와, 이모 저거 봐. 하늘 되게 크지? 와, 저 구름 좀 봐. 춤추는 하마공둥이 같아. 뭐 이렇게 신기해하고요. 또 한 번은 갑자기 강물을 가리키면서 이모 저 꼬불꼬불한 물 되게 예쁘지? 하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물결로 수면이 꼬불꼬불하더랍니다.
0: 듣기만 해도 정말 경이로운 표현인데요. 꽃 폭죽이 터졌다는 표현은 정말 놀랍습니다. 꽃이 핀 네. 것을 보고 빵하고 폭죽이 터졌다. 와, 이런 표현을 들어보니까 오가는 길에 봤던 꽃들이 더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1: 네. 그 저자도 조카 덕분에 익숙했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공허하고 감격하고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를 곧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말을 상기합니다. 미국의 소년갱생학교에서 사목하시던 신부님이 장난감 회사에서 그 봉사자들과 함께 봉제왕구를 만들던 원생들이 밤이 되니까 각자 만든 인형을 곁에 두고 보살피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또한 우리 마음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이라는 한 소년은 처음엔 인형을 곁에 두는 일을 뭐 미쳤어요? 내가 애예요? 뭐 이렇게 투덜댔대요. 그런데 깊은 밤에 다시 가보니까 그 토끼 인형 위에 손수건 이불을 덮어주었더랍니다. 여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외면했던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불러내보자고 그러면 우리 일상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 한 부분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을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는 때로 마이클처럼 마음속의 어린아이를 부끄러워한다. 아니 무섭게 덤벼드는 세파와 싸워 이기고 살아남는 길은 내 속의 어린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윽박지르고 숨기고 딱딱하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주눌러도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숨겨도 가끔씩 고개를 내밀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마음,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두드린다. 아무리 무시해도 가끔씩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와 되게 예쁘다 감탄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싶어한다. 이 찬란한 계절은 오랜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와 하고 감탄하도록 내버려두기 좋은 때 같다.
1: 예, 감사합니다. 그 익숙한 일상을 감각하는 일은 곧 일상의 감사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글 무릎 꿇은 나무는 숱한 불행 속에서도 살아감의 감사와 살아갈 힘을 나눠주는데요. 그 저자가 제자 민숙에게 쓴 편지글 형식의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여정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 민숙이 선생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면서 활짝 웃고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또 온몸으로 펑펑 울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슬퍼합니다.
0: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니 제자에게 크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그 제자 민숙은 정말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한 학생이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명문대를 나온 청년과 결혼했답니다. 뭐 누구든 민숙의 앞날이 꽃길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기적인 남편에게 상처받고 헤어진 뒤에는 떠난 유학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도 헤어져서 결국 두 살짜리 아기와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그 저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제자가 불행해지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래도 행복과 감사를 찾으려는 제자의 의연한 모습에 가슴 아파합니다.
0: 예, 저자의 제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켜보는 네. 스승의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제자에게 내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라면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자를 위로하는데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운명자루가 있고 그 속에는 저마다 각기 똑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서 검은 돌은 불운이고 흰 돌은 행운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제자 민숙에게 아마 너는 내 운명자루에서 검은 돌을 몇 개 먼저 꺼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남보다 더 큰 내 몫의 행복이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0: 예, 스승의 따뜻한 위로가 제자에게는 또 독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또 한 얘기를 더 들려주는데요. 그 로키 산맥 해발 3000m에 그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눈보라와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온갖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나름대로 순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큰 위로 응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장애인 문학 오늘은 일상의 기쁨과 삶의 위로를 전하는 장영희의 수필 소개해드렸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2NE1의 론리.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자폐, ADHD, 난독증 이렇게 발달과 학습의 차이를 결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개념이 신경 다양성입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다양성을 컬러풀 브레인이라고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이 컬러풀 브레인 친구의 차예진 대표입니다.
1: 예, 그러면 네. 차예진 대표가 신경 다양성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지금 두 아이의 부모인데요. 둘째 아이가 자폐성 장애, 그러니까 신경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부모로서 신경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애 아이의 부모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예진 대표는 용기를 냈고 도전을 하신 거죠.
3: 진단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제 받았고, 그런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있는 건 이제 진단명이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하시고, 또 이제 법정 용어로는 이제 발달 장애라고 이렇게 이제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제가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인류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에 하나이고, 이게 이제 뭐 병이 걸리거나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상태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좀 저희 아이의 이런 특별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부정하고 이제 그런 단계도 있었는데, 제가 첫째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첫째를 이제 업어서 재웠었거든요. 근데 둘째는 업히지도 않고 안기면은 높이 이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잠을 이제 못 자고 저도 못 자고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어쨌든 첫째와는 다른 그런 양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빨리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차예진 씨도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신경 다양성, 그러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몰랐을 거고 예. 그렇게 모르고 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1: 그런데 네.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2: 일단 가장 먼저 선보인 콘텐츠가 각각의 신경 다양성 특징을 가진 다람쥐 10마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요. 네, 사실 다람쥐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갈색 줄무늬가 있는 다람쥐를 떠올리는데 네, 알고 보면 278종류나 되는 다람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하나의 종 안에서의 다양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3: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가 이제 20%라고 해요. 이제 전 인류에. 그렇게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사실 오티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 이제 오티즘뿐만 아닌 뭐 ADHD나 뭐 난독증, 이제 디슬렉시아, 뭐 디스칼큘리아, 난산증,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신경 다양성에 들어가고, 뭔가 우리가 이제 다수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닌 소수가 또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인지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서, 이런 개념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의학 용어가 아닌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컨텐츠로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컬러풀 브레인 친구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10마리 다람쥐들이 나오는데요. 이 10마리 다람쥐들이 제각각 다른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진단명이나 이런 낙인으로 이제 찍히는 그런 게 아닌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MBTI 같은 특징으로 이제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특별히 다람쥐로 정한 걸까요?
2: 네. 그 아이가 볼에 음식물을 가득 물고 있는 모습이 다람쥐 같아서 다람쥐로 정했고요. 예. 그 다양한 다람쥐를 연구하고 그걸 신경 다양성 특징에 결부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예진 대표가 전혀 몰랐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다람쥐학 도서를 구매해서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읽어보고 그림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치료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컨텐츠 제작 가게 매진했습니다.
1: 보통 네. 모르는 분야는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차혜진 대표는 본인의 의지를 글과 그림에 담아냈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도서 축제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한국인 연사로는 유일하게 단독 무대에서 영어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현장과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4: I like to share an image that is very interesting. Here, what do you see? Some of you might say it's a rabbit, and some of you might say it's a duck, right? And this is how we see the world. This is how we perceive the world, and this is how we feel the world. And some of you have a neurodiversity.
3: 제가 부스를 내고 한국인 연사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단독 무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신경 다양성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바로 영문판권 계약이 되어서 이제 올해 9월에 또 영문판이 출간이 되어요. 이 신경 다양성이라는 게 인류가 가지는 보편성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어티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난독증 다 가지고 있고 톰 크루즈도 난독증이 있어서 들어서 외웠다고 해요. 저도 이제 신경 다양성을 이런 인류의 보편성인 거를 한국 분들에게도 알리고 이 컨텐츠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면은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차혜진 대표가 석사를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의 논문이며 책에 접근이 가능했고 예. 이렇게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콘텐츠를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도 했지만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 안에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어려움과 간절함이 녹아져 있기도 하고 또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단면도 있습니다.
3: 엄청 찾아보는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울면서 딱 그 각도가 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울면서 모든 카페 이런 글들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데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글들의 그런 카페가 있어요. 모든 글을 다 읽어봐요. 그러면서 또 같이 울고 그랬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도 없다. 뭔가 해야 된다. 그럼 뭐라도 찾아보자 하면서 모든 책을 다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런 신경다양성 책이 많이 없네 하면서 그때 이제 신경다양성 책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신경다양성 교실이라고 이제 김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 있어요. 또 우작정 그 선생님 계신 초등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경다양성이라는 게 많이 없었던 그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책도 좀 더 많이 나오고 뭔가 이제 신경다양성에 대한 매대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또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사실 이 활동의 시작은 자폐성 장애 자녀의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목표와 지향점은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바람은 또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3: 제가 컬러풀 브레인 친구 이제 여러 군데에서 피칭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면 항상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제 저의 비전이자 미션인데 저는 이제 신경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이고 사실은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이렇게 흰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분은 보는 방법이 다양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티즘은 이제 우리 눈에는 직관적인 그런 보이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는 사람들

0: 꼬고 이해를 시키는 게 쉽진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시도해보고 도전을 해보실 생각입니다.
1: 네, 화제에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정한나의 어느 가수의 꿈.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다소 딱딱한 주제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사실 법 하면 살짝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어려운 표현도 많고요. 글자 수도 많은데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노동법을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법은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노동법을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튼튼한 집이다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태풍이 왔을 때 숨을 곳이 없으면 비를 다 맞잖아요. 예.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바로 노동법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집이 무너지고 있어도 모를 수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 근로자분들은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좀 더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가족들이 말리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법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지켜줍니다.
0: 예, 비바람.

0: 피하게 해주는 튼튼한 집이다. 정말 쏙 와 닿는 비유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튼튼한 법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문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절차입니다. 취업하면 가장 먼저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와 마주 앉아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테니 회사에서는 나에게 급여와 복리후생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0: 예, 그런데 어떤 곳은 일단 며칠 일해보고 쓰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 건가요?
1: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출근한 첫날 혹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 예.
1: 간혹 가다가 가족 같은 사이라는 말로 계약서 작성을 며칠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나중에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 날짜상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제가 교육할 때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꼼꼼히 확인한 후에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예.
1: 글자가 너무나 작고 많아서 읽기가 힘들다면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로계약서는 꼭 두 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인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함부를 받아서 내가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0: 예, 아무래도 취업 후에 가장 궁금한 건 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근로자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중증 장애로 인해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하고요. 취업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족이나 조력자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6년도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0: 예, 그런 제도가 존재를 하는군요.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 시간보다 더 일했거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받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오늘 수고했으니 만 원만 더 줄게 라고 대충 넘긴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0: 네,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은 월급이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데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임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라고들 하시는데요. 왜 중요한 건가요?
1: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기본급이 얼마이고 추가로 받는 수당은 얼마인지 내가 내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얼마가 나갔는지가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에 쓰이는 용어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조력자에게 설명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급 항목은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은 내 급여에서 미리 떼어가는 어차피 내가 내야 하는 돈을 먼저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계산 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요. 임금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만 잘 확인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0: 예,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잘 쉬는 것도 중요한데요. 휴식에 대한 권리도 노동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고요?
1: 네,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만 하다 다치거나 지치지 않도록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0: 이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쉼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다면 이 점심 시간도 휴식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중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다음 해 1년 동안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이나 동일합니다. 휴가는 1일을 모두 사용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절반으로 나눠 쓰거나 1시간씩 외출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은행 업무를 봐야 할 때 휴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1: 예. 일을 하다가 불미스럽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법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까요?
0: 네. 이런 경우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다친 것이 확실할 경우에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치료하다 일을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일할 때 안타깝게도 식기세척기에 손을 다치시거나 제빵사로 일하다 화상을 입거나 조리보조로 일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는 등 다치시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치료비 부담 없이 잘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1: 예.
0: 만약에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내가 돈으로 줄 테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거절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산재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만약에 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나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고요. 해고 이유와 과정을 종이에 정리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부당 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1644-8295번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예, 법은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소중한 무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이 같은 법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서 전화상담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근로자로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알아두면 든든한 노동법과 근로자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5월은 계속해서 안내견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요. 요즘 안내견과의 생활은 익숙해지셨나요?
2: 네, 벌써 안내견과 함께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저도 제 안내견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상을 안내견과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안내견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니 벌써 그 이야기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 한 번은 안내견과 함께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함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었는데 기사님께서 거부하거나 과하게 관심을 갖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승차를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놓고 버스 안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승객분이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버스를 타면 어떡하냐고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이 나니까 빨리 내리세요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기도 했지만 알러지가 있으면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버스 앞자리에 계신 승객분을 피해서 멀리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도 버스 구석에 앉혀놓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있었고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고 잠잠해지나 싶을 때 멀리 앞쪽에서 그 승객분이 다시 한번 내리라고 고함을 치시는 아이고. 겁니다. 네, 이 개는 안내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승객분께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모습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1: 목적지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을 더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상황이 정말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중에 내리신 건가요?
2: 그런데 다행히도 무사히 버스를 끝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표현하신 승객분 옆에 다른 승객분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개는 안내견이라서 버스 탈 수 있어요. 우리 서로서로 이해해야죠. 라고요. 그 후로는 항의하던 승객분도 별다른 말씀이나 불편한 기색 없이 목적지에서 내리셨고 저도 안내견과 함께 무사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신 기사님이나 다른 승객분들 그리고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목소리를 내주신 그분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1: 예.
2: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발한 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1: 예, 그 승객은 안내견이 단순히 개가

0: 아니라 시각장애인 파트너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셨고요. 또 용기를 내주셨군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내견의 출입 거부나 승차 거부 등의 문제가 드물지 않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그렇다면 안내견을 거부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내견이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내견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 아직 안내견의 존재가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내견을 갑자기 마주해서 당황하셨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안내견 거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식당 사장님이 개가 짖거나 가게에서 배변할 것을 우려해서 출입을 꺼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설득 끝에 식사를 할 수가 있었고 가게를 나갈 때는 안내견의 품행에 놀라시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0: 예. 아직 안내견이 낯선 분들은 안내견과 파트너의 방문이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1: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 안내견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파트너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무균실, 수술실, 조리실을 제외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곳에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 또한 안내견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0: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내견을 이해한다는 건 법이나 제도만 아는 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상에서 안내견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1: 안내견과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안내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듣게 돼요. 누군가는 대견하다, 착하다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도 그 의견들 중 하나에 공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0: 강사님은 안내견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강아지들은 대견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상이 즐겁고 자연스러운 그런 강아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견디면서 억지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 네, 강아지는 자신이 즐겁지 않은 것을 견뎌내며 억지로 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이 뜻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안내견의 훈련 과정을 직접 보고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턱을 찾고 계단을 찾고 문을 찾는 그런 행동들은 안내견에게 즐거운 놀이와도 같습니다. 지도사가 훈련을 할 때도 하나의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강아지가 과정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하면서 그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파트너를 교육할 때도 안내견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하는 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안내견과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를 찾고 즐거워하고 계단 앞에 서서 나 잘했지? 라고 말하는 그 표정이 정말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예, 이런 결과는 강압적인 훈련으로는 얻을 수 없겠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안내견 시험 또한 안내견들에게 너 안내견 할래? 안내견 하는 거 즐거울 것 같아? 라고 의사를 묻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에 걸친 안내견 시험에서 안내견은 100점을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이 안내견 생활과 어울린다면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강아지가 행복한 대로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내견의 활동은 특별히 대견하거나 안쓰러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제게는 제 안내견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0: 네, 오늘은 안내견과 함께 지낸 한 달 동안의 생생한 경험 전해드렸습니다. 김희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사연의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이상.

0: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기념일 뿐 아니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도 잊지 않고 기념하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각종 기념일들을 기억하는 것 모두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가끔은 반복적인 연례 행사로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의미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에서는 기념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세상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의 생일에 맞춰 후원을 신청합니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이제는 주변과 나누고 싶어 첫 출근일에 맞춰 기부합니다. 연애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신청합니다. 꼭 미랄복지재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 인연을 맺어온 복지기관도 좋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해도 좋을 텐데요. 이런 특별한 나눔이 기념일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걸스데이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일단 시작만 하면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죠. 시각장애인끼리만 여행을 가거나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을 가는 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걸 경험해본 분은 국내 여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으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번역 앱이나 AI를 활용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몰라도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해외여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개인 방송 운영자인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를 초대해서 시각장애인의 여행,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3악장을 감상합니다. 바비킴의 노래 먼저 듣죠. 사랑 그놈.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0: 지난주 이 시간에 시각장애인의 여행 꿀팁들을 알게 됐는데요. 길찾기 앱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피서 갔을 때 두루 활용해 볼 예정인데요. 지난주 국내 여행편에 이어 오늘은 해외여행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주혜입니다.
0: 네. 목소리만 듣고도 죄 씨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벌써요?
0: 지난주에 워낙 텐션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저 아쉽게도 방송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이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양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정약용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저 지난주에 이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란 게
1: 네.
0: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우리 주혜 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저 역시도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0: 네.
1: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종 그렇게 마주하는
0: 네.
1: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과의 대화도 네, 너무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0: 네.
1: 네.
0: 점자 도서관이 아닙니다. 일반
1: 맞아요.
0: 도서관이에요.
1: 네.
0: 정약용 도서관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모로 우리 시각장애인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이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인 것도 살짝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저는 지금 빛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력에 정말 크게 확대하면 사물이나 큰 글자를 천천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은 저랑 똑같았어요.
1: 네, 망막색소변성.
0: 네. 이게 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다니신다니까 저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나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지금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1: 네, 맞아요.
0: 채널 이름이 시시각각.
1: 네, 맞습니다.
0: 처음 시작한
1: 많이 부탁드립니다.
0: 게 네, 처음 시작한 게 202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 네,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채널을 만들었고요. 사실 제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0: 네.
1: 정말 그 애정은 많지만 제가 애정하는 만큼 채널을 관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닿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과 많이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0: 지금 만 6년이 지난 건데
1: 네.
0: 이렇게 꾸준히 운영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반 이상이 여행 관련 영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네.
0: 어떤 영상들이 있어요?
1: 일단 제가 국내에서 다닌 여행지에서 찍은 브이로그나 이런
0: 네.
1: 영상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해외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브이로그들도 있고 여행 영상은 그런 느낌으로 보통 올립니다.
0: 지금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 그런데 우선
1: 네.
0: 우리 저 주혜 씨가 다른 사람들의 여행 영상과 좀 다른 게 있다면
1: 네.
0: 어떤 부분일까요?
1: 아무래도 안내견이랑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올리는 영상들이 제 채널만의 좀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사실 안내견과 함께 해외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같이 갔던 여행 영상은 미국 영상이 유일하고요.
0: 네.
1: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즐길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0: 네.
1: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다. 네,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1: 네.
0: 어쩌면 해외여행에 겁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해외가 더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국내 편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할 때도
1: 네.
0: 길 찾다 못 찾으면 앱을 이용하다 하다가 뭐 불편하다 하면 사람 사람 붙들고 그것도 사람 사는 것 아니겠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 말이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외국도 사람 사는 거 맞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네.
1: 그러니까요.
0: 이거 어떻게 해요?
1: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여행지를 가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0: 네.
1: 네. 근데 또 모든 여행지에서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번역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0: 네.
1: 저희가 그냥 단순한 질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저 역시도 그런 데서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0: 실제로 다녀보니까 현실적인 부분들도 없지는 않죠, 당연히.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살짝 깜짝 놀랐어요. 미국 여행 가셨는데 안내견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단둘이?
1: 단둘이 간 건 아니요.

0: 왔고요. 네.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닿아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네. 안내견과 함께 나가기에 가장 수월한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도 있죠.
1: 자, 그러면 네. 일단 여권만 드는 것부터 상당히 아우 저는 무슨 이거 뭐 큰 일 숙제 미션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요?
0: 그 제가 또 여권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 여행을 하나 예약을 해놓고서 항공까지 다 결제했는데 여권을 보니까 만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 이런.
0: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러고 알아보니까 사실 좀 안전하게 가려면 만료 6개월 전에는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너무 짧게 남은 여권은 입국 심사할 때 아예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 아. 이런 것도 네. 미리 좀 알아둬야 돼.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여권을 다시 재발행을 하러 갔죠.
1: 네.
0: 근데 출국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 긴급 여권이라는 게
0: 네,
1: 있네요.
0: 네, 그게 있습니다. 뭐 가까운 뭐 시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1: 네.
0: 심지어 내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이 없다.
1: 네.
0: 그럴 때도 뭐 3층 카운터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긴급 여권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되긴 합니다.
1: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비시각장애인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0: 네,
1: 거죠.
0: 맞아요.
1: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뭘까요?
0: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가 혼자 가는 여행이냐 아니면은 이제 동행이 있는 여행이냐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사실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이용하는 교통인 비행기
1: 네.
0: 혹은 뭐 배로 갈 수도 있겠고 그 출국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1: 음흠.
0: 그리고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 알아보는 건 어떻게 알아봅니까?
0: 사실 전 지인 차스를 많이 쓰고요.
1: 아, 총동원하는군요, 그러면.
0: 네네. 아니면 요즘은 네. 뭐 AI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1: 네.
0: 아니면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1: 아,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0: 네. 그리고
1: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
0: 거기에 플러스로 뭐 저희가 비행기 탄다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이렇게 공항이 굉장히 종류도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공항마다 제공하는 그 접근성 서비스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네.
0: 이게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부터 그 탑승하기 전 수함을 맡기는 데까지
1: 네.
0: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건 공항의 에스코트 서비스고요. 그 이후부터는 항공사 에스코트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해보고 공항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국 한 하루 이틀 전쯤에 공항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 포인트를 정해서 그쪽으로 마중을 나오기도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런 서비스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우리 시각장애인들 도움 신청하면 요새는 심지어 지하철에도 그걸 다 서비스를 해 주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공항 해 주는데 문제는 그 공항 그 지역 안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항공사의 책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0: 경우가 있고.
1: 그 지점이 있어요.
0: 맞아요.
1: 이런 부분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고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점자 여권을 만든 나라라고 제가
0: 맞아요.
1: 들었어요.
0: 네.
1: 그럼 우리 주예수씨도 점자 여권 있으십니까?
0: 네. 저는 그 긴급 여권 사용하고 나서 어쩔 네. 수 없이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정이 많이 들었던 초록색 여권을 보내고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점자 여권으로 발급 신청해봤어요.
1: 그러면 점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절차에 걸쳐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 보통 그 여권 신청서에 보면
1: 네.
0: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작성하진 않고 대독 대필을 부탁하긴 하지만
1: 네.
0: 그 맨 아래 칸에 점자 여권 신청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그냥 체크만 하면 바로 발급할 때 점자 여권으로 발급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받아서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여권에 네. 있는 그 번호라던가 뭐 발급번호 뭐 그런 생년월일 이런 것들 적혀있는 것들이 사실은 개인정보인데 저희는 항상 비장애인한테 이걸 봐달라고 하고 그분이 뭐 입력을 해주거나 항공예약 같은 거 할 때요.
1: 네.
0: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확실히 점자여권 발급받고 나서부터는 항공사 사이트에서 예약할 때도 제가 직접 입력하면서 예약을 진행을 하니까
1: 네.
0: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1: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던가요? 점자여권 사용하면서.
0: 점자여권 사용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그 여권 번호 입력할 때 항공을 예약하면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옆 사람한테 그걸 불러달라고 내 여권을 넘기고 불러주면
1: 맞아요.
0: 그걸 받아 적는 식으로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참 그렇잖아요.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1: 그러니까요.
0: 네. 뭐 이거는 굳이 여권이 아니더라도 뭐 계좌번호도 마찬가지고 카드번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점자여권 발급받은 다음부터는 그 과정을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1: 어떤 분이요.
0: 네.
1: 여행을 간다는 건 예매와 예약의 연속이다.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0: 아, 특히 해외여행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은 예매를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 시각장애인이 예매하기에 접근성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어때요, 이 부분?
0: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그 사이트 별로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 별로도 그렇고 저만 해도 뭐 항공이든 숙박이든 예약할 때 항상 쓰는 어플을 보통 쓰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진짜 왜 보통 비시각장애인들은 막 한 열 몇 군데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가로 가고 뭐 그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1: 네.
0: 제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어플 몇 개만 정해놓고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음성 지원이 좀 잘 되는
0: 그렇죠,
1: 어플
0: 그렇죠.
1: 몇 개를
0: 네.
1: 정해놓고 한다. 하나 정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0: 뭔가 특정 어플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그 유명한 저희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것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요즘 접근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편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0: 네.
1: 공항에 또 여러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참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0: 맞습니다. 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접근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1: 네. 해외여행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0: 준비 과정에서요?
1: 네.
0: 사실 저는 그 동영상 채널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요즘 또 요약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0: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갈 나라를 정하고 나면 그 나라 여행 꿀팁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1: 네.
0: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1: 네.
0: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참고로 주혜 씨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네, 다 합니다. 다 해요.
0: 네.
1: 예. 동영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제일 처음 갔던 해외여행 기억나세요?
0: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1: 네.
0: 네, 기억납니다.
1: 와, 언제 어디였습니까?
0: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1: 오호.
0: 사이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고요.
1: 그때는 시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0: 지금보다 잘 보긴 했지만 뭐 그때도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1: 네.
0: 엄청 잘 보이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사이판이 뭐 자연경관이나 이런 게 워낙에 유명한데 제가 큰 걸 다 잘 봤었어요. 그때만 해도.
1: 네,
0: 그래서 뭐 바다나 아니면 그 사이판에 가면은 별 보기 되게 좋은 스팟이 있거든요.
1: 네.
0: 그 스팟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정말 그 쏟아질 것 같은 별 그것들이 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네. 그러면 시력이 이제 점점 떨어져서
0: 네.
1: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에
0: 네.
1: 떠났던 해외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0: 떠났던 해외여행지로 기억에 남는 곳. 저는 제일 좋았던 곳을 얘기하면 될까요?
1: 네.
0: 제가 이제 작년에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일본의 마츠야마라는 소도시를 다녀왔었거든요.
1: 네.
0: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이 모두가 다니는 도쿄나 오사카 같이 유명한 관광지랑은 또 다르게
1: 네.
0: 정말 그 힐링이 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1: 요즘엔 이렇게 소도시 쪽으로도 많이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거기에서 시각장애 때문에 무슨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0: 마츠야마에서는 사실 저희가 막 기차를 잘못 탈 뻔하거나 왜냐면 같이 갔던 친구도 시각장애인 친구였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너무 서도시다 보니까
1: 네.
0: 그 기차 같은 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히려
1: 네.
0: 왜냐면 친절하지가 않아요. 영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좀 더 멀리까지 한번 나가보자 이러고 기차를 한번 예매해서.

0: 여기 있어요. 네, 거기로 갔던 여행도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1: 네.
0: 뭐 대만도 다녀왔고 태국도 다녀왔고 예, 중국도 다녀왔고
1: 이거 너무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거 막 이렇게 예, 제가 막 지금 다운되고 네, 있어요. 지금.
0: 작년에 LA도 네. 다녀오고
1: 이거 KO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한 곳 제일 우리 시각장애 입장에서
0: 네.
1: 제일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디예요?
0: 돈과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가 제 기준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
1: 네, 나성에 가면 네, 그 노래까지 생각이 나면서 저도 네.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0: 네.
1: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나 장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그 나라들에서 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0: 저는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갔을 때는 정말 이게 그 인식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날 수 있구나. 사실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1: 네.
0: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그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그냥 다르더라고요.
1: 네. 네.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 시선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게
0: 맞아요.
1: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0: 그 서운할 정도로 저희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관심이
1: 혹시
0: 없어요. 관심.
1: 오히려 그게 더 편해. 네. 혹시 다시는
0: 네.
1: 아 이거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곳 있으세요?
0: 아
1: 국내 편에서는 없었는데
0: 맞아요.
1: 자 해외 편에서는
0: 제가 나라 특정 나라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제 마음 속에
1: 있긴 있구나.
0: 안 가고 싶다기보다는 여기는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 가야지 가야겠다 싶었던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1: 네.
0: 네, 그 이유는요. 제가 유일하게 자유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왔던 나라였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1: 네,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0: 네,
1: 말씀인데
0: 네.
1: 제가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패키지 여행이 우선적으로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0: 네.
1: 그게 오히려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0: 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열정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0: 네.
1: 우리 주혜 씨는 해외여행 갈 때도 아내경과 함께 가시죠?
0: 데려갈 수 있는 곳이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1: 데려고 가셨을 때
0: 네.
1: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 뭐 안내경과 관련된 뭐 좀 불편한 일들은 없습니까?
0: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작년에 미국 갈 때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장시간 비행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항공사에서도 그렇고 뭐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 절차나 이런 걸 처리해 주시는 게 너무 능숙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면 제 상황이나 이런 걸 언제나 다 설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1: 네.
0: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던 경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1: 선입견을 갖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0: 네.
1: 그런데 이 해외에는 안내견에게도 낯선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안내견에게는 사실 일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네,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사람보다는 강아지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1: 네.
0: 저희는 일단 새로운 지역에 가면 뭐 새로운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특히 해외는 언어의 장벽에 좀 부딪히면서 거기서 오는 긴장도가 더 높잖아요. 이 강아지가 한국어랑 영어를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태평했습니다.
1: 해외나 뭐 국내나 강아지. 아니 근데 제가 주위에서
0: 네.
1: 말이죠.
0: 네.
1: 그 소지품 분실했다 외국 여행 갔다가 이런
0: 네네네.
1: 얘기 종종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0: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고요.
1: 네.
0: 그리고 가서도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소지품 간수를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서도 진짜 많이 신경 써서 그런지 특별히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어요.
1: 오, 다행이고요.
0: 네.
1: 그 만일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0: 아
1: 이거 정말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데
0: 네.
1: 그럴 때가 만약에 네. 네, 그럴 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주저하지 마시고 대사관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0: 아. 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1: 대사관의 전화.
0: 네, 사실 현지 경찰의 네.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일단 대사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중에 참고할 만한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해외여행 중에 참고할 만한 꿀팁. 나라마다 정말 좀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참 좋아해서 사실 가장 많이 다녀온 여행지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정말 많이 닮은 듯 다른 듯한 여행지인데 네. 일본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내가 그 나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를 무조건 하나는 확보해놓고 출발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게 뭐 번역 어플이 됐든 아니면 영어를 혹은 일본어를 혹은 뭐 기타 나라 언어들을 유창하게 적어도 여행 생활 여행 그 언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동반자를 그 설득해서 데리고 가든 네, 네 방법이 하나쯤은 있는 게 굉장히 그 달라집니다. 많이
1: 해외 여행을 고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네. 말이죠.
0: 네
1: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세요.
0: 사실 참 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그 여행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보이는 거에 제한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없을 수 없습니다.
0: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두려움이 일단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많이 설렘으로 바뀝니다.
1: 네, 기후가 돼버리고 설렘이 되는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꼭 계획하시는 여행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 여행을 좀 망설이게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 네.
0: 네, 꼭 그 망설이는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을 더 믿어보시고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양주희 씨에게 여행이란 뭘까요?
0: 저한테 여행이란 약간 책갈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1: 네.
0: 한 장 한 장 일상을 읽어가다가 혹은 뭐 써내려가다가 정말 내가 잠깐 쉬고 싶을 때 보통 우리는 책갈피를 끼워두고 책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상이라는 책을 덮고 여행이라는 책갈피를 끼워두면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 그 말씀에 마음 한구석이 꿈틀하는 느낌이에요. 잊고 있었던 청년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0: 네.
1: 지난주와 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들려줬어요. 너무나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였고요.
0: 네.
1: 그리고 알찬 여행 정보였습니다. 많이 네. 도움됐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보기 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케이트 라이언의 노래 듣습니다. 봐야지 봐야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비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우리를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볼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특별히 더듬거리거나 어색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제 지인 한 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내내 마칠 때까지 하객들이 그분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빛도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말이죠. 움직임이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시각장애 때문인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 식당이나 모임 장소 등에서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곤 하는데요. 그건 무시해서라거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송대관의 노래 듣습니다. 네 박자.

0: 친숙한 칼레의 생명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칼레의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비도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취미 수준으로 모인 팀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1: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 그러니까 당장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0: 네.
1: 그럼 뭔가 이게 취미로 시작된 건데 일의 연장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어허.
1: 악기를 배우고 또 이렇게 합주를 하고 하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 조금씩만 발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0: 네.
1: 악기를 들었다 놨다만 해도 조금은 늘 수 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또 당장 그러니까 그 취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소리도 별로였는데 모이니까 좋은 소리 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미처 소리를 못 내도 옆에서 내주니까 서로 소리를 모아서 멋진 음악이 나오고 이런 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0: 결국에 즐거움이

0: 길게 가도록 하는군요.
1: 그렇죠. 열정을 어딘가에 사람들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게 일의 연장 마치 네. 뭐 스트레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기쁨을 찾는 그런 곳이라면 예, 얼마든지 기꺼이 네. 열정을 쏟아붓겠죠.
0: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이요 우리가 이제 음악 들을 텐데 분석하듯이 말고 네, 즐기듯이 그렇죠. 좋은 감상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피아노 네. 소나타 23번 3악장. 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를 여러 곡 작곡했죠.
1: 32곡 남기고 있어요. 번호 붙은 것들이. 그 굉장히 그 피아노 소나타에서의 정말 성경처럼 중요한 그런 레퍼토리거든요.
0: 네.
1: 특히 이 중기 작품이 걸작들이 우리가 알려진 21번, 23번 열정, 26번 이런 곡들이 참 피아니스트들에게는 뭔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자기 그 테크닉, 소리 또 음악성 이런 것들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작들이죠.
0: 네. 그 이 곡이 네. 베토벤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베토벤 스스로가 굉장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 귀 이제 청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이제 피아노 연주도 결국은 그만두게 됐었지만 젊을 때부터 상당한 피아니스트였고 주로 또 생계를 피아노 레슨으로 많이 했는데 그 요세피네 폰 브론스위크라는 여성 제자 사제지간에 이제 나중에 연인 관계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이라고 칭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그런 논란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여성이에요.
0: 네.
1: 그 여성이 이제 다른 귀족한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금방 세상을 떠나버려서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토벤하고 다시 또 사귀어서 약혼까지 갔지만
0: 어허.
1: 신분의 그 차이 때문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이제 결국 좌절이 됐는데 또 그 와중에 그 요세피네의 언니 줄리에타 폰 브론슈피크 그 여성까지 같이 또 이렇게 뭔가 삼각관계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이 베토벤은 상당히 정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사랑에도 정열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크로이처 소나타, 바이린 소나타를 작곡했을 때 그 유명한 그 브릿지 타워라는 바이린스트하고 술을 마시다가 여성 관계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절교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바이린 소나타를 현장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연애에도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정 그럼 정말 넘쳐나는 그런 열정을 또 다 쏟아부은 작품이 오늘 들으실 또 이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소나타가 아닌가 합니다.
0: 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0: 이 곡에 열정 소나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
1: 네.
0: 그냥 뭐 열정적으로 들립니다.
1: 그렇죠. 베토벤 스스로가 붙인 부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베토벤 사후에 함부르크의 그 출판업자가 붙인, 출판사에서 붙인 1838년경에 붙인 제목이라 그래요.
0: 네.
1: 1악장도 굉장히 그 어둡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코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악장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그 고요함을 마치 두들겨 부시듯이 3악장이 시작이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음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0: 근데 지금 앞서서 결국 그 두 자매를 사랑한 거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열정을 담아서 이제 작곡을 한 곡인데 정작 이 곡을 두 자매의 오빠에게 헌정했나요?
1: 이 오빠가 이제 또 베토벤의 열렬한 팬이자 후원자였던 프란츠 폰 브론슈비크 백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좀 곤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작 후원자인 오빠한테 헌정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지금 얘기는 참 우리는 재밌게 하지만 당시에 베토벤은 재미있진 않았겠죠.
0: 많이 심각했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이 곡이 참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대단한 체력과
0: 네.
1: 테크닉과 또 음악적인 해석 그런 표현력이 필요한, 그래서 연주회장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네.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이 3악장도 결국은 이렇게 너무 격렬하게 치달아서 끝나거든요. 마치
0: 오호.
1: 피아노에 뚜껑 닫고 연주하다가 뚜껑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연기가 팍 피어오르는 것 같은 상상을 할 정도로
0: 네.
1: 예, 격렬한 그런 곡입니다.
0: 그래서 체력 이야기 처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1: 네. 그 이런 뭐 피아니스트들이 꼭 체력이 필요하다 그런 그럴 만한 곡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 곡도 고전주의 소나타 치고는 엄청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죠.
0: 베토벤이 굉장히 악필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1: 그쵸. 그 악필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바뀌었다는, 그 주인공이 이 오늘 얘기한 그 요세핀의 줄리에타, 그 자매 중에 줄리에타예요. 나중에 이제
0: 아...
1: 그 소품이 발견됐는데
0: 네.
1: 줄리에타를 위하여라고 썼는데 피어 줄리에타 이렇게 써, 율리에타 뭐 이렇게 썼겠죠. 근데 누군가가 잘못 알아보고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0: 네, 네. 대단합니다. 오늘 연주 누굽니까?
1: 오늘은 디터 골드만 피아니스트 연주입니다.
0: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3악장 이렇게 열정적인 곡이었군요. 예, 멋집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지고 화려하고 열정적인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고민이나 걱정이 한가득 쌓이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굴 가장 신뢰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정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담을 덜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딴 데 볼 것 없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유승범의 질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기쁠 때 떠오르는 사람, 속상할 때 떠오르는 사람, 답답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른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일을 맡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를 질투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다고 하는데 왠지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약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곧바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그 명단에 대한민국 인기가요도 끼워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채워집니다. 박보경님, 노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해놨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함께 듣겠고요. 이어서 오영희님께서 청하신 노래도 이어드립니다. 김현철과 윤상의 사랑하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김현철과 윤상의 사랑하오 이렇게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효남께서 청하신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준비해놨고요. 박영애님께서는 사연과 함께 곡을 신청하셨는데, 노디, 작은 애가 시험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친구랑 야구 보러 갔다 와서는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네요.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나 이번에도 중국어는 만점 맞았어 이러는데 칭찬해 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접어서 100점 맞았다는 소리는커녕 성적

대표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대학 가서는 목표가 있어서인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공부도 알바도 라는 사연과 함께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청하셨습니다. 애청자 박영애님,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우셨네요. 어렸을 때 놀면 커서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면 분명히 목표를 이룰 겁니다. 박영애님, 자녀 자랑하실 만합니다. 잠시 후에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박진경님께서는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노래 준비해뒀습니다. 또 김으리님께서는 노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어느 좋은 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이 노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전해드리기 아주 좋은 날일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범학입니다. 마음의 거리.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데이 바이 데이, 그리고 악뮤의 새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전해드리죠. 김병국님께서 폴킴의 비 청하셨죠?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현주님께서는 17일은 저의 예쁜 딸 지선이의 생일이에요. 3월에 얼굴 보고 지금껏 시험 준비며 과제하느라 바빠서 못 오고 생일에나 얼굴 보여준다면서 안 오네요. 중고등학교 때 안 한 공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크크크. 딸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 꼭 들려주세요. 은근 이런 사연 이런 글들 나중에 들려주면 좋아해요.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엄마 아빠 오빠들은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트까지 뿅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네요. 17일이니까 오늘 지선씨 집에 왔을까요? 왔겠죠? 저도 따님 지선씨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축하송으로 어머니 이현주님께서 정하신 곡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효주님께선 제가 요새 아침마다 듣는 곡입니다. 자다가도 이 비트를 들으면 정신이 팍 들어요. 그리고 보컬의 락 기타 같은 찢어지면서도 높은 고음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면서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 신청하셨죠. 정신이 바짝 드는 곡 저희도 한번 같이 듣죠. 먼저 폴킴의 노래부터 전해드립니다. 비

진짜 정신이 번쩍 나네요. 플레이브의 본 세비지였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폴킴해피 그리고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희님께서 청하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어제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인데요. 한마음 노래 중엔 친구라 하네 너무 좋더라고요. 갯바위나 가슴앓이는 많이 들었지만 친구라 하네는 못 들어봤어요. 콩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노디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친구라 하네도 꽤 인기를 끈 노래였죠. 우리 콩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 같이 듣겠습니다. 김종진님께서는 듣고 싶어요 이 노래요. 김용빈의 연인 신청했는데 노디 5월에는 꼭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김종진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곡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두 곡 이어듣죠. 먼저 한마음의 친구라 하네, 이어서 김용빈입니다. 연인.

한마음의 친구라 하네, 김용빈의 연인, 그리고 홍정화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까지 듣고 왔습니다. 홍정화님께서는 새벽 2시 넘어 잠들었는데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설레어서일까요? 사위를 너무도 좋아하시는 우리 예쁜 친정엄마. 남편과 함께 서울 나들이 갑니다 하면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겠죠, 홍조아님? 노래도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수족관 취미를 가진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구피라는 열대어가 있지요. 이 구피는 사는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천적이 많은 곳에 사는 녀석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수하고 단조로운 색깔이고,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 살면 짝짓기를 위해 화려하고 고운 빛깔을 띈다고요. 이렇게 자연 생태계에는 생존을 위해 보호색을 내는 생물들이 많은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곳에 있으면 괜히 말수가 적어지면서 조용히 있게 되고, 편한 장소에 있으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부리고 살게 되지요. 자, 일요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지내게 되실까요? 편안한 분들과 어우러지면서 총천연색, 화려한 빛을 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오늘은 흉내내기 힘든 애절한 감성으로 성인 가요계의 정상에 우뚝 선 분이지요. 몇 미터 앞에 두고 안 돼요 안 돼. 가수 김상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0: 진짜 오랜만에.

0: 만입니다. 근 3년 된 것 같아요. 저희 나오신 지.
1: 3년이요?
0: 예, 2023년 9월에 우와, 나오셨으니까.
1: 진짜 오래됐네.
0: 와, 세월이 후딱 갑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예, 그냥 뜬금없이.
0: 뜬금없이가 어떤 예, 겁니까?
1: 벌써 신곡 발표한 지가 예. 너무 오래돼서. 어. 네, 이제 한번 좀.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0: 아, 신곡 준비.
1: 예. 그런데 예. 그 세월이 벌써 3년이 지난 거네요.
0: 근데 그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제 본업에 충실하신 거네요. 신곡 준비하신 거면은.
1: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0: 운동도 좀 열심히 틈틈이 하고 지내십니까?
1: 제가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0: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그 나이도 그렇고 네. 그 세월에 뭐 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운동 또 음악 예. 이렇게 생활 패턴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새로이 좀 마음 먹고 시작을 했어요.
0: 그 나이대에 맞게 좀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 버릇 같은 거 갖다가 좀 고쳐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거 그러니까요. 예. 저도 지금까지 그 돌이켜 보면은 때로는 참 그 정말 그냥 제 멋대로 살은 적도 있었고 또 하염없이 게으를 때도 있었고.
0: 그러셨어요. 네. 전혀 그렇게.
1: 또 밤낮 구분 없이 예. 너무 열심히 했었던 적도 있었고. 네. 이런 세월들이 모두 종합해 보니까 이제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예. 나이에 맞게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운동도 하고 네. 네. 음악도 여유 있는 음악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0: 오늘 말씀도 3년 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느껴집니다.
1: 그러면 됐다. 예.
0: 아니 김상배 선배님은 뭐 가요계에서도 스캔들 같은 거나 뭐 다른 뭐 추문 같은 것도 없이었고 조용히 아주 신사적으로 지내오셨잖아요.
1: 뭐 대부분의 뭐 연예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티나지 않게. 근데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0: 아, 나서거나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성품이신가요? 원래 연예인들은 좀 나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원래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나는 가수 체질이 아니야. 연예인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건데
0: 예.
1: 지내보니까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지금 연예인 생활을 꾸준히 뭐 계속 해왔지만
0: 지금 뭐 공식적인 데뷔만 해도 40년 되셨잖아요. 그 첫 앨범 나온 게 86년도.
1: 예, 86년도요.
0: 그 전부터 네. 음악은 쭉 해오셨지만.
1: 예, 쭉 해왔죠.
0: 예, 예.
1: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시작을 했는데
0: 예.
1: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산 세월이었는데.
0: 예.
1: 예. 이제.
0: 근데 어찌 보면 요즘 그 꽤 고참 중견 이상의 어떤 그 성인 가요 가수들 선배들 봐도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또 인사를 또 시청자에게 드리면서 새로운
1: 그러니까요.
0: 모습으로 많이 다가오잖아요. 네. 뭐 오디션 저는, 심사도 하시고.
1: 그러니까 저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을 그쳤었는데
0: 예, 예, 예.
1: 전 가수잖아요. 제가
0: 예, 예, 예.
1: 저는 가수로 시작을 했고 가수의 생활을 쭉 해왔는데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그 뭐 말 주변이라고 그러나요?
0: 네,
1: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0: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1: 거예요? 깊이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저 생각은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0: 그거는 맞죠.
1: 예, 예. 노래를 기본으로 가져가야지
0: 예.
1: 말을 잘하면은. 뭐 개그맨을 하든가
0: 둘 다 잘해서 가끔 오해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분명히 가수인데 노래도 잘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1: 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 진정한 연예인 아닌가요?
0: 만능 엔터테이너.
1: 네네, 엔터테인먼. 예.
0: 하지만 우리 김상배 씨는 정말 자기네 천직인 가수에만 노래에만 충실하겠다.
1: 전념하겠다.
0: 예, 이런 지론으로.
1: 네.
0: 가끔 뭐 섭외가 와도 안 나가십니까? 그럼 예능이나 뭐 심사 같은 거 이런.
1: 예, 예. 그것도 그렇고
0: 예.
1: 사실. 그 토크쇼도
0: 예.
1: 제가 많이 고사를 했죠.
0: 그래도 뭐 아침마당에는
1: 한 번 딱
0: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1: 그것도 뭐 주위 사람들하고 뭐 큰
0: 하도 떠밀어서
1: 때문에 네.
0: 예.
1: 한 번 하긴 했는데
0: 예.
1: 역시 저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낫겠다.
0: 아.
1: 이제는
0: 어색했습니까?
1: 뭐 어색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 그래도 그나마 40년 동안 해와서 그런지 말은 조금 해요.
0: 아, 잘하세요.
1: 하는 것 같긴 한데.
0: 아, 편하고 좋아요.
1: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아. 제가 하면 너무 이상한 거.
0: 저도 그런 타입입니다. 얘기는 재밌는 얘기 많이 아는데 내가 하면 재미가 없어.
1: 아, 근데 석균 씨 그 목소리 톤은 예. 딱 이 톤이에요. 그러니까
0: 재미없는 톤이에요, 이게. 에이. 저희는 뭐 생긴 대로 살아야죠. 뭐.
1: 네, 네.
0: 예. 자, 김상배 씨가 데뷔 공식으로 이제 40년이 됐는데 진짜로 올해 신곡 하나 내셔야겠네요.
1: 네. 그 지금 큰 마음 먹고 있는데
0: 예.
1: 그 좀 기다려온 만큼 좀 괜찮은 곡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는 아, 내고 싶지 않고요.
0: 타협이 안 되는군요.
1: 네, 네. 이거 이 곡은 해야지.
0: 100% 마음에 드는 곡이 나타날 때.
1: 그럴 때 발표하겠습니다.
0: 올 한 해 꼭 그런 곡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 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1: 예, 그거는 학창 시절이죠. 저희 때 뭐 팝송 막 한창 예, 많이 막
0: 그 당시에 이제 60~70년대에 또
1: 그렇죠.
0: 성장하셨으니까.
1: 네, 네. 예. 그 당시에는 먼저 청바지. 또 뭐 장발,
0: 통기타,
1: 네, 통기타, 예. 팝송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니까요.
0: 예.
1: 저도 변함없이. 근데 이제 끼가 있는 거죠. 끼가 있기는 음악에 대한 끼가 있기 때문에.
0: 그 친구들 부분 좀 경쟁적으로 기타를 막 배우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좀 잘 치는 친구들은 계속 치는 거고 친구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1: 네네.
0: 못하는 친구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고 이러잖아요. 박수만 치고. 김상배 씨는 좀 잘 치는 축이었습니까? 당연히.
1: 끼가 있으니까요.
0: 예. 예.
1: 나름. 그래서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이 기타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0: 구하기가.
1: 네네.
0: 그럼요. 아유 귀한 물건이었죠.
1: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생일 선물로
0: 아,
1: 어머니를 졸라서 예, 예. 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0: 네. 예. 만약에 안 사주셨으면은 가수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1: 그거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예.
0: 그 기타를 들고 막 다운타운을 누비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1: 그렇죠. 네.
0: 그 쉘브루 네, 유석이분 쉘브루 출신이시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로트가 아니라 포크 음악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1: 그렇죠. 아니 이제 맨 처음에는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0: 아, 처음에는 아니에요.
1: 네.
0: 그룹 사운드.
1: 예. 아까 그 학창 시절에 예. 제가 기타 네, 어머니한테 선물 받아서 기타 예. 쳤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서 친 친구들이 그 예. 이제 유현상 씨가
0: 백두산 유현상
1: 예,
0: 씨.
1: 유현상 씨가 아~ 기타를 고쳐 쳤어요.
0: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1: 네,
0: 겁니까?
1: 네, 네.
0: 그럼 친구 사이세요?
1: 네, 네,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처음에 음악 같이 시작했어요.
0: 아.
1: 네. 이 8군에.
0: 8군 무대까지?
1: 네, 8군 하우스 밴드로.
0: 오.
1: 유현상 씨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기본
0: 네. 이제 밴드 구성이
1: 예, 예.
0: 뭐 트윈 기타였습니까?
1: 그때는 다 그렇게 쳤어요.
0: 예, 예.
1: 싱거도 기타를 메고 있었고. 그래 이제 제가 퍼스트 기타 유현상, 세컨드 기타 싱글 김상배.
0: 예. 싱 보컬 겸 세컨드 기타.
1: 네, 네. 예. 그래서 처음
0: 예.
1: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게 된 게
0: 그 당시에 뭐 미국 팝이나 락을 많이 부르셨겠네요, 진짜.
1: 그렇죠.
0: 예.
1: 많이 불렀죠.
0: 그러시다가 이제 포크 음악으로 이제 들어오신 겁니까?
1: 네.
0: 쉘브루로.
1: 네.
0: 아.
1: 그 그룹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 때 어렸을 때 시작되라니까 조금만 유지되다가도
0: 네.
1: 예, 뭐 한 명씩 이제 뭐 군대도 가는 나이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그렇게 해서 따 이제 빠지다 보면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팀들이.
0: 맞아요.
1: 예, 한 명씩 예. 그러다가 또 무산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0: 그럼 밴드로 앨범을 취입한 적도 있었습니까?
1: 아니요.
0: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1: 그때는.
0: 예, 예. 근데 밴드 역사에는 남진 않으셨네요.
1: 그렇게. 그렇죠.
0: 아.
1: 그러니까 그 그룹 사운드 출신들하고 자기네들과 모임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사실 저도 아유 생색을 좀 내고 싶은데.
0: 그렇죠. 명색이 그래도 원년 멤버였으니까.
1: 아, 그렇죠.
0: 예, 초창기에.
1: 네. 그래도 그
0: 안 껴줍니까?
1: 족보가 안 돼요.
0: 그러니까요. 약간 정체성이
1: 네.
0: 그 포크로 분류가 돼야 될지. 그럼 본인은 어디가 딱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1: 지금 사실 저는
0: 예.
1: 지금 고향이 별로 고향이 안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0: 그렇죠.
1: 예, 그룹 사운드도 뭐 하긴 했었지만 예. 확실한 족보가 없고.
0: 포크 음악도 이렇다 히트곡이 많지 않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0: 예.
1: 트로트로 전향이 됐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또 거기도 또 확실한 또 뿌리가 없고.
0: 트로트 성인가요도 정통은 아니고.
1: 그렇죠.
0: 왠지.
1: 예. 예. 처음서부터 제가 트로트 가수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런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0: 가요계 실향민이시군요. 정착할 곳이 없는.
1: 아, 됐다. 나 이거 실향민, 가요계의 실향민 좋아.
0: 아, 그래요? 그한 닉네임으로.
1: 예. 예.
0: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김상배 씨가 어찌 보면 그 포크 음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성인 가요로 딱 주목받게 된 노래가 안 돼요, 안 되었잖아요.
1: 네네.
0: 이 노래 확 뜨면서.
1: 그러니까.
0: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1: 네, 제가 1집 앨범에.
0: 예.
1: 통기타로 데뷔를 했으니까
0: 예, 예.
1: 나이팅게일이라는 발라드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곡은 이제 작사가가 전종현 선생님인데
0: 예.
1: 한 3년간 투병 생활하셨다는데
0: 예.
1: 그때 그 간호사분들의
0: 간호사들의 별명이죠. 나이팅게일
1: 그렇죠.
0: 대명사 예. 같은.
1: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보고 이제
0: 쓴 가사였군요.
1: 예.
0: 그게 타이틀
1: 가사였고.
0: 예.
1: 그래서 그 곡이 나름대로 저는 글도 그렇고 가슴에 와서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잘 안 됐어요.
1: 예.
0: 아.
1: 그런데 그 앨범에 그 또 제가 부른 노래들 중에 그 새벽 아침이라는
0: 유명한 곡
1: 네.
0: 수아진의 새벽 아침.
1: 예, 예. 새벽 아침이
0: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1: 사실은 예, 제가 1집 앨범에
0: 예.
1: 들어가 수록이 된 곡이에요.
0: 야.
1: 그런데 이듬해에
0: 수아진이 불러서 빵 떴군요.
1: 예, 수아진이
0: 김상배의 새벽 아침 묻혀버리고.
1: 예. 수아진한테 뺏겨가지고.
0: 근데 작곡가로서 잘 된 거죠. 그 새벽 아침은 직접 만드신 곡이잖아요.
1: 네, 그래서 그 87년도 타 방송 그 연말 시상할 때
0: 예.
1: 작곡 대상을 받았어요. 그거로.
0: 이야, 오히려 가수로서보다
1: 네.
0: 작곡가로 먼저 명성을 날리신 거네요.
1: 예.
0: 가끔씩 보면은 우리 출연 가수들 그 노래 중에 듣다가 이것도 김상배 씨 곡이에요. 깜짝 놀라는 곡들이 가끔 있어요.
1: 네.
0: 예, 그런 의외성이 있는 분이신데. 하지만 김상배의 또 최초의 히트곡은 안 돼요, 안 돼. 이 곡이니까.
1: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장르가 완전히 제가 트로트로 전향하게 된
0: 어쩔 수 없이.
1: 곡이죠. 예, 어쩔 수 없는 곡이죠. 저는 그 안 돼요, 안 돼를 만들면서
0: 네.
1: 아 이건 진정한 발라드 곡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0: 아, 또 편곡이 약간 그럼 트로트 쪽으로 이렇게 변한 그것도
1: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0: 그것도 아닌데.
1: 네, 그것도 아니었는데
0: 예.
1: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트로트로 분류가 될 줄은 몰랐어요.
0: 본인은 그 발라드로 부른 건데 분류가 트로트로 분류가 된 거군요.
1: 네. 아. 그것도 우리 저 KBS에서
0: 예.
1: 예. 과감하게 저를 트로트로 등용을 시켰어요.
0: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을까요?
1: 정말 그때 그 당시 에피소드는
0: 예.
1: 저는 이제 음악에 미쳐 이제 지낼 때니까
0: 예.
1: 그 정말 청바지에 예. 그냥 막 입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0: 예.
1: 예. 그리고 기타 메고서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할 때인데
0: 네.
1: 아유 섭외가 온 거예요. 안 돼요 안 돼가
0: 예.
1: 그때만 해도 그 탑10이라는 아주 순위 프로그램이
0: 가요
1: 있었잖아요.
0: 가요 탑10. 예.
1: 예. 예. 거기에
0: 1위까지 올라갔습니까?
1: 아니요 1위까지는 아닌데
0: 예.
1: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거기서 신곡으로 많은 저 순위가 올라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신곡 코너에 순위 올라왔으니까
0: 네.
1: 출연해라. 제가 몇 번 고사를 했었어요.
0: 아.
1: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0: 아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장발 그 가수 출연
1: 귀가 안 나와야 돼요. 무조건.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귀가 나와야 되니까 귀가 나올 정도로 자르려면 저한테는 삭발인데.
0: 그 가수들에게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자존심이 네, 허락하지
1: 그렇죠,
0: 않고
1: 그렇죠.
0: 영혼을 빼앗기는 거.
1: 네, 네 맞아요. 예.
0: 마치 삼손이 된 것처럼. 예예. 그래서 출연 안 했습니까?
1: 처음에 몇 번을
0: 거절했군요.
1: 네, 과감하게.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0: 네.
1: 사무실에서
0: 안 되겠다.
1: 제발 좀 나가자.
0: 어.
1: 그래서 정말 삭발을 하고
0: 예,
1: 삭발을 하고 기타도 놓고 옷이 없어서 그 밤무대에서는 친구 예, 예. 아는 저하고 비슷한 체격에
0: 네. 그 옷도 친구 빌려서,
1: 빌려서
0: 억지로
1: 백구두에
0: 아이고
1: 백
0: 그 최대한 나이가 좀 있어 보이게 꾸미고 나간 거네요 진짜
1: 오히려. 그때만 해도 거기 출연하려면
0: 예.
1: 정말 정장을 좀 갖춰 입어야 되고
0: 아, 또 이제 장르가 성인가 성인가요로 분류가 됐으니까 예.
1: 그래서 조타이까지 딱 메고
0: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때 머리 잘리면서 아마 이 예, 안 돼요 안 돼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상배 씨의 노래 안 돼요 안 돼 들어보고요. 또 말 나온 김에 아까 그 새벽 아침 얘기했잖아요. 네. 새벽 아침 오리지널 곡으로 우리 수아진의 노래는 워낙에 익숙하니까
1: 네네.
0: 김상배의 새벽 아침은 어떤 느낌인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일요초대에서 오늘 가수 김상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들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새벽 아침. 이 곡은 이제 당연히 수아진을 떠올리시는데.
1: 그렇죠.
0: 김상배 씨가 1년 먼저 더 취입하신 오리지널 그렇죠. 원곡자잖아요. 네.
1: 이 원래 이 노래였죠.
0: 이게 이제 김상배 씨의 버전 들어봤는데, 근데 화음이 막 들려요. 이게 듀엣으로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화음을 또
1: 제가 입혔죠.
0: 네. 아, 원곡도 이런 형식이었군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수아진이 이 곡을 듀엣으로 취입하기에 좋았겠네요. 화음까지 잡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계속 와서 졸랐죠.
0: 아.
1: 그래서. 저도 그 다음 곡인데 이게 예. 그 다음 곡으로
0: 나이팅게일 후속곡인데
1: 예. 예. 할 수 없이
0: 아 그랬군요. 하지만 이 곡으로 작곡상을 받으시고
1: 네네.
0: 수아진도 잘 되고 김상배 씨도 잘
1: 네네.
0: 되고 참 재미있는 게 86년도에 새벽 아침 냈지만 결국은 이제 수아진이 영광을 차지하고 대신 그래도 작곡상을 받으셨고 87년도에
1: 네.
0: 88년도에 본인은 안 돼요 안 돼로 성인 가요 가수로
1: 그렇죠.
0: 큰 주목을 받게 됐고 참
1: 아이러니
0: 재밌어요.
1: 네. 어,
0: 야 사람 운명이라는 게
1: 그러니까요.
0: 예. 네. 수아진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어, 저분이 왜 저기 가서 저 노래를 또
1: 지금 그 통기타 저희 동료들
0: 네네.
1: 예, 저도 그 무명 생활을 거의 뭐 통기타로 보냈으니까요.
0: 예.
1: 그때 동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0: 네.
1: 무슨 배신감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0: 저 형 왜 저래 혹은 저 오빠 왜 저래.
1: 그렇지.
0: 이런. 남궁욱 분 씨도 친하지
1: 예,
0: 않으셨어요?
1: 예, 예. 다 동료들이었죠.

0: 천원 씨하고는 네. 뭐 방송을 몇 번 했죠, 같이.
1: 그래요.
0: 네, 네. 같이 이제 노래도 둘이서 같이 듀엣으로 부르기도
1: 아,
0: 하고.
1: 아, 예, 예.
0: 그리고 이찬원 씨가 제 노래 좀 많이 부른 편이에요. 그리고 뭐 양지열 씨 부르는 것도 봤고.
1: 예.
0: 그리고 또 KBS에서 지금 DJ 활동하고 있죠, 은가은 씨.
1: 아, 예.
0: 예. 은가은 씨가 또 제 노래를 안 돼, 안 돼를.
1: 아, 취입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커버만 했습니까?
0: 네, 커버만 했는데 방송에서 네. 그 경연곡으로 아, 불렀을 때
1: 예.
0: 노래 정말 크, 좋았어요.
1: 잘하죠.
0: 네.
1: 후배들이 참 그들만의 어떤 색깔로 그, 표현을 해낼 때 자기 곡처럼
0: 아유, 정말
1: 어떠십니까, 기분이?
0: 사실은 그 뭐 다들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좀 뭔가 짜릿짜릿해요. 네. 아, 그
1: 내 곡을, 저는 내 그럼요. 곡을 뺏긴다가 아니라
0: 예.
1: 오히려.
0: 그런데 제가 부르는 것과 또 후배들이 부르는 또 그 뭔가 어떻게 오면 차이가 있거든요.
1: 다르죠.
0: 네.
1: 느낌이 다르죠.
0: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전율이 좀 있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 아, 역시 후배들도 노래 잘하는 후배들은
1: 네.
0: 좀 감명받죠.
1: 예. 그러면은 보면서 아, 저 후배한테 내 곡을 하나 꼭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었겠네요.
0: 많아요.
1: 예.
0: 사실은 많은데 그거 제가 작곡가 같으면은
1: 네.
0: 막 맞춰서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1: 싱어송라이터니까 작곡가 맞잖아요. 작곡상도 받으셨는데요. 뭐.
0: 저는 그냥 정말 싱어송라이터 표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부르는 거지
1: 네.
0: 누구 상대방을 맞춰서 곡을 만들어주는 만드는 그런 작곡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가 뭐 다른 가수들한테 네. 곡을 줄 때도 내 곡 중에서 내 감성으로 써놓은 곡과 뭔가 이렇게
1: 끌리는 게 있으면 예. 한번 골라봐 이 정도지.
0: 그러면은 아니요 골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맞춰서 그 곡을 네, 맞춰주는 거죠. 그 상대방이 달라 그런다 그래서
1: 네.
0: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하지만은.
1: 네.
0: 상대방은 그 곡이 마음에 들겠지만은 또 원곡 뭐 작곡가로서는
1: 네.
0: 좀 안 맞는
1: 안 어울리면
0: 네, 안
1: 절대
0: 어울리는
1: 주지 않는다.
0: 있으면 네, 저는 안 돼요.
1: 그게 이제 맞아요. 그런 소신은 있어야죠.
0: 네.
1: 맞아요. 예. 92년도에 발표했던 노래 중에 300초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시간 단위 뭐 1초, 2초, 300초 이건 아니고 풀 이름 아닌가요?
0: 약초. 네, 네, 예. 약초 이름.
1: 300초.
0: 뭐 감초가 정도로 아주 뭐 여기저기
1: 유명한
0: 다 예, 꼭 예. 들어가야 되는 약초 중에 하나인데 300초라는 게 300.
1: 네.
0: 예, 세 가지가 희다. 예. 뭐 꽃잎과 꽃과 그다음에 뿌리. 이래서 이제 300초라고 그러는데
1: 신기하게 잎이 그 초록이었다가 하얗게 물들어가더라고요.
0: 네. 예. 네. 이제 그러면 300이니까 이제 하다 순결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1: 아하.
0: 네. 그 깨끗한 마음.
1: 백색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 되니까 얼마나 순결한 겁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그거 부를 때는 뭐 이렇게 흰 양복 입고 쑥 나가셨고.
0: 아니요.
1: 흰
0: 그러면 400 될 것 같아서
1: 흰 자켓, 바지, 모자 하면 되겠네요. 300. 예. 자, 그러면 그 노래 얘기 나온 김에 들어볼 텐데 그 전에 2003년도쯤인가요? 떠날 수 없는 당신이라는 노래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0: 네. 네,
1: 이 노래도 많이 또 사랑받은 것 같아서 떠날 수 없는 당신 이어서 300초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주인공 김상배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그리고 300초. 같은 가수가 불렀지만 완전히 다른 가수가 부른 것처럼 느껴져요. 떠날 수 없는 당신 300초. 하나는 되게 네. 좀 시원시원하게 좀 미성처럼 느껴지는 음색이었고 300초는 아주 애절한 아주 뭐 큰 상처를 지니고 있는 갈갈한 남성의 음성.
1: 네, 네. 사실은 저는 그쪽이에요.
0: 원래?
1: 예. 아.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싶고 예. 또 제 속의 감성 자체가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가요 쪽에 더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1: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0: 예, 포크 음악을 듣는
1: 저희들 그 예. 어렸을 때 네네. 들은 음악들이 아, 맞아요. 트로트니까요.
0: 예.
1: 어렸을 때는 아. 이제 뭐 좀 성장기에 청년기에 이제 팝송이 밀려 들어왔지만은 그 전에는 음악을 듣고 자란 것들은 다 네. 트로트. 그러니까 감성이 다 살아있는 거죠 안에.
0: 그래서 요즘 젊은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듣고 들었던 음악을 또 네. 들었으니까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1: 그렇죠. 네네네.
0: 그 어디서 뭘 시켜도 트로트는 한 자락씩 다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어떤 장르에 가서.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참 이게 우리의 음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 좋은 그러니까 얘기예요.
0: 그룹 사운드를 하시건 포크를 하시건 김상배 씨가. 또 이렇게 노래를 갖다 애절하게 하면 또 성인가요로 완전 들리듯이
1: 그렇죠.
0: 본인은 의도한 게 아니지만
1: 네, 네. 네.
0: 트로트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아오셨지만은 포크 음악에 대한 그리움도 그래도 있으셨는지 그 2015년에 냈던 노래 중에 그대가 답이다 이런 네. 노래는 좀 다시 포크로 전향 돌아오신 게 아닌가 싶었던 음악이었어요.
1: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0: 일부러.
1: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팅게일이라는 발라드 곡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잘 안 됐죠.
0: 예.
1: 그리고 2집 앨범에서 안 돼 안 대로 트로트로 전향이 됐기 때문에
0: 예.
1: 그 발라드에 대한 뭔가 좀 아쉬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그 음악 생활의 그 뿌리는
0: 네.
1: 발라드 쪽이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0: 네.
1: 도전해보자
0: 예. 네,
1: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든 곡이에요.
0: 예, 그런 미련은 떨치기가 힘들죠. 진짜.
1: 그러니까요.
0: 예. 네. 숙제 같고.
1: 맞아요.
0: 응어리가 되기도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네. 풀리지 않고.
1: 숙제 좋은 얘기.
0: 예, 맞아요. 그래서 숙제가 잘 되신 것 같습니까? 그대가 답이다로.
1: 제 나름대로.
0: 예.
1: 예, 저 개인으로는 예, 만족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0: 네.
1: 불렀던 노래고 만든 노래거든요.
0: 곡은 우리 김상배 씨가 쓰셨고 작사는 김순곤 씨가
1: 네,
0: 가사 쓰셨네요.
1: 그게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 같이 음악 작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0: 곡 파트너군요.
1: 예, 발라드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
0: 네네.
1: 제가 트로트 하면서 그동안 저 기타도 놓게 됐고 계속 뭐 트로트 쪽으로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0: 네.
1: 예, 곡 쓸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있었죠.
0: 아.
1: 그러다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0: 다시 합체
1: 부탁을 했죠.
0: 예.
1: 내가 이번에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0: 네.
1: 좀 도와다오.
0: 아.
1: 그래가지고 제가 멜로디를 써서 보내줬는데 이 그대가 답이다라는 글을 쓰기 전에 저 부탁을 한 게
0: 예.
1: 아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된 것 같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좀 인생과 사랑과 좀 큰 의미를 줬는데
0: 예.
1: 그대가 답이다 정말 인생곡으로 글을 주더라고요.
0: 그런데 예.
1: 제가 이 글 받아서 한 일주일 열흘 만에 회답을 해줬는데
0: 예.
1: 이 글을 받아보고 아 정말 대단한 작사가다 또 한 번 느꼈어요.
0: 드셨군요. 네. 예.
1: 뭐 토시 하나 안 바꿨으니까요.
0: 아, 그럼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1: 네.
0: 예. 또 이제 김상배 씨가 곡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작사 곡도 다 하실 줄 아시고

0: 오셨으니까 네. 그대가 답이다는 이제 김송곤이라는 작사 파트너에게서 받은 곡이었고 천사표 당신이란 곡은 본인이 가사 쓰셨고 네. 다른 분의 또 멜로디를 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두 곡이 느낌이 아, 이 곡들은 다 사랑하는 부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가 이런 또 생각들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듣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1: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0: 아니, 사모님은 당연히 날 생각하면 만들었나 이러실 거 아닙니까?
1: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 대중가요 자체가 예. 모두 개개인의 자기
0: 열려 있는 거죠.
1: 예, 얘기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예. 자기 삶이고.
0: 자, 그러면은 그대가 답이다. 천사표 당신 우리 김상배 씨의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가수 김상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 초대석입니다. 그대가 답이다, 그리고 천사표 당신 두 곡 들을 것 같는데요. 몇 곡 쭉 듣고 있지만 참 여러 가수가 다양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 김상배 씨네라는 일단 느낌이 들면서 참 목소리의 어떤 스펙트럼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포크 하실 때는 고운 미성을 많이 내셨다고.
1: 네네. 처음에 발라드 할 때는 무명 시절에는 제가 듀엣을 잠깐 했었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이렇게 화음 파트를 맡을 정도로 고운 목소리였어요.
0: 예예.
1: 그런데 그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 감성 자체가 그런 쪽이 있고 그 고음 파트도 많이 하고 제가 혼자서 하면서 좀 진한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변하더라고요.
0: 혹시 뭐 살아오시면서 가수 생활하시면서 무명 생활이 길다 보니까 뭐 울분 같은 게 쌓이신 겁니까? 이렇게 소리가 거칠어요.
1: 그것도 뭐 저는 제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제가 성향 자체가 음악 성향 자체는 확실히 좀 진한 노래. 네.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했지 브루스 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소리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곧 나올지도 모르는 데뷔 40년 기념 어떤 신곡 같은 곡에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줄 수도
1: 있을 수 있죠.
0: 예. 한국적 블루스.
1: 그럼요.
0: 예. 언제 나오게 될지. 정말 그 신곡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 한번 찾아주시죠.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0: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아유, 그 몇 년 만에 찾아뵙는데.
0: 그러니까요. 참... 자주 오세요.
1: 네.
0: 예, 방송 너무 기피하지 마시고.
1: 정말 저 신곡 나오면 그 곡 갖고
0: 꼭 연락 주시고
1: 두들기겠습니다.
0: 저희가 또 섭외 연락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김상배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대표곡이죠. 몇 미터 앞에 두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을 텐데 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김상배 씨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0: 항상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자, 지금까지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늘 거울을 보고 머리도 빗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지만 얼굴을 꼼꼼히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데요. 어느 날 문득 얼굴을 보게 됐는데 생기와 탄력은 빠지고 눈 밑은 다크서클에

0: 주름지고 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진 나를 마주하게 되면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당황하게 됩니다. 세월을 거스를 순 없으니 늙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전과 달리 뭔가를 잃어가는 현실에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전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신은경 작가는 나이든 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이 고단했던 것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제로 훈련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고 생각을 바꿔먹기로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음식과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한가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빠듯한 일상에서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는 신은경 작가를 모셨어요. 최근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출간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뵐 때마다 늘 놀랍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1: 많이 변해서 놀랍다고 하실까봐
0: 아니에요.
1: 조마조마했어요.
0: 예, 워낙에 책을 꾸준히 써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뵀었던 것 같은데 뵐 네. 때마다 너무 놀라워서
1: 예. 우리가 지난번에 뵀을 때가 한 8년 전?
0: 어, 그게 벌써 8년 전인가요? 네. 그럼 더 놀랍네요.
1: 지영 씨도 네. 마찬가지예요.
0: 아, 아마 그 비결이 이번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국내 최초이자 최장수 여성 앵커로 1981년부터 19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웨일스 대학교에서 언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이사장을 지냈고 차이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9시 뉴스를 기다리며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홀리스피치 신은경의 차차차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시편 읽고 시편 쓰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몸과 마음, 생활, 생각의 변화를 들여다본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출간했습니다. 벌써 11번째 책이세요.
1: 네.
0: 첫 책이 한창 뉴스 앵커 진행하고 계실 때 9시 뉴스를 기다리며였는데 저도 되게 어릴 때인데도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정말요?
0: 예, 그때 네.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때 책과 최근 책들 보면은 아 내가 좀 많이 변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1: 제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일단 겉모습이 변했고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때 92년에 9시 뉴스를 기다리며 냈을 때가 제가 방송을 한 지 한 1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여성 앵커 관심이 많은 네. 젊은이들이 있어서
0: 맞아요.
1: 뭐 이제 제 얘기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0: 그때 그 선배님을 롤모델로 앵커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1: 네.
0: 나이에 관한 책으로는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를 먼저 출간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1: 그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가 나온 거는 2018년이니까 8년 전이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3년 전부터 어떤 시니어 신문에다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50대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젊은 내가 무슨 시니어 신문에다가 글을 써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뭐 건강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거 재밌잖아요.
0: 맞아요.
1: 에이징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가.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지금 13년 동안을 그렇게 쓰면서
0: 네.
1: 그 시간과 함께 저도 나이 들어가고 점점 또 재미있는 관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기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책이 이렇게 나이에 관한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정말 젊은 시절에는 뭐 앵커로서도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사셨었잖아요. 동시통역 대학원도 다니셨고 유학도 다녀오셨고 아, 어떠세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1: 글쎄요.
0: 어떻게 느껴지세요?
1: 또 하라면 잘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제 뉴스 앵커를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생각과 뭐 공부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젊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지만 좀 너무 애쓰고 살았던 것 같아서 돌아보면 애처롭기도 해요.
0: 그렇죠.
1: 제 스스로.
0: 네. 당시에는 사실 그 이전까지 여성 앵커가 주목받았던 적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여 년 동안 활동한 여성 앵커는 너무나 독보적이고 파격적인 위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초, 최장수 막 이런 수식어들이 생기면서 매사에 참 조심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1: 맞아요.
0: 주목받고.
1: 네. 뭐 그러려면은 이렇게 진짜 최상급의 대우를 받고 외국의 앵커들처럼 네. 그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0: 맞아요.
1: 또 그 방송에 나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돼 있어서 그 괴리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좀 힘들었고 또 이제 지금 후배들이 좀 옛날보다는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뭐 지금도 저는 뵐 때마다 놀랍습니다만 그 막 싱그럽고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사라지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느끼면서 뭐 지금과 같은 글들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셨던가 봐요.
1: 그렇죠. 네. 근데 나이 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리자, 뭐 피하자, 또 아닌 척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게 되고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나이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나답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이렇게 나중도 더 내다보게 됐고 이걸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참 젊은 뭐 50대, 40대 더 나아가서 30대 이제 후배 젊은 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를 나이 든 다음에 하면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일찍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지영 씨 처음 만나면서도 앞으로 뭐 할 건가 막 관심을 갖잖아요.
0: 네,
1: 저는
0: 맞아요.
1: 젊은 분들의 그 다음 일들이 무척 궁금해요. 어떻게 앞날을 열어나갈 거인가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선배님 처음 뵀을 때가 기억 못하시겠지만 한 20몇 년 전에 노처녀 선배님의 결혼식장에서 선배님을 처음 뵀거든요. 워낙 전설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많이 듣고 기사로만 접하다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밀랍 인형이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온화한 미소로 선배 후배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아 정말 굉장히 보살 같으시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이 들면서 막 요즘에 그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관리들을 하잖아요. 뭐
1: 그렇죠.
0: 피부나 몸매 네. 관리도 그렇고 의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너무
1: 맞아요.
0: 많고 근데 뭔가 특별한 관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심리적인 관리?
1: 네. 심리적인 관리는 하는데 이렇게 네. 겉으로 뭐 노력하는 거는 별로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뭘 하고 책 보고 뭐 쓰고 이런 거는 하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운동이어서
0: 그러세요?
1: 네.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집안에서 뭐 간단한 것만 하고 그러고 사실은 이 얼굴 쪽에 뭔가 좀 하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중력으로 살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0: 네.
1: 이렇게 올려 붙이고 싶은 생각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명히 예뻐졌는데 옛날 이미지가 없어진 그런 미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연예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 옛날에가 더 예쁘셨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 눈가에 뭐 눈 밑에 주름 좀 있고 입가에 주름 웃다가 생긴 주름 있는 게 더 예뻤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요. 네. 저는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시도를 안 하는 게 또 비법. 이셨구나.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네. 내가 정말 나이 든 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걸 작가님은 언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1: 뭐 이제 저 나이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60 넘으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여기저기 속썩이는 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아무리 이렇게 그냥 뒷모습을 보이고 가도요 뒤에서 저를 부를 때 뭐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서 네. 야 이제는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0: 이번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보면 핵심 단어가 위로거든요. 그 위로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지만 주고받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위로라는 건 뭘까요?
1: 글쎄요. 뭐 1대1로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기쁘지 않으냐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나쁜 부분이 비교되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나이 들고 몸이 약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은경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런 거 보여드렸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도 나이 들어서 늙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뭐 정리 많이 다 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아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괜찮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또한 위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신은경 작가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만나보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신은경 작가님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두 번째 서른을 맞았을 때 잡지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사진에 얼굴 주름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아마 다들 예쁘게 나오는 걸 원해서 있던 주름 다 없애고 막 올리고 이런 거 부탁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2: 제가 한 그 20대 말 30대쯤에요. 어떤 기사를 봤나? 근데 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름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 얼굴에 주름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거 만드는데 아주 오래 걸렸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 네.
2: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1: 네.
2: 아니면 정말 나이 들어가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한번 말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마침 진짜 나이 들어서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고 사진 찍을 기회가 생겨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사진이 잡지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 있죠. 진짜 안 지우고 그대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눈이고 입 이런 주변에는 많이 달라지지만 코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달라지잖아요.
1: 네.
2: 근데 이상하게 코가 더 낮아진 것 같은 거예요.
1: 낮아져서 지금이면은 낮아져야
2: 아니야,
1: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 20, 30대 사진을 네. 제가 진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 뺨이 나와서 그런지 더 이렇게 코가 묻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진짜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네. 사진 찍을 때 왜 특별한 그 앱. 애플리케이션 같은 네.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물로 이렇게 사진을 보셨을 때 오 예쁘다 하다가 실물로 저를 보시고 실망하실까 봐.
1: 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만나고 못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 온 국민이 다 알아보니까 그런 또 부담감도 있으시겠네요. 그 보통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잘난 척하지 마라라고 제동을 거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2: 글쎄요. 이제 저도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몇 살 어리다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글쎄 어떤 경우가 있었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빨간불에 막 건너가세요.
1: 네.
2: 또 그리고 이제 기다릴 때도 그 이렇게 거의 끝에 나와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왜 저러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불이 바뀌면 네. 파란불 바뀌자마자 빨리 천천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불이라도 차가 없으면 그때라도 가야지 기다리면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걸 알고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또 어떤 이웃의 여성을 보니까 이 아이라이너를 그리는데 이게 막 꼬불꼬불
1: 너무 이해해요.
2: 그래서 네. 아이고 저렇게 또 꼭 그래야 할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잡고 똑바로 그리려고 애쓰고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래 나이 드신 분 흉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잘난 척하지 말자.
1: 너무 이해되네요. 예, 저도 예전에 하도 볼터치를 너무 빨갛게 하시는 할머님들을 보고 분장 같다 웃기려고 저렇게 하셨나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안 보이니까
2: 맞아요.
1: 밝은 데 나왔더니 저희 딸이 엄마 얼굴 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랐냐고
2: 예전에
1: 네.
2: 이런 게 볼터치가 없을 때
1: 네.
2: 그 립스틱으로 이렇게 X자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1: 네.
2: 옛날에 방송국에 어떤 분이 한쪽은 X 그대로 있고 네. 지웠는데 한쪽은 그대로
1: X가
2: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1: 네.
2: 별 원하면 일이 다 많죠.
1: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작가님이 연극 배우를 꿈꾸셨다고 하는데 언제 꿈꾸셨던 건가요?
2: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연극 해보기도 한두 작품 해보기도 했는데 우연히 그 전문 극단에서 한번 요청이 왔어요. 근데 주인공이길래 욕심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나가서 공연을 하려면 학교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집에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학교에 허락 또 집에서 승낙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공이 좀 이렇게 키가 작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키가 크다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새로운 예쁘장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오고 저는 옆집 언니를 하게 됐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그냥 했으면 아마 연극 배우를 끝까지 잘했을 텐데 그때 어린 마음에 아니 내가 이거 얼마나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하는 네. 생각에 그만둬버렸어요.
1: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가끔 그 뒤에 이제 아나운서가 되신 건데 아 내가 연극 배우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곤 하시나요?
2: 연극 배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했으면 하다가 또 어느 날 포기를 했을 것 같고 또 아나운서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그 아나운서 생활도 그 한창 막 최고일 때 스스로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 맞아요.
1: 예. 근데 어떠세요?
2: 제가 뉴스를 한 12년 차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때 이제 뭐 그 단독 앵커로도 올라서서 뭐 한참 잘한다 하고 있었을 때니까 어느 땐가는 분명히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저를 봐주신 분들에게 내려오는 저를 보여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어떻게 이제 보충을 할까 생각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영국 유학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 다시 그 휴직 기간을 끝내고 돌아오려면 그 학위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단을 내서 방송국의 아나운서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1: 네.
2: 학위를 끝내고 왔죠. 근데 덕분에 또 대학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또한 후회는 없으나 모르겠어요.
1: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 같은데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면서 행운보다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2: 이사를 온 후 한 달가량이 지났다. 처음엔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지고 온 짐들을 어떻게 다 풀어둬야 할지 몰라 머리를 싸맸다. 하지만 같은 용도에 쓰이는 물건들을 종류별로 각각 모으고 작은 공간이라도 잘 접고 잘 겹쳐서 정리하다 보니 이제 꽤 제자리를 찾아간다. 부엌 살림은 다 버리고 와서 오히려 빈칸이 많아 신기할 정도다. 머그잔도 꼭 필요한 것 세 개만 꺼내고 수저, 포크, 작은 스푼도 두 벌씩만 꺼내놓으니 작은 서랍인데도 휑하다. 어차피 살림이란 게 필요한 게 자꾸 생기고 이것저것 사들이게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채워져가는 냉장고로 인해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다. 비워두자. 앙증맞은 2인용 식탁을 준비해서 요즘은 남편과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한다. 남편은 이게 얼마만이냐고 기뻐한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먼저 내 주변 일상에 널린 행복을 주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눈 뜨면 감사하다. 오늘 하루 또 살아내어 내 힘으로 걷고 아름다운 자연을 내다보고 음식을 씹고 넘기는 이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한다. 귀한 내 가족과 손잡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희귀한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천으로 널린 매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살려 한다.
1: 네. 이사한 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좁다는 표현보다는 아담하다나 아늑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2: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1: 맞아요. 세대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담으셨어요. 나날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소통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작가님은 왠지 젊은이들과 잘 통하실 것 같거든요. 아, 말 안 통하는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종종 있으신가요?
2: 가까이서 이제 마주 앉아서 제대로 소통을 하면은 참 좋아요. 이제 서로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잘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고, 전 또 특히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 있잖아요. 뭐 지하철, 식당, 카페 이런 데서 그 불특정 다수들과 저와 이제 만날 때 네. 이럴 때 그 젊은이들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주 나쁠 때는 적대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을 정도로
1: 네.
2: 그리고 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이든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들 있는 데에 끼어드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가능한 한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왜 서비스업에 있는 그 젊은이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렇게 명찰 달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럼 그 명찰 보고 아이고 누구씨 오늘 너무너무 예쁘네요. 뭐 이런 칭찬도 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아. 쌩긋 웃어요.
1: 네.
2: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날 또 어떤 그 자기 엄마 나이 또래 아줌마가 좋은 말 해줘서 기분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1: 네.
2: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해보죠.
1: 맞아요. 소통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됐지만 늘 소통을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2: 네.
1: 근데 뭔가 한쪽이 먼저 시작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네요.
2: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해? 젊은이가 해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젊은이들은 소통을 참 잘해요.
1: 맞아요.
2: 네,
1: 집에서 하니까.
2: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말도 잘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

0: 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과연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을 겪어도 개인마다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고 또 푸는 법이 다를 텐데요. 신은경 작가님은 어떠신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1: 원래 신경이 예민하고 무슨 일을 맡으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나쁜 버릇을 가진 나는 늘 긴장 상태로 살아왔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제로를 연습하고 있다. 나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업무도 부담도 그럴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뇌며 내가 자리한 이곳이 정말 평안한 곳이라고 눈을 감고 상상한다. 이를테면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보인다. 공기는 얼음 냉수처럼 청정하다. 나는 잔잔한 물 위에 떠서 새파란 하늘을 보고 있다. 야자수를 스치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물의 온도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나는 평안하다. 스트레스 제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다. 면역력을 높일 나만의 방법에는 셀프 토크가 아주 유용했다.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수업을 하고 나와 파김치가 되어 연구실로 돌아오면서 나는 혼잣말을 한다. 역시 나는 선생 체질이야. 평생 방송을 했어도 프로그램 출연은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긴장 100%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송을 마치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난 역시 방송 체질이야. 일하기를 놀기처럼 하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오늘도 나는 스트레스 제로다.
0: 셀프 토크 하시면서 스트레스 제로 연습을 하시는군요.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1: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반어적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치고 긴장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무척 효과가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그 저 종이에다 써서 붙이기도 해요. 여기저기다가
0: 그렇군요.
1: 뭐 설거지가 귀찮으면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도 써놓고요.
0: 그러시군요. 근데 방송할 때 여전히 긴장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1: 오늘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0: 아, 정말요?
1: 네.
0: 그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라면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1: 예전에 어떤 네.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방송을 오래 하다가 긴장이 안 되고 안 떠열리는 날이 있으면 그날 당장 방송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을 오래 해도 이 마이크 앞이라는 것은 경외감 그런
0: 맞아요.
1: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긴장하죠.
0: 그렇죠. 나는 긴장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시나 봐요. 몸이 굳어 있어요라는 말들을 아나운서들이 많이 듣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는 네. 선배님처럼 다들 세뇌를 하는가 봐요. 나는 네. 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온몸이 긴장을 하고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생방송 막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면 저 들어올 때마다 놀라서는
0: 맞아요. 그냥 방송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께서는 글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바쁘실 것 같지만 은퇴한 분들 중에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일이 없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1: 일이라는 게 꼭 뭐 어디 직장에 속해 있거나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요즘은 왜 경량 시대라 그래서 그 무슨 커다란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셀프 employment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0: 이제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1: 네.
0: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뭐 제가 어디 회사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 스스로 책 보고 쓰고 또 이렇게 개인으로 연락해서 강연도 하고
1: 네.
0: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뭐 내가 어디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고요.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꼭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봉사하는 일 이런 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또 어디 배우러 다니는 일 이거는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시간표를 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시간표를 짜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1: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생각 바꿔먹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신다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 바꾸는 게 사실 또 의지대로 되진 않거든요. 어때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상황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간혹 그러죠. 이제 그 옛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남편이 한동안 정치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기를 하느라고 이제 막 길에 서서 악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근하실 때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제 출근길 이런 데 서서 막 악수를 하는데 사실 그 바쁜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악수하자고 이러면 급해서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생각이나 뭐 그 이런 게 달라서 악수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얼굴이 알려진 두 사람이 서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악수를 하려니까 무척 부끄러웠어요.
1: 아.
0: 그리고 그 전날도 막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출근길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 손을 탁 치고 가고 이러면 이제 마음에 네. 상처를 받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상처받은 얼굴로 나와서 막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우리끼리 어떻게 마음 바꿔먹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다.
1: 아.
0: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막 신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시냐 그러면 어리둥절해서 악수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 마음도 기뻤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바쁜 출근 시간에 우리를 만났지만 그 반가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회사 동료들과도 나누고 그랬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어요.
1: 그렇군요.
0: 너무 괜찮았어요.
1: 그러게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하셨네요. 자, 오늘 신은경 작가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브라이언 페리의 As Time Goes By.

0: 일이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하다면 컴포트 워드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고 또 이런 걸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컴포트 워드는 이제 그야말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단어들인데요. 가끔 외국에서도 그런 그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뭐 네. 희망, 비전, 자유 뭐 이런 멋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질문을 해도 항상 그 어머니 생각만 해도 또 어머니 이렇게 발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사는데 고단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기분 좋아지는 게 있을까? 뭐 아기, 안개, 안개꽃, 무지개, 커피 뭐 이런 그 향기로운 카스테라 이런 단어들 이렇게 막 써보는 거예요. 한 50개 정도 이렇게 써보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이제 비주얼라이즈 돼가지고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또 향기로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아침 햇살 이러면 이렇게 따끈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왜 돈, 월급 성공 이런 거 안 쓰냐고 그런 젊은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뭐 어떤 단어는 어떻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라면 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떠세요? 있으세요?
0: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음식 이름 축 쓰면 기분 좋아하실
1: 어떤
0: 것 같아요.
1: 음식 지금 한 다섯 가지만 꼽아봐주세요.
0: 저는 의외로 막 순댓국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진짜요?
0: 예, 그런 막 걸진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속이 개운해지고 너무 좋아서 네. 안 쓰고 생각만 해도.
1: 보통 근데 이렇게 요리하시는 사진 저 가끔 보면 뭐 스파게티 이런 이탈리안 그렇죠. 음식.
0: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네. 니즈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그래요? 손님 대접 네,
0: 생각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밥을 좋아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는데요. 이 고집을 잘 다스려야 꼰대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고집도 는다. 한번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자꾸 우기고 고집 피우기 일수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적지 않으니 자신의 기억도 이제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볼 일이다. 남이 그렇다면 그 말도 옳을지 모르겠다고 우선 고개를 끄덕여 봐야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 세상에 그렇게 확실히 단정적인 건 많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만 남겨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서러운 것, 분노에 찬 것, 후회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들을 쌓아두기엔 내 머리와 가슴이 너무 작고 비좁지 않은가. 좋은 기억만 걸러내서 아주 선명하게 남기고 싶으면 그때 생생하게 기록해 볼 생각이다.
0: 작가님도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1: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옳다고 말을 하는데 남이 듣고 보기에는 고집을 부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0: 안 그럴 것 같아요.
1: 네. 많이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우리 왜 소통하는 거 이런 거 말하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아 그게 아니고 라고 하기 전에

0: 아, 그래? 일단,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좀 뜸을 들이죠. 그런 훈련이 뭐 어차피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하지는 않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도요, 뭐 어렸을 때 이제 했던 일들,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아닌 거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 어렸을 때 제가 동생들 노른자 달걀을 살만하면 노른자를 제가 다 먹고 동생들은 흰자를 줬대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동생이 노른자를 싫어하고 자기는 흰자가 맛있다 그래서 바꿔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누나가 언니가 노른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흰자만 먹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1: 기억의
0: 해서든지
1: 왜곡인가요?
0: 예, 왜곡이에요. 그래서
1: 네.
0: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하고 일기처럼 쓰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내가 고집 피우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고집을 피우려고 했을 때 이걸 찾아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치매 환자들의 경우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치매와 공존, 공생하면서 잘 다스려야 할 텐데요. 기억을 앗아가도 감정은 오래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 내용,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 기억을 잃은 앨리스 교수가 딸의 낭독에 눈시울을 붉히던 장면처럼 감정은 남는다. 얼굴이나 이름, 기억은 잃어도 감정은 오래 남는다는 말이다. 영화 아모르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시키고 먹이고 말없이 지켜보던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처럼 사랑은 남는다. 기억이 지워져도 감정은 가슴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사람답게 한다. 스스로 묻는다. 훗날 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한 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내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 이런 기억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남을까?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나의 딸이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의 시간을 돌이켜 공감해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나를 잊게 된다면 나는 이 기록을 마치 남이 써놓은 소설을 읽듯이 한 사람의 지난 시간을 그림 그리듯 읽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없다. 다만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며 기록할 수 있을 때 기록하며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1: 또 나이가 들어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또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정리하고 나면 비워지는데 그 공간을 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것은 버려야지 억지로 끌고 가면 오히려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나쁜 습관도 오래된 앙금 같은 씻을 수 없는 감정도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이젠 버려도 누가 탓하지 않을 만큼 나이 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일을 채워나가야 한다.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좀 더 바라보고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말이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시간은 가는 것. 그러나 늙는다, 병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보다는 성장한다, 발전한다, 익어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를 선택하기로 했다.

0: 네. 아, 낭독하면서 한편의 시를 낭독하는 느낌이네요.
1: 지영 씨가 읽어주니까 참 좋아요.
0: 원래는 작가님들하고 저하고 반반씩 낭독을 하는데, 이제
1: 아,
0: 오늘은
1: 그래요?
0: 선배님 낭독 워낙 좋은 게 소문이 나서 작가님이 다 선배님이 낭독하시는 걸로.
1: 아, 그거 알았으면은 미리 조절을 할
0: 네.
1: 걸
0: 덕분에
1: 그랬네.
0: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도서관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담 쌓고 사는 분들은 지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시니어들의 도서관 활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도서관을 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가시면 좋습니다가 아니었고요.
0: 네.
1: 그 제가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거기서 매일 아침 3페이지 글을 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고 또 아티스트 데이트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예를 들어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음악회를 간다든가 그림 전시회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데를 가서 한 2시간 정도를 자기 혼자서 즐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아티스트가 있대요. 창조자가
0: 네.
1: 있는 거예요. 왜 우리 7살 때뭐 하고 놀았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의 그 창조적인 거를 꺼내기 위한 작업인 거죠. 아침에 세 페이지 쓰는 거. 또 어디 좋은 데 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서관에 가면 무척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동네 도서관에 이제 등록을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7권이나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0: 네.
1: 2주 동안을 빌려볼 수가 있는데,
0: 그렇군요.
1: 더 좋은 거는 65세 이상은 3주를 빌려줘요.
0: 아, 시간을 더
1: 네.
0: 드리는군요.
1: 그래서 실컷 보고, 만약에 다못 봤을 땐 일주일 또 연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큰 글자 책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큰 글자 책을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0: 네.
1: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 나올까 했더니 지금 뭐 얼마든지 이렇게 다 출판을 해내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책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들이 많고 그래서요. 이제 그냥 뭐 그럼 뭘 무슨 책을 먼저 봐? 아무 책이나 봐도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나 이런 게 있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리에 관한 책을 한 7권 빌려와서 실컷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의 정리가 되고 하니까
0: 네.
1: 그렇게 읽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최근에 그 프랑스어를 독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1: 네.
0: 와, 정말 늘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하고 계시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1: 그냥 앱
0: 예.
1: 다운받아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0: 아, 근데 왠지 많이 늦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아니, 늘지는 않고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 남편이 이제 한때 프랑스 파리
0: 특파원
1: 특파원을
0: 되셨죠? 예,
1: 했거든요.
0: 맞아요.
1: 처음에는 저더러 무슨 루마니아어를 하냐고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막 좀, 아우, 너무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위로와 응원을 하죠. 어느 땐가 들려. 어느 땐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기다려 봅니다.
0: 와, 이제 65세 지급되는 교통카드를 이미
1: 어떻게 하면
0: 가지셨고,
1: 좋아요?
0: 프랑스 공부라는 새로운 일도 도전을 시작하셨고, 진짜 책 제목 그대로 이렇게 나이 드는 게 괜찮은 일인 것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1: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겉모습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셔도 누구세요?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나이 들면 좋겠고요.
0: 네.
1: 할 수만 있다면 잘 읽고 잘 쓰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책은 8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나오지
1: 아,
0: 않을까.
1: 사실은 최근에 1년에
0: 네.
1: 한 권씩 3년 동안 쓴게
0: 아,
1: 있었어요.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가능하다면 1년에 한권 정도는 써볼까요?
0: 아, 너무
1: 괜찮겠죠?
0: 좋죠. 꼬박꼬박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불러주시겠습니까?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신은경 작가님과 말씀 나누면서, 아, 정말 우아하게.

0: 나이 든다는 거참 멋진 일이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 속에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끝곡 키스 자렛 쿼르텟의 연주로 컨트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장 자크 쌍페라는 삽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배경 속에 작은 사람들을 즐겨 그렸는데요. 자신의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죠. 내 주인공들이 작은 게 아니라 세상이 지나치게 넓은 겁니다. 전망대에 올랐을 때나 밤하늘의 우주를 생각하면은 우린 쌍페가 그린 그림 속 주인공처럼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이렇게 작은 우리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하지만 작은 힘도 모이면은 못할 게 없죠. 세상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우리들의 힘을 믿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선희의 행복의 나라로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가끔 내가 뭐라고 하다가도 내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기뻤다는 얘기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연 하나, 이름 한번 불리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그렇지 못하면 듣고 싶지 않아진다는 여러분의 말씀에 내가 참 많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기도 하죠.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마음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이 가득한 LP카페로 여러분 안내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민들레 난 너에게 이어서 홍성민이 부릅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민들레 난 너에게, 그리고 홍성민이 부른 기억날 그날이 와도였습니다. 이승민님께서 님들 여름이 다가왔으니 식중독 조심하시고 체력관리 잘하세요 라는 걱정어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식중독 사고 곧잘 있나 보더라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절 감기 환자도 은근히 있는 것 같던데 다들 우리 이승민님 말씀대로 체력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만나죠.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그리고 터보입니다. Love is.

먼지를 털어내고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이 한 장의 앨범에서 누군가의 청춘의 한 페이지도 만나보는 LP카페. 오늘도 지난 시절의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1982년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해체한 밴드 장기들의 노래 첫사랑입니다. 장기들은 당시 활동하던 작곡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고요. 국내 최초로 블루스와 레게를 연주한 밴드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첫사랑은 어민호의 솔로 음반에도 수록돼 사랑받게 되는데요. 장기들 음반에선 이 곡을 만든 박동률이 직접 불렀습니다. 장기들은 박동률, 어민호, 라원주가 멤버인데 어민호는 아시다시피 신촌블루스의 리더고요. 라원주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빠진 동그라미, 탈춤 등 송골매 초기의 노래들을 모두 작곡한 스타 작곡가입니다. 이 앨범에는 남궁옥분이 불러 히트시킨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도 박동률의 목소리도 실려있는데 오늘 장기들의 첫사랑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하실 노래는 해바라기에 지금은 헤어져둡니다. 미국에 살던 김영미가 잠깐 귀국한 틈을 타서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 김영미까지 다시 모여 발표한 노래죠. 이 노래가 수록되는 바는 1986년에 발표되는데요. 신곡보다는 먼저 발표했던 두 장의 음반 수록곡을 다시 녹음해 실었습니다. 당시에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는 솔로 가수로서 입지가 아주 탄탄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이 앨범이 나왔을 당시 해바라기 1기였던 이주호는 유익종과 함께 또 다른 듀오 해바라기를 결성해서 인기 상종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해바라기의 대결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금은 헤어져도는 이정선이 작곡했지만 이주호가 이끈 해바라기에도 수입을 했었죠. 그럼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장기들의 첫사랑, 이어서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지금은 헤어져도.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 카페. 이번엔 김원중의 바위섬을 준비했습니다. 김원중의 바위섬은 원래 광주 전남 출신 음악인들의 노래를 모은 옴니버스 앨범 예향의 젊은 선율에 수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히트하면서 음반사에서는 겉표지를 김원중의 사진으로 바꾸고 타이틀 역시 바위섬으로 바꿔서 다시 출시했죠. 바위섬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립되었던 광주를 상징한 노래입니다. 당시 조선대학생이었던 배창희가 소록도를 방문했다 영감을 얻은 곡인데요. 고립된 소록도가 마치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처럼 느껴져서 작곡했다고 하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했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정미조의 개여울입니다.

표현하는 매개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김원중의 바위섬, 이어서 정미조가 부릅니다. 개여울.

오늘 LP카페에서는 장기들의 첫사랑, 해바라기의 지금은 헤어져도, 김원중의 바위섬, 정미조의 개여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이었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김정민입니다. 애인.

0: 우리들의 심장소리와 음악의 템포를 맞춰보는 신세미 언테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참 어색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참 그 진짜 말 그대로 어색한데 우리 신세미 평론가는 어색한 사람과 잠시 동안 침묵하기.
1: 네.
0: 또는 수다스러운 사람과 10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기. 어느 쪽이 더 나으신가요?
1: 저는 그래도 얘기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0: 그렇죠.
1: 네. 사실 얘기 맞아요.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0: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힘들어.
1: 그게 더 어려우니까 차라리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시간이더라도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낫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1: 그러시죠.
0: 얼마 전에 저 회사에 좀 높은 분, 네. 어려운 분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두세 층을 같이 오는데 안녕하세요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올라오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길든지 서로
1: 네 계단을 이용해야겠어요 진짜
0: 저도 잠깐 그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는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부활의 1993년 기억상실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부활에게 부활의 날개를 달아준 앨범이기도 하면서 또 동료를 잃은 슬픔이 좀 서려있는 그런 좀 독특한 앨범인데요 이제 김태원이 대마초 흡연으로 복역 이후에 이제 보컬 김재기를 만나서 3집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추스른 그 밴드 녹음인데 이제 거의 시작하자마자 김재기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앨범이 또 다른 벽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0: 그랬죠.
1: 네, 하지만 이제 김태원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진행된 상태 그대로 이제 앨범을 완성하기로 이제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인지 이제 보컬의 자리를 좀 이전 작품들보다 뭐 어쿠스틱 기타나 신디사이저를 활용해서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0: 예.
1: 그리고 또 이 빈자리를 또 김태원의 기타 솔로가 또 메우기도 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감성적인 부활의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또 수록곡 하나하나에 또 완성도도 높은 앨범이어서 사실 이 타이틀곡 사랑할수록에 이 곡들이 가려지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0: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한 곡이 워낙 큰 조명을 받다 보니까 네. 나머지 완성도 높은 곡들도 묻혀서
1: 맞아요. 네,
0: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죠.
1: 네, 사실 이 앨범 세일즈도 굉장히 좋아서 100만 장 이상 넘게 팔렸는데요. 이 앨범의 첫 곡에 그 오프닝의 자리를 맡고 있는 소나기라는 수록곡을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하고요.
0: 소나기요?
1: 네, 사실 이 곡은 또 부활의 상징적인 곡이 됐죠. 그 이후 김재기 이후에 부활 역대 보컬들이 모두 이 소나기를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창 피어나던 장면에서 넌 떠나가네라는 가사가 이 곡에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가사를 부를 때 김재기가 본인의 운명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25살의 나이로 요절한 김재기의 삶이 또 이 가사에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좀 여러 감정이 드는 곡이어서 이제 함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

0: 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창 피어나던 장면에서 넌 떠나가네.
0: 네.
1: 그렇군요. 부활의 소나기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나기,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평소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입니다.

기억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꿈.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세대마다 사랑을 향한 생각이 다를까요? 나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농축되고 증류되어 어느 순간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을 호감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호감보다 한층 빛나고 숭고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불안한 시대, 사랑도 불안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랑을 호감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무언가의 반응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한 종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본래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싹트는 강렬한 반응으로 불리니까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일 수도, 오래전 기억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기쁘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불씨가 되는 물리적, 심리적 계기가 존재합니다. 감정이라는 불꽃을 지피는 요인은 늘 바깥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 장면이나 기억들이 맞물리며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불꽃이 타올라 기쁨이나 즐거움,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이런 감정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 속에서 쌓아온 경험이 남긴 기억과 관련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향해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싹트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늘 내 경험과 기억이 밑바탕이 되고 여기에 세상이 만든 가치관이나 윤리가 더해집니다. 만약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내가 느끼는 호불호는 세상의 호불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죠.
1: 역시 최고의 클랩.
0: 사랑을 감정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판단하지 못하고 뚜렷한 감정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나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같은 화가들의 추상화를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어쩐지 낯설고 어색한 작품 앞에서 선뜻 좋거나 싫다고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릴 겁니다. 감정이란 금세 치솟다가도 이내 가라앉곤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부를 때처럼 몸 상태만으로도 감정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곤 합니다. 심지어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나 기압 변화에 따라서도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사랑 또한 결국 불안정한 감정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사랑은 훨씬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미를 특별히 여긴다 해도 만일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고 커져서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감정의 한 형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호불호 에서 호, 즉 좋아함이라는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자신의 취향, 곧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불완전한 감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취향 또한 자연스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며 결혼한 두 사람이 몇 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 도장을 찍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호불호와 세속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본래 불안정합니다. 몸 상태, 감정 기복, 가치관 변화가 뒤섞이며 시시각각 달라지죠. 세월 따라 음식 취향이 변하듯 사람을 향한 호불호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사랑으로 바뀔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외로이 꼭대기에 서 있는 감정과 같아서 한없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사랑이란 생각보다 모호한 개념입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호불호나 흔들리는 감정의 또 다른 이름표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도 정작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의 상태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을 품고 납니다. 그래서 스크린 너머에서만 본 유명 배우를 향해 진지하게 난 저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경험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범주에 넣기조차 망설입니다.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쩐지 오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는 지식의 깊이가 곧 관계의 깊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아서 얻는 정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를 맺고 친

0: 친밀함을 나누는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끝에 비로소 생기는 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나 논리로 증명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겪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순도 높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으로는 어렴풋이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곱씹으면 금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연결된 행위를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막연하기만 했던 사랑이라는 영역이 조금씩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가령 입맞춤은 사랑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물론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죠. 자주 웃거나 친밀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태도 역시 사랑과 연결된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면 뒷장에 나오는 표 항목들이 사랑과 맞닿았음을 나타냅니다. 뒷장의 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랑의 순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열한 여러 행위에는 분명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웃어 보이거나 친절한 행동이 규칙이나 의무에 따른 태도라면, 즉 간호나 요양, 경호, 고객응대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순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명령이나 규칙 때문이라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정해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담아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사랑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란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될 때 순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일수록 사랑이 많이 담긴다면 치안이나 스토킹, 강간 같은 행위도 사랑의 순도가 높은가? 이런 행위는 누구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았으니 겉보기엔 자기 의지로 행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행위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표현은 착각일 뿐, 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 망상, 충동, 왜곡된 사고처럼 내적 강제로 인해 움직인 결과니까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전을 얻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체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사랑은 존중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는 너희의 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대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건 뒤틀린 생각이 낳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 안에 티끌만큼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바깥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속셈을 감춘 행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웃음, 선행, 보살핌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계산이 앞서거나 체면치레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은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겉모습 너머로 사랑을 알아봐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고 합시다. 사람들 눈에는 훈훈한 이야기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홍보 효과, 세금 감면 같은 유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부라는 행위 뒤에 사랑이 아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인 셈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기부했으니 안 한 것보단 낫잖아. 성경 속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 이 말은 행위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얹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는 변질되니까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난 기부라면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기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내면의 충만함만이 보상이다.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사랑하면 나오는 여러 행위는 모두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자 짐 메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누가복음 6장 32절.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돈이나 명예처럼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내어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 그게 보상입니다. 이를 자기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다르지만 충만해지는 감각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일도 사랑이라는 형태가 아닐까요? 내면을 평화와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도 내 몸을 위한 사랑이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행위도 사랑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시 그늘에 앉아 숨 고르는 순간도 사랑이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갑니다. 먹고 씻고 쉬고 돌보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내 안의 신뢰와 존중을 단단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랑이라는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으로 되살려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관계의 피로, 감정의 번아웃, 연결의 단절 속에서 사랑은 점점 사적 감정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사랑을 철학적 사유의 언어로 다시 세우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사랑을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뭐라고요? 구렁이가 나와요?
1: 어젯밤 꿈을 꿨는데 커다란 눈구렁이 한 마리가 너를 칭칭 감더니 폭 안기는 거야.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더라. 꿈인 줄 알면서도 하도 뒤숭숭해서. 뭔 일 있어?
0: 아이, 그게 저 엄마 저 그 결혼해요. 예.
1: 결혼? 아유 잘 됐네. 국적은?
0: 미국 여자죠. 뉴욕 태생. 이름은 마거리 씨예요.
1: 마거리. 응. 미국 살려면 미국 여자랑 결혼해야지. 잘했다. 마거리는 뭐 하는 여잔데?
0: 아휴, 그냥 뭐 저희 애완견 돌보면서 살아요. 예.
1: 일 안 하고 애완견 돌본다고? 돈이 많은 여잔가 보네.
0: 아유, 여긴 뉴욕이니까.
1: 아, 예. 거기서 뉴욕이 왜 나와? 돈이 많으면 어디서든 개 돌보며 사는 것이 뭐 뉴욕이라고 뭐가 달라?
0: 아유, 달라. 뉴욕은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뉴욕은 한국과는 달라요. 예? 여긴 뉴욕이에요, 뉴욕.
1: 뉴욕은 뭐가 다른지 어디 드러나 보자.
0: 아휴, 뉴욕에는 별별 직업이 다 있어. 어? 스너글러라는 직업도 있고.
1: 스너글러? 그게 뭔데?
0: 잠옷 입고 여자 안아주고 돈 버는 뭐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서울이라면 놀래 자빠지겠지만.
1: 놀라 자빠지긴. 괜찮은 직업이구만.
0: 엄마가 이렇게 앞서가는 여자였어?
1: 서울에도 스너글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겠다. 이 뉴욕에만 외로운 여자가 있는 게 아니야.
0: 엄마도 외로워?
1: 외롭지. 진심으로 나를 안아주는 남자가 없어. 연애할 때는 네 아버지가 진심을 다해 안아줬는데. 아이 됐고. 공학 보게 마거리 생년월일 좀 알려줘봐. 태어난 시까지 알려줘봐.

0: 알면 더 좋고.
1: 아니, 그런 거는 모르는데.
0: 아, 결혼할 여자 태어난 신은 몰라도 생일은 알 거 아니야.
1: 아직 몰라. 아,
0: 그럼 다음에 꼭 물어보고. 나이는?
1: 나이?
0: 아이, 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나이도 몰라.
1: 알지. 아, 근데 그게 지금.
0: 아야, 늙은 엄마 숨 넘어가겠다. 몇 살인데? 설마 미성년자야?
1: 아야, 그 반대로. 아이, 그냥 좀 많아.
0: 아나 얼마나? 너하고 이 동갑이야?
1: 아, 진짜 너 많아.
0: 얼마나?
1: 73.
0: 아이고, 뭐라고? 인수야, 엄마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국제전화라 혼선이 됐나 봐. 몇 살이라고?
1: 아유, 73, 73, 73. 아이, 엄마. 아, 여기 그 뉴욕이라 가지고, 에? 뉴욕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과는 달라.
0: 다르긴 뭐가 달라? 그거는 결혼이 아니라. 인수야.
1: 아, 인수라고 그 부르지 마요. 내 이름 데이비드야.
0: 네 이름이 왜 데이비드야? 네 이름은 인수야. 내 이름 김인영 가운데자 인. 네 아버지 장수철 가운데자 수. 어? 합쳐서 만든 이름 장인수.
2: 장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몇 번 벨소리가 울리다 배터리가 나갔다. 충전기를 갖고 오지 않은 걸 깨닫고 롱패딩만 걸친 후 집으로 갔다.

0: 야, 마가리 집에 있다 오랜만에 내 방에 오니까 야, 어떻게 뭐 더 작아진 것 같냐 방이. 어우, 추워. 어우.
1: 그 사이 방은 더 작아져 보였다. 방 안에서는 냉기가 흘러 금세 따뜻한 마거릿의 집이 그리웠다. 벽 한쪽에 있는 충전기를 주머니에 넣고 배터리를 갈아 끼운 다음 아리랑 식당으로 달려갔다.
2: 김!
3: 어?
2: 뭐, 바쁘면 그냥 갈까?
3: 아, 아니야, 들어와. 바쁜 거 지났어.
4: 전화 건 통화됐어? 그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며.
0: 전화도 안 돼. 날 피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4: 어떻게, 어? 내가 전 찾아서 손 좀 봐줘? 어?
0: 아니야, 야, 그럼 일만 더 커져. 말이라도 고맙다. 그보다
4: 장, 속 파는 일이 있구나.
0: 아, 아니 마거리 아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 이 결혼 반대래.
4: 아, 아들 입장에선 반대할 수 있지. 유산이 걸려 있으니까. 너한테는 최대의 걸림돌이 나타난 거고. 아유, 답답하겠다.
0: 넘을 수 있을까?
4: 왜? 자신 없어?
0: 아, 솔직히. 아유. 하지만, 아유, 넘어야지. 아무리 높은 걸림돌이라도 넘어가야지. 안 그럼 추락이니까.

0: 어? 브라이언!
1: 오늘도 여자 안아주고 오는 거냐?
2: 저 녀석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언제 들어온 거야?
1: 에이, 잠옷을 이 짝퉁 가방 안에 넣고 여자를 찾아다니는 스너글러 데이비드
0: 찬. 야야 너 내 가방 뒤진 거야? 이거 진짜
1: 야 니놈 가방 저 침대 밑에 숨겨놨더라? 다 뒤져봤지?
0: 야씨 남의 가방을 왜 뒤져?
1: 아이고 진정해라. 니놈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망친 건 나라고. 니놈에 대해 알아보느라 하루 종일 한인 사회를 내가 뛰어다녔거든. 덕분에 니놈 직업이 뭔지 내가 알아냈지.
3: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모처럼 잠 좀 푹 자려고 했더니.
1: 어머니, 제가 아들 된 도리로 어머니와 결혼하겠다는 놈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이놈 가방 안을 제가 다 뒤지니까 이런 메모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2: 다행히 내 여권은 아니야. 내 여권이 만료돼서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면 영주권 받으려고 결혼한다는 걸 알 테고 그럼 더 길길이 날뛰겠지?
1: 어머니, 이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 아들이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0: 메모지 내놔,
3: 그만해, 브라이언.
1: 왜요? 어머니도 아셔야죠. 캐서린, 엠마, 도로시, 에이미, 나오. 여기 어머니 이름도 있겠죠?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돈 받고 여자를 안아주는 남자라니. 오마이갓. 어머니, 이놈 스너글러라고요. 야, 이거 다 스너글러 하면서 안아준 여자지? 내가 한번 전화해볼까? 오늘 밤 남자 필요하세요.
0: 야, 진짜 적당히 해, 인마.
1: 어머니, 이놈요, 돈만 주면 몸도 팔고 영혼도 파는 놈이에요.
3: 브라이언,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진 거야?
1: 아니,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도 최소한 이놈이 뭐 하는지 실체는 아셔야죠.
3: 스너글러가 어때서?
1: 어머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전 어머니가 스너글러 집으로 불러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리밖에 몰랐던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를 불러드려요? 뭐, 그래요. 좋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스너글러 별거 아니라고 치죠. 근데 이거, 에? 이거 뭔지 아세요?
2: 내 여권이다.
1: 여권 보니까 이미 비자가 만료됐더라고요. 어머니, 이놈 이거 불법 체류자예요. 영주권 따려고 어머니에게 접근한 거라고요. 어머니도 이놈 불법 체류자인 줄은 미처 모르셨죠?
3: 알고 있었어.
4: 브라이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순간 장은 마거릿에게서 이제껏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뭔지 알겠다면서 브라이언이 마거릿에게 대들었다.
1: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있었으면 서로 거래를 한 거네요? 저놈은 영주권 받고 어머닌 젊고 말 잘 듣는 남편 얻는 걸로. 그렇다면 이 거래는 어머니가 손해입니다.
3: 그렇지 않아. 데이비드가 날 위해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 내가 얻는 게 더 많다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니, 제가 이 거래 깨버릴 겁니다. 당장 신고할 거라고요.
3: 브라이언,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다.
5: 예, 경찰입니다.
3: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좋다면 마음대로 해.
1: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다 미쳤어, 미쳤다고. 어머니도 니놈도 다 미쳤어.
0: 저 새끼가 남의 여권을 왜 던져?
6: 내가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거야 반드시!

0: 브라이언, 이 집을 너한테 줄게.
1: 짐작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건 이 집이었어.
2: 어머니, 어차피 이 집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 집 아닌가요?
0: 내 아들이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군. 유언장을 작성하면 넌 이 집뿐만 아니라 내 재산은 한 푼도 가질 수 없어.
2: 좋아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이 집으로 저랑 거래를 하겠다는 거네요?
0: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듣는군.
2: 그래도 제가 신고하면요?
0: 이 집이 싫은 거구나. 내 재산 모두.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0: 이것으로 이 일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겠다.
2: 아니, 어머니! 아, 진짜 근데 저놈 사랑이라도 하는 거예요?
0: 네가 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구나.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지.
2: 아니, 올리버랑 하시면 되잖아요.
0: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지.
2: 아니, 올리버가 어머니 좋아하잖아요. 독서 모임에 들어온 것도 어머니 때문이고, 올리버 생각하는 게 어머니랑 똑같고 재력도 비슷하고,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같은 백인끼리.
0: 내 아들이 점점 나를 실망시키네. 게다가 백인 우월주의자라니.
2: 뭐, 알았어요. 그럼 그 말 취소할게요. 하여튼 제가 결혼식 하기 전까지 한인사회를 다 뒤져서라도 이놈 실체 낱낱이 밝힐 테니까 그땐 이 결혼 당장 취소하시는 겁니다. 이놈이 한국에서 살인자였는지 사기꾼이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전 한인 만나러 갑니다.
1: 한인? 누굴 만난다는 걸까? 아니, 나야 거리낄 건 없지만 누가 모함이라도 하면...
0: 아침부터 브라이언 때문에 신경을 썼더니 피곤하네. 나 좀 쉬고 있을게.
1: 예, 예. 설거지며 뒷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0: 고마워.
1: 예.
3: 장은 빈 접시와 포크를 들고 일어나 게스트로 갔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키친 타월로 싱크대를 한 번 더 훔쳤다. 그러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다. 현관에 있는 브라이언의 구두를 발견하고 장은 그것마저 들고 나가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슈터에 던져버렸다.

0: 웨딩드레스가 맞으려나?
1: 우와,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있어요? 우와.
2: 그날 오후 마거릿은 옷장에서 게리와의 결혼식 때 입은 웨딩드레스를 찾아 입었다. 마거릿은 옷장에서 게리가 입었던 검은색 턱시도를 꺼내 장에게 주었다.
0: 이 턱시도 게리가 입었던 건데 데이비드가 한번 입어볼래?
1: 예. 아, 돌아가신 분 옷이라 깨름칙하지만 뭐 어때? 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어때요? 조금 크지만 뭐 괜찮죠?
0: 게리 같아.
1: 예.
0: 게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엔 턱시도를 입고 예. 집안을 걸어 다녔어. 자, 게리처럼 두 팔을 한번 올려봐.
1: 예. 이렇게. 이렇게요?
0: 조금 더. 아, 조금만 더.
1: 더.
2: 장이 팔을 위아래로 힘껏 올렸다 내렸다 하자 마거릿이 웃음을 터뜨렸다. 신이 나서 장은 마거릿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었다.
1: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2: 그만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고 말았다. 찌지직 밑단이 찢어졌다.

0: 불길한 기운이 처가에 닥치고 있으니 우리 집은 물론 형님들에게까지.
1: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지나마.
2: 서해안의 무인도로 피신하는 이지한.
3: 법적으로만 형제지 우리 원수 같은 사이다.
4: 계산은 네 형과 해라.
2: 하루아침에 도명이 충청도가 아닌 청홍도로 바뀐다.
5: 레이디, 여기는 한양. 컴백 플리즈.

0: 어디예요, 아빠?
1: 이지함의 큰아들 산두 되시겠다.
2: 삼계나루, 마포나루라고도 하지.
0: 와, 사람들 진짜 많다. Too many people. 오호.
1: 조선시대의 마포나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류가 집결하는 조선 최대 유통중심지로.
0: 저건 뭐예요? 응? 이거는요? 어, 응? 저거는요? 응? 저건 뭐예요? 아. 어, what's that? What's that? 아. What's this? 아. 어,
1: 마포나루의 주변은 다양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주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0: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조선의 다운타운 마포나루.
1: 아빠! 응? 오버대요! 저기! 오버대요. 저 스머프 집 같은 거 저거 뭐예요? 뭐예요? 뭐냐고요? 뭐예요? 뭔데요? 뭐예요?
0: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리버뷰가 보장된 곳에는 어김없이 초호화판 정재가 있었고.
1: 뭔데요? 뭐예요? 뭐냐고요?
2: 상두야.
1: 네.
2: 저기 말이야. 권세 있고 돈 많은 양반들의 놀이터라고나 할까?
0: 한강 북쪽 강변엔 주로 왕족들의 정재가, 남쪽 강변엔 고관 대작들의 정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효사정, 황하정, 태화정, 영복정, 낙천정 등등.
1: 어른들은 놀이터에서 뭐해요? 뭐해요? 뭐해요? 뭐하냐고요? 뭐해요?
2: 그래, 그 너도 뭐 크면 하냐고요? 알게 돼. 그래, 산두야.
1: 뭐야?

0: 박산두야, 아빠도 여기 마포나루에다가 정자 하나 지을까?
1: 어? 어, 저렇게 스머프집 같은 거야?
0: 아니, 스머프집 말고 아빠는 저런 정자들보단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자연 친화적인 미래형 친환경 유기농 정자를 지을 거야.
1: 와우, 베지터블. 어, 베지터블. 거기서 나도 놀아도 돼요? 돼요? 되냐고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되냐고요?
0: 산두야.

0: 아니, 우리 형편에? 아, 여보. 아니, 우리 산두도 저렇고. 아유, 그것도 마포에.
1: 산두가 왜?
0: 아유, 당신 마용성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1: 그래서 말인데. 아, 산두도 저렇게 컸고. 저기 돈 좀 땡길 수 있을까?
0: 돈? 아, 참. 역적 집안이 됐으니 신용대출도 안 되고 정규직 취직도 안 되고. 여보 미안해요.
1: 아, 이 사람은 미안하기는, 그게 다 내 팔자야.
0: 아, 그게 당신 팔자라니요?
1: 아휴, 내 사주에는 처복이 없어.
2: 아, 여보!

0: 마포 나루토의 정자를 지어야겠다고 결정한 이지함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1: 서서 자 역시 선생님 부부로 서서
0: 마포 나루 옹기골의 털을 잡고 흙으로 언덕을 만든 후 손수 굴을 파기 시작한다.

0: 사사.
1: 아빠 종자 뛰는다면서요. 베지터블.
0: 베지터블? 아, 물론이지. 어? 가성비 끝판왕에 아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유기농 정자.
1: 아니, 이건 자, 엄마가 좋아하는 황토찜질방인데. 베지터블. 자,
2: 토구를 완성한 이지함은 그 위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운 뒤 석가래를 얹고 지붕을 덮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2층짜리 정자를 완성한다.
0: 자, 이게 구석구석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3: 그렇구나. 그러니까 1층은 토굴이고 2층은 루프탑?
4: 아, 형 또 핫한 건 알아서 루프탑은 무슨. 에이,
0: 역시 우리 큰형님. 자자, 우리 집 루프탑에 올라가면 한강 뷰가 쫙.
5: 리버뷰.
0: 야경도 아주 끝내줘요.
4: 야, 너 설마 루프탑에서 술이나 홀짝거리려고 이걸 지은 건 아닐 테고 여기서 뭐 하려고?
0: 에휴, 뭐 연좌제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아니,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3: 아, 그럼 뭐 할 일은 있었지 아마?
0: 모르긴 해도 전국의 나루토 중에 이 마포 나루를 드나드는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겁니다.
4: 어?
3: 그치?
4: 그래?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서 부동산 사업이라도 하려고?
0: 뭐든 해야죠.

0: 토정 어때요? 토정. 흙으로 지은 정자니까 토정.
1: 토정이라? 토정.
2: 정자의 이름을 토정으로 정한 뒤 드디어 길이를 택해서 토정을 오픈한다.
3: 야, 이제 막 오픈한 우리 토정은 고객님들의 다양한 힘조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원스톱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그냥 너무 좋아요.
4: 토정입니다.
5: 놀다 가세요.
4: 밥 좀 드시고 가세요.
2: 뜬금없이 흙으로 지어진 정자가 자리를 잡자 마포나를 오가던 사람들은
6: 아유 저 봐봐 저 안 된다고 그저 생기는 게 나이트야.
7: 아 나이트는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겠지.
8: 아니 그 간판에 토정이라고 쓰여있던데.
7: 아니 뭐 그러면은 찜질방인가?
6: 어 맞네 황토 찜질방인가 보다.
7: 아니 뭐가 됐든 그 나루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쌈짓돈 긁어모을 심포겠지.
8: 주인이 양반 출신이래 양반.
6: 어머머머머 세상에 이제 양반 놈들이 돈 벌겠다고 나루토까지 키워나오는 세상이 됐네.
3: 아유 언제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 무료 너무 좋아요.
7: 아 기본은 다 무료라고 하지.
6: 아 그래 낚이면 안 돼. 그저 낚이면 지는 거라고.
7: 그래
8: 맞아.
2: 소위 양반이라는 자가 돈만 있으면 너도나도 누구나 비단 옷을 입던 시절에 거칠거칠한 삼베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토종 루프탑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자 사람들은 이지함을
9: 완전히 미쳤어 정차려 미쳤어 Are you crazy? Are you crazy?
2: 그렇게 보겠지 아무래도. 그러던 어느 날
6: 저기요
10: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1: 아니 이런 집에 누가?
12: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게.
6: 저 지나는 길에 잠시 쉬어갈까 해서요.
10: 아 그 안내판 보니까 무료라고.
11: 정말 공짜예요? 기본 요금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저희 노잣돈이 다 떨어져서.
12: 아이고 이거 보아하니 어? 과거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모양인데. 자자자자 일단 루프탑으로 올라가지. 우리 집이 말이야 이게 뷰 맛집이야.
6: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올라왔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12: 어떻게 알기는 딱 보면 알지.
6: 딱 보면 압니까?
12: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6: 예?
12: 우리 집안에선 그 신통력 있다고 했는데 최근 말이야 이곳에선 나를 가지고 네가 미쳤어 네가 미쳤어 아유 이러더군.
11: 야 이게 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나. 저기요 그, 저 합격일까요? 저 이번 과거 시험에 못 붙으면 장가도 못 가거든요. 처가들 집안에서 공무원 아니면 절대 딸 못 준다고 해서요. 저 재수 좀 봐주세요. 네?
12: 아이고 자넨 볼 것도 없어. 무난히 과거에 급제해서 내년 봄이 되면 국수까지 먹게 될 걸세.
11: 국수? 과거에 급제하고 장가까지 간단 말입니까?
10: 저는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12: 합격!
10: 와!
12: 자네도 합격이야.
10: 감사합니다. 야, 너도 여쭤봐.
6: 나 됐어.
11: 아니 저기 이 친구는요 어르신? 얘가요 우리 중에 제일 열심히 그리고 제일 오래 준비한 놈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어머님이 병주.
10: 얘는요
12: 잠깐 혹시 자네 집 뒤에 대추나무 있나?
6: 어떻게 그걸?
12: 나

0: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빨리 말해봐요.
1: 상두 김다운.
2: 다운아, 우리 지암이 반지하 집값은 언제 다운되냐? 다운아, 집은 박영재.
3: 민수형 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규창이었어요.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파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인 파사성은 해발 235m 높이의 파사산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여주를 상징하는 물줄기인 여강, 즉 남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따라서 파사성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남한강 전경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일부러 일몰 시간에 맞춰 파사성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사성의 성광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파사성은 남한강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입니다. 따라서 파사성 안에서는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유물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파사성이 오래전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현장임을 증명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파사성은 역사적인 인물들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명소입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어린 단종이 소리내어 크게 울었던 곳이고요. 명성황후가 임오군란을 피해 이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해 유성룡은 파사성 아래에 강이 돌아갔고 성 모서리에 날리는 붉은 꽃은 셀 수가 없구나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사성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한강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파사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라의 5대 임금인 파사 이사금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고요. 삼한시대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파사국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사성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여주 지역의 문화생태 탐방로인 여강길 8코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파사성길이라고 불리는 이 탐방로는 당남리섬 입구를 출발해서 파사성 정상과 수호사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남리섬에서 1km를 걸으면 파사성 보도 현수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파사성 남무까지는 꽤 가파른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사성 남문에서 왼쪽 성곽길 따라 10분쯤 걸으면 마침내 파사성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파사성 남문에서 정상으로 가는 성곽길에서는 일명 연인 소나무라고 불리는 소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의 금슬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사성 정상에서 파사성 동문을 벗어나면 마의 여래불 370m라고 쓰여진 이정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의 여래불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기 때문에 여강길 8코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잠시 경로를 이탈해서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물입니다. 마의 여래불에서는 남한강 물줄기를 잠시 감상을 하고요. 수호사와 신내천을 지나 당남리 섬으로 돌아오면 5.4km 길이의 여강길 8코스를 모두 걷게 됩니다. 파사성을 둘러본 후에는 근처에 있는 천서리에서 막국수로 요기를 하면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파사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시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십자인대 파열로도 통증은 있고요. 반원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반월 연골판 손상은 무릎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복되면서 손상 정도가 심해질수록 파열 위험은 높아지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반월 연골판 파열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월 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연골입니다.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반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무릎 관절의 반월 연골판이 손상되는 이유, 특히 파열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이원석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월판 연골, 반월상 연골, 반월 연골판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같은 의미인가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데요.
1: 아, 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도 부르는 명칭을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0: 네.
1: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같은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이 중 정확한 명칭은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0: 네.
1: 진료실에서는 줄여서 연골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반월판이나 반월상 연골처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골과 연골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에서 연골이 닳았다라고 할 때는
0: 네.
1: 연골은 그 뼈 끝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보호막을 얘기하고
0: 네.
1: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골판은 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반달 모양의 쿠션 구조물을 말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연골판의 재질 자체가 섬유 연골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섞여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연골판은 말 그대로 납작한 판 모양처럼 생겼고 무릎 안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청취자분들께서는 연골판을 무릎 안에 있는 납작한 쿠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이 좀 손상되는 거 비교적 흔한가요?
1: 아, 네. 결국 흔하냐고 물어보신 건 손상에 대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0: 네.
1: 첫째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스포츠, 외상성 손상이고 둘째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손상입니다.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서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는 빈도가 낮지만 급격한 방향전환이 있었거나 충격이 있었다면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또 연령이 올라가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MRI로 확인을 했을 때 통증이 있든 없든 10명 중에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연골판 손상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전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외상성 손상이 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스포츠 활동 중에 손상 위험이 큰 건가요?
1: 그 앞서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0: 네.
1: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 중에 무릎을 다쳐서 오시는 경우를 보면
0: 네.
1: 그 원인으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연령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더라도
0: 네.
1: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힘이 가해지지가 않아도
0: 네.
1: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환자, 뭐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0: 네.
1: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무릎 질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0: 네. 이 반월 연골판이 손상된다는 게 파열

0: 파열을 의미하나요?
1: 아, 이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강해서 네. 놀라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0: 아, 하지만 네.
1: 네, 그 하지만 이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연골판 손상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이 가거나 찢어진 파열 상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손상의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겉면이 살짝 해진 수준의 작은 균열부터 네. 너덜너덜하게 일부가 들려 있는 경우, 그리고 조각이 크게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끼이는 경우까지 네. 다양합니다. 또 최근에는 뿌리 부분 손상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의자에 고정해둔 쿠션에 끈이 풀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쿠션 자체가 멀쩡해 보여도 네.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면 앉을 때마다 쿠션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네. 뿌리가 손상된 연골판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관절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파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고 네. 그 안에 파열이라는 상태가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 앞서 연골판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반월 연골판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릎 관절 안에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위쪽에 있는 뼈와 견골이라고 불리는 아래쪽 뼈 사이에 네. 안쪽이랑 바깥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모양이 마치 밤하늘에 뜬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반월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시다시피 우리 무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도 버텨야 되지만 한 발로 지탱하거나 걸을 때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약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또 특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5배, 쪼그려 앉을 때는 무려 7배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반월상 연골판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스펀지 역할을 해줍니다. 위에서 누르는 수직의 힘을 옆으로 넓게 분산을 시켜서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를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안정장치 역할을 함께합니다. 결국에는 이 연골판이라는 것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0: 네. 그 쿠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손상 위험이 있을 정도로 좀 약한가요?
1: 약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부담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무릎은 체중을 계속 지탱해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을 때는 부담을 크게 받게 됩니다. 네. 이 연골판이 단순히 눌리는 힘뿐만 아니라 비틀리는 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을 급하게 바꾸거나 몸이 돌아가는 동작에서 손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연골판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네. 큰 외상이 없어도 오래 입은 옷이 찢어지듯이 일상생활 중에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 연골판은 약한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기 때문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런 연골판이 파열되면 이제 파열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바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기도 한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만으로 아, 이건 연골판 파열이다 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소리만으로 연골판 손상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 중에서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위치입니다. 무릎 전체가 뻐근하거나 앞쪽이 아픈 경우보다는 나는 어느 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연골판 손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랑 관련된 통증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틀 때처럼 특정 자세에서만 통증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입니다. 네. 무릎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부드럽지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릎이 잘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연골판과 관련된 기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1: 따라서 결국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라는 느낌만으로는 연골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0: 네.
1: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뭐 걸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나요?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게 처음에는 무릎이 붓고 아프다가도 휴식이나 약물 치료로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증상이
0: 네.
1: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이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손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지내기도 하시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부담이 누적이 되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과 경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0: 네.
1: 무릎이 만약 자주 붓거나 기계적인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0: 네.
1: 또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일정 간격으로는 주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파열된 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하거나 하면요.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상태가 될까요?
1: 운동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골판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무리한 운동을 계속한다면 파열 부위 자체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손상된 연골판이 관절 안에서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나 붓기가 반복이 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연골판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MRI에서 손상이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중단을 하고
0: 네.
1: 휴식만 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0: 네.
1: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릎에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0: 네.
1: 있던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따라서 중요한 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0: 네.
1: 결국 운동을 계속할지 쉬는 것이 좋을지 현재 증상과 기능 상태를 함께 평가해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뼈의 위아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1: 이게 사실 무릎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0: 네.
1: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0: 네.
1: 이 연골판의 손상 자체만으로 바로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0: 네.
1: 이 연골판이 손상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분산되던 힘이 특정 부위로 몰리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이제 그 상태가 반복이 되면 관절 표면에 연골이 조금씩 닳게 되고
0: 네.
1: 시간이 지나면서 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과정에서 이제 관절 안쪽에 자극이 쌓이게 되면
0: 네.
1: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관절액이 늘어나고 주변 조직이 민감해지면서 통증이나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아져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라기보다는
0: 네.
1: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그 결과로 관절염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0: 네.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걸 확인하는 검사는 뭔가요?
1: 이게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네.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지, 네.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기계적인 증상이 있는지 등을 먼저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네. 영상검사로는 보통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는 연골판을 보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관절염이 있는지, 무릎 정렬이 어떤 상태인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1: 이런 진찰을 통해서 만약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MRI를 촬영합니다.

0: 촬영하게 됩니다.
1: 네.
0: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 찢어졌는지, 찢어졌다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인대나 연골 손상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진단 자체는 진찰, MRI 소견 등을 함께 종합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 손상의 정도뿐만 아니라 네. 여러 요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네.
0: 그 연골판 손상의 치료는 단순히 얼마나 찢어졌는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1: 네.
0: 손상의 위치, 그리고 형태,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활동 수준, 그다음 다리 정렬, 관절염의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1: 네.
0: 하게 됩니다. 다행인 건 모든 치료가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증상이 없다면 약물치료나 근력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의 방패 역할을 하는 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단순히 손상 정도뿐만이 아니라 현재 증상과 생활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일단 약물이나 뭐 근력 운동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로 안 되면 그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충분히 휴식을 하고 약물이나 운동 치료를 했는데도 네. 통증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이런 보존적인 처치를 하며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특히 무릎이 갑자기 걸리거나 잠겨서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무릎 안에서 연골판이 끼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빠른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수술들은 요즘 대부분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 네.
0: 상처가 적고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손상된 부위를 다듬는 방법도 있고
1: 네.
0: 가능한 경우에는 꿰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관절경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상이 심한 경우엔 연골판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흔히 말씀하시는 오다리가 되어서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 부담이 집중이 되면 다리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술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내 무릎을 최대한 보존해서 더 큰 수술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수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해도 손상된 연골판은요.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는 없나요? 수술뿐 아니라 관리가 강조되던데요.
0: 아, 이 연골판이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1: 네.
0: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특히 일부를 절제한 경우에는 제거된 연골판 조직이 다시 재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이전과 완전히 같아지기가 힘듭니다.
1: 네.
0: 또한 봉합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손상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부분의 근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관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0: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에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에서는 연골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관절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연령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골판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연골판은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손상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1: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그 무릎 질환들에 있어서 예방법은 거의 다가 비슷한데요. 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줄이고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쪼그려 앉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 또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무릎 통증이나 붓기, 걸리는 느낌 같은 기계적인 증상이 반복이 될 때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이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함께할 청취자 사연은 40대 남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자다가 중간에 잠을 깨는 경향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또 깼다거나 이렇게 중간에 잠을 깨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지 몰라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도 아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약을 따로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잠을 설쳐서 이게 예전에 한번 자면 한 6시간, 7시간 쭉 잠을 잤었는데 요 근래 한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핸드폰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고 그리고 TV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미디어는 안 보려고 노력하고 음악만 이렇게 듣는 편인데 그것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보통 한 3시간 자고 깼다가 한두 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그냥 잠이 깨요.
0: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다 깨서 한동안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도 불면증의 하나일까요?
1: 예, 이제 자다가 깨고 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는 불면증의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잠들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주 깨거나 그다음에 또 너무 일찍 깨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세 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유지 장애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면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1년 전부터 수면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수면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시는데 아무래도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하겠죠?
1: 그렇죠. 이제 불면증의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뭐 긴장 상태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이제 수면 리듬이 변화하거나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문제는 교정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이제 불면증의 원인이 참 다양한 건데요. 이분은 아직 검사를 받아보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평소 6, 7시간을 잘 자고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로감도 그렇고 일상의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낮에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면은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사 변화라든지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변화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면이 충분하게 유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문제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0: 네. 수면 유지 장애라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두세 시간 자다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밤새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깬다거나 하면 비뇨기과적인 문제를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과 상관없이 잠을 깬다니까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피면 좋을까요?
1: 일단 화장실과 무관하게 깨는 경우는 이제 수면 자체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제 반복해서 깨는 경우는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좀 깨져 있거나 그러니까 깊은 수면으로 이제 못 들어가는 상태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각성 반응이 반복이 되면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패턴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면 환경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특정한 원인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수면 습관하고 환경, 그다음에 이제 리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네,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전에 휴대전화 보는 걸 삼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동안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도 문제이긴 하죠.
1: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 네.
1: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좀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잠이 드는 과정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0: 뇌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은 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잠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깨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1: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0: 음악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좀 적고 일정한 리듬의 음악 같은 경우는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잠들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가사가 들리거나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음악은 그러니까 뇌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에 좀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또 착용한 상태에서 듣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이 이제 완전하게 이완이 또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카페인이라든지 자기 전 운동도 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전에 습관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운동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0: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잠이 잘 들기 어려워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조명도 좀 낮추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몸에 자극을 줄이는 환경을 유지하셔야지만 수면에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1: 네. 조명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환경 어떨까요? 요즘 조명을 켜고 잠드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0: 많으시죠. 근데 이제 빛이라는 거는 이제 멜라토닌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을 켜고 자는 거는 수면의 깊이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너무 싫다, 무섭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낮은 밝기의 조명으로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명뿐만 아니라 뭐 소음이라든지 온도, 친구 상태 같은 것도 수면 유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또 피로감이 생기니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낮잠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 요인일까요?
0: 그러니까 낮잠을 짧게 주무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낮잠을 이제 1시간 이상 이제 길게 주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면 리듬이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1시간 이상 주무시면은 이제 밤에 필요한 수면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깊게 잠들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깨는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낮잠을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필요하다면 30분 안으로 짧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자다 깨는 증상이 1년쯤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0: 1년 이상 지속되는 수면 문제라고 하면 이제 평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생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어떤 주기적 각성 같은 이제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간에 반복적으로 이제 깨는 양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면 구조 자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평가들을 한번 진료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1: 도움이 되는 약물도 있을까요?
0: 사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약물 치료는 좀 단기간에 보조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은 약물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고 수면 리듬이 더 깨지고 생활 습관도 더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치료보다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어떤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6년 새해가 되자마자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폐나 호흡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감기로 고생한 후부터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계속 이물감이 있고요. 가끔씩 잔기침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 안에 가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불과 5개월 만에 폐에 문제가 생길

0: 수 있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다는데 가래와 기침이 역류성 식도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난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은 안 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늘 신경 쓰이는데 주된 증상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거든요. 기침은 아주 가끔씩 하고요. 5개월 만에 다시 검진을 해봐야 하는지 무슨 검사부터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위 내시경 검진을 했을 때 초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 늘 조심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폐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를 앓고 난 이후부터 가래가 낀 것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는 거죠. 감기는 나았으니 연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목에 이물감이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1: 감기 이후에 그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이물감이 지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감염이 좀 지나간 이후에도 이 기도 점막이 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아도 이 가래가 걸린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 장기침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폐질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기 이후에 좀 기도가 조금 예민해진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이렇게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가끔 잔기침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물감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감기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1: 역류성 식도염과도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위산이 이제 식도를 넘어가지고 인후부 목구멍 쪽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기침이나 뭐 가래가 낀 느낌, 그다음 목의 이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제 가래가 많지가 않은데도 계속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식사한 다음이나 아니면 이제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잘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훨씬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기도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위산 역류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를 올해는 안 하셨고요. 5년 전에 위 내시경을 했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역류성 식도염도요.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할까요?
1: 이게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경과에 따라서 호전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발이 굉장히 잘 되고요. 완치가 좀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 습관 조절만을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식습관이라든지 체중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고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뭔가요?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는 위하고 식도 사이에 이 괄약근이라는 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위산이라든지 음식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괄약근의 기능하고 위의 내용물의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뭐 초기에는 생활 습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생활 습관이 주는 위험 요인들도 많나요?
1: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완치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카페인하고 음주 이런 것들은 이제 괄약근을 좀 이완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만하거나 이제 살이 찌는 경우에도 이 복압이 증가되면서 쉽게 좀 역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은 이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이 과략근 말씀하셨는데요. 야식이나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이는 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식사를 한 다음 직후에는 위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상태에서 누우시게 되면은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훨씬 더 쉽게 올라오기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좀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과략근의 압력보다 위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1: 사실 뭐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 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 식도 점막의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모든 경우에서 뭐 내시경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전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 효과가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0: 네. 뭐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약물들인 건가요?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산 분비를 좀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줄어야지만 그 역류되는 그 위산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요인이 좀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를 좀 잘 시켜주는 약물이거나 아니면 위가 좀 잘 움직이게 하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같은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이라든지 야식은 좀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이제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역류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 그러니까 수면 시에 좀 증상이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베개를 통해 가지고 상체를 약간 높이는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잘 생기니까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0: 증상으로 볼 때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1: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 보면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제 후비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이런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감기 이후에 시작된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 점막이 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후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목에 계속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1: 이게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가래를 뱉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좀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는 그런 행동은 그러니까 점막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실제로 가래가 많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증상이 더 오래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물을 좀 잠깐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좀 줄여주고 점막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아의 공중정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르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대전 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소리 찾기를 돕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와우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인공와우 수술비는 최대 1,000만 원, 외부장치 교체비는 최대 800만 원, 재활치료비와 기타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과 충청권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우선 지원 대상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성인이나 타지역 대상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받고요. 손소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6월 12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 상담사례팀 042-345-9944번으로 하면 되고요. 음성전화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통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소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소중한 일상일 텐데요. 이번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